0: 안 늦었어. 아, 거기서 잠깐만. 우왕청심환이야. 떨릴 때 이거 먹으면 효과가 그만이래.
1: 아, 저 찡글.
0: 어, 안 돼. 너 다 먹어.
1: 아, 내 징한글. 아, 소태 맛이 따로 없구만.
0: 이제 들어가서 네 소리로 다 끝장내버리자.
1: 이

0: 좋은데요. 역시 소문대로네. 이거 들은 사람들은 다른 추월만정은 이제 시시해서 어떻게 될 거야.
1: 괜히 천재소녀 타이틀이 붙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음반 나오면 조선 전역에서 최공서는 스타가 되는 겁니다.
2: 명창대회 우승자 최공서의 레코드 판매 개시! 자,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들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사서 다 천천히 보실 겁니다. 많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요. 최공선이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0: 살아있으니 결국 다 만나지는구나.
1: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년이 데리고 갈 텐게 내 딸 붙들지 말어.
0: 왜? 겁나니? 정년이도 너처럼 소리꾼의 길을 가다가 실패할까봐? 이 길을 선택한 건 네 딸이야. 이제 와서 네 딸 억지로 주저앉힌다고 포기할 것 같아?
1: 그런 게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여. 내 딸 성격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게. 한 번만 먹으면 기운치 끝장을 봐야 하는 성격인 게.
0: 도중에 포기한 너는 지금 마냥 행복하니? 소리꾼이라면 누구나 원했던 그 자리를 넌 가봤다고. 그래놓고 넌 그때 너무 쉽게 포기했어.
1: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냐? 소리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오는디.
0: 날 먼저 찾아온 건 정년이야. 너 네 딸 소리하는 거 제대로 들어본 적은 있니?
2: 오늘 울고

해줘. 처음 임진 선생님 앞에서 소리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너랑 네 아버지 아직도 기억해. 네 아버지가 극구 말리는데도 넌 기어이 임진 선생님 제자가 됐었지. 네 목소리, 네 고집까지 정연이는 널 너무 닮았어.

0: 언니도 소리를 했다면서 어째 내가 소리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기뻐할 것 같은데.
1: 언니, 언니 나 돈 많이 벌어갖고 언니 호강시켜주겠다는 마음은 그대로예요. 근데 인자는 그것뿐만이 아니여. 내가 국국을 하고 싶어.
2: 아휴, 벌써 그러고 좋아져버렸냐?
1: 응. 사람들이 나한테 막 박수를 쳐주는데 아주 막 머리끝까지 쭈뼛쭈뼛 서는 것이 그 정도로 좋아. 언니, 언니가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는가? 나 진짜, 진짜 열심히 할란께.
2: 정윤아, 언니가 일하고 애원한다. 언니 좀 집에 가자. 제발 언니 말 좀 들어.
1: 집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은 백날 첫날 바지락이나 캐고 생선 손질하면서 살다가 뭐 적당한 남자한테 시집가갖고 살라고? 언니, 나 인자 그러고는 못 살아.
2: 네가 갈라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불사질러 소리에 다 바쳤는데 남는 것은 한 점 죄밖에 없더란 말이야. 내 꼴 나기 전에 역수 그만하자.
1: 아니, 난 언니랑 달라. 언니처럼 되지 않을 자신 있어. 언니가 실패했다고 어째서 내 발목까지 잡으려 드냔 말이야.
2: 부모 자식 연 끊고 너 없는 자식 인생 칠란다. 그래도 여기 남을 거여. 남을 거냔 말이여.
1: 남을라네.

0: 이제 나 기브스 풀었으니까 오늘부터 너 타방 안 나가도 돼. 너 거기서 노래 부르는 거 불안해 죽겠어.
1: 나도 단장님 얼굴 뵐 때마다 좀 찔리긴 하단 참인디. 근데 너 괜찮겄어?
0: 괜찮아.
2: 봐봐, 이제 멀쩡해.
1: 아! 아이고, 이 가시나야! 기브스 풀러도 하루 이틀은 조심해야 돼. 안 되겠다. 오늘 과정은 내가 대신 나갈게.
0: 아, 나 진짜 괜찮아.
1: 무엇이 괜찮아? 지금까지 안 들켰은 게 오늘 하루만 더 부르면 되지. 나 갔다 올게. 움직이지 마라.

0: 네.
1: 부르셨어요. 우리 영서
2: 오랜만이네.
0: 앉아라. 그래, 영인이가 한국에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지?
1: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작년이니까 한 1년 됐을걸요? 언니 보고 반가운 척도 안 하니.
3: 어차피 집에 가면 볼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
1: 너 집에 오면 엄마만 보고 가버리잖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단장님하고도 오랜만에 뵙고.
0: 참. 둘이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성격이 참 달라?
1: 영서는 엄마 빼다 닮았어요. 둘 다 예술가 자존심 빼면 시체잖아요. 아 참, 이거 드린다고 해놓고. 저 귀국 기념 독창회가 있을 거예요. 꼭 와주세요.
0: 그럼 꼭 가야지. 오랜만에 언니 왔는데 같이 시간 좀 보내고 와.
3: 네.
4: 저 소프라노 허영이시죠?
1: 네.
5: 저 여기 사인 좀.
1: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5: 저 이종분이요. 항상 갖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1: 여기요.
5: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얼굴 좀 펴라.
3: 언니랑 다니면 난 꼭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란 말이야.
1: 너 연구생 공연 주연했단 기사 봤어. 기립박수도 받고 반응 아주 좋았다면서?
3: 언니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1: 어머?
3: 나 혼자 만족하면 뭐해. 어머니 눈에는 안 찰 거 아니야.
1: 넌 엄마가 만족하는 때가 있다고 생각하니?

0: 반장님!
1: 윤정녀, 밖에서 노래를 부르고 돈을 번단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야?
2: 단장님 실은요, 메란국국단 연구생의 노래를 팔아? 메란국국단 이름에 흙탕물을 끼얹어도 정도가 있지. 예인의 자존심도 없는 놈. 당장 나가!

0: 단장님.
1: 단장님. 잘못했어라. 지가

0: 용돈이 부족해갖고 짤막한 생각에 잠깐 눈이 뒤집혀갖고 그랬습니다.
1: 일어나. 무릎만 꿇으면 세상 만사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아?
0: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다방서 일하게 된 것은 그 피지 못할 사정이 있었구만이라. 잠깐 서빙만 하고 그만둘라 했는디 아 일이 꼬이다 본게 어쩌다 노래까지 부르게 됐어라. 절대 처음부터 돈 벌라고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란 말이여라.
1: 그럼 그 피치 못할 사정이 뭔지 말해봐라.

0: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1: 엄마가 미치어 놀려다 보면 알 수
0: 있어. 단장님! 지금 뭐라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아, 뭐든 할 텐게!
2: 난 처음에 분명히 얘기했었다. 연습에 성실히 임할 것. 메란국국단 이름 팔아 돈 벌지 말 것. 넌 기본부터 안 된 놈이야. 배우로서도 예인으로서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0: 빈다고 용서받을 일 아니라 그랬잖아, 안디. 하지만 이대로 나갈 수가 없어갖고 결례를 무릅쓰고 다시 한번 빌러 왔습니다.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은게요. 아시잖아요, 엄니 가슴에 태못을 쳐가면서 국국을 얻었다고 남았는데 이라고 끝날 수는 없단 말이여라.
1: 넌 어차피 유예기간 동안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반쪽짜리 연구생이었다. 그리고 오늘로 유예기간은 끝났어.
0: 어드렌딜러는 프로라도 있을 텐게 해란에 붙어있게 해주시오.
1: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0: 해.
1: 당장 윤정령 끌어내라고 해.
0: 잠시만요. 어떡해.

너까지 안 들켜서 다행이오. 도대체 네가 왜? 넌 하지 말아야겠는데. 내가 고집 부려갖고 한 거잖아. 울지 마야. 내가 울면 나도 눈물 나야. 너 행여라도 단장님께 극세 이랬다고 얘기할 생각 말어.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내가 말씀드렸어. 노래를 부른 것은 나야.

너 갈 데도 없잖아. 불러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아야. 지달려. 내가 변수를 써서는 다시 메란에 돌아올 텐게. 그렇게 너도 뭔 일이 있어도 이거 딱 지키고 있기다.

0: 단장님 화 좀 가라앉으시면 내가 다시 말씀드려볼게. 근데 다방에서 일은 왜 했던 거야?
1: 사정이 뭐든 거기서 노래 부른 건 사실인데 단장님이 용서해 주시겠어? 다른 건 다 참으셔도 메랑꽃국단 이름 팔고 다니는 건 용납 못 하시는 분이야.
0: 정 안 되면 내가 다른 국국단 연결시켜 줄게. 메란 아니어도 서울에 다른 국국단들 많아.
2: 아니야. 쟤는 메랑 국국단에 뭔 일 있어도 다시 들어갈라요. 이라고 아무것도 증명 못한 채로 끝날 수는 없으라. 무슨 수로? 그리고 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서울에서 버티려고?
1: 그것은...
0: 됐어. 방법 생각날 때까지 얼마든지 우리 집에 있어도 돼.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편히 쉬고 있어.
3: 저... 밥...
1: 예? 예. 너 이 집에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니?
2: 예?
1: 너도 눈치란 게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메랑꽃국단에서 쫓겨난 네가 이 집에 있다는 게 단장님 귀에 들어가면 옥경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지겠니? 너 설마 옥경이가 마음 편히 있으랜다고 여기 계속 눌러앉을 생각은 아니지?
2: 그럼요. 패키치는 일 없도록 가갖고 마이라.
4: 윤정년 용서해달란 얘기면 꺼내지도 마. 걘 규칙을 어겼어.
0: 정년이가 돈 욕심에 국극단 이름 팔고 다닐 애는 아니잖아요. 우선 왜 그랬는지 이유부터 들어보시고.
4: 이유가 뭐건 국극하는 우리를 업수의 여기는 놈들이 아직도 수두룩해. 그러니 노류장화처럼 아무데서나 노래를 팔아선 안 된다는 말이야.
0: 정년이 이대로 내쫓으면 다른 국극단을 뺏길지도 몰라요.
4: 이번에 봐주면 너도 나도 밖에 나가서 국극단 이름을 팔아 돈을 벌 거다. 그럼 우리 국극단 위신은 바닥으로 떨어질 거고 난 그 꼴을 못 본다.
5: 맛있게 먹어. 여기.
6: 맛있게 드세요.
7: 아, 고맙습니다.
6: 많이 먹어라.
7: 감사합니다.
8: 야, 맛있게 먹어. 하는 거 아니야? 누구냐고 집박이다 먹어. 그 정도는 아니야. 이 집에 부끄러워하는 거 봐.
7: 김미옥 작가님, 다 사인해주세요.
8: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작가님이 사준 거라 맛있나 봐.
7: 나 다음에 5개 사주세요. 5개.
8: 사주면 안 돼? 그래. 더 시켜. 작가님이 찐빵 더 사줄게. 역시 뭘 알아. 겨울에 찐빵 진짜 맛있다니까. 김너는 어구.
7: 야.

0: 아, 그거 다 드셨네?
1: 180안입니다.
2: 돈이 있으니?
0: 뭐야? 지금 돈도 없으면서 찐빵에 그러고 많이 잡수신 거야?
3: 이거 완전 작정한 사기꾼이네 이거.
2: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돈이 있으니?
4: 아이, 일로 와. 여기서 이러지 말고 경찰서 갖고 얘기하자. 빨리 나와, 빨리.
2: 아니, 진짜로 이따 할게요.
4: 나와 빨리. 사기꾼 빨리 나. 빨리 나. 이씨, 장난 아니죠?
2: 아니요. 지가 내기 싫어서 안 낸 게 아니라요. 아, 지도 거기서 누가 날치기를 해갔는지 그냥 돈이 없어졌단게요. 아, 참말로 돈이 한 푼도 없단게요.
5: 돈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애초에 돈도 없었는데 그러고 찐빵을 처먹은 건지 내가 알 게 뭐야.
2: 엄마야? 아니, 지금 누굴 사기꾼 취급하여.
6: 이 깨끗한 놈의 새끼가 여자하고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고 죄를 지었으면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바람.
2: 아니, 앞뒤 사정 들어보도 않고 뭐라 붙인 게.
6: 시끄럽고 당장 찐밥값이나 변통해 와.
2: 지가 시방 서울에 연락할 만한 사람이 없는디.
3: 떼어먹은 돈 변상 안 하면 콩밥 먹어야 하는데.
2: 콩밥이요? 왜 무치였을까? 저, 그러면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주실랍니까?
6: 이 새끼가 시간 끌려고 전화하는 척하는 거 봐. 야! 이 새끼 쳐라!
2: 예? 아, 나 승산으로!

0: 애들이 밖에서 돈을 버는 게 고부장 때문이라니?
1: 사업부 고부장. 아무래도 극단 돈을 빼서 노름판을 드나드는 것 같아요.
0: 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1: 정년이 말고도 밖에서 돈을 버는 연구생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연습 시간도 부족한데 밖에서 돈을 버는 건 연구생들한테 주는 용돈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0: 애들이 한창 멋부리고 꾸밀 나이라서 그런 건 아니니?
1: 아니에요. 걔네들 용돈 몇 주치 모아봤자 겨우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0: 그래. 그 정도인 줄은 몰랐네.
1: 제가 단장님께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0: 아니야. 안 그래도 지금 정유희 때문에 화나 계신데 괜히 얘기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아. 내가 단장님 기분 봐서 적당한 때에 잘 말씀드릴게.

0: 이상하다고 눈치챈 애가 있어. 단장님 귀에 들어가기 전에 당분간 몸 좀 사리라고요.
1: 알았어.
0: 그리고 연구생 애들 용돈 좀 올려줘요.

0: 왕과.
1: 선생님, 조심하시죠.
2: 선생님.

0: 이런 일로 연락드려갖고 죄송하고 마이라. 그 찐빵값은 지가 조만간에 꼭 갚을게요.
1: 찐빵값은 됐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야? 북극단에서 쫓겨났으면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을 텐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뭐든 해봐.
0: 저 키워주시겠다는 그때 그 얘기 아직도 유효하신가요?
1: 그럼 내 생각은 변함없지.
0: 그러시다면 절 가수로 키워주실랍니까?
1: 듣던 중 반가운 얘기네. 어떻게 생각이 바뀐 거야?
0: 당장 목포로 내려갈 거 아니면 서울서 버틸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갖고요. 이런 꼴로는 죽어도 못 내려가거든요.
1: 그래, 좋은 생각이다. 성공하겠다고 서울 왔으면 여기서 끝장을 봐야지.
0: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매랑 국극단 덜 먹여갖고 가수할 생각은 없어.
1: 그건 나도 좋아. 그럼 지금부터 너는 내가 발굴해서 키워낸 혜성같이 나타난 신인 가수일 뿐인 거야?
0: 야.
2: 여기가 방송국 스튜디오야. 이 안에서 방송을 만들면 각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으로 송출이 되는 거야.
3: 보통 그러면 지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 그게 그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라?
1: 맞아. 근데 아직은 녹화 장비나 기술이 부족해서 실시간으로만 방송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무대에 서면 NG나더라도, 아니 실수하더라도 그냥 계속 노래 불러야 돼.
3: 근데 아직 라디오도 없는 집이 많은데 텔레비전은 몇 집이나 갖고 있을런가요? 솔찬이 비쌀 것 같은데.
1: 아직 많지는 않지. 수산기 하나 값이면 쌀 몇십 가마를 살 수 있으니까.
3: 예? 아니, 그러면 방송을 한다 해도 볼 사람이 없겠네요.
1: 미래를 내다봐야지, 정연아. 머지않아 텔레비전의 시대가 올 거야. 이 방송을 보려고 거리가 텅 비는 날이 올 거고, 너도 나도 방송에 나가고 싶어서 환장하는 날이 올 거라고. 이 국극을 하면 극장에 오는 사람만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지만 카메라 앞에 서면 전국에서 다 네 노래를 들을 수 있어.
4: 피디님! 김시스타스가 는다고 합니다.
1: 뭐? 야, 언제 도착한다?
4: 저 잘 모르겠습니다.
3: 참나.
4: 미스리 커피 두 잔.
5: 네.
3: 뭔 놈의 한자가 이라고 많대요?
4: 출연 계약서야. 네가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우리 방송국은 너한테 얼마를 지급하고 뭐 대충 그런 내용이야. 끝에 지장 찍어.
3: 왜?

0: 정연아, 인사드려. 앞으로 널 가르쳐 주실 패트리샤 김 선생님이셔.
1: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연이라고 합니다.
2: 너 파스텔 다방에서 에이. 어쩐지 박 PD가 그때부터 관심 많더라니.
0: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될성 부른 떡잎 알아보는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저 이만 가볼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앞으로 데뷔할 때까지 선생님 댁에서 지내면 돼.

0: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하고.
1: 무이시 잘못했어?
2: 아니야. 우선 레슨부터 하자. 목도 풀 겸 한 곡 불러보자고.
1: 야!
2: 우선 이것부터 봐.
1: 이건 처음 보는 노랜데요?
2: 아직 세상에 나온 적이 없는 노래니까. 박 PD가 미스 윤을 위해서 유명한 작곡가 선생님한테 받아온 노래야.
1: 어머, 저를 위해서요?
2: 악보 볼 줄은 아니?
1: 아니요.
2: 잘 들어. 딱 한 번만 불러줄 테니까 듣고 외워.
1: 야,

0: 사장님 정말로 명가수시네요. 아, 다 귀가 사르르 녹아버렸어.
1: 당연하지. 왕년엔 서른 알 모시지 못해서 난리였는데. 이제 한 소절씩 따라 불러. 야.
0: 왜 그러신디요?
1: 안 되겠다. 내가 참고 해보려고 했는데 미스윙 꼬라지가 너무 심란해서 내가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우선 미스윙 스타일부터 확 바꾸자.
2: 한번 걸어볼까?

고개는 가볍게 들고 자연스러운 미소.

0: 와, 나 스테이크란 거 징하게 맛있네요. 아, 근데 선생님은 그라고 노래를 잘 부르시는데 어째 다시 가수로 복귀 안 하세요?
1: 하고 싶어도 이혼이라는 꼬리표로 달고 있으니 써준 데가 있어야지.
0: 이혼이요?
1: 뭘 그렇게 놀래?
0: 아니, 이혼이란 거 그 말만 들어봤지 아, 저 실제로 한 사람 처음 봐요.
1: 그럼 넌 뭐 이혼녀가 머리에 뿔이라도 났을 줄 알았니? 하긴 나도 내가 이렇게 이혼하게 될 줄 몰랐다. 내 남편이 딸뻘되는 여자랑 바람날 줄도 몰랐고.
0: 아, 바람이요. 아따, 우리 동네 아줌들 말로는 그 남자들은 한두 번씩 바람 안 피는 놈이 없다고. 당연히 참고 살아야 된다고 하던디요. 선생님도 좀 참지 그러셨어.
1: 어떻게 참아? 다른 여자랑 내 남편을 나누고 사는 건데.
0: 아니, 그 일도 안 풀리신다면서요. 그때 좀 참을 걸 그러고 후회 안 되세요?
1: 넌 국국단에서 쫓겨난 뒤로 서울로 올라온 거 후회되니?
0: 아니요.
1: 왜? 결국 이렇게 국국도 못하게 됐는데 애초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도 할 일 없었잖아.
0: 그래도 어쩔 수 없지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건게요.
1: 나도 마찬가지야. 결과를 다 알고 돌아간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난 나로 살 수밖에 없어. 나답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건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사는 거니까. 나야 두 번 다시 가수로 사람들 앞에 못 설 수도 있겠지만 널 가수로 잘 키워내면 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야. 자, 우리 잘해보자.
0: 예.
2: 없으니까 연습실 분위기가 너무 좋네. 내가 언제 그 촌딱이 사고 한번 칠 줄 알았다? 돈이 필요하다고 노래를 팔다니. 역시 우리랑 격이 안 맞아요, 격이.
3: 박초록 서복실, 너넨 둘 다 아버지가 부자라서 늘 집에서 용돈도 넉넉하게 받잖아. 한번 돈에 쪼들려 본 적도 없으면서 남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2: 아유, 무서워라. 네 얘기도 아닌데 왜 화를 내? 너도 다방에서 일해?
4: 뭐야? 다방에서 일한다? 주련이도 다방에서
5: 몰라,
4: 일해?
5: 몰라, 아니겠지.
2: 어머, 진짠가 봐. 야, 웃을 게 아니라니까.
6: 진짜겠냐.
7: 뭐 수업 시작이야. 다들 조용히 해. 이미 없는 애 험담을 뭐하러 하는 거야? 너네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연습을 해. 박초록, 서복시의 진연홍. 너네가 월말 평가에서 제일 점수 낮았던 건 알아?
2: 야, 나와. 내 자리.
8: 켜.
2: 고마워.
7: 너한테 고맙단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2: 그래도 고마워. 도대체 단장님께서 어쩌다 정연이가 다방에서 일한 걸 아시게 된지 모르겠어. 누가 말한 거야, 진짜.

0: 산에
1: 산란
0: 푸르른 바다에 산에
1: 그렇지
0: 오늘은 언제 올까 바다로 나갔네니
2: 스톱 스톱 스톱
3: 방금 네가 부른 노래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줄래?
0: 구야 당연히 빵점이요.
3: 왜?
0: 부른 사람이 아무 감흥이 없는지 듣는 사람은 왜 이렇게 느껴지겠나 싶어 왔고요.
3: 잘 알고 있네. 지금 미소유는

0: 기본기는 다 됐어. 근데 유행가라는 건 말이야. 단순히 노래 잘 부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듣는 사람의 귀를 현혹시키고 발끝까지 짜릿짜릿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
1: 그럼 뭐 어떻게 안 돼요?
0: 너만의 색깔을 입혀야지. 윤정년 하면 아 목포의 청춘 하고 바로 연상될 정도로. 명심해. 네 노래 첫 소절만으로 사람들을 텔레비전 앞으로 확 끌어모을 수 있어야 돼.

0: 누구니?
1: 안녕하세요. 저 혹시 여기 윤정년이라고.
2: 출연아!

0: 잘 지내고 있지?
1: 너는? 당연히 잘 못 지내고 있겠지? 이게 다 나 때문에.
0: 아이, 스톱! 스톱! 인자부터 눈물 금지다잉. 나 진짜 국국당 잊어불고 잘 지낸단께? 요새 이것저것 배우느라고 정신없이 바빠. 국국당은 요새 오디션 준비한다고 정신없이 바쁘겠네?
1: 그렇지 뭐.
0: 영서 거가이 나는 보나마나 디마이로 오디션 준비한다 할 것 같은데 맞지?
1: 신경 쓰는 거 보니까 너도 아직 국국단에 미련 남은 거잖아.
0: 아니, 아, 아이고 아니란께. 아니, 나는 이제 가수로 성공할 건디? 앞으로는 텔레비전이 세상을 지배할 거래. 나는
2: 그 사람들은 별천지에서 온 사람들이요.
1: 별천지?
0: 별천지에서 성공할 거예요. 근데 너는? 아, 너는 이번 공연에서 뭐 맞고 잡냐?
1: 나야 당연히 초대겠지 뭐. 지금까지 정기 공연에서 초대 이상으로 뭐 맡아본 적이 없는데 단장님이 시켜주지도 않을 거고.
0: 뭔 소리대? 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부딪혀 봐야 알지. 꿈을 높게 갖고 도전을 해야 실력이 손톱만 치씩이라도 늘 것 아니야. 그러다가 너 해랑 선배 같은 여역 되고 싶다 했냐 안 했냐?
1: 아, 그거야. 근데 이제 무대 서봤자 봐줄 사람도 없잖아.
0: 응? 없기는 왜 없어야? 너 무대 선다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티켓 구해갖고 보러 갈 건디?
1: 진짜?
0: 아따 가시네. 아, 속고만 살았나. 참말이지 그럼. 언니 무가 옷은 이 까무잡잡한 게 맛있어.
1: 고마워.

0: 어떠세요?
1: 좋네요. 요새 아주 유명한 소프라노야. 너도 이제 문화생활 좀 해야지.
2: 허영인? 허영인이라 하면 혹시 소프라노 한기주 딸 허영인 마려라?
1: 너도 알아?
2: 예. 그 집 둘째 딸을 쪼까 아요.
1: 그 집에 딸이 또 있었나? 아무튼 아주 팔자 좋은 집안이야. 그 집 바깥 양반인 허인성 선생은 대대로 만석군 집안 아들인데다가 지금은 의과대학 학장이고, 그 한기주 여사는 저기 종로에 가면 청안병원이라고 큰 병원이 있거든. 거기 병원장

0: 외동딸이야? 너 이따 그 집 가서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다.
1: 그 집에도 가야 돼요?
0: 그럼! 오늘 진짜 목표는 그 집 가서 사람들 만나는 거야. 아, 그리고 정년이 너 살던 동네가 목포 어디라고 그랬지?
1: 목포 해안동인데요. 왜요?
0: 아, 아니, 너 나중에 방송 나올 때 쓸 자료 화면 좀 찍으려고. 풍경 몇 커트 나올 거야?
1: 아따, 우리 동네 경치가 그냥 기가 막힌 게 한때나 찍어도 뭐 즐겨낼 것이야.
2: 오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메란 국단 총출동이구나.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다녀. 너 이제 방송계 새별이 될 거니까.
3: 당연하지라.

0: 내가 그런 일 하지?
1: 아, 이 친구가 제가 말씀드린 윤정년입니다.
2: 아, 안녕하세요.
1: 아, 그래요, 정년 양.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박 PD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데 잘 부탁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월간 파라다이스 손재덕 기자님.
2: 안녕하세요.
3: 이 친구가 박 PD가 말한 그 야심작이야?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리네.
1: 텔레비전은 무조건 시각이 중요합니다. 어리고 예쁜 친구들을 내세워야죠. 앞으로 좋은 기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3: 나야 뭐. 자주 봐요.
4: 열심히 해봐요.
5: 정면이 옆에 있는 사람 방송국 PD라고 하더라고요. 정연이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내보내려고 하나 봐요.
6: 밖에서 마음대로 노래 부르라고 했더니 정말 활개를 치는구나.
5: 단장님.
7: 좋습니다.
5: 고맙구만이라.
8: 진짜 이번에 일 한번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네. 잘해요.
8: 좋아지세요?
9: 소설로 쓴 거.
8: 아, 진짜요?
10: 정년아! 우리 정년이 아직 몰라보겠네. 잡지에 나오는 모델이 따로 없는데?
11: 아따.

0: 왜 그런 말씀을?
1: 가수 준비는 잘 돼가?
2: 그럼요. 평생 처음으로 좋은 옷이랑 구두도 신어보고 그 유명한 선생님한테서 노래 교습도 받고 재밌던디요.
1: 국극에서는 마음 뜬 거야? 난 네가 너무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넌 타고난 무대 체질이니까 물론 가수도 잘해내겠지. 하지만 난 소리할 때 네가 제일 좋았어.
2: 옥경아.
1: 잠깐만.

0: 너 데리고 온 사람 너를 아주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나 봐.
1: 최상품? 그럼 뭐 내가 뭐 물건이란 말이야?
0: 좋은 옷, 좋은 구두 사주고 선생님 붙여서 노래 훈련시키고 하는 거 다 텔레비전에 내보낼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1: 하여간 저놈 마을 본세는 이나 지금이나.
0: 너 혹시 내가 아니다.
1: 네가 말 안 한 거 알아.
0: 뭐?
1: 나 다방에서 일한 거 말이야. 네가 안 일렀던 거 알고 있다고.
0: 날 믿는다는 거야?
1: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네 됨됨이를 알아야. 네가 말을 싹스없이 해서 그러지 뭐 너의 비밀 그냥 뽀로로 달려가갖고 이르는 위인은 아닌께로. 그 정도는 알고 있단께.
2: 저희 가족들입니다. 여보.
3: 어머, 오셨어요.
2: 자, 여긴 다 아시겠지만 우리 큰딸 영인이 그리고 얘는 작은 딸 영서입니다. 인사드려. 정일선 의원님 부부시다.
4: 안녕하세요.
5: 그 영인 씨 아까 노래 아주 잘 들었어요. 영인 씨는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성악가가 될 것 같아요.
4: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6: 작은 따님도 성악을 배우나요?
4: 전 국극을 배우고 있습니다.
6: 국극? 아, 그 판소리하고 춤추고 정신없는 음악극 말이에요?
4: 어머, 역시 사모님께선 문화 전반에 대해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0: 춤, 노래, 연기가 들어간 종합예술이에요. 사모님도 한번 직접 보시면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6: 뭐, 우리 예술도 잘 살리면 좋죠?
5: 그래, 뭐, 주연을 맡고 있겠군요.
4: 그야, 물론이죠, 의원.
0: 아직 주연은 연구생 공연에서만 해봤고 지금은 전기 공연에서 오디션을 주연을 따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5: 그래요, 아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뭐 따님들이 출중하셔서 열아들 부럽지 않으시겠습니다.
2: 와인 한잔 하시죠.
5: 아, 그러니까요.
2: 예, 이쪽으로.
1: 부잣집이네. 온 놈의 마당이 뭔 운동장맨 직구대.
7: 너 제정신이야? 거기서 주연도 못 맡고 있다는 얘기는 왜 해?
8: 사실이잖아요.
7: 맡을 거잖아. 너 오디션 봤어? 주연 맡을 거라면서.
8: 아직은 아니에요.
7: 안 그래도 국극 같은 거 하고 있다고 표정이 싹 바뀌는 게 보였는데 거기다 대고 주연도 못 먹고 있다고 말을 해버렸으니 이 망신.
0: 국극 같은 거요? 어머니는 제가 창피하세요?
7: 말꼬리 돌리지 마. 지금 잘못한 건 너야.
0: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제가 국극을 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창피하신 거네요. 국극은 오페라가 아니라 그러세요?
7: 사람 매도하지 마라.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이니?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해. 예술에도 급이 있는 거야.
0: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머니만 절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면 하나뿐인 제 엄마잖아요. 그냥 제 편이 되어주시면 안 돼요?
7: 집 뛰쳐나가서 구급단 들어갔을 때 절연하지 않은 건 그나마 네가 내 딸이라서였어. 거기다 아직까지 네 마이를 못 맞는 것도 기다려주고 있어. 이젠 네가 내 체면을 세워줄 차례 아니니?

0: 다 들은 거야?
1: 있냐? 내가 일부러 들으려고 일부러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큰 소리가 나갖고 우연히.
0: 우연히? 아까는 내가 고자질 안 했다는 거 아니 어쩌니 사람 환심사더니 너 이런 식으로 바로 뒤통수를 쳐? 남의 말 엿듣는 못된 버르장머리까지 있는 줄은 몰랐네.
1: 뭐? 야, 아니다. 그래, 뭐 고의는 아니었지만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0: 어디가? 사람 속 뒤집어놓고 도망가면 다야?
1: 너 지금 나한테 화나는 거 아니잖아. 네 엄니한테 화나는 거잖아.
0: 왜 네 엄니한테 무시당해놓고 나한테 엉뚱하게 화?

너만 성깔 있고 자존심 있는 거 아니여. 앞으로는 나도 당한 만큼 고스란히 갚아줄 거요. 나도 인자 너 참아줄 이유가 없음께.

오랫동안 계속된 암표와의 전쟁. 암표 잡는 암행어사 출두요. 세상 모든 암표를 찾아내고 압도적 속도로 신고하고 암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암행어사니까 암표 지금 신고하세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저에게는 매번 새로운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각산 봉수대 조선 최고의 제주꾼 얼른세가 찾아왔는디 하이 내가 못하러 여기 왔는고 허니 보는 이들의 혼을 쏙 빼놓는 신통 방통한 요술을 한번 부리려고 하는디 힘들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공연팀 일정이 많다 보니까 팀 멤버들이 다 흩어져서 지금 이렇게 혼자 움직이고 있잖아요.

0: 비밀을 지켜야 되는 그 보호받고 있는 문화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노출할 수가 없어요.
1: 거의 바로 네, 대회를 할 겁니다.
0: 네, 오늘 경북청도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콘서트가 준비됐는데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주 신나는 매직쇼 준비를 했습니다.

변검은 변할 변자에 얼굴 검자를 써서 얼굴을 변화시킨다. 중국 전통의 공연이죠.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무대에서는 이 변검 배우는 1인 다역의 삶을 또 보여줄 수 있어서 아마 그런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조르고 졸라서 결국 배우게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변검을 배우고자 그 지금의 사부님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아마 저의 그런 끈질긴 구애의 감동을 또 받으셨는지 결국은 알려주시더라고요.

일단 몸을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면을 통해서 이 배우의 심리나 역할을 표현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표현력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변검을 배웠을 때는 단순히 비밀이 궁금하기보다는 이것을 배워서 무대에서 공연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 변검 공연을 재밌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무형의 문화자산들을 컨텐츠화 만들어가고자 하는 문화재청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해서 야행이라고 하고요. 작년에 조사를 했었을 때 한 네 가지 정도 이 순위를 매겼는데 그 안에 구본진 시에 이제 이 말뚝이 변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초청을 해서 이제 각산 산성에 올려서 각산 봉수대에 올려서 이제 공연을 펼치게끔 했고요.

제가 처음 중국 병검을 한국화 시키고자 많은 탈춤 단체 문을 두드렸는데 유일하게 마음을 열어준 곳이 고성 오광대였고요. 또 고성 오광대 탈을 보면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대에서 표현하기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

저는 말뚝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고 또 양반을 굴려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네 이런 모습들을 또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탈과 탈춤을 접목시켜서 먼 훗날 새롭게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자진몰이 나오면은 등장하고 고개로 사인 주면은 맺고 국거리.

0: 그래서 내가 있잖아. 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동짝 우와. 경치는 좋네.
1: 원한다 그래가지고 가기가 안 되네. 여기 가는 거. 이거 뭐 한 것도 따로 왔어.

0: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항상 연주할 때마다 그냥 뭐 아무 말 아닌 말에도 다 대답해주고 일상적인 것도 대화 많이 하고
1: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한국적인 걸 추구하니까.

0: 말도 안 나오고 신기했습니다.
1: 네, 엄청 신기했어요. 그냥 네, 막 이렇게 쑥 하면 바뀌니까 네, 잘 맞습니다.
2: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들 때마다 무대에 서면 관객들이 보내주시는 박수와 함성에 재충전 되기도 하고요. 저도 즐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죽을 때까지도 이 일을 계속하면서 지치지 않고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산서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또 하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바로 경산서원인데요. 서해 유성룡의 위패를 모시고 그 업적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어온 풍산유씨의 초등교육기관 풍악서당이 그 시작인데요. 1572년 유성룡이 지금의 자리를 옮겨왔고 1863년 철종 인근에게 경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습니다. 경산서원은 다른 서원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기관으로 그 역사를

0: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경산서원은 후손들이 병산교육재단을 세워서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을 계승한 현대판 서원, 그 대단한 뚝심과 철학이 놀랍기만 합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함께 달려볼까나. 좋을 땐 외쳐보자.
1: 쿵따로 쿵따로 쿵덕쿵.
0: 웃길 땐 웃어보자.
1: 갸루루루루 갸루 갸루.
0: 재밌을 땐 외쳐보자.
1: 개굴 개굴 개구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가 많아.

0: 두둥 두둥 다 이야기가 훨씬
1: 오늘의 이야기는 삼승 할망. 할망이 무슨 뜻이지?
2: 아, 지루해. 아니, 여기가 몰래 숨어있기는 딱 좋은데 장난칠 게 없어서 너무 심심한 게 문제란 말이야. 어디 딴 데 갈 데 없나? 아, 일단 바다에 한번 나가볼까? 장난칠 게 있을지 누가 알아? 좋아, 그럼 뚝딱!
3: 아, 다행이다. 이 집도 도깨비가 장난친 곳은 없네. 아, 그럼 낮잠이나 자러 가볼까?
4: 청아!
3: 응? 써야, 무슨 일이야?
4: 청아, 도깨비가 이야기를 엉망으로 만든 책을 발견했어.
3: 아니, 무슨 책인데?
4: 삼승할망.
3: 삼승할망?
4: 도깨비가 어린 소녀를 호부랑 할머니로 바꿔버렸을 게 분명해.
3: 이번엔 아쉽게도 네 추리가 틀렸어. 삼승할망의 할망은 제주도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야. 할망은 예전에는 제주도에서 여신이라는 뜻으로도 쓰였어.
4: 에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3: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볼까?

0: 좋아. 내 말이 맞는지 청이 네 말이 맞는지 한번 볼게.
1: 좋아.
0: 아주 아주 먼 옛날 동해바다에 사는 동해용왕이 있었어요. 동해용왕은 기하교

0: 가지.
1: 오로로로 깎고, 오로로로로 깎고. 우리 공드님 보내셨어요.
0: 거울이 이상해요. 새로 사주세요.
1: 어? 아유 그래? 어? 아유 멀쩡한데 어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0: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잖아요.
1: 에 그건 백설공주 얘기나 나온 거지. 거울은 이미 없어서 원래 말을 못해요.
0: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고요.
1: 에이, 아빠 눈에는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답니다.
0: 그건 안물 안공이고요. 빨리 거울 새로 사줘요. 백설공주 거울요.
1: 따라 우리 공주야. 거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0: 진짜요?
1: 그렇다니까 다시 물어보렴. 얼른.
0: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 동해영궁 따님이요.
1: 아이 들었냐? 동해영궁 따님이라잖냐?
0: 아 그건 아버지가 대답한 거잖아요.
1: 아이고 들켰네.
0: 빨리 거울 새로 사줘요. 거울.
1: 에이 아빠 화낸다.
3: 거울 갖고 싶다고요.
4: 동해왕 따님은 밖에 나가서도 버릇없는 행동을 계속했어요.
3: 맛있다.
0: 콜록콜록. 목말라.
5: 쓰레기를 그렇게 막 버리면 어떡해요?
0: 남이야 쓰레기를 버리던지 말던지요. 내가 누군지나 알아요? 나 동해용왕 따님이야. 어이가 없네.
5: 그렇다면 동해용왕님한테 가서 따지러 가야겠네. 다시 교육 제대로 시키라고.
3: 네. 그러시던지 말던지요.
6: 아유, 이게 사실이냐? 친구한테 물건 빌려 쓰고 안 돌려주기, 고픈 휴지 아무데나 버리기, 문구점 물건 마음대로 뜯어보고 그냥 나오기. 아유, 너는 다 큰 게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하고 다녔더냐?
0: 그랬나?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6: 내가 너무 오냐 키웠구나.
0: 아버지, 이러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 먹으러 가요. 기분 전환하러요. 네?
6: 갈비 같은 소리 하시네. 여보라, 당장 내 딸을 바다에서 내쫓아 인간 세상으로 보내거라.
0: 네? 뭐라고요? 아니,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6: 인간에게 아이를 주는 삼승할망 자리가 있다. 그 일을 하며 그 고약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돌아올 수 있을 게야.
0: 에이, 괜히 저러시는 거겠지. 설마 하나뿐인 귀한 딸을 내쫓으시겠어?

0: 진짜로 쫓겨나는 거야?
1: 안 돼!
2: 동해용왕 따님은 튼튼한 무쇠석밥을 타고 바다 밑에서 3년, 바다 위에서 3년을 떠돌게 됐어요.
0: 저게 뭐지? 안에 뭐가 들었지? 아, 보면 어때? 나야 장난치면 그만이지. 무조건 백살이 되어라. 뚝딱! 내가 수영도 못하면서 튜브를 안 가지고 왔네. 다시 아지트로 돌아가자.
2: 마침내 무쇠 석갑이 육지에 닿았지요. 그리고 석갑 안에서 동해용왕 따님이 나오게 됐는데,
0: 아이고, 여기가 인간 세상이구먼. 응, 아이고, 아이고, 내가 할머니가 되다니 이게 웬 해괴망측한 일이람.
3: 할머니, 왜 여기 혼자 계세요? 길을 잃으셨어요?
0: 나 동해용왕 딸인데 인간 세상에 아기를 갖게 해주는 삼승 할망이 없다고 해서 왔어.
3: 아, 훌륭하시네요. 댁은 어디세요? 모셔다 드릴게.
0: 동해용왕 딸이니까 집이 어디겠어. 동해용궁이지.
3: 아휴, 많이 아프신가 보네. 안 됐구먼, 안 됐어. 일단 저랑 같이 관하러 가세요. 가서 신고하면 댁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거예요.
0: 아기를 갖게 해주러 왔다니까 이게 뭔 소리요?
3: 댁까지 모셔다 드린다니까요. 저랑 가요. 예?
0: 데려다 줄 거면 동해 용궁으로나 데려다 줘. 어? 이거 나 놓으라고.
2: 할머니가 된 동해 용왕 따님은 결국 가나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가나에서는 할머니가 가족을 찾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살펴 주기로 했답니다. 끝.
4: 아, 말도 안 돼. 아니 이렇게 엉망이 된 이야기는 내가 처음 듣는다니까.
5: 아무래도 도깨비가 장난친 것 같지.
4: 100%! 안 되겠어. 내가 이야기 속으로 가야겠어. 이야기 속으로 가서 동해용왕 따님의 원래 모습도 찾아주고 엉망이 된 삼승할망 이야기도 내가 바로잡아야겠어.
6: 깨몽이랑 조심히 다녀와.
4: 걱정하지 마. 잘 다녀올게.
7: 모두를 위한 모습으로! 모습으로.

0: 청이 청이 심청이 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1: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저랑 가요.
2: 아 싫다고. 난 말짱이야.
0: 무사히 도착.
1: 아이고, 그 혹시 이 할머니 손주들이신가?
3: 그럴 리가요. 우리는
0: 청이와
3: 깨몽이에요.
4: 청이와 깨몽?
0: 우리는 할머니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드리려고 왔어요.
1: 원래 모습이라니?
0: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자, 청이의 이름으로 동해이왕 따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얍! 큐!
1: 아니, 이럴 수가?
5: 아, 이제야 살겠네. 아까는 왜 할머니가 된 거지?
3: 도깨비가 장난을 쳐서 그런 걸 거예요.
5: 어떤 도깨비인지 간도 크네. 감히 동해용왕 따님이 나한테 장난을 쳤겠다. 내 이 도깨비를 가만두나 봐라.
6: 동해용왕 따님!
5: 왜?
6: 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0: 동해용왕 따님은 아기를 주는 삼승할망 일을 하러 온 거잖아요.
5: 아, 맞다. 깜빡했다.
1: 아기를 주신다고요? 그게 진짜면 저희 집에도 예쁜 아기를 주실 수 있나요? 평생 아기가 생기길 바랬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5: 그래, 그럼 그러지 뭐. 나도 내 능력 뽐내고 좋지 뭐. 아빠 반, 엄마 반 골고루 닮은 튼튼한 아기야. 나처럼 예쁘게 태어나라. 후잇. 이제 집에 가봐. 좋은 소식 있을 거야.
1: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0: 아, 이제야 동해이왕 따님 닮네요. 이제 세상에 예쁜 아이를 많이 만들어주는 멋진 삼순할망이 되어주세요.
3: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5: 잠깐! 나는 아이를 주는 방법은 알아도 세상에 나오게 하는 방법은 모르는데?
6: 아니, 동해이왕님한테 못 들으셨어요?
5: 급하게 쫓겨나느라 못 들었지.
3: 그럼 아기는 어떻게 돼? 계속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6: 그건 안 돼. 엄마랑 아기 둘 다 위험하다고.
5: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3: 어?
5: 넌 또 뭐냐? 전 명진국 따님입니다. 아이를 세상에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요.
0: 그럼 태어날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5: 걱정 마셔요. 엄마 아기가 무사히 만날 수 있게 제가 잘 도와주겠습니다. 잠깐. 너희 어이없다. 나 지금 기분 무지 나쁘거든?
0: 갑자기? 왜 그러세요?
5: 아기를 세상에 나오게 해주겠다. 이 말은 내가 하기로 한 삼승할망을 얘가 하겠다는 거잖아.
3: 얘기가 그렇게 되나?
0: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이고 있는 것 같은데.
5: 내 자리다. 좋은 말로 할 때 넘 보지 말고 가라. 동해용왕 따님께서는 아기를 세상에 나오게 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따지냐? 나랑 한번 붙어보자 이거지? 오예, 붙어. 아, 붙어보자고.
6: 잠깐만요.
0: 아니, 삼승할망이 되실 분들이 이렇게 싸우시면 어떡해요?
3: 체면을 지키세요.
5: 아, 청이 때문에 내가 참는다. 어쨌든 삼승할망은 내가 찜했으니까 좋은 말로 때 가라. 가.
7: 그리 찜이 좋으시면 가서 계란찜이나 해서 드시는 게 어떠신지요?
5: 이야!
6: 아, 진짜. 아, 그럼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0: 가위바위보를 해서 삼승할망을 누가 할지 정하는 거 어때요?
8: 가위바위보?
0: 자, 그럼 가위바위보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딱 한 판이에요. 준비하시고 가위바위보!
9: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보!
3: 종아, 이 가위바위보는 끝이 안 나겠어.
6: 아, 그러니까 이대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
0: 좋았어. 그렇다면 끝말잇기다. 끝말잇기를 해서 먼저 막히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5: 같은 단어 말하기 있음.
7: 좋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지요.
3: 공정하게 제가 단어를 드릴게요. 정, 원, 사.
5: 사, 진, 사.
7: 사, 육, 사.
5: 사, 사, 진, 사.
7: 사, 육, 사.
5: 사, 진, 사.
7: 사, 육, 사.
5: 사, 진, 사.
7: 사, 육, 사.
5: 사, 진, 사.
7: 사, 육, 사.
5: 사, 진, 사.
7: 사, 육, 사.
5: 사, 진, 사.
7: 사, 육, 사.
5: 사, 진,
7: 사, 육, 사.
5: 사, 진, 사.
3: 어이, 같은 단어를 또 말해도 되게 했더니 끝말잇기가 끝이 안 나네.
6: 이대로라면 영원히 안 끝나겠어.
0: 좋았어. 그렇다면 꽃 키우기다. 잔물의 밭에 꽃씨를 심어서 꽃이 많이 핀 쪽이 삼승할망이 되는 거예요. 아기를 세상에 나오게 하는 건 꽃씨를 잘 가꿔서 꽃을 피게 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요. 자, 최선을 다해주세요.
3: 꽃씨는 여기요. 자, 똑같이 나눠드렸어요.
5: 이번엔 반드시 내가 이긴다.
7: 과연 그렇게 될까요?
6: 아, 지금쯤이면 꽃이 피었을 텐데 말이야.
3: 꽃 키우기 대결을 했는데도 또 비기면 어떡하지, 총아?
0: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깨몽아. 먼저 동행이왕 따님이 꽃을 몇 송이나 피게 만들었는지 가서 확인하자고.
3: 좋아.
0: 가자. 아, 이게 동행이왕 따님이 키운 꽃이라고요?
5: 맞아. 훌륭하지?
3: 훌륭한 건가?
5: 모래밭에

0: 꽃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따지냐?
1: 한 송이의 꽃이라도 피워내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명진국 따님의 결과를 확인하러 가볼까요?
0: 보나마나 뻔하지. 한 송이도 못 피었을걸?
2: 과연 그럴까?
0: 가보면 알겠지 뭐.
3: 네. 우와. 아니 이게 명진국 따님이 키운 꽃이라고요?
4: 얼마 안 됩니다.
2: 이게 다 몇 송이야?
1: 45,600송이!
5: 동행유황 따님이 키운 꽃은 딱 한 송이니까 명진국 따님이 이기셨어요!
0: 말도 안 돼!
1: 오늘부터 명진국 따님이 3승 할망입니다!
2: 축하합니다!
4: 인간 세계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나올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시켜줘 삼승할망 시켜줘 시켜줘 삼승할망 시켜줘.
1: 때 쓰는 버릇은 안 고쳐지나 봐.
2: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는데 80살까지 때 쓰라고 하지 뭐.
0: 웬 삼승할망 할래. 삼승할망 시켜줘.
1: 시끄러. 청아 우리 그만 가자. 응?
2: 그래 깨몽아.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돌려놓은 걸로 하자.
1: 좋아.
2: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돌아가라. 청이청이 심청이
1: 깨몽 깨몽 깨몽이 고백호.
2: 오늘은 삼승할망 이야기에 대해 알아봤어요.
3: 그 뒤로 동해여왕 따님은 어떻게 됐어?
4: 내가 궁금해?
1: 어?
4: 저승에서 할망이 됐지. 그래도 할망이 돼서 난 만족해.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신은 여신이니까.
2: 만족한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에 나온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개그맨, 웰컴 투 깨몽 쇼 타임. 안녕 친구들, 난 MC 깨몽. 내가 랩으로 신기한 전통 굿즈를 소개해주지. 오늘의 전통 굿즈는 빠밤, 바로 아궁이. 요, 요, it's 깨몽 타임. 아궁이, 아궁이, 불을 떼는 구멍이죠. 아궁이, 아궁이, 필요해요 땔감. 아궁이, 아궁이, 불을 살짝 붙이고. 아궁이, 아궁이, 바람을 넣으면 활활활. 아궁이에 불을 떼면 방바닥이 뜨끈뜨끈. 아궁이에 불을 떼면 가마솥이 보글보글. 아궁이에 불을 떼면 굴뚝에 연기 모락모락. 뭐? 아궁이가 없다고? 아이고, 그건 집이 아니야. 못 살아, 못 살아. 아궁이가 발전해서 보일러가 되고 가스레인지가 됐단다. 깨몽의 얼쑤굿즈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뛴다. 쭉!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은 예학의 대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네, 오늘 첫 무대는 서도지방 아리랑 연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첫 소리부터 서도민요 특유의 구성진 멋과 그리고 애잔한 정서가 깊게 전해졌습니다.
1: 네, 같은 아리랑이라고 해도 어느 지역에서 불리느냐에 따라서 가락도 분위기도 참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아리랑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노래이면서도 또 지역마다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참 특별한 우리 소리인데요. 특히 올해가 미국인 교육자이자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호머 헐벗 박사가 구전 민요 아리랑을 서양식 악보로 체보해서 세상에 소개한 지 13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그 의미를 함께 되새기며 전국 곳곳에 내려오는 아리랑을 만나보는 아리랑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네, 지역마다 다른 색깔과 정서를 담은 아리랑 오늘 무대에서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우리 아리랑의 매력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어지는 다음 무대는 박규리 친구가 준비한 또 다른 아리랑 연곡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연곡으로 들으니 흥이 두 배가 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네. 오늘 여러 아리랑을 들려줬는데 어때요? 규리 친구는 가장 마음이 가는 아리랑이 어떤 곡인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1: 저는 그 아리랑에 나오는 청천 하늘엔 전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희망

0: 도 많다라는 가사를 정말 좋아해요.
1: 네.
0: 꼭 들을 때마다 저에게 해주는 말 같거든요.
1: 오, 뭔가 사연이 있나요?
0: 네, 제가 사실 5살 때부터 경기 민요를 시작해서 국악학원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열심히 다녔거든요.
1: 예, 예.
0: 작년 국립국악중학교를 목표로 입시 준비도 정말 오래 하려는데 작년 때 아쉽게 떨어졌어요.
1: 아, 그랬구나.
0: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1: 아이고.
2: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0: 네, 그때는 사실 민요를 하는 것도 무섭고 괜히 창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민요를 안 해왔지만 천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희망도 많다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한번 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 그럼요.
0: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1: 예, 아유, 맞아요. 그래요. 사실 이제 국악을 할 수 있는 길이 꼭 뭐 국악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그쵸? 다른 길도 많이 있거든요.
2: 네.
1: 예, 그래서 잔별도 많고 희망도 많다는 가사가 규리 학생한테 딱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사실 저희도 막 시험에 한 막 40번씩 전 떨어져 봤거든요.
2: 혹시 아나운서 시험에 엄청 떨어졌잖아요.
1: 아나운서 시험을 40번 떨어진 사람인데 정말로 자기가 아 이제는 포기할까 싶은 그 순간 본인을 알아보는 그런 심사위원들이 나타나거든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예 기운 내고.
2: 네.
1: 그리고 또 오늘 무대 또 굉장히 멋지게 꾸몄는데 오늘 규리 친구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게 좀 걱정이에요?
0: 두 달 뒤가 학교 중간고사인데 제가 사실 처음 중간고사를 보는 거라 많이 떨리거든요.
1: 그래요.
0: 근데 엄마랑 할머니께서 중간고사 올백을 안 맞으면 학원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해서 지금 긴장 상태입니다.
1: 아, 올백이면 뭐 다 맞으라고요?
0: 네.
1: 학원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는 못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끊어서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0: 못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2: 못 다니게?
1: 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저는 예. 미래를 생각하면은 학원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는 제 미래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민요를 좋아하는 만큼 공부도 소홀해지지 않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1: 아, 마지막으로 오늘 무대에서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요?
0: 네, 저같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 희망을 잃지 말자는 마음을 담아서 춤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 제가 기대돼요.
0: 잠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1: 그래요, 준비하세요. 예. 야, 민요에 공부에 춤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어요.
2: 뭘? 뭐 있어요. 뭐가 나오는데.
1: 혹시 마술인가요? 아니요. 천으로 지금 묶어요. 동작을 좀 편하게 하려고 좀 치마를 묶었어요. 한복을. 준비됐죠? 예. 자, 음악 주세요.

0: 잘했다. 어? 네. 뭐 춤이면 춤, 미녀면 미녀, 뭐 다 완벽하네요.
1: 그러니까 뭐든지 좀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예.
2: 네.
1: 진짜 그리고 소원을 말해봐잖아요. 제목처럼 진짜 소원이 이루어지길, 우리 규리 친구가 품고 있는 꿈도 또 소원도 꼭 이루어지길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요.
2: 감사합니다.
0: 네. 자, 다음 무대는 가야금이 들려주는 또 하나의 아리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3: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가야금은 사람 목소리처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악기예요. 감정 표현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오늘 이 가야금으로 미량아리랑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후반부의 감정 표현을 자세히 지켜봐주세요. 저와 함께 어깨 들썩이 준비되셨나요? 아름답고도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0: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숙한 밀양알이랑이 네. 이렇게 가야금 선율로 펼쳐지니까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노래로 들을 때는 뭔가 좀 흥겹고 경쾌한 가락이 느껴졌다면 이렇게 가야금으로 들으니까 선율 하나하나가 더 섬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네.
1: 밀양알이랑 특유의 이 밝고 힘찬 가락이 가야금 소리와 참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무대의 아리랑은 어떤 가락과 이야기로 펼쳐질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신나는 아리랑 메들리 덕분에 무대가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네. 소나무 청소년 청년 국악단 이름부터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에요.
1: 그러게 말이에요.
0: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2: 끝까지 남는 예술가가 진짜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저희는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처럼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즐겁게 국악을 하는 팀인데요. 잘하는 것보다 즐기는 걸 먼저 배우는 국악단입니다.
1: 네. 설명만 들어도 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오늘 멋진 아리랑 무대를 보여줬는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아리랑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3: 아리랑은 끊임없이 재탄생하는 카멜레온 같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가 부른 진도아리랑, 상주아리랑, 본조아리랑도 다 같은 아리랑인데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4: 진도아리랑은 남도 특유의 흥과 구성진 맛이 있고, 상주아리랑은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느낌이 있고, 본조아리랑은 가장 익숙하고 담백한 멋이 있습니다.
0: 그런데 오늘 무대를 준비하면서 세 친구가 좀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무슨 얘기인가요?
2: 지난주는 지호가 고열로 입원을 하게 됐고요.
0: 어머. 지호 누구? 지호 어디 있어요? 아, 지호 고열이 많이 났어요? 아팠어요? 아, 그랬고.
2: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그 고생을 좀 했었어요.
0: 그래요?
2: 그래가지고 오늘 녹화 오기 전에 다 같이 소고기를 먹으면서 몸보신을 좀 했어요.
0: 아~ 늘 먹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땐 매일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안 아파요 지금은?
2: 네.
0: 무겸이 괜찮고?
2: 네.
0: 지호는?
2: 괜찮아요.
0: 괜찮고. 안 아프고?
2: 네.
1: 아유, 다행이에요. 그리고 정말 언제 아팠냐는 듯이 무대에서 네. 보여준 에너지가 대단했거든요.
0: 그렇죠.
1: 혹시 다른 팀에는 없는 우리 팀만의 비장의 무기 이런 게 또 있다. 있을까요?
4: 저희 팀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1: 자신감.
4: 저희 팀은 다 함께 웃고 호흡하며 노래하는 팀워크가 가장 큰 자랑이에요.
0: 예.
4: 그래서 더 에너지도 넘치는 것 같아요.
1: 네.
5: 마, 자신 있나?
6: 마, 자신 있다.
1: 예. 뭔가 이 분위기가 딱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실 자신감 뒤에는 제 생각에는 예. 그동안에 정말 수많은 노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연습하면서 선생님께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뭐예요?
3: 저희가 연습이 조금 부족해 보이면 선생님이 눈을 이렇게 가늘게 뜨시고 지하동굴 같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 하십니다.
0: 뭐라고요?
3: 이래가지고 무대 올라가겠나?
0: 우리가 지금 혼난 느낌인데?
1: 군대예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선생님 흉내.
0: 눈이랑
1: 같이.
3: 이래가지고 무대 올라가겠나?
0: 야, 이거 되겠나?
1: 무서워요.
0: 꼬마 이거 되겠나 이거?
1: 되겠나? 그럼 솔직히 어때요? 좀 무서워요?
3: 네.
1: 그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3: 네.
1: 좋은 효과가 있네요, 그래도.
0: 우리 세 친구가 시청자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4: 자신감을 빼면 시체인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개인기가 있는데요.
0: 예.
4: 전래 동료 남생아 노라라를 랩처럼 불러드릴 수 있어요.
0: 아, 그럼 원래 노래를 먼저 들어볼까요?
2: 시작.
6: 남생아 노라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0: 이게 노래고 원곡이고. 자, 그럼 이걸 랩처럼 부른다는 거죠. 자, 준비됐나요?
4: 네.
0: 해보겠습니다.
2: 준비. 시작.
6: 남생아 노라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0: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경 킹 헤이.
1: 네, 아까 리믹스 버전이네.
2: 오, 아 전래 동요가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힙해진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의 이 열정과 또 팀워크 잃지 않고 더 멋진 국악인으로 성장하길 응원할게요.
3: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 자, 다양한 색깔의 아리랑을 만나보고 있는 이 노래 들어볼래. 다음 무대 역시 또 다른 매력의 아리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김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나라의 자랑 아리랑의 아름다움을 멋지게 한번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부를 아리랑은 약 100년 전 우리 조상님들이 부르셨던 아리랑을 복원한 곡입니다. 국난을 피해 해외로 떠난 유학생의 아리랑, 헐버트가 체보한 아리랑, 나은규 감독님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아리랑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0: 네, 이번 무대는요, 유학생의 그리움, 그리고 고려인 포로들의 아픔, 그리고 영화 속에 담긴 시대의 정서까지 아리랑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과 함께 해온 소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춘사 나운규 선생이 영화 아리랑을 발표한 지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정말 뜻깊은 해고요. 그리고 한편에 영화가 남긴 이 울림처럼 아리랑은 정말 시대가 기억하는 상징이 되어왔죠.
0: 그렇습니다. 지역의 아리랑을 넘어서서

0: 네, 해금 선율로 만난 아리랑 정말 마음을 울리는 무대였습니다. 네. 우리 하원 친구 아리랑을 처음 연주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좀 어렵던가요?
1: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를 넘어 기쁨과 슬픔, 흥과 한을 느낄 수 있고 지역마다 선율과 특색이 다르게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박자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변화시키는 것이 재밌기도 했지만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였어요.
2: 그래서 그런지 해금 선율 안에서 다양한 감정 표현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또 이런 해금을 시작하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1: 저희 언니가 가야금을 전공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구악기를 연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가야금보다 해금에 더 눈길이 갔어요.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언제든지 연주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턱 꺼내서 연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0: 해금은 약간 좀 다루기가 그래도 무겁지도 않고 덜.
1: 네. 네,
0: 그렇구나. 그러면 언제부터 해금을 배운 거예요?
1: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요.
0: 꽤 됐네. 네. 그럼 초등학교 때 하원이하고 중학생 하원이를 비교해보면 가장 달라진 점이 뭐예요?
1: 초등학교 때는 악보를 외워서 틀리지 않고 연주하는 게 목표였는데 네. 지금은 곡의 분위기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계속 고민하면서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지,
2: 어쩐지
0: 맞아요.
2: 그래서 그런지 연주가 더 깊이 있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0: 왜요?
2: 중학교 2학년이라고 저희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무서운 중2병 혹시 어떤가요?
1: 저희 집에는 갱년기인 엄마와 고3 수험생인 언니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분들에 비해서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그분들에 비해서?
2: 그분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0: 그분들 무섭죠. 왜냐면 네. 갱년기 플러스
2: 고3.
0: 이 조합은 최강 조합이거든요.
2: 그러니까요.
0: 그래. 네. 그러면 어떻게 집안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1: 이제 언니 입시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갱년기인 엄마와 저희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대립할 것 같긴 한데요.
2: 엄마는 쉴 새가 없네요.
1: 그래도 사춘기가 갱년기한테 좀 져줘야겠죠?
0: 그래요.
2: 착하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하원 친구가 또 해금 말고도 끼가 많다고 들었어요.
1: 원더걸스의 텔미를 준비했어요.
0: 텔미는 근데 좀 됐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하원 친구 세대가 이 노래 알아요?
1: 옛날 노래 중에서도 좋은 노래가 많더라고요.
2: 완전 옛날 노래가 됐구나 이게.
0: 그렇죠.
1: 이번에 학교 수련회 때 네. 친구들이랑 장기자랑으로 텔미를 쳤는데 예. 1등 했어요.
0: 1등! 자 이거 안 볼 수 없죠. 네.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예. 자 준비하겠습니다.

0: 절제된 동작이네. 아,
1: 뭔가 그리고 해금 연주할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0: 예, 맞습니다. 예. 그 반전 매력이 넘치는 하원 친구인데 앞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해금 선율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연주자가 되길 저희도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아리랑 특집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정말 우리나라 곳곳에 전해오는 다양한 아리랑들을 다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히 오래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흘러온 소리이자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소중한 우리 음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 무대에 오른 친구들도 각자의 목소리와 연주로 아리랑의 새로운 매력을 들려줬는데요. 앞으로 우리 아리랑이 더 많은 세대에게 사랑받으면서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입니다. 멀리 밀양에서 온 아리랑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인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눈여겨보면서 함께 따라 부르다 보면 엄청 신나실 거예요.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하루하루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시간아 가지 마라 가는 시간 어쩔 거나.
1: 나 미종 조선에서 이곳으로 넘어온 지도 벌써 5년째 처음엔 천지가 개벽한 한양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눈알이 핑글핑글 돌 정도로 아득하고 정신이 없었다네. 하지만 어느덧 이 바쁘고 바쁜 도시의 삶에 익숙해져 버렸지. 뭐 다들 그런 날 있지 않은가? 하루 종일 바쁘게 일에 치여서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력감만 들고 그냥 어서 빨리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뒹굴뒹굴 해야겠다. 아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런 날만 있어. 그런 날이 있단 말이지. 배가 고프다.
0: 지친 하루 달래주는 그치? 맛난 음식. 아.
1: 이럴 땐 말이야. 어? 맛있는 걸 먹어야 되지 않겠나? 어? 이렇게 하루 일상에 지쳐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어? 무언가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싹 사라질 테니까. 아, 내가 오늘은 우리 바쁜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힘이 될 만한 네, 그런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네. 여기 어딘데? 오, 이쪽 어딘 것 같아. 따라와.
0: 한번
1: 아, 어디 보자.
2: 오,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야, 내공이 보인다. 벌써 단촐하자, 단촐하자. 어? 메뉴가 꼬리탕, 설렁탕, 꼬리찜, 순대 딸랑 메뉴야. 메뉴가 단촐한 만큼 그만큼 모든 맛이 결정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뭘 먹지, 잠깐만. 사장님.
3: 예,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찾아주셔서.
1: 예, 예, 예.
4: 팬입니다.
1: 어? 예, 저?
4: 아, 그럼요.
1: 저? 저 팬이시라고요?
4: 저는 이렇게 때부터 팬이라니까.
1: 아.
4: 그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시다니까. 진짜로.
1: 아이고, 금방. 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아이고, 왜.
1: 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거 촬영도 어렵게.
4: 저 감사해요.
1: 아니, 여기 막 줄 서서 먹는다고 생각.
4: 그럼요. 아이고, 네. 낮에는 웨이팅해요.
1: 네, 네, 네. 나, 이런
5: 사람이야. 아유, 반갑습니다.
1: 하나, 둘, 셋.
5: 예, 예, 예.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5: 아유, 예.
1: 그러면은, 저기. 네. 꼬리탕하고 꼬리찜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봤어요? 봤냐고. 지난주도 그렇고 봤냐고요. 나름 음식점 가면 어머님들 사이에서 인영웅까지 다니시면
6: 감히 그 이름으로 내리실 수 있어요.
1: 영까지만 할 줄 알아서 혼날까 봐. 나도 조심할 줄 안다고. 아무튼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음식 딱 가면 어머님들이 그냥
6: 이게 이금이 때문이 아니라 이모씨 때문이야.
1: 아니 무슨 서운 사람 소리예요. 어차피 나랑 닮았으니까 이모나 미종이나 이모가 미종이 미종이 이모 그런 거지. 다른 걸 그렇게 선을 닦았나. 자.
7: 아이고 오실랍니다.
4: 아이고 어서오세요.
7: 아, 예, 예.
1: 실례가 안 된다. 저기 뭐야 그 음식 준비하시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육수는 여기 어떻게 내시나요?
4: 육수는 이제 예. 큰 깡통 어디 가서 갖다 담가놨다가
1: 예.
4: 아침에 씻어서 우리 아들이 3시만 나와요.
1: 아.

0: 흰물 다 빼서 여기다 삶아서 야. 이미 육수를 빼는 거 이거예요.
1: 아 요게?
0: 이거 많아요. 근데 냉장고 넣어놔서 그래 이런 거.
1: 아, 네.
0: 이거 이제 끓여서 다시 끓여드려요.
2: 그러니까 그냥 여기 그냥 낮에 와가지고 줄 서서 드시는 거예요.
0: 웨이팅이 많다니까. 네. 이거를 우리는 또 토막이 굵어요. 싫어하고.
1: 우와. 어쩜 이렇게 토막이 굵어? 네.
0: 그래야 손님들이 이제 먹을 거 있지. 잘자르게 썰면은.
1: 그러니까요.
0: 네. 야. 이게 이제 삶아놓은 게 이거고. 자.
1: 아, 비교해야만 보이세요? 네.
0: 야. 이거 자세 보면 저 홀딱 갈아칠 거예요. 네.
1: 야.
0: 자, 하나 들고 네? 잡숴봐.
1: 들고 먹어도 돼요?
0: 원래 이게 자꾸 이렇게 뜯는 거야. 간장 하나 줘봐. 소스 빨리. 또 이러기는 처음이라 드셔보시오. 얼마나 많이 나. 아, 놀래실 거야. 네. 처음 먹은 사람 다 아주 저기한다니까. 예.
1: 네. 고마워.
0: 예. 네. 어때요, 맛이?
1: 야, 기가 쫄득쫄득한데요 네, 그냥?
0: 기가 막히죠?
1: 아, 아니, 그러니까 네. 콜라겐하고
0: 그럼요
1: 이거 고기 부분하고 네,
0: 맛있어요
1: 너무 잘 어우러졌어가지고
0: 네. 네. 고기에 붙은 게 또 진짜예요 콜라겐 그거 아니 그거 다 뜯어보고 요거
1: 네, 그러니까 네. 아유, 저한테 먹을 줄 알죠? 네.
0: 아주 잡수시 하시네 우리
1: 자.
0: 그 주방에서 이거 잡수
1: 좋은 것만 먹고 다녀가지고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주방에서 음식을 먹어
0: 아니 나도 처음이야 차 좀 많이 야. 했는데 이게 아니 너무나 저 호감이 좋으시니까
1: 나도 모르게 그냥 주려고 덥석 나도 모르게 먹었네 안 먹은 척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려는
0: 네 나가시죠 네.
3: 뽀얀 육수에 이것은 무엇이냐 속꼬리가 아니고 소면이네 육수에 소면을 잘 토렴하여 작은 그릇에 소복히 담아주고 비법 양념장으로 마무리 임금님 이 국수는 무엇이오?
1: 와 아니 이런 걸 주셨네? 왜? 어? 자, 탕 먹기 전에 먼저 먹으라고 부추 넣어서 요걸 이렇게 주신다네요 어 요거 국수인데 그냥 국수가 아니고 아까 육수에다가 이렇게 토렴한 국수 아 맛있겠다 어 김 나는 거 보십니까? 메인 식사 시작 어 네네 어 뭐야 벌써 나왔어 빨리 먹어야지 어 감사합니다 난 지금 사우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야 이거를 그냥 식전에 그냥 주시긴 너무 아까운데? 와 이거 맨날 해먹고 싶은데? 양념이 어우 정말 단단해 너무 맛있어 이거 그냥 한 그릇 쪽딱이에요 맛있는 간장 비빔 고추 간장 비빔국수로 입을 싹 가졌고요 꼬리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이것이 점심시간만 되면 정원이 북새통인 한양에 내놓으라 하는 소꼬리탕이올시다 새벽부터 잘 손질한 꼬리뼈와 박치뼈로 북 삶은 비법 육수에 하나하나 손으로 기름을 제거한 귀한 속꼬리와 함께 뚝배기에서 푹 끓여내면 쫄깃한 속꼬리와 담백하고 깊은 국물이 일품인 속꼬리탕 완성이오
1: 야 도대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깊이 우려냈는지 맑고 깨끗한 맛 뒤에 꼬리 육수의 그 깊은 맛이 나네 쭉 삼키고 마지막에 혀끝으로 탁 치고 들어옵니다 야, 이 육수의 깊은 맛이 국물이 그냥 맑아 근데 뭘 잔뜩 집어넣은 것처럼 오묘한 여러 가지 맛이 꼬리를 푹 고운 거다 보니까 뼈 연골, 고기가 다 들어간 거야. 어? 그거는 소 한 마리가 다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야. 와, 그래서 그런가 아주 맑은 국물인데도 입안을 타격하는 느낌이. 아, 얘도 안 먹을 거야 이런 느낌인데. 야, 잠깐만 뼈를 먹어봐야겠지. 와, 이거, 이야, 잠깐만. 와, 이거를, 잠깐만, 와, 이거는 그냥 들고 먹어야겠는데? 아무래도, 탕에 들어간 꿀이기 때문에, 찜보다는 아마도 조금은 좀 더 슴슴한 맛이지 않을까. 근데, 간장 양념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냥 얘만 뜯어. 야, 이거 뭘. 막 그냥 그렇게 뜯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살짝 그냥 쏙 가져. 와, 살밥 보이십니까? 맛도 맛인데 양도 너무 마음에 들어. 왜 맛있긴 맛있는데 별로 뜯을 거 없으면 그렇잖아요. 아쉽잖아. 참으로 맛있구나.
3: 맛있구나.
1: 내 왕좌에 있을 때도 맛보지 못했던 그런 맛을 이 현대에 와서 맛보다니. 오늘 하루에 스트레스와 노고가 싹 풀리는구나. 야, 이거 진짜 스트레스 해소 힐링 메뉴네. 아, 뜯을 것도 많고. 이거를 젓가락으로 들고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뼈는 들고 뜯어야지. 어, 그래요? 나만 다 먹는 거야? 아이고, 하나 더 남았다. 오케이. 아, 야. 아, 왠지 젓가락으로 또 먹어야 될 것 같아. 너 안 돼, 이거.

0: 아우 여기 손가락 뜨겁다. 아 뜨거. 아 뜨거.
1: 이제 오기 전에 설명에서 좀 봤었는데 고기를 먹기 전에 뜨거우니까 좀 꺼내놔서 식힌 다음에 먹어야 하는데.
0: 아 그래요? 괜찮아요. 나는 역대 임금 중에 내가 뜨거운 거 제일 잘 만질 거야. 손가락 엄청 뜨거워. 와 근데 맛있다. 야. 아 이제 국물만 남았네. 야. 아 이 국물 싸가고 싶다. 어. 오. 아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오. 예.
0: 감사합니다.
3: 사장님의 일품 솜씨. 여기서 끝날 수 없지. 이어지는 속꼬리찜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성껏 하나하나 손질한 속꼬리를 핏밥 육수에 3시간 동안 푹 삶아주고 살짝 데친 파도 함께하면 아주 맛이 좋으니 잊지 마시오. 야들야들 잘 익은 속꼬리를 데친 파 위에 예쁘게 올려주면 한번 먹으면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손이 한번 가면 멈출 수 없고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함이 함께하고 퇴근길 직장인들 발길을 붙잡는다는 마성의 속꼬리찜!
0: 오. 이야, 아, 잠깐만. 아까 탕에 들어있었던 건 비교가 안 되네. 우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떡하. 우와. 우와.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아우, 뜨거워. 우와. 저 우아하게 젓가락으로 먹어도 되겠다. 젓가락으로. 뚝 떨어져. 와, 양념도 찍어서 한번 우아하게 먹어볼까? 요거는 탕보다 드실 때 뭔가 조금 이렇게 하셨나 보다. 그래서 맛이 꼬리찜 맛이 조금 더 깊어요. 야 이거 뭐 꼬리뿌리가 하니까는 뭐 들고 막 뜯고 막 이렇게 뜯을 줄 아는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냥 떨어져. 야, 육질은 엄청 허기적이긴한데 또 있는데 지방층하고 젤라틴을 딱 있어서 우와. 아. 그냥 떡 떨어졌네.
4: 우와
5: 맛있겠구나.
0: 참 저 비빔국수요. 네. 또 리필 되죠? 네. 그거 하나만 더. 네.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비빔국수에다 넣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어. 오기 전에 빨리 작업해놔야지. 그냥 뛰고. 거의 장인 정신 같지 않나?
6: 국수보다 고기가 많을 거야.
0: 국수만 고기 반. 와, 예, 예.
7: 이거 뭐가 리필이 10개까지 줘, 우리가.
0: 국수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먹어.
7: 아, 그러게.
0: 네.
7: 박수지 아주.
0: 네. 아, 감사합니다. 오, 뭐. 초꼬리 비빔국수. 국내 최초 이모표. 아, 드셔보시겠습니다. 아니, 내가 드셔보신데. 먹어보겠습니다.
6: 부추 안 드시면.
0: 아, 여기 부추까지 넣으면. 부추는 조금만 넣겠습니다. 왜냐면 일부러 고기를 넣는데 부추를 너무 많이 넣으면 또 고기 맛을 못 보잖아요. 아 말이 많아. 난 먹는데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야, 그렇죠. 그냥 속꼬리만 해도 맛있는데, 이야.
4: 오, 대박이야.
0: 아,
4: 좋아. 그 속꼬리 살과 면이 서로 만나서 쌀쌀 춤을 추는구나.
0: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좋은데요? 아, 너무 좋아요. 야, 그 와중에도 이 속꼬리에 제라틴의 쫄깃함하고 고기 육수의 상큼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야. 아, 이거 별미인데? 양념장이 보시면은 양념장 자체의 맛은 약하지 않아요. 근데 양념장의 양을 정말 적절하게 조절했어요. 그래서 면 자체가 갖고 있는 육수의 깊은 맛을 품고 있기 때문에.

0: 양념장을 살짝만 넣어주셨다는 거. 근데 양념장 자체가 약하지 않으니까 흩어지면서도 톡톡 쏘는 맛. 조화가 좋다. 양념과 소고기와 면과 부추의 맛이 아주 조화롭구나.
1: 벌써?
0: 참으로 훌륭하구나. 꼬리찜 참으로 천하 일미롭다. 잊지 마십시오. 꼬리찜살을 잘 받아내서 함께 해주는 서비스 비빔국수랑 함께 비벼서 드셔보십시오. 알았죠?
2: 아이고 임금님 그렇게 맛있으시오. 일상에 지친 도시인들을 위한 한상 찾아 나선다고 하시더니 아이고 원 임금님은 원 없이 드시는구려. 단짠단짠한 비빔국수에다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꼬리찜이 맛났도다. 이것이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그야말로 신비의 명요리구나.
0: 자 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 미종의 동의보감. 동의보감에서는 속꼬리가 정을 보하고 신장을 따뜻하게 하며 골수를 보충한다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예로부터 대표적인 보양식이라고 했죠. 오늘날의 속꼬리는 양질의 단백질과 미량원소가 풍부해서 소화흡수가 용이하고 기력회복과 자양강장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이슘이 풍부해서 뼈 성장을 촉진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아까 내가 이거 먹으면서 막 입에 쭉쭉 달라붙는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게 바로 콜라겐 성분인데 이게 피부 미용에 아주 효과적이지. 왔다. 워낙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이다 보니 속꼬리는 특히 산후조리에도 좋은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회복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네. 하지만 모든 음식은 합이 있는 법. 좀 몸에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알아보시고 또 너무 과하게 드지 마시고 적당한 양, 소화가 잘 될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양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의 미종의 동의보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 김치 국물은 시즌 날 뭘 드시나요?
0: 아, 그 얘기 들으면 실망할지도 모르겠는데 진짜로 된장찌개 아닌 김치찌개. 근데 그게 엄마표. 근데 애석하게도 이제 바뀌었죠. 아내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해줬던 그 음식. 엄마 손맛. 예, 그거를 다시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저한테 보면 가장 슬프긴 한데 가장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막 연기 생활하고 막 이럴 때 집에 가서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김치찌개 한 그릇에 밥 한 고기 뚝딱 하고 나면 뭔가 풀린 것 같고 뭔가 해소된 것 같고 근데 나한테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꼬리찜을 먹고 나니까 오늘 하루 뭔가 일상에 찌들고 뭔가 좀 지치고 그런 현대인들에게 꼬리찜 아니면 꼬리탕 한 그릇 뚝딱 하면은 보탬이 돼주고 기력을 주고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 근데 저 역시도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동네 분들은 참 좋으시겠다. 요 동네를 전철로 왕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 좋으시겠다. 43년 전 그때 그 맛 그대로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일도 있고 지치는 일도 있고 또 난관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음식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노포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의도 여기입니다 하면 탁 내려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답 같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한상 차려뽑았다. 맛있구나.

0: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이 노래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3: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4: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5: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6: 이제 서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서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0: 안 챙겨왔는데. 아 맞다,
1: 생리대 무상 공급을 하는 걸 검토해보라.
0: 어디서 받을 수 있지? 우리 지역 공공시설에 있구나. 한 팩에 두 개나 들어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안심하고 쓸 수 있겠어.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태도를 형상하고 전달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인데요. 말이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의 머리를 지탱하고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부위인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쉽게 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미국 수영의 전설로 불리는 마이클 펠프스는 과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당신이 할 수 있거나 앞으로 할 일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계를 두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엿볼 수 있는데요. 말은 주어진 상황을 바꾸고 더 나아가 나의 삶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등 뒤로 맞잡은 양손은 팽팽히 당겨 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목과 이어진 어깨 근육까지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효과적인 고무카사나입니다. 목과 어깨가 많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동작을 하게 되면 근육이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목 운동으로 목과 어깨를 풀어준 후 따라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엉덩이 좌우로 틀어서 좌골이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오른손을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돌아오고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 측면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으로 기울여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정면으로 돌아오고 양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엄

빈 손으로 턱을 천천히 밀어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돌아온 상태, 이번에는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자, 이때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쪽 목 뒤쪽 측면이 이완되는 걸 느껴봅니다. 정면으로 돌아오고 왼쪽 15도로 틀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목 뒤쪽 이완되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고 고개 조금 더 당겨보면서 이완합니다. 자, 돌아옵니다. 두 손을 위로 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돌려봅니다.

좋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이번에는 고무카사나 팔을 등 뒤로 맞잡는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손을 맞잡게 된다면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들고 오른쪽 어깨 뒤쪽 그리고 왼쪽 어깨 앞쪽을 천천히 늘려봅니다. 혹시 등 뒤로 손을 맞잡기 어렵다면 수건을 이용하는 것도 권합니다. 반대로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오른쪽 손을 당겨서 겨드랑이와 삼두근을 천천히 이완하도록 노력해 봅니다. 반대로 특히 회전근개가 약한 분들에게 이 자세를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어깨가 불편하고 목이 불편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자,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두 손을 무릎 위로. 목과 어깨의 결림이나 뭉침이 자주 발생하면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이래 어깨나 목 주변 근육이 자주 뭉치신다고 느끼셨다면 일상에서 틈틈이 이 동작을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길러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다누라사나와 파르스바 다누라사나입니다. 활 자세로도 불리는 다누라사나는 굽은 등과 어깨를 펴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줍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턱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발끝 좌우로 툭 호흡을 편안하게 전동합니다. 손 가슴 상체를 일으키고 이어서 등부터 어깨 근육 전체를 스트레칭해줘 뻣뻣함은 줄어들고 척추의 활력을 키워주는 파르스바 다누라사나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차올려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이때 주의점은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호흡이 다 끝났다면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면서 몸을 다시 일으켜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내쉬고 다리 풀고 손 가슴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굽은 어깨를 열어주고 부드러운 허리를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고 상체 라인을 다듬기에도 좋으니 꾸준히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줍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차올려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해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첸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은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접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로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팔과 손목을 강화시켜 움직임을 좋게 만들어주는 차트랑과 단다사나입니다. 팔굽혀 펴기와 비슷한 동작으로 손목이 약하다면 오랜 시간을 유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로 벌려봅니다. 뒤꿈치를 세우고 발끝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는 15도가량 앞으로 밀어내서 어깨를 그대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 손 위치를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나의 겨드랑이와 팔 간격이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게 팔꿈치를 살짝 벌려봅니다. 시선 정면 보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꿈치를 접는데 가슴 근육인 대흥근과 등 근육인 광배근을 이용해서 몸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봅니다. 발등 내려놓고 다시 한번 동작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발끝을 세우고 시선 정면, 몸을 버틴다 느낌으로 천천히 바닥까지 내쉬는 호흡에 내려갑니다. 가슴을 바닥에 놓지 않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 천천히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차투랑과 단다사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몸을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시선을 정면 바라보시고 아랫배를 바라보시고 손을 바닥을 지지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겨드랑이 쪽으로 접으면서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추고 발등,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자,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손은 어깨 바로 밑으로, 아랫배를 수축하고 몸을 일자로 만듭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몸을 낮추면서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에 낮추고 발등 놓고 손 가슴 발끝 좌우로 떨구면서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팔과 손목뿐 아니라 복부에도 꽤 많은 근력을 필요로 하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코어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 따라하면서 엉덩이가 너무 처지거나 솟지 않도록 자세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팔과 손목을 비롯해 어깨, 복부 등까지 상체 전반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니까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로 벌려봅니다. 뒤꿈치를 세우고 발끝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는 15도가량 앞으로 밀어내서 어깨를 그대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 손 위치를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꿈치를 접는데 가슴 근육인 대흥근과 등 근육인 광배근을 이용해서 몸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봅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몸을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겨드랑이 쪽으로 접으면서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추고 발등 호흡을 평안하게 이어갑니다.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세모세 젊어서 놀아보세.
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3: 가장 객관적으로 봐주는 사람 필요하니까. 자.
4: 한 번 넣는 게 제일 나아져.
5: 아홉 박 그러면 아홉 박.
3: 제가 숫사인 주니까 연습 갑자기 빨리.
6: 이어지구요.
7: 이거
6: 다
7: 봤다서 이거 같이.
6: 네 맞아요. 그리고.

0: 공연 잘 즐기고 계신가요?
1: 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2: 네, 저 여러분은 지금 색깔이 다른 예결팀과 또 우리 구강놀이팀과 호흡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0: 맞습니다.
2: Shake it Korea.
0: 네, 저희가 다른 팀이랑 합을 맞추는 거라 걱정을 또 많이 했는데 우리 피트정님과 구강놀이팀과 함께해서 또 관객분들도 같이 얼쑤 좋다고 즐겨주셔서 저희는 너무너무 잊지 못할 공연을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합동 무대를 즐기시면서 어떠셨어요?
2: 다른 두 팀이 같이 공연을 하거나 같이 합주를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0: 네, 맞습니다.
2: 왜냐면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자거든요.
0: 저 경쟁자라 생각 안 하고 너무 즐겁게. 저 경쟁자라 생각 안 하고 너무 즐겁게.
2: 저 사람 경쟁자. 경쟁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서로 없고 친분이야 있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같은 뭐 우리 한번 딴 사람들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0: 네.
2: 네 그러면은
0: 저희 예결 밴드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예결 밴드 민영님 안녕하세요. 저희 준비하면서 어떤 기분이셨는지 또 느낀 점 한 번만 말씀 주세요.
3: 안녕하세요. 예결 밴드에서 베이스 연주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2: 와, 잘생겼다.
3: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예결밴드랑 더 우리 팀이다 라는 느낌이 딱 들던 것도 있고 이제 구강놀이 팀 분들께서도 더더욱 이제 더 오구오구 해주셔가지고 더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다른 이런 색깔들이 어우러지고 하나의 소리가 되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2: 사회생활 되게 잘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100점짜리. 네. 자, 그럼 우리 팀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4: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는 아람이입니다. 예결 밴드라는 밴드와도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뭐 경기 소리나 뭐 판 소리를 이제 넘어서 이제 서도 소리까지도 저희가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께도 즐거움을 전달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0: 와.
4: 네.

이제 다음 공연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싸름이라는 민요입니다. 네, 싸름은 매미 울음소리를 담은 서도 민요인데요. 매미가 6년 동안 땅속에서 자라고 살다가 세상 밖에 나왔을 때 그런 허무함을 인간에 빗대어서 매미에 이입해서 만든 저희 예결밴드 곡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따라도 불러주시고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싸름 들려드릴게요. 박수!

0: 네, 썰을 들려드렸습니다. Holding
1: close, holding tight. 진짜 영어로 얘기하면 Right on time입니다. 왜냐면 이 곡을 할 건데 제목이 바람하고 관련됐어요. 그리고 분다 그러네요.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바람은 바람이 저를 밀어갖고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푸시하는 듯한 여러분들 이 곡을 통해서 잠시 뭔가 살짝 잊어버리면서 잠깐 여행을 가서 리프레시하고 딱 돌아오는 마인드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라는 곡 박수 한번 주세요.

생일로 밤이로 끝나 생일로 밤이로 끝나 생일로 밤이로 끝나 생일로 밤이로 끝나 생일로 밤이로 끝나 생일로 밤이로 끝나.

0: 또 QR 토크 시간이 왔습니다. 와. 과연 어떤 토크를 어떻게 남겨주셨을지 지금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퓨전 국악을 처음 접하셨다면 어떠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오늘 공연 감사합니다. 한강도 처음 왔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난 친구와 같이 있어요. 열심히 소리내서 응원해봅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1: 여기에요.
0: 아, 두 분이셨어요. 일로 나오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2: 이촌동에 살고 있는 남혜현이라고 합니다.
0: 와, 좋습니다. 저희 공연 퓨전 국악을 처음 접하셨는데 어떠셨는지에 대한 소감.
2: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서 정가에 관해서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게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아,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앞으로도 국악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2: 감사합니다.
0: 아, 좋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3: 하나, 둘, 셋. 체이킹 코리아! 코리아!
0: 국악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나 바람 같은 게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의 멋진 콜라보 공연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 너무 매력적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기대됩니다.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디서 주셨죠?
4: 어디 계십니까?
0: 좋습니다. 네. 일로 나오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5: 이촌동 사는 강현민입니다.
0: 와, 박수 주세요. 오늘 공연이 어떠셨나요?
5: 바람이 분다 노래 정말 좋았습니다.
0: 와, 좋았습니다.
6: 어떤 게 좋았어요? 바람이 분다에서?
5: 다 좋았습니다.
3: 하나, 둘, 셋. 쉐이킷 코리아! 코리아!
4: 혹시 저희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잠깐 몇 소절 부를 수 있다?
0: 아, 잠깐 눈을 피하시려고 하시거나 마주치셔. 잠깐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4: 나오세요.
7: 제가 평소에 주말마다 여기 나오거든요. 이촌동에 사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0: 아, 오늘 공연 어떠셨는지 그리고 뭐가 제일 좋으셨는지도 너무 궁금한데 나오신 김에 한번 말씀 주세요.
7: 처음에 들었던 곡이 되게 좋더라고요.
6: 처음에 뭐 처음에 그거 아니었어요?
0: 아, 놀량이요?
7: 네네.

0: 에라디오 한번 해보시겠어요?
1: 아 예, 노력해볼게요. 네.
0: 에라디오 여기까지만 하세요.
1: 이거 하라고요?
0: 네네. 시작.
1: 에라디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좋습니다. 오늘 공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하나 둘 셋 Shake it Korea.
0: 지금 점점 하늘이 노래지고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강공원 제일 좋아할 때가 딱 이때인데 여러분들도 딱 이때 같이 함께 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 곡도 내가 돌아간다처럼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비밀스러운 곡인데요. 니나노 니나노라는 곡이고요. 경기민요 태평가를 재밌게 편곡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루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뭐 어때요? 그냥 재미나게 놀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꿋꿋하게 재미나게 놀면서 여러분들 걱정도 조금은 잊어버리는 시간이 되시라고 준비하고 만든 곡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얼씨구 좋다 추임새도 많이 나와주시고요.

0: 감사합니다. 들려드렸습니다. 30살 먹고 이렇게 귀여운 노래 부르라니까 이게 뭔가 민망하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1: 시고! 박수 같이 갈까요?
2: 괴진아 칭칭 나한테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2: 괴진아 칭칭 나한테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2: 괴진아 칭칭 나한테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2: 괴진아 칭칭 나한테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2: 이산으로 가면
1: 뻐꾸
2: 뻐꾸 저산으로 가면

0: 됐어. 괴진아 칭칭아 내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아 내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 내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 내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내 가슴에 멍이 서서히 지금 하나도

즐거우세요.

0: 부산으로 가며 뻑뻑뻑구 부산으로 가며 뻑뻑뻑구
1: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헤이
0: 괴진아 젠지 괴진아 젠지 괴진아 젠지 괴진아 젠지 나데이야 괴진아 젠지
2: 괴진아 젠지
0: 괴진아 젠지 나데이야 괴진아 젠지
2: 괴진아 젠지
0: 괴진아 젠지 나데이야 괴진아 젠지
2: 괴진아 젠지
0: 괴진아 젠지 나데이야 괴진아 젠지
2: 괴진아 젠지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여러분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징징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여러분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징징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징징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함께
1: 괴진아 징징
2: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0: 우리나라 전통 장단이랑 라틴 음악 이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라틴 음악의 리듬과 국악의 리듬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잠깐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의 장단과 라틴 음악의 장단은 그 상당히 공통점이 많아요. 그 에너지, 그 열정, 흥, 그리고 또 하나는 춤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잠깐 브라질의 삼바 리듬을 연주하다가 생머리 리듬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0: 자, 이건 바투카타라는 리듬이에요. 브라질 전통 리듬이죠. 어, 이건 구강 리듬 같은데요? 어, 예, 이거 구강 리듬. 전도 구강 리듬.
1: 와, 너무 멋있어.
0: 여기서 나온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아프리카나. 어, 아프리카를 한번 너무 가보고 싶어서 만든 곡입니다. 한번 작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너무 신나는데요? 오. 진짜 라틴 음악이 우리 국악처럼 흥을 돋구고 너무 신나네요. 그쵸?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라틴 댄스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춤추고 싶은 분.
0: 좋아요, 좋아요.
1: 오, 용감하네.
0: 예뻐라.
1: 자, 이름이 뭐예요?
2: 전우진.
1: 아, 전우진. 어, 너가 있어서 우리 나이를 줄여준다, 야. 자, 우리 그러면은 스텝을 다 같이 따라해봐. 그러니까 시작.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세븐.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세븐. 되게 쉽죠?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트는 거예요.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세븐.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세븐.
0: 큰일 났다.
1: 세 번째 거는 원, 투, 쓰리, 쉽죠? 파이브, 식, 세븐.
0: 그거 좋네요.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세븐.
1: 하고 이제 맨 마지막은 오두방정 뛰면 돼요. 자,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세븐.
0: 오두방.
1: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이거 우리도 지금 즉석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같이 자, 다 같이 일어나서
0: 다 같이
1: 앞에서는
0: 일어나요.
1: 저희를 따라오면 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네. 자, 뭐 다 일어나 보세요. 자, 다 일어나 보세요. 네, 다 일어나 보셔서 일어나서 하는 건 상관 안
0: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아, 뒤에 분들도 다 일어나세요.
1: 자, 한번 다 일어나서
0: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서
1: 자, 일어나서
0: 다 같이 춤춰요. 네. 다 같이.
1: 다 같이. 자,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 하시면 돼요.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셈. 원, 투, 쓰리. 어이구, 그 잘하네. 투, 투.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셈. 원, 투, 그쵸? 파이브, 식, 셈. 그 다음에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셈.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셈.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원, 쓰리. 따라 따라 따라.
0: 네, 너무너무 즐겁죠, 여러분. 아,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 같이 이렇게 진짜 무대를 만들어 갔네요.
1: 음악보다 방 이게 좋다. 우리 이걸로 할까요, 앞으로?
0: 우진이한테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박수. 아, 좋습니다. 다음 곡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요. 바로 느리게 타령입니다. 서도민요 느리게 타령을 발라드풍으로 편곡한 곡이고요. 원래 서도민요의 느리게 타령은요, 늘리다의 표현을 쓴 의미로 담겨있는 곡인데, 저희 예결밴드는 좀 느릿느릿해도 괜찮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우리 조금씩 쉬엄쉬엄 가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편곡한 곡입니다. 느리게 타령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느리게 타령 들려드렸습니다.
1: 자, 오늘 공연 다 끝나가는데요.
0: 여러분들 예결 밴드 공연 어떠셨나요?
2: 좋아요.
0: 그럼 국악놀이팀 공연 어떠셨나요? 아, 좋습니다.
1: 오늘처럼 예결밴드랑 이렇게 섞다 보면은 국악이 꼭 어렵지만 않다라는 걸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앞으로도 이렇게 멋진 팀들과 함께 여러분의 곁에서 저희 국악 열심히 들려드릴 테니까요. 국악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1: 자,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쭉 돌아가면서.
3: 아까 너무 더웠죠?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4: 그럼시더라.
3: 그래도 이렇게 다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저희 예결밴드 또 국악놀이팀 공연한다면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5: 한강공원이라는 걸 처음 와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쁜 곳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랑 공연을 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6: 서로 다른 두 색깔을 가진 이제 퓨전 국악 팀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져가지고 특별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7: 예결밴드 음악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색다른 경험이어서 오늘 하루 정말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8: 오늘 굉장히 뜻깊고 즐거웠습니다.
9: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드럼치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10: 국악놀이랑 예결밴드랑 여러분들까지 세 팀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게 오랫동안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11: 퓨전국악이라는 장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0: 마지막 곡은 핫동 공연 준비했고요. 사도미뇨의 해주아리랑을 보사노바풍으로 편곡한 해주아리랑의 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 선선한 바람 느끼시고

0: 같은 공연이었어요. 너무 기분 좋고 바람 부는 날씨랑 여기 한강공원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공연이었습니다.
1: K-POP이 꼭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국악이 있다는 거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2: 일반 그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런 공연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찾아보고 계속 볼 것 같아요.
1: Shake it Korea.
3: Shake it Korea.
4: Shake it Korea.
5: 파이팅!
3: 파이팅!
6: 지금까지 예결 밴드
7: 그리고 국악놀이였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잡아드렸어?
1: 어디 보자, 어디. 헌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아야. 명이한테 물은 즉 네가 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2: 오,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1: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곡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구나.
2: 아니요, 내 배 따보면서 갈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구나.
2: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1: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2: 대선이 봉태허도 성이 음음하여 실갈상돌의 소리 억조정생 은망중어 탐마건성중인군 성현욱 백성 질궁궁아 나에게로 발라 무고히 저기 앗선들 일곱 공리가 없었으니 소태도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여련이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덜러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떠보소서.
1: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 병죽 꿈을 능시거고 당수병죽 설능어노 신수병죽 기불능정어고 간수병죽 꿈을 능시 허니

얼른 전기로 삼겹쌌더니 호놈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줄 때에는 세상 정객들이 소태고 놀른 하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밭춘잎에다 꼭 챙너로 챙챙 동요 우주석상계수 나무늘은

0: 한다는 말이냐.
1: 대왕

0: 예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지요.
0: 어디 보자.
1: 자, 보시오.

0: 뭐 꼴담 공회로는 간대 드리거니 뭐로 차례 말아놔야 한다.
1: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0: 입으로 넣고 미공개로 내고 내 반물 시설 구동공동 떨리 남방이 지나서 방사고동 육방 인육수 추가가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2: 네. 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0: 번거로움은 빼고 행정 효율은 더하고
1: 국가 징수 업무에 일원화
2: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3: 국가 행정의 혁신
4: 국세 외수입 통합 징수

0: 그때요 별주부가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뒤 경치가 장이 좋던 것이었다.
1: 그렇지.
0: 곡고 천병일용호 우상높이도 양호고 자은 안개월을 봉으로 돌고도라 어장촌 개짓고 회암봉 구름이 떴구나 또한 난다 눈대고 부평의 물에 둥실을 흐렁은 잠자고 자교새 훨훨 날아든다 동정여천의 바시추 금색 주파가 여기라
1: 제헐.

우리 황금농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치광은 700리요 하광은 천일색인데 청렴못산 십이봉은 구름밖가 멀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눈앞에 경치로다 오초나너이 허여 통담으로 멀어 있고 건곤한 너희야 이라의 동실도 남운전 탈밝은니 오현 금도 끊어지고 낙포로 동동 가는 점에 촉각달을 무관 쏘고 조의 왕의 원혼이오 물에 쏘그가 잠시나야 천봉바닥을 바래보니 만경대 구름 속 학성이 호령 있고 칠보산 비리봉은 허공에 솟아 기사 밤물이 울쳐

떨어져서 구물 칭칭감겼다. 어서 난 돌아들고 백구난 문미 칼막이 해워 우리 목포 우리 부당세 강상 누름이 순만은 띠꽝이

오헌낭새 7월 칠성은하소 달인 오턴오자이 목포리 해월이 너세 직광새 아옥아옥 요리저리 나라를 제 또한 경기를 파리보니 지어다 보니 마락 전봉이 어디로 굽어보니 백사리 땅이라 굽으러 어제 늙은 장송 광풍을 몬지요 저를 정말 절제 시내요 순한 정산으로 도루어 이 월머리 저 월머리 괄괄 열두 골머리 한때로 합수 차청망야 체벙야 월턱저 구부자 방울이 박금 저건나 병풍석에다 마주 꽝꽝 마주 때려 대의 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바깥에 벅자 굴렁거려 대뜨러져 워르렁 꽐꽐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허니메로 가잔 말 안 봐도 내려오나 이런 정치가 또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중 고고천변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육지에 나온 별주부의 눈에 비친 아름다운 세상 풍경을 노래한 대목이었고요. 세상에 나온 별주부는 토끼를 속여서 용궁으로 데려가죠. 판소리에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익숙한 설화와 또 소설의 한 편이 음악이 되는 건데요. 시대는 변했지만 또 이야기를 담은 음악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서 음악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무대였습니다. 마더어스 감성해봤고요.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준 박백수의 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그래도 오늘 아지트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각자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백을 맡고 있는 백하영기라고 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박다울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수한지수입니다.
0: 네,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박백수 딱 직관적으로는 각자의 성 앞에 성을 딴 것 같은데 이 수가 거의 끝 이름을 네. 했어요. 그렇게 네. 한 이유가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성으로 가다가
2: 아니 이 박백한 하니까 약간 이름이 좀 이상해서 아 네. 박복한 느낌이라 차라리 백수가 조금 더 우리 컨셉에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박백수로 지어봤습니다.
0: 서로 이제 사실 각자의 개인 활동들이 너무 왕성한 분들이에요. 같이 뭉치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팀을 이루게 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2: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제 작업실에 지수 씨가 한번 놀러 왔다가 네. 아, 만화책과 게임기를 보고 혹시 이 오빠를 데려오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울 씨가 왔다가 저희끼리 뭐 재미있게 게임하고 놀고 그러다가 이러지 말고 우리 음악이나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이제 음악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팀이 결성이 되었죠.
0: 아까 저 대기실에서도 그랬지만 서로의 어쨌든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공연을 하는 게 아지트에서 처음이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2: 맞습니다.
0: 진짜인가요, 이게?
2: 맞습니다.
0: 진짜로 공연은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4: 완전 데뷔 무대입니다.
0: 이 팀이 만들어진 지가 거의 3, 4년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공연을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
4: 저희가 처음에 만든 게 사실 2021년 겨울에 만들었는데 네. 그때 만들 때는 음악 제작소라고 해서 네. 연주보다는 음악을 작곡하고 또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드는 팀을 만들자 해서 네.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연주 기회가 조금씩 있었는데 다 거절하다가 네. 처음으로 이 김준수님의 아지트에서 하게 되었어.
0: 아, 나는 너무 좋죠. 우리 아지트에서 이렇게 세 분이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담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영광인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3, 4년이 있는데 어떻게 공연을 한 번도 같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박백수의 음악에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이것저것 다 하는 겁니다. 예. 이 악기도 하고 저 악기도 하고. 예.
0: 아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 박다울 씨는 이 팀에서 리더이신가요?
3: 사실 리더가 딱히 없긴 한데요.
4: 우두머리. 네.
3: 저희가 우주머리. 사실 이 수의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형기 형과 제가.
0: 예. 아, 왜 그러신 거죠?
3: 뭔가. 제일 실물을 많이 맡고 있기도 하고
0: 예. 이 팀의 지분이 가장 크신가요?
3: 그렇죠. 의상이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입으세요. 그러면 지금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예. 저희가 잘 따라가요. 예.
0: 시키는 대로.
2: 네네. 아 저희는 약간 각자 역할이 다르긴 하거든요. 네. 저는 약간 흘러간 대로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집을 약간 부려주시고 네. 여기서 이제 중심을 잡고 컴퓨터에 앉아서 네. 아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따다다다다다 하면 이제 이분이 아 오케이를 내리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좀 굴러가긴 합니다. 맞나요?
4: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백하영기님은 사실 이 팀 안에서 되게 이렇게 묵묵히 조용히 의견을 따라가는 역할인가요?
2: 맞습니다. 저는 약간 좀 두 분의 네, 말을 잘 따르는 약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0: 아 그렇다 보니까 박백수가 만든 첫 번째 작품이 신나박이라고 들었습니다. 신나박이에 대해서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0: 네, 신라박이는 신라박이라는 신라의 사자춤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이야기와 음악인데요. 저희가 사자춤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1: 네.
0: 책을 보다가 신라에 사자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있었는데 그 사자의 한 몸에 머리가 다섯 개가 달린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너무 특이하게 생긴 거죠. 이제 손과 발에 다 얼굴이 달려있는 사자였어서 이건 어떤 춤이었을까? 어떤 음악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따로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사자 춤을 그리고 음악을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신나박이라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들고
1: 네.
0: 네,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0: 애니메이션 저도 미리 봤었는데 진짜 재밌게 그 음악이 또 여기 이 박백수의 음악이 얹어지면서 그 애니메이션이 더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또 박다울 씨는 우리의 검은고의 그 연주자이면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음악 감독 역할도 하시고 네, 되게
1: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0: 네, 되게 뭔가 지금 음악 감독 같았어요. 음악 감독. 예, 예,
1: 예. 오늘 컨디션이 최고입니다.
0: 뭐 이제 신나박이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담으면서의 그런 음악도 있었지만 또 국립부여박물관 백제금동대향로관의 음악 제작도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시관에 가면 그 세 분이 연주하는 음악이 진짜 실제로 나오고 있는 거죠?
1: 네 맞아요. 거기 이제 그 향로에 있는 악사들을 뭔가 표방해서 저희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또 음악을 만들어서 그 금동대향로관에 저희 음악이 흘러나오고

0: 음악이 완전 전면으로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전시 음악이고 그 향로에 뭔가 집중이 돼야 되니까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은은한 향을 이제 풍기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접 가보시면은 예, 가보셔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1: 그러면 어쨌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저 불멍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향몽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은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1: 그럼 앞으로의 박백수의 음악들은 또 어떤 음악을 만들 예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라든지. 근데 사실 세 분이서 이렇게 공연도 처음인데 뭐 네. 앞으로의 음악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대만 처음 했지 사실 네. 음악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의 EP가 나왔어요. 그 제목이 무엇이죠?
3: 하슬라입니다.
0: 하슬라입니다.
1: 서로 만나기도 힘드니까 제목도 모르는 거 아니죠?
4: 네. 고민을 좀 해야 돼요.
2: 그래서 이 하슬라라는 제목이 강릉 경포에 네. 이제 전해지는 고대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 다섯 개의 달이 뜨면 그 빛이 비추고 고대의 숲이 깨어난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곡을 만들어서 네. 하나의 EP에 담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1: 어쨌든 이 박백수의 음악 안에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서사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의 진짜 매력은 뭐라고 느끼세요?
4: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음악 자체가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그 가사에 엄청난 서사를 요즘은 많이 담고 있진 않잖아요. 네. 저희는 근데 가사도 없고 거의 음악으로만 존재하지만 네. 그 음악 안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듣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1: 그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들게 된 특별한 어떤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0: 저희가 아무래도 만화책 굉장히 좋아요 세 명이. 그러다 보니까 만화책을 보고 아 여기 이런 음악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에 뭔가 스토리도 들어가게 되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음악을 저희가 이제 맡았을 때 좀 네. 상상의 나래를 좀 많이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우리 다울 씨는 앞으로의 또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되게 뭔가 음악 감독님 같은데
0: 계획은 없고요 사실. 네. 열심히 예, 사는 거죠.
1: 네, 음악 감독님 같은 네, 그냥 뭔가 진짜로 지금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0: 92년생입니다.
1: 아, 저보다 동생인데 뭔가 되게 형 같아 지금.
0: 아니야.
1: 그리고 약간 뭔가 진짜 그 아티스트의 그 느낌이 물씬 나는데 저는 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대를 보면서도 대중음악계에 이찬혁 씨가 있다면 우리 국악계에는 박다울 씨가 있다. 약간 이런 것처럼 느꼈는데 본인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0: 아 요새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요. 근데 사실 제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약간 억울한 감이 있지 않아 없는데. 네.
1: 그리고 또 어쨌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오늘을 통해서 또 박백수를 알게 된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다음 무대에서 앞서 설명해준 이 신나박이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곡은 이 경포와 관련된 곡이 있는 음악이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그 강릉 경포에서 지금 미디어 아트 그리고 이머시브 쇼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음악을 저희가 맡았어요. 네. 그 쇼의 이름도 하슬라인데 거기서 메인 테마곡인 더 뉴 문이라는 곡을 오늘 또 처음으로 연주를 하였습니다.
1: 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박백수의 음악의 매력이가 장점은 사실 서사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서의 박백수의 음악을 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지트에 오셔서 박백수의 음악을 들려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1: 앞으로의 세 분의 활동들도 박백수의 이름을 통해서 꼭 활발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 자 그러면 박백수의 신나박이 그리고 더 뉴문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박백수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신라의 사자춤을 현대의 이야기와 음악으로 풀어냈는데요. 이번에는 고대 신화 속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는 판도라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신화를 음악으로 풀어낸 판도라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무대였는데요. 판도라의 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지트에 오셔서 시청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까 각자 한번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국악 타악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샛별이죠. 네, 타악 연주자 전현규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생황 요성 이하영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양금계의 기요미 이원지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되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1: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0: 아, 자기를 소개하는 게 네. 좀 약간 뻔뻔하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좀 그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소지섭 선배님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아세요 그 드라마를?
1: 네, 네 드라마는 알고 있습니다.
0: 그런 컨셉으로 약간 나오신 것 같긴 한데
1: 그런 컨셉을 유도한 건 아닌데
0: 아, 네. 되게 인물도 좋고
1: 감사합니다.
0: 되게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1: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3: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3: 아닙니다.
2: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사실 본인 이제 이 판도라의 무대를 저도 앞에서 봤지만 되게 강렬했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한 이야기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서사로 풀어낸 음악인데 또 이 팀을 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 네. 저희가 처음에 네. 만나게 된 게 이제 경기 신화 오케스트라에서 인턴 활동을 셋이서 같이 하다가
0: 아, 악단에서 네,
1: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본의 아니게 그 연수가 있잖아요, 인턴은.
0: 네.
1: 그래서 그 연수를 다 채운 사람이 이렇게 세 명밖에 없습니다. 원래 총 7명이었는데
0: 오.
1: 다들 잘 돼서 나가가지고
0: 아, 잘 돼서
1: 네.
3: 다른 곳으로 갔는데 저희 셋만 덩그러니 모여 남아가지고 인턴에서
0: 오.
1: 우리도 잘 되자 해가지고 셋이서 팀 결성해서
0: 아 그래서 그 안에서의 악단 생활을 하다가 서로 세 명이서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 뭔가를 만들어 보자.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세 분의 합을 이제 판도라라는 팀을 만들었고 또 음악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들어낸 음악의 합이 잘 맞았나요?
4: 저희가 성격적으로는 셋이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네. 맞추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성격인데 음악을 할 때는 합이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네. 즐겁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앞서 대기실에서 제가 잠깐 이게 세 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어봤는데 서로 디스를 하더라고요.
4: 저는 안 했습니다.
0: 가장 오빠고 이렇게 네. 연년생이라고 했는데 네. 첫째, 둘째, 셋째 네. 가장 사실 오빠인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오빠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동생 다루듯이 이렇게 좀 하던데 맞나요?
4: 저희가 붙여 준 별명이 하나 있는데 네.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흰색 강아지를 닮았다라고 해서 땡구라고 네 땡구라고 아, 불러요. 네.
1: 제가 팀의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0: 네.
1: 그래도 좀 이렇게 했을 때 받아줘야 팀이 잘 굴러가지 않을까 해서
0: 아 오빠의 마음으로
1: 네,
0: 동생들이 그냥
3: 그런 건 장난을... 몰랐네요.
4: 처음 알았습니다.
0: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도 오빠니까 그냥

0: 동생들의 어떤 뭐 장난스러움도 그냥 오빠 마음처럼 품어준다.
1: 네, 맞습니다.
0: 아, 근데 이제 앞에서도 이제 음악에 되게 강렬했는데 의상도 되게 강렬해요. 어떤 의상의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건가요?
1: 보통
2: 의상도
1: 제가 내긴 합니다.
0: 오.
1: 일단 튀어 보여야 되니까 좀 멋있어 보여야 되니까 네. 이런저런 의상 서치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좀 밖에서 입었을 때 부끄럽고
0: 네.
1: 그 요즘 말로 이제 킹 받고 뭐 이런 의상들을 제가 잘 골라요.
0: 오.
1: 그래서 이제 입어 달라고 입고 한번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잘 입어줘서.
2: 저번 주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때는 그
1: 라이더 자켓
2: 네, 오토바이 탈 때 입는 라이더를 수트로 저희가 다 입어가지고.

0: 그때는 사진도 잘 안 찍었어요. 너무
1: 창피해서.
2: 결과적으로는 멋있죠.
0: 계속 아니, 괜찮다고 막.
1: 그래도 그걸 따라준다는 거 아니에요.
3: 저희가 굉장히 네, 반대를 하다가 네. 리더 말 듣자 해가지고
0: 싫다고 싫다고 원성을 했는데.
1: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입은 의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진짜 좋아요. 그 약간 여사제 느낌도 나고 그리고 지금 사실 보이지 않겠지만 시청자분들께서 보이지 않겠지만 맨발이에요 지금. 이것도 사실 컨셉인 거죠?
3: 네 맞습니다.
1: 왜 감췄어요 근데? 아 되게 멋있는데. 그리고 의상도 너무 잘 어울리고.
0: 맨발로 네. 무대를 오르는 게 원래는 이게 예의가 아니니까. 음악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저희 둘이 좀 유교처럼 좀 보수적으로 막 살 내놓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이러는데 덕분에 이렇게 네. 많이 바뀌었어요.
1: 그래도 팀 음악 안에서의 강렬한 음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팀 리더의 오빠의 말을 너무 잘 따라주고 있으니까
0: 동생으로서 네. 오빠의 말을
1: 그래도 너무 오빠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0: 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아까 대기실에서 탈을 또 가져오셨는데 그 탈을 이제 무대 위에서 직접 쓰고 또 연주하신다고요?
4: 네 맞습니다. 그 저희 음악이 북청사자노름 그 탈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화의 내용과 북청사자노름을 결합하다 보니까 그 두 개의 매개체를 뭘로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네. 탈이라는 매개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조금 신화적으로 근데 제작 과정은 전통 방식으로 네.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1: 그 판도라의 음악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게 됐을까요?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0: 사실 영향을 엄청 많이 주신 분이 계세요. 저희 팀 색깔 자체에 그 원일 감독님이
1: 원일 감독님께서
0: 네, 예술 감독으로 재직하셨을 때 저희가 인턴으로 감독님이 뽑아주신 거거든요. 네네네네네. 저희를 그때 디오니소스 로봇이라는 공연의 신화 중에 하나의 인물로 공연을 했을 때 저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만의 신화를 하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은
1: 그때 당시에 원일 감독님의 영향으로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택했다고 했는데 사실 또 우리 동양 신화도 있잖아요. 또 팀을 할 때에 꼭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아마 그때 같이 함께 음악을 하면서 악단에서 하는 음악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되게 잘 맞았었나요?
4: 그게 감독님이랑 뭔가 공통된 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 신화적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 뭐 이런 게 관심이 많았었어가지고 네. 옛날 전래동화나 이런 것보다는 같은 신화로 하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았고 그때 원일 감독님이 저한테 따로 이제 연주하라고 해주셨던 곡이 하나 있는데 그 곡이 약간 인조인간 로봇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인조인간 로봇을 만드는 신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제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 주제로 돼서 네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

0: 총 저희가 마키아, 대장장이 신, 푸른 옹기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한 세 개 곡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앞으로 이 주제로 조금 더 확장해서 작곡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의 버전들이 계속 이야기가 서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음악을 계속 만들 계획이신데, 그러면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또 서로의 팀의 어떤 화합도 되게 중요하고, 그 이야기를 완성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팀이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될 텐데.
2: 그게 제일 중요하죠.
1: 네.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정말 오빠 동생처럼 뭔가의 그런 서로의 화합을 잘 이끌어내고 또 음악을 할 때는 더 화합이 잘 맞다고 했는데, 이 팀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어갈 마음이 서로 각자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2: 그럼요.
0: 네. 이번을 계기로 네.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셋이서 딱 화합을 했습니다.
1: 다음에도 와서 그 뒷이야기까지 계속 꾸준히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함께 해봤습니다. 그때는 또 의상도 또 뭔가 많이 달라지겠네요.
2: 네, 그땐 또 어느 파격적인 의상을 입을지 기대가 저희도 돼요.
1: 서로의 팀의 어떤 의상을 오빠한테 맡기다 보니까 앞으로의 또 어쨌든 팀 안에서 다양하게 입는 의상의 스타일이 어떻게 변할지 본인들도 되게 많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0: 뭐 의견을 내주시면, 입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3: 네, 되게 판도라의 네. 상자 같고, 그 매 곡을 준비를 할 때마다 되게 긴장되고 기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2: 틀을 벗어나게 항상 의견을,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신기할 정도로 그 틀에 항상 벗어나는 아이디어로 해서 되게 좋아요.
1: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되게 풍부하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팀 안에서의 음악도 그렇지만 의상까지 책임져주는 정말 리더의 오빠잖아요, 사실. 뭐
2: 그렇습니다.
1: 뭔가 인정할 수 없는 표정으로.
2: 오빠.
1: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판도라의 음악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도라의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음악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 푸른 온기라는 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파이스토스 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1: 네.
0: 헤파이스토스가 태어났을 때 부모에게 이제 버림을 받고
1: 네.
0: 다른 양모에게 이제 키워지는 일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를 직접 낳아준 부모님과 자기를 따로 길러준 두 부모님의 상반된 모성애. 내 아이지만 버렸고 남의 아이지만 내가 키웠고. 그래서 그런 따뜻한 모성애와 차가운 모성애를 표현한 곡입니다.
1: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즐거웠고요. 나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헤파이토스를 낳아준 어머니 헤라와 길러준 어머니 테티스의 모성애를 표현한 판도라의 푸른 온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 음악으로 그려낸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조선시대의 별주부 전부터 신라의 사자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음악 여행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한국인들의 스토리텔링 실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음악 속에도 녹아들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웃고 울고 또 공감하면서 삶의 순간들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그 힘은 오늘날에도 우리 음악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다채로운 작품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악과 이야기가 만나는 더욱 특별한 무대가 펼쳐지길 기대해봅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0: 안동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은?
1: 마스크! 응? 어? 마스크. 안동 마스크 유명하지 않아요? 마스크.
2: 탈, 맞아요.
0: 아, 하얘탈. 하얘탈.
2: 하얘 마스크. 아,
3: 하얘탈 얼굴 한번 됩니까?
1: 저요?
3: 예. 잘한다. 근데 전 사실 태어나 처음 와봤어요, 여기를.
2: 안동을요?
0: 아니, 하얘 마을을.
3: 일단 티켓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안동 시민 있냐? 1,000원이래. 시민 아니면 5,000원인데?
4: 아, 뭐 할인 같은 거 없죠?
5: 네.
4: 연예인도 유명해야 되는 거죠?
2: 네, 안 돼요.
4: 연예인 할인도?
2: 연디.
4: 저희 안 와요?
5: 잠시만요.
4: 예.
1: 잠시만요.
5: 사인 하나만 해주시면 은 다 이렇게 무료로 드릴게요.
1: 어어!
5: 네.
1: 아, 예. 어머머머 세상에.
4: 사인 누구 거 원합니까?
5: 아, 양상국님.
3: 나 이게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 아, 이거 다 하나요, 우리가?
1: 아유, 예쁘게 귀엽게 있네.
4: 저희 그래도 계산을 하겠습니다. 예.
5: 네.
4: 예. 예. 사인 다시 주세요. 저희 계산을 했으니까.
1: 아, 진짜.
4: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가나요? 어디로 들어가요?
5: 네, 셔틀 버스 타고 들어가시면 돼요.
2: 아, 알겠습니다.
4: 셔틀 버스를 타고?
5: 네.
4: 그럼 버스비가 있어요?
5: 무료입니다.
4: 아, 버스비는 무료.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예.
6: 감사합니다.
4: 어, 저기 있다. 셔틀. 오. 그냥 시내버스요.
1: 와우.
2: 아, 이거 사장 여기 표 여기 넣는 거 아니구나. 이거는 갖고 있으면 되는
4: 거야. 아, 근데 여기 엄청 큰갑다. 버스를 타고 들어갈 정도면.
1: 그쵸.
4: 야, 근데 어떻게 가면 옛날에는 여기서 서울까지 간 거잖아.
3: 과거 시험 보고 이럴 때.
7: 걸어서.
3: 걸어서, 맞지?
1: 걸어서?
7: 아니, 근데 선생님 양반들이니까 뭐 타고 가지 않았을까?
1: 뭐 말이라든지.
4: 근데 내가 볼 때는 말도 사실 기해가지고 거의 노비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걸어갔을걸?
3: 야, 다 왔는갑다.
1: 슈착!
6: 하차합니다.
2: 저기 있다, 저거.
1: 안내소.
3: 종합 안내소. 야, 그럼 가서 한번 물어봐봐, 저 종합 안내소에. 레미가 가서 한번 물어봐봐. 이리 오너래,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1: 이리 오너라.
3: 어, 이리 오너라. 크게.
2: 여기, 야, 여기 문이 열려있어.
1: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왔어요.
3: 야, 어른한테 이리 오너라.
2: 야, 어른한테야.
1: 아, 죄송합니다. 시켜서 좀. 네,
8: 잘하셨어요.
9: 저는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4: 해설사.
2: 네. 아니, 아까 뭐 궁금한 거 있다 그랬잖아.
1: 아, 네. 저는 사실 여기 옛날에 뭐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9: 아, 그러시죠. 고려 말 때부터 지금까지 한 650년간.
2: 고려 말이요?
9: 네. 그러니까 650년간 풍산 유씨들이 이 집성촌, 그 같은 성씨들만 모여 사는 그 마을입니다.
1: 어, 너무 궁금하다.
9: 네.
2: 그 아까... 버들류.
9: 버들류. 아. 맞습니다. 마을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마을 이야기를 하도록
2: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 좋아요.
2: 출발!

0: 너무 크네요, 근데 여기가.
1: 종갓댁을 한번 가볼게요.
2: 어, 종갓댁.
3: 우와. 여기는 사람 사는 데 아니에요?
1: 우와. 아, 예, 여기 직접 다 살죠.
2: 우와.
1: 여기 집 짓고, 아. 이제 이게 650년간 후손을 퍼뜨려서 오늘의 하회 마을이 탄생했다.
4: 영화에서 보는 것 같아.
1: 종손, 종부님, 그렇게 그 부인, 그런 그 식구들하고 다 같이 살고 있는 아. 집이에요.
3: 아니 뭐 휴지라도 하나 사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잘한다. 아니, 물티슈라도 우리가.
4: 네, 물티슈.
2: 아니
4: 저기 뭐 써 있어요?
2: 어 저기 뭐 써 있니?
1: 아 저기 오른쪽에 설입자, 바이암자, 옛꽃자, 집택자, 입암고택. 650년 전에 유종회라는 터를 잡고 네. 5대째 되는 이분이 와서 처음으로 문과 대과를 합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 말하면 국가고시, 행정고시. 아. 그래서 명문 대열에 들어가는 제1호가 된 사람이 아. 이분이에요.
5: 그래서.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집에는 몇 칸짜리 집일까요?
2: 방으로?
5: 방, 네.
4: 아.
2: 99칸 아니에요? 네.
3: 네. 한 명씩 얘기해봐요.
2: 네. 99칸.
3: 99칸.
1: 99칸, 네. 그다음.
4: 어, 지금 세벌... 세보기로는 한 10칸?
2: 10칸.
4: 네. 네. 어, 저도 보니까 뭐 한 9개 있는 것 같은데요?
2: 9개.
3: 9개. 그러면 저는 중간에 이제 가까이 붙이기로 60.
4: 에?
3: 60.
4: 60?
3: 60.
1: 정답입니다.
4: 오!
3: 진짜로?
1: 53칸.
2: 아니었네요.
1: 가장 근처에 갔죠.
4: 우와, 예. 대박.
1: 한옥은 방 한 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

0: 한 칸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규모가 크건 작건 그건 관계없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봐서 현재 남아있는 칸수가 53칸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1: 여기 이제 이 안에 네. 세계문화유산님
0: 아 이거 좋은 질문 하셨네. 이 마을 전체가 문화유산으로 2010년도 7월 31일자로 세계유산에 등재가
1: 됐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네.

0: 여기가 너무 너무 신기해요. 이게 언더잖아요. 네. 예전에
1: 보일러 보일러
0: 이렇게 쓰던 거를 처음 봤어요.
2: 지금도 군불을 지펴서 불을
0: 아 진짜요? 열어서 봐도 돼요?
2: 난방을 예, 열어 봐도 돼요. 그건 예. 우와.
0: 너무 조그만데?
3: 되게 깊다.
0: 여기는 좁은데 이렇게 위에도
4: 얘가 뚫렸어.
0: 뚫렸어요. 맞아요. 신기하다. 처음 봤어요. 이렇게 쓴 거. 하하. 튀키는 그냥 공기를 뜨겁게 하니까. 그래서 이거 훨씬 나아요.
1: 벽난로지, 벽난로.
0: 네. 요즘에 그래서 그 스마트 집들은 이렇게 온돌 시작했어요. 하기 시작해서 더 비싸요. 네.
5: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도 되겠습니까?
2: 네.
5: 우리 서령이하고 이름이 저기 보이죠, 저거? 뭐 하던 곳이길까요?
0: 오, 찾았어요. 정답.
5: 정답.
6: 주방?
0: 동물들 있는데, 말이나 뭐 그 키우는 동물이 있는데.
5: 오.
0: 맞아요?
5: 정답.
7: 말 타고 그때 뭐 그래도 그때 당시 한양.
2: 네.
7: 서울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2: 우리 여기는 서울까지 가려면 한 달 정도?
0: 아니 여기서 뉴스를 뭐 정보를 받아서 가서 도착할 때까지 정보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딱 도착했는데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1: 적어서 가겠죠.
7: 자 그러면 뉴 씨 뭐 선생님의 뭐 누가 큰 손자가 태어났답니다.
0: 네.
7: 자 가서 서울로 전화해!
0: 네 알겠습니다.
7: 다닥다닥다닥다닥. 3개월.
0: 안녕하세요. 저 할 말 있습니다.
7: 예.
0: 안녕하세요. 저 할 말 있습니다.
7: 예.
6: 말해 보거라.
0: 류씨 류였나요? 씨 박이었나요? 씨 박이었나요?
6: 박씨 뭐야?
7: 아가 나왔던 것 같은데.
1: 좀 불안했어요. 좀 불안했어요.
0: Okay.
1: Sorry.
0: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7: 다닥다닥 한대요.
6: 또 한 달을 향해.
7: 아, 잘하네. 엄청 잘하네. 엄청 잘하네. 아.
1: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네.
2: 아, 그러면 이 마을을 650년간 잘 지켜준 마을의 수호신을 보러 이제 가겠습니다.
1: 수호신이 살아계시나요?
2: 네, 있습니다.
0: 우와,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좁은 게 좋아요.
5: 오 이쁘다 여기.
6: 너무 이쁘다.
1: 그러니까요, 여기 길 진짜 이쁘다.
7: 우와 나무 봐.
1: 우와 이거 진짜 오래된 거야.
5: 진짜 오래됐다 이거.
6: 와 엄청 오래됐다.
2: 몇 살 좀 됐을 것 같아요?
7: 몇 년 됐어요?
2: 한 650살 정도.
0: 650? 와 할아버지다.
7: 이게 그러면 소시
2: 당산나무라고.
1: 당산나무. 네.
2: 이게 여기 고려 말 때 여기 입향시조 처음 여기 들어왔던 시조 할아버지가 지금으로 표현을 하면 기념식사했던 나무 여기 딱 심고 요 담 뒤쪽에가 종갓댁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 하회 마을이 연꽃같이 생겼다고 해서 연화부수형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형상인데 동네 전체로 본다면 여기가 가장 명당 자리겠죠. 그러니까 이 명당이어서 이게 650년 됐는데도 지금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란다.
0: 혹시 이거 하얀 종이가 뭐예요?
2: 아 이거는 복 주세요 하고 하는 소원지예요.
0: 네.
7: 아 그럼 여기 밑에 이게 다 소원이 적혀 있는 거예요?
2: 네, 다 적혀 있어요.
7: 있는데? 가장 간절했던 소원 뭐가 있습니까?
2: 요즘 근래 많이 하는 것은 이제 뭐 주식이 잘 되게 해달라.
7: 아 주식.
5: 뭘 썼지? 나도 뭘 써야 될지 좀.
6: 맞아요?
8: 자 상우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촬영 중에?
5: 네?
8: 촬영 중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주식 혹시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6: 진짜 주식 못 하게 하시는
7: 거예요? 9% 올랐다. 내가 커피 산다.
6: 와.
7: 9%만 좀 찍어주세요.
0: 커피만 아니고 진짜로? 밥도 사야 돼, 밥.
7: 야, 여기만 와도 오르네. 여기만 와도 올라. 야.

0: 저는 이제 또 무거운 얘기이지만 요즘 힘들어하는 튀르키예 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맞아. 저런 걸 이런 데서 다른 데였으면 저도 막 개인적인 소원을 좀 빌고 할 건데 저는 큰 소원을 빌었습니다.
0: 자, 뭘까요?
1: 세계 평화, 남북 통일, 시청률 3%.
0: 와, 오, 좋아요. 오,
2: 좋다.
1: 시청률 3%가 세계 평화, 남북 통일하고 동일시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수건이다.
3: 맞아요. 네,
1: 우리의 수건 사업이다.
0: 5%라고 해야지 왜 3%라고 했어요?
1: 3%만 나와도 돼. 1등이야, 여기서 우리.
4: 아, 우리 민정은 3을 좋아해요. 아,
3: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받아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1: 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묶을 때 남 것도 좀 조심해줘야 될 것 같네요. 예, 제발 3%만 나와서 내년까지 제발 갑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5: 피난이다, 피난이다.
0: 여러분들이 체험해 볼 것들이 있어서
1: 예.
0: 두 팀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3: 똑같은 그림 또 그건가 봐.
0: 팀. 하나씩.
1: 민지 쪽.
3: 하나 요거.
0: 이거. 아직 보지 마시고. 자.
3: 하나, 둘, 셋.
0: 뭐예요?
3: 우린가 봐. 무진도 제작이 있다.
1: 구척 짐승 같다?
3: 장승
0: 같은 짐승.
1: 아, 장승이야? 아.
0: 속담 안에.
3: 네.
0: 체험할 내용이 이렇게 힌트가 적혀져 있어요. 집신도 제 짝이 있다. 이거 뭐예요? 속담이에요?
1: 그러니까 약간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다 짝이 있다.
0: 아하, 오 좋은 말이요. 어머, 미션 있는 건가?
1: 그럼 자연스럽게 양반 팀 사.
3: 아 그런데 거긴 장수.

0: 아니야.
1: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서령이랑 둘이서 이렇게 팀 된 거 처음인 거 아니야?
0: 맞죠.
1: 이번에 처음으로 떨어졌어.
0: 아 그리고 삼촌 오늘 약간 옷이 또 삼촌이랑 약간 커플룩인 거 같은데.
1: 근데 표정이 안 좋아.
0: 아니
1: 아 표정이 왜 이래 안 좋아? 예.
0: 아 좋죠. 너무 좋죠. 만드시는 소리가 들리네.
1: 아, 무슨 뭐 나무 패는 소리가 들리는데? 오, 좀 뭐 한다.
2: 아, 예,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어서 오세요.
1: 아, 지금 이게

0: 들어가는 게 다르네.
1: 그러니까 역시 다르시다.
2: 한 40년 나무를 만졌는데.
0: 그럼 이게 지금까지 만든 장승이 한 몇 개쯤 돼요?
2: 한 3천 개. 해외에 나가 있는 장승들이 한 300개가 나가요. 각 세계.
0: 장승을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건 처음 봐요, 진짜.
1: 저도요.
0: 선생님, 그럼 저희도 이걸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2: 아, 만들어 볼 수 있죠. 근데 만들기 전에 의식을 하는 게 있어.
0: 의식이요?
2: 그걸 해야 하고 만들어야 돼.
1: 어떤 의식?
3: 뭐예요?
0: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무슨 의식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뭐예요, 여기요?
2: 가보면 알지.
1: 에잉? 오!
0: 오, 이거 뭐예요?
2: 아, 장승을 만들기 전에 여기 와서 마음을 비우고 정갈하게 아주 기운을 드린 다음에 만들어야 장승이 잘 된다고. 오. 그래서 여기서 기운을 한번 드리라고.
0: 장승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
4: 나는 좀 꽂고.
1: 잘. 밑에다 꽂고.
4: 저희 장승 정말 정성 들여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연습한 거 잘 되겠어요. 네. 부디.
4: 한번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아.
0: 선생님 이제 만들어도 되죠? 아이고 선생님.
2: 이제 잘했습니다. 가야지.
0: 예, 가시죠. 예. 아, 이제 깨끗한 마음입니다. 아주.
1: 그러니까요.
3: 근데 저거는 그냥 집히고 여기 줄 보이지?
5: 네.
3: 지풀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줄을 만드는 거예요.
5: 그래서 집신 또 제 짝이 있다.
3: 그런데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신발을 또 만드는 거예요. 하... 집신 짝이 있다고.
5: 친구 있어.
3: 어, 친구.
5: 오케이.
3: 친구. 그러네. 여긴가 봐.
5: 누구 없네? 들어가도 돼요?
3: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5: 안녕하세요.
6: 네.
3: 안녕하세요.
6: 들어오세요.
3: 아, 선생님 와, 안녕하세요.
5: 대박.
3: 우와, 뭐 하고 계세요?
6: 네.
3: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 아, 근데 지금 이거 뭐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6: 이거 이제 멍석하는 거예요. 일종의 돗자리.
3: 그렇죠.
5: 뭐 말릴 때 위에 올려서.
3: 이렇게 해놓고.
6: 대한민국의 말로는 멍석이잖아요.
3: 네. 네.
6: 이걸 뭐, 코리안 카펫.
5: 코리안 카펫, 네, 맞아. 아니, 발음도 너무 좋으시네요.
3: 코리안 카펫.
5: 예, 코리안 카펫. 맞아요.
6: 야, 난 눈 감고 할 때 이거는
5: 쇼.
4: 선생님 이거 몇 살 때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6: 나이가 뭐 20세 전에 어른들 하는 거 보고 20세 전에 왜 애기 남아 금색 하지요?
4: 금줄
6: 하는 거 보여줄까요?
4: 예. 저희도 해볼 수 있나요? 이렇게?
6: 하면 되죠. 요 한 반터만 하면.
4: 알겠습니다.
6: 세 개씩? 여섯 개씩 하면 돼.
5: 6개? 아, 하나 둘 셋.
4: 세 개 해서.
5: 진짜 어려워. 이거 어려운데 지금 할 수 있지?
6: 이건 좀 어렵지.
5: 이쪽이요?
6: 잘 안 된다.
5: 아니, 망했어요. 진짜 이제.
4: 3두까지 지금 이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속근육 쓰는 느낌이야.
5: 지금 근육이 안 보이는데 여기 근육도 아파요.
4: 선생님, 한 이 정도 길이면 되지 않을까요?
6: 되지.
4: 저는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딸 낳고 싶으니까 딸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5: 네.
4: 선생님 이런 숯도 이거 좋은 숯 써야 돼요?
6: 소나무 떼는 거.
4: 소나무?
6: 소나무 떼는 숯이래 이제.
4: 아, 그래 무조건?
6: 참나무 숯은 안 돼.
4: 아니 튀르키예에도 이런 거 있어요? 애기 나면은 뭔가 이제 뭐 애군이 들어오지 말아라 뭐 이러면서 걸어놓는.
5: 들어오지 마보다는 그냥 그 악마의 눈이라는 거를 무조건
4: 블라이.
5: 예, 애기 위에 옷에다가 이렇게 걸치거나.
4: 애기한테?
5: 네.
4: 딸아 아빠야 빨리 오렴. 딸아 엄마는 일단 없는데 그래도 나는 딸부터 만들고 싶다. 뚱뚱뚱 내 딸이야. 동동 도리도리 도리 동동 어허 동동 내 딸아. 선생님 근데 저희 잘 만들었어요? 봐주세요.
6: 네,
4: 저 몇 점인가요? 점수 좀 매겨주세요.
5: 점수요?
6: 뭐 80 한 5점 정도.
4: 저요?
5: 85? 와 합격!
6: 얘는 한 70점 정도.
5: 아 그래? 그래도 합격했어요.
3: 아 선생님 합격. 저 100점 같은데 85점이에요.
6: 네 100점은 줄 수가 없지.
3: 아 그럼
5: 부수세요.
3: 그리고 이게 이 설 냄새가 너무 좋다.
6: 그렇죠.
3: 네.
0: 잠시만 내 코를 왜 만져요?
7: 자,
0: 아 선생님
7: 이쪽은 한번 해보라고.
0: 예. 선생님 지금 저만의 예. 코가 있어가지고. 예. 선생님 이거는 너 근데 쌤이 많이 해놨어.
1: 그러게요 많이 해놓으셨네요.
0: 여기서 이제 너의 독창성을 만들어내.

0: 으이차 으이차 으이차 으이차.
1: 와 이거 선생님이 예산 일이 아니네요. 이게 역시 예술의 길은 멀다.
2: 아따 멋있다. 그럼 요거 장식 다 만들어지면은 네. 이제 점안을 해야 돼. 점안하고
1: 점안은 또 뭡니까?
2: 점안은 눈동자를 찍는 화룡점점. 아~ 그 세상을 밝게 보라고 더러운 거 좀 보지 말고 그 안에다 까맣게 해줄 때.
1: 아 좀 눈빛 살아나네.
2: 예. 네. 화룡점점. 이제.
3: 근데 삼촌과 진짜 잘 만드셨다.
2: 가훈이나 뭐 글귀 좋은 거 있으면 좀 써봐요.
1: 또 우리 쓰리고니까 쓰리고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가 쓰리고랬는데 또 쓰리고네.
3: 쓰리고에서 사랑은 마끼아또 좋은 기운 받아가라고 이름은 마끼아또로 짓겠습니다.
1: 아 네. 이제 쓰리고를 했지만 네. 얘 본 이름은 마끼아또다.
3: 마끼아또. 네. 쓰리고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가라. 아,
1: 네. 나는 이제 아까 여기 살짝 빨간색을 살짝 칠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명

0: 명품 지장 이런 데에 이 각인할 때 빨간색이 있거든. 쓰리고가 명품이다. 아.
1: 엄청 멋있어요.
2: 이것도 오방식을
1: 주시.
2: 아, 오방식. 다섯 가지 복을 받아.
1: 아, 진짜 잘 되겠다.
2: 묶어 주세요. 예. 묶어 주세요.
3: 가까이로 한번 붙여 볼까?
2: 예. 가까이 한번 붙여 주세요. 아, 잘 만들었다.
1: 회사에 갖다 놔야겠다. 회사에.
0: 야, 빨리 와! 왜 이래 안 와?
4: 삼촌 언니!
1: 오, 뭐예요?
5: 우리 작품.
0: 아, 진짜 너희는 진짜 쉬운 거 만들었네.
5: 뭐래? 지금 이거 장난 아닌데. 야,
1: 이거 어깨까지 운동 들어봐.
0: 우리는 이거 다 팠다.
1: 다 팠어요, 저희가.
5: 뻥치네.
1: 진짜예요.
0: 진짜라니까.
5: 색칠만 했겠지, 색칠만.
1: 절대!
5: 야, 우리 이거 하는 동안에 색칠 공부하고 있었네, 둘이서.
0: 아. 자, 우리 이래미, 네. 승태. 둘 중에 어떤 게 더 이뻐요? 요게 1번, 2번.
1: 오빠 먼저 걸려봐요.
5: 아니, 나는 이게 서령이 같아.
1: 왜요?
5: 이 형 같고.
0: 1번.
1: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0: 2번, 양산구.
5: 그러니까.
6: 언니가 그 시체가 그...
0: 여기 집신 또 짝이 있다. 집신만 이게 뭐예요? 금 이게 금줄 아니에요?
1: 금줄입니다. 맞아요.
5: 저희 금줄 만들었어요.
1: 서령 금줄 알아요?
4: 이거 옛날에 아기 낳을 때 이렇게 집에 걸었대요. 근데 맞아요. 뜻도 있어요. 뜻은 뭘까요? 이거 두 가지 있어요.
0: 서령 모른다. 나는 안다.
4: 나는. 이거 하나랑 잡아줬어요. 이것도 있어.
3: 술 묻어, 술 묻어.
4: 어떤 걸까요? 뭐 무슨 차이예요?
1: 남자 여자 차이인가?
4: 맞아요. 정답.
1: 드디어 맞췄네.
0: 아니 안동 와서 뭐 먹고 싶어요?
5: 찜닭이형.
4: 찜닭 있고
0: 강고등어.
4: 고등어 있고 비빔밥 있고
0: 갈비 있고.
4: 갈비 있고 이렇게 네 가지인데.
0: 그래도 안동 하면 유명한 게 강고등어, 안동 찜닭이 유명하니까 그걸로 한번 나눠보죠. 저기 우리 스태프들도 밥 먹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FD 어디 있노?
5: 왜요?
0: FD!
7: 네?
0: 기사님까지 다 데리고 온다 지금 빨리.
5: 왜요?
0: 두 팀으로 아예 나눠버리게.
1: 네? 어? 딴 시장에서?
5: 그래도 돼요?
0: 그냥 무조건 자기 진짜 먹고 싶은 대로 나누기. 자 기사님들 들어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기서. 매니저들 다 들어와. 자 카메라 지금 들고 있는 감독님 빼고 다 들어와요. 오디오 감독 빨리 다 들어와. 요쪽 장승 요 오른쪽으로 찜닭. 요쪽 장승 왼쪽으로 안동 강구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설명 한 번만 딱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빡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막 고민하기 없습니다.
5: 예, 예.
0: 알겠죠?
4: 와 어떡해.
0: 자, 자 간다. 자 됐지?
1: 네.
0: 하나 둘 셋. 자 이제 카메라 감독님도 오세요. 카메라 감독님들 빨리 다 들어. 하나 둘 셋. 어 우리 카메라 네대. 우리 카메라 네대.
5: 형 거기 음향팀이 없어.
0: 음향팀?
5: 어 이건 안 들어가 그냥 이것만 나와. 비디오만 나와 이건 없어요.
4: 예. 우리 멘트만 살려.
0: 아 이때 녹음하는 거 있대 녹음하는 거. 자 그러면
8: 자 우리 마지막으로 카메라 감독님 한 분 계세요.
0: 아, 한 분 더 있어.
8: 감독님은 이제 카메라 앵글로 정하신대요.
5: 아 앵글로 정하신대.
1: 두둔 두둔 두둔 두둔
0: 찜닭이요?
1: 두둔 두둔
0: 찜닭이요?
1: 이야!
0: 자 그럼 가시죠. 강고등어 출발!
4: 출발!
0: 출발!
4: 찜닭 출발!
8: 출발!

0: 감사합니다.
1: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만관부.
2: 시장이네?
0: 그러니까. 시장 안에 아주 맛있는 또 찜닭집이 있다 그러네요.
2: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안동찜닭이. 근데 보니까 찜닭집이 너무 많아요.
0: 그거 다 찜닭집이네. 가보자. 여기 가볼까? 가보자.
3: 여기 이름 좋네.
4: 네, 어서오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머님이 또 여기 인상이 좋으시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여기 왜 여기서 뭐 하세요?
4: 여기서는요, 우리 대표적인 안동 찜닭. 네.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이제 처음 드시면 안동 찜닭을 드셔봐야 되는 거예요.
0: 또 멋있어요.
4: 그리고 이제 쪼림닭. 쪼림닭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찜닭을 만들다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한눈 팔다가 쪼려져가지고 쪼림닭이 돼버린 거예요.
2: 아, 계기가 있네. 네.
0: 더 맛있는 거 아니에요?
4: 재밌어. 내가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안 더우니까 시원한데 아주 앉아계셔요.
0: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0: 네, 집중하세요. 네. 맛있게 해주세요.
4: 네.
0: 저희 찜닭이랑 쪼림닭 두 개 다 먹을 거예요.
4: 아, 그럼 두 개 다 해줄까요?
0: 네. 네.

0: 신당 나왔습니다. 어디 계시죠?
1: 우와! 대박상 우와! 어떻게?
0: 전전이 찐당 이거를 두 분이서 많은 것 같아 다 드셔요.
2: 잘 먹겠습니다.
3: 오 마이 갓.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
1: 아니 저기야 레미야 너 폭폭살 좋아하니 이런 거 물로 좋아하니?
3: 저는 폭폭살 좋아하는데 오빠는 어떤 살 좋아해요?
1: 나 그럼 이거 야 이게 제일 맛있는 건지 알지? 돌림뼈 이거
3: 몰랐어요.
1: 내가 오케이. 먹을게.
3: 잘 맞았어. 왜냐면 한국 분들은 보통 폭폭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잘 맞아요 저는 이거.
1: 야! 진짜 잘 먹네.
4: 나 원래 잘 먹는 애들 이쁘더라고. 그래서 동생들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먹이고. 우와! 진짜 뜨거울 것 같아. 근데 이 고추가 있는 거야.
1: 쫄임당 더 맛있을 것 같아요.

0: 조림닭 나왔습니다.
1: 뭐야?
0: 조림닭 나왔어요. 이제 찜닭도 다 먹기 전에 조림닭 나왔어요. 좀 이따 해줄 거 그랬나?
2: 아니요, 아니요.
0: 네.
2: 우와.
0: 이거는 이렇게
2: 아예 다르구나. 네,
0: 국물이 없어요. 저 당면도 없고 이게 말 그대로 바짝 졸인 거.
2: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여기는 당면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는 떡이 들어가 있네.
2: 조림닭 먹어보자. 조림닭. 와.
4: 고구마 저거
3: 진짜
4: 있어?
3: 맛있어.
4: 고구마예요?
3: 응. 우리 맛있게 먹는 거를 찍어서 보낼까요?
2: 누구한테?
3: 상구 오빠한테. 보내야지.
2: 보내. 야야 면치기 면치기. 면치기 찍어.
3: 우리 지금 이거 먹고 있어요. 두 마리 먹고 있어요. 와. 뭐 드시고 있어요?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보내야지. 거기도 궁금하긴 해요. 고등어 유명한 거 보니까 맛있겠죠?

0: 배고파요 너무.
1: 근데 너는 젊은 애들은 찜닭 좋아하지 않나?
0: 생선류 좋아해요.
1: 여긴 건데 맛집의 느낌이 좀 나. 맛집의 느낌에.
0: 따라따따.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무슨 광고동을 벌써. 예. 네.
3: 어서 오세요.
1: 아 지금 이거 막 하고 계신 거예요?
4: 예, 네, 저희가 지금 고등어 마지막 간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 저희가 원래 고등어 작업은 원래 내장 제거를 하고 네. 그다음에 피부물을 빼고 난 뒤에 다음에 저희 간을 치고 한 2, 3일 수습을 시켜서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나가고 있거든요.
0: 아니 고등어들 진짜 싫어요.
4: 이게 국산.
1: 국산.
4: 국산. 저희는 국산만 쓰거든요.
1: 아니 근데 왜 유독 안동 지역에만

0: 아니 강고등어가 발달이 된 거예요?
1: 안동이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오는 생선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오다 보면 다 상해버리니까. 그래서 중간에 상하기 직전에 간을 치고 안동까지 와서 그 조그만 맛을 그렇게 드렸거든요. 혹시 20g의 전설 아십니까?
0: 20g의 전설이요?
1: 예.
0: 모르는데.
1: 그분은 고등어 간을 칠 때 딱 잡으면 20g입니다.
0: 딱 잡으면 20g이요? 20g,
1: 네. 이동산 간접이라고.
0: 따드님이에요?
1: 예,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이거 20g 그럼 잡을 수 있어요? 딱?
1: 자.
0: 아, 눈 감고 하세요.
2: 에이,
0: 눈 감고.
2: 설마. 어디?
1: 여기 딱 20g.
0: 에이. 딱 이거 지금요? 그럼 딱 그대로 있어요. 더 하지 마요. 잠시만. 나도 딱 잡으면 20g이다. 나 딱 잡으면 20g이다.
1: 잡으세요. 네.
0: 잡으세요.
2: 그랬더니 맞으면 되게 웃기겠다. 이게 어려워요, 삼촌. 20g 어떻게
0: 잡았다.
2: 어떻게 한 번에 잡아요?
0: 20g 잡았다. 아, 쎄. 0입니다. 0. 0. 네? 여기 0이야, 0. 여기 감독님. 0. 0. 갑니다. 와! 자, 올려 주세요. 우와!
2: 진짜 20g.
0: 우와! 달인 인정.
2: 네, 와, 대단하시다.
0: 간제비?
1: 간잡이.
0: 아, 그럼 이제 좀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2: 네.
0: 조림 2인분이라 구이 하나.
2: 맛있겠다.
0: 예, 좀 해주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맛있게 해서 안동의 찐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와중에 이래미 영상을 하나 보냈습니다.
1: 왜요? 무슨 영상이길래?
0: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1: 와, 뭐야?
0: 오, 이거 왜 이렇게 많아?
1: 어머머머.
2: 여기는 조림. 여기는 맛있게 먹는 승토밥.
0: 오, 또 맛있어 보이는데?
1: 아, 진짜.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 마이 갓! 와우! 무슨 일이야?
0: 대박 대박. 이 바삭바삭 소리 들어봐라. 이 머리를 씹어 먹어도 맛있다.
1: 이게 뭔 일이야? 어머 세상에.
0: 와 근데 이거는 그냥 가운데요 저거. 네. 이 뭐 따로 먹는 방법은 없죠 사장님?
3: 있습니다.
0: 뭐 먹는 방법 있어요?
3: 자 일단 고등어는 고갈비 혹시 아십니까?
0: 고갈비 아 네. 많이 들어봤죠.
3: 그러면 뼈를 잡아당기 보십시오. 예. 아 고 고등어. 예.
0: 여기 여기. 예. 오 그 아주
3: 고등어. 이거 저쪽 부분. 예. 쭉. 아. 여보다 드신 거.
0: 아 이거를요? 네. 저만 먹으면 되나?
3: 자, 네, 잡고.
1: 여기네.
3: 예, 예. 뜯어 드셔보세요.
0: 뼈까지 먹지 말고 살만 따.
1: 와, 진짜 짭짤하고 맛있어요.
0: 맛있어?
1: 네.
0: 와 이게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바삭함하고 맛하고 다 가지고 있거든 요거. 와 내가 고등어를 보고 이렇게 침 흘린 적이 없는데.
1: 맛있어요?
0: 와 간이 끝내주네. 진짜 하나도 안 짜다. 아니 원래 밥이랑 먹어야 간이 돼야 되는데 밥이랑 안 먹어도 간이 된다.
1: 그러니까요. 어머 세상에.

0: 고등어찜! 고등어, 간고등어도 먹되 조림 먹어야 돼, 조림. 조림. 아.
1: 간고등어는 뭐, 제가 워낙 또 좋아하는데, 네. 조림 이거는, 와, 신의한수인데요?
2: 안동에서 나오는 고춧가루, 그 다음에 처음에 태양초거든요. 태양초, 그리고 그 다음에 무. 지금 안동에서 나오는.
3: 모든 재료를.
2: 재료입니다. 아.
3: 사장님, 그런데 안동에서 물이 유명하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네, 유명한 곳이 있을까요?
2: 안동은 댐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아요. 네. 많으면 레저 같은 거. 아. 레저, 흙수 유명합니다.
1: 설마 또 뭐 빠뜨리

0: 그 하나가 물이었는데 그 물이 이 물인가?
1: 그런가 봐요, 지금.
2: 와.
1: 어,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0: 그다음 여기는 물놀이 하는 데 아니에요? 딱 누가 봐도 근데 물놀이 하는 데 같은데.
1: 보트 타는 보트.
0: 예, 소개 좀 해주시죠.
5: 웨이크보드나 수상스키를 배우거나 즐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0: 아.

0: 저 이쪽으로 오실게요.
1: 아,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예.
0: 이번에 부상 교육을 맡게 된 사람입니다.
1: 아, 부상 교육이요?
0: 예.
1: 부상 당하는 건 아니죠?
0: 아, 처음에 일단 지상 교육을 먼저 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지상.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먼저 좀 설명을 부상, 좀 드리겠습니다. 너는 부상. 먼저 처음에는 그 양상국 씨가 저를 한번 좀 당겨 주실까요?
1: 아, 예, 예, 예. 네.
0: 처음에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 처음에는 완전 이렇게 팔이 펴져 있을 거예요. 팔을 쫙 펴고 쭉 당기면은 종아리하고 엉덩이하고 먼저 달라붙을 거예요. 쭉 당겨가지고 이 무릎하고 붙게 되면서 쭉 일으켜주시면은 쭉 배가 끌어요. 앉은 자세가 되면은 오른발에 무게를 두면서 보드를 돌리시면은 네, 이제 배가 당겨가는 거거든요.
2: 해본 적이 있는 사람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1: 해봤어 이거?
2: 네, 이렇게 되다가 배 당기잖아요?
0: 그다음에
2: 댓글을 이렇게 돼요.
0: 자주 실수하는 거는 남자분들이 배를 이기려고 팔을 엄청 당기세요. 아~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가거든요. 아~ 배가 당겨주는 대로 쭉 당겨가면 되는 거예요. 아~ 뭐 시범 한번 좀 먼저 보여주실까요?
1: 아 제가요?
0: 네.
1: 세월의 흐름에 맞게 되구나. 이렇게 잡는 건가요? 네.
0: 자, 처음에 자세 잡으실 때 배가 당기면 힘 빼고서 엉덩이가 먼저 딸려와요. 그렇죠. 네, 이 상태로 해서 오케이.
2: 하고. 뭐 하세요?
1: 이거 아닌가?
2: 선도 놔둘 거예요?
1: 맞아, 맞아. 이거 양팔을 잡아야 되나?
0: 놓으실 거예요.
1: 예? 아이, 잡아야 되구나. 아이, 잡아야 되구나. 이거 하는 건 뭐지? 나 TV에서 이거 봤는데?
3: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라앉죠. 이렇게.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라앉죠.
1: 아, 맞네.
3: 로미안.
1: 아, 나 TV에서 왜 이거 봤지? 아, 죄송합니다.
2: 이거 맞아요, 이거?
1: 잘한다. 야, 한 명이라도 서자. 한 명이라도 서자. 진짜 자존심 걸렸다.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4: 아, 가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다.
2: 어렵다, 이거. 아.
1: 떨린다 이거 또. 심장이 왜 이렇게 뛰지? 벌써 설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빠질까 생각. 빠지면 안 되는데.
4: 상구석 파이팅!
3: 출발하겠습니다.
2: 주신이 힘들어.
1: 우와!
2: 어떡해.
1: 나도 나 배도 무서워. 안녕 갔다 올게요.
4: 안녕.
2: 따뜻해요?
1: 물 생각보다 안 차.
2: 안 차? 좋아.
1: 역시 무섭다.
3: 쓰리 고!
1: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0: 마이 갓.
1: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2: 너무 잘해.
3: 와우.
2: 잘했지?

0: 상관이 있죠. 아, 상관이 있지.
1: 내려가면서 다리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0: 아, 근데 3초 잘하실 것 같아. 뭔가.
2: 승태가 한 번만 뜨면
0: 기대돼요.
2: 바로 해. 그 한 번이 문제지. 자, 김승태 화이팅! 아, 신승태 화이팅! 김승태 화이팅! 아, 신승태 화이팅!
3: 야, 누구야?
2: 신승태! 영원 신씨 화이팅!
0: 화이팅!
4: 화이팅!
2: 준비되면 쓰리고해.
0: 아 진짜. 오케이 쓰리고. 와.
2: 아 오케이 쓰리고해 줘.
0: 오케이 쓰리고. 맞다.
2: 천천히 해, 천천히. 너 준비되면 출발할 거야. 화이팅!
4: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예, 예, 예.
2: 와! 와!
4: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예, 예, 예.
2: 와! 와! 근데 쟤는 저게 동심이 맞았던 거야. 마지막 쓰리고!
0: 화이팅! 언니 화이팅! 쓰리고! 와! 가자!
2: 와! 일어난다 이번에 아이들!
0: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다!
2: 와! 일어난다 이번에 아이들!
0: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다!
3: 돌려! 어! 돌려! 어!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라! 돌려! 어! 돌려! 어!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라!
2: 일어서!
3: 발 돌려!
2: 어떻게 저렇게 타지?
3: 완전 힘으로! 완전 힘으로!
0: 와!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화이팅! 여자들 빈승대 소령 이름 트라이! 고맙죠!
4: 뭐라고 하시는 거야?
2: 뭐더라?
3: 양산국 스승대.
2: 진짜 옆으로 가.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서령.
0: 자세가 죽여! 자세가 죽인다!
2: 나이스!
3: 아, 너무 웃겨. 아, 진짜 너무 웃겨.
2: 아, 쟤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게 처음에 걱정했던가 달리 네. 다 성공을 했습니다. 맞아요. 일단 박수 한번 치죠. 와.
5: 와. 성공 못 하신 분들 많다고.
2: 넷 중에 나는 한 명이라도 성공하지 했거든. 근데 네. 넷 다 성공했어. 네. 근데 그래도 이게 또 저희가 또 게임은 게임이었으니까 마지막 엔딩으로 벌칙 하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저 아까 계속 내가 올 때부터 저게 보이더라고. 저거 저거 블록 점프 맞죠? 블록 점프.
1: 아, 뛰는 거야?
2: 저기에 그냥 이래미는 누워만 있으면 돼. 너의 의지와 다르게 내 하늘로 가고 있을 거야. 내 하늘로 가고 있을 거야. 그러면 오디오로 다음 주에 만나요. 한 번만 채워줘. 엔딩 좀 잘 찍게. 자, 일단 올라옵시다. 올라갑시다. 오세요.
5: 아, 너무해. 아, 정말 진짜. 처음에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뛰기 전에 하나 둘 셋 쓰리 고 해서 뛰세요.
6: 하나 둘 셋 쓰리 고.
5: 와우.
6: 쓰리 고.
5: 와우.
7: 좋았으면 이거 해야지.
1: 서핑하러 가자. 서핑 가자.
3: 와! 잘한다. 와! 와!
7: 와! 아, 몇 번 하니까 힘드네.
8: 오늘 마지막이니까 카드 준 거예요.

연화대 합설문은 조선전기 궁중에서 악기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다음에 항무와 연화 대모를 연이어 공연하는 궁중무용입니다. 하계타를 쓰고 추는 항무와 연꽃에서 동료가 태어나는 연화 대모로 구성되는데요. 항무는 우리나라에서 새의 탈을 쓰고 추는 유일한 춤으로 춤사위가 청아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춤을 추다가 꽃봉우리를 쪼면 연꽃이 벌어지면서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나오고 학은 놀라서 뛰어나가는데요.

이렇게 학연하대 합설문은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 세계를 표현한 독특한 춤으로 예술성이 높고 내용과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

0: 자, 무엇을 걸고 마치겠어? 그렇다면 이 사연 건널 수가 없습니다.
1: 우린 길을 비추고
2: 기억을 깨우고
3: 바람에 흔들고
4: 어둠에 불을 지피고
3: 선택의 순간을 묶고
0: 강을 건너게 하죠.
3: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5: 아시게 될 거예요.
4: 우리가 이 자리에 왜
0: 나왔냐 하면 다들 행복을 찾는다면서
3: 자꾸 딴 곳만 말아보고
1: 손해진 건 보지도 못한 채
3: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으니까
5: 그래서 시작합니다.
3: 뭘? 아 뭘?
5: 행복을 찾아 떠나는
6: 이야기 뮤지컬.

0: 언니, 저 불빛들 꼭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와 잔치를 여는 것 같아.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웃음소리? 음악소리?
1: 창문 닫아, 미틸. 바람이 더 차가워질 거야.
0: 저기선 추위 같은 건 모를 거야. 벽난로엔 커다란 불이 활활 타오를 테고, 아이들은 예쁜 새 옷을 입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1: 그만! 부질없는 소리 하지 마.
0: 미안. 엄마 아빠가 계셨다면.
1: 미틸! 너 그렇게 하지 마!
0: 언니 그래도 가끔은 생각해도 되잖아.
1: 너 한 번만 더 그 얘기하면. 그냥 하지 마.

0: 막힌 다이아몬드 살짝 돌리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겠다.
1: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0: 제발 딱 한 번만 저 할머니 말이 맞을지도 몰라 우리도 달라질 수 있잖아.
1: 달라져? 뭐가?
0: 언니 그러지 말고 이 모자 한번 써보자. 응?
1: 넌 항상 그런 눈이야. 좋아. 어차피 이 방에서 우린 썩어가고 있잖아. 네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딱 한 번만 속아줄게.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0: 지금!
1: 드디어 눈을 떴군요.

0: 가지마. 위험해 미티.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아니야 언니, 느껴져. 다들 살아있어.
1: 깜빡깜빡

0: 미친 짓이야? 이게 대체 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진짜예요?
1: 두려워 마세요. 기쁨도 슬픔도 모두 살아 숨쉬는 이게 진짜 모습.

0: 여기는 기억의 나라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죠.
1: 잠들어 있다니? 그럼 여긴 무덤 같은 거야?
2: 아니야 언니, 슬픈 느낌이 아니야. 어딘가 익숙하고 따뜻해.
3: 왔구나 우리 강아지들. 아이 기다리고 있어 땀다.
2: 할머니.
4: 어이구 어이구. 너희들이 우릴 생각할 때마다 너희 목소리가 들리는데 요새는 통 들리지 않아 우리의 잊은 줄 알았단다. 틸틸 우리 큰 강아지 어서 이리 오렴.
2: 할아버지.
3: 여기는 늘

여기 꿰매야 구멍도 없고 차가운 바람도 없네요. 따뜻한 빵 냄새, 포근한 스웨터, 모든 슬픔이 녹아내리는 곳. 마법의 문이 열려요. 꿈결처럼 아련한 그 노래소리.

0: 없는 영원한 안식이란다. 어디 보자. 너희 어렸을 때 말이다, 이 밤하늘에 별이 뜨는 날이면 꼭 별을 세겠다고 그랬어.
1: 그럼
0: 우리 미티리는 웬만 새도 자꾸 까먹고 딜티리는 답답할 텐데도 미티리 손을 꼭 잡아줬지.
2: 언니 그때 기억나?
3: 기억 안 나.
2: 응? 우리 그때 자주 그랬잖아.
3: 기억 안 난다니까.
2: 정말? 정말 기억 안 나?
4: 자자 우리 강아지들. 아 옛날 얘기는 그만하고 여기서는 그저 따뜻하게만 있으면 된단다.
2: 이거 설마 파랑새예요? 맞죠? 파랑새 맞죠? 언니 여기 파랑새가 있어.
3: 정말이야. 정말 파랑새야.
2: 저희가 데리고 가도 돼요?
4: 아이 그럼 그럼 얼른 가져가려무나.
0: 아이 뭔 소리예요? 파랑새는 아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아이 뭐
2: 안돼. 왜?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다 환상이야. 바보같이 잠깐이라도 믿었어. 영원하다고요? 죽은 건 죽은 거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여긴 아무런 해답도 없어. 다 시간 낭비였어. 새가 죽어버렸어.

0: 알아. 그리고 너무 상심하지 말렴구나.
1: 찾으려던 그 파랑 새는 너희가 그것을 알아볼 때 만나게 되기야.
2: 다 거짓말이야. 그런 건 없어.
1: 언젠가 이 할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게다. 아니 그러니
2: 가자 미틸. 여긴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야.
3: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두고 어떻게.
2: 됐어 가.
3: 할머니 할아버지. 리메르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는 거죠?
4: 기억은 현재라는 강한 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기억할 때만 살아 숨쉴 수 있으니까요.
3: 기억할 때만 살아 숨쉴 수 있다. 근데 언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차가워?
2: 그냥 환상을 본 거야.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보다 지금 뭔가 이상해. 갑자기 모든 게 차가워졌어.
3: 뭐?
2: 방금 소리 들었어? 이 소리 뭐지?
4: 그림자가 다가오는 소리입니다.
3: 그림자?
4: 그 그림자가 여기 닿기 전에 우선 강을 하나 건너셔야 합니다.
3: 강이요?
4: 검은 강입니다. 그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다음 길로 갈 수 없습니다.
5: 전환!

0: 네? 우리 돈 없는데요?
1: 이 뱃삭은 돈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 강을 건너려면 당신들이 가장 무거운 것을 강물에 던지세요. 버려야 가벼워지고 그래야 배가 쭉쭉 나갑니다.
0: 무거운 거, 우린 그런 거 없어요.
1: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 강을 건널 수는 없죠.
0: 미틸, 그것 좀 줘.
2: 뭐?
0: 그 손수건, 이리 줘.
2: 안 돼! 이건 안 돼.
0: 이것도 되나요?
2: 아, 무슨 짓이야, 이리 줘!
0: 못 들었어? 이건 된다잖아. 이 강을 건너야 할 거 아니야.
2: 아, 절대 안 돼, 절대! 이거 엄마 거잖아.
0: 고작 오래된 손수건일 뿐이야. 이거 하나면 다음 길로 갈 수 있다잖아.

세월이 깃든 우리 아가 새벽 빛과 함께 깨어날 우리 아가 언니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0: 강 못 건너는 거겠죠?
1: 당신의 그 손수건의 무게를 알아보셨군요. 이 무거운 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알고 품는 것이죠.
0: 그 무게를 알고 품는 것?
1: 네, 그 무게를 알고 품을 수 있는 자만이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겁니다. 당신도 그 손수건이 무엇인지 알아보셨죠?
2: 아니요, 딱히 던질 게 그것밖에 없었을 뿐이에요.
1: 정말입니까?
2: 난 그 손수건 말고는 이미 다 버렸어요.
1: 다 버린 사람의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은 비어있지 않아요.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뿐인 거죠.
2: 대체 뭐가 있다는 거예요?
1: 그 모름을 가지고 배에 오르십시오. 어쩌면 이 강 위에서 보일 수도 있을 테니. 자, 갑시다.

0: 원하지 않습니다.
1: 언니, 여긴 어디야?
0: 나도 모르겠어.
1: 너무 무서워. 아무것도 안 보여.
0: 조용히. 이곳은 밤의 여왕 녹스의 궁전입니다. 모든 비밀과 공포가 잠들어 있는 곳이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1: 언니!
2: 누구냐? 감히 이 자리에 발을 디딘 자가? 작은 부스러기 같은 빛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구나? 허나! 그 빛도 여기서는 곧 어둠이 되리라!

0: 언니! 밑에!
1: 보이니? 그것은 너희가 가장 외면해 온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란다.
0: 지금부터 잊혀진 기억의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엄마였어. 늘 다정했던 목소리, 내 곁에서 날 지켜줬어.

0: 소리야. 그건 분명히 엄마의 목소리였어.
1: 아니야!
0: 그럼 누구야?
1: 그건 바로 칠칠.

0: 그래, 그때 난 미티를 사랑했어. 하지만 난 따뜻한 행복을 바랄수록 무너질 것만 같았어.
1: 그만! 그 정도면 충분해.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제대로 보여주마, 내 사랑.

0: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지?
1: 누가 너에게 그 무게를 얹었지? 동생만 없으면 너는 다시 너로 돌아갈 수 있어.
2: 넌 받기만 한 자야. 평생 받기만 한 자.
3: 언니는 널 버릴 거야.
2: 그러니 매달리고 또 매달려.
0: 한마디면 돼. 한마디면 자유야.
1: 너 힘들잖아. 밑에를 봐. 침이 뿌리잖아.
4: 침, 침, 침, 침, 침.
5: 소리가. 너만 없었으면, 너만 아니었으면, 너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넌 그냥 짐일 뿐이야. 저리 가! 아니야 미찔, 내가 순간 정신이
6: 아니긴.
5: 그게 네 진심이지. 넌 잘못 없어. 짐은 짐일 뿐.

0: 방금 그 눈 뭐야? 나한테 그런 눈빛을 한 거 진심이야? 그럼 똑똑해 보렴. 조금 전 그 모습이 드디어 만난 네 언니의 진짜 얼굴이란다.
1: 아니 동생의 그 눈 평생 너를 그렇게 볼 거야.
2: 웨딩이야 간자 애기
1: 이미 미쳤어. 사랑보다 분노가 훨씬 쉬워.
2: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말 지금 말해.
3: 말해 말해 말해 어서 말해.
0: 그래 똑똑히 봤니? 그게 바로 나야. 네가 지긋지긋한 눈물 때문에 지쳐버린다. 이제 제발 내 곁에서 떨어져. 저리 가라고!
4: 옳지!

0: 쿵 쿵 쿵! 난 천년을 산 나무 세카이아다! 이 땅에 발 디딘 자 누구든 날 만나게 되지. 작은 아이야, 넌 동생을 짐이라 했던가?
1: 네,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0: 그래서 마음은 평안해졌는가?
1: 미틸은 나 없이도 가봐야 해요. 언제까지나 내가 옆에 있을 수는 없다고요. 차라리 잘 됐어요. 잘 된 거라고요. 맞아. 차라리 잘 된 거야.
0: 차라리. 거짓을 말하려니 말문이 막히는 게로구나.
1: 왜 자꾸 묻는 거야?
0: 거짓이면 거짓이라 하고 진실이면 진실이라 하라.
1: 그만 물으라고. 비켜! 아!

0: 있는 바람의 영혼 에얼루스. 자기 나이야? 언니한테 무서운 말을 들었구나.
1: 넌 그냥 짐일 뿐이야.
0: 그 말이 아직도 네 가슴 속에 박혀있니? 그 말이 닿지 않는 곳, 짐이라는 말이 없는 곳, 너 혼자만 있는 곳, 그곳으로 가져!

0: 잠깐만요.
1: 응?
0: 미틀님,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 안에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2: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은 끼어들지 마!
0: 리메르님,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2: 뭐?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렴.

선생님 같이 들어가 주실 거죠? 전 여기에서 당신을 기다릴게요. 언니가 함께 있었다면 나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언니! 너 어딨어? 이 문을 통과하면 널 다시 만날 수 있는

0: 기다리고 있었단다. 나는 너를 쉬게 해주는 자란다. 오래 걸어온 너를 마침내 내려놓게 해주는 자.
1: 난 싫어온 게 아니야. 미틸에게 가는 길이에요.
0: 미틸? 그 아이에게 다시 가서 무엇을 하려고?
1: 다시 안아주려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0: 그 아이에게 다시 가서 그 짐을 짊어지려고?
1: 짐 아니에요. 그건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어요.
0: 모르고 한 말은 진심에 더 가까운 법. 자, 보렴. 여기에 너의 모든 무거움이 들어가 있단다. 자, 이 짐. 가벼움. 자유. 넌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단다. 아무것도 하지 마렴.

0: 당신은 누구세요?
1: 난 메아리. 너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너 자신에게 돌려주는 자, 에코야.
0: 아, 에코. 그럼 언닌 왜 저쪽에?
1: 너는 깨어있는 자리, 언니는 깊은 잠 속으로 끌려가는 자리에 있어.
0: 깊은 잠이요?

0: 한번 잠들면 다시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 가야 해요. 언니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지금은 갈 수 없어. 보이지 않는 다리가 두 자리를 가르고 있어. 네가 가로질러 가도 언니에겐 닿지 못해.
1: 그럼 어떻게 해요? 언니가 잠들어 버리면.
0: 너의 자리에서 너의 목소리로 언니를 불러봐. 잠을 깨우는 건 네가 아니라 언니 자신이어야 해. 너의 목소리는 다리가 되어줄 뿐 그 다리를 건너 일어서는 건 언니의 몫이야.
1: 그럼 부를게요. 언니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부를게요.

당신은 한 번도 누굴 안아본 적이 없군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그래서 가요.

될 것이야. 늘 그래왔듯이. 가자.

내가 비춘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빛이었단다. 이젠 너희가 서로에게 그 빛이 되렴. 안녕.

0: 맞아. 네 말이 다 맞아. 우리가 그렇게 멀리 돌아와서 찾은 게 결국 여기였어. 난 저 하늘 끝을 헤맸는데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
1: 미키, 행복은 그냥 너와 나였어. 함께 있는 지금.

0: 그 차가운 현실을 함께 녹여주는 온기였어요. 행복은 잿빛 세상 속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피어나는 빛이었어요.
1: 자, 이제 틸틸과 미틸의 이야기는 문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다시 길을

제주 일주 도로변을 따라 한림읍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마을 월령리. 이곳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선인장 군락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인장이 한 곳에 무리지어 자라는 건 저도 처음 보네요. 옛날부터 쥐나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 돌담에 옮겨 심었고 지금은 월영리 마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선인장이 손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서 손바닥 선인장으로 부르는데요. 노란색 꽃을 피우고 무화과처럼 생긴 열매도 맺습니다.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홍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되셔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2: 네. 오,

저희 부친 때부터 배워오면서 부친도 뭐 돌아가시면서 판지를 하면은 속임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 마음을 갖고 해봐라. 그러면 굶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 한지를 아주 진짜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한지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전통 안지라는 게 그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그 당나무를 채취해서 쪄서 그 껍질을 벗겨요. 그 껍질을 벗겨 놓은 걸 그거를 피닭이라 그래요.

0: 우리나라 그 한지는 지금 1300년이 넘는 직지심경이라는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프랑스에 소장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몇백 년 됐다, 400년 됐다, 500년 됐다 뭐 이런 종이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거는 그렇게 오래된 종이가 없습니다, 아직.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한지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이게 황촉규라는 풀인데 이걸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성의 액체가 나와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 한지를 뜰 때 원료하고 물하고 이렇게 배합을 해서
0: 이게 없으면 그냥 물이 쑥 빠져요. 이걸 넣어야지만 미끈미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당나무 섬유에 이렇게 퍼트려주는 역할을 해요.
2: 이 나무에는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골라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한지 자체가 나왔을 때 매끄럽게 되지. 이런 게 이제 이게 눈이에요. 이런 게

이제 우리 부친이 계시면서 원주 한지가 좋다는 거를 부친께서도 이제 그 종이를 뜨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은 종이가 나오고 오래 갈 수 있는 종이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런 거를 부친께서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뭐 다른 예술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혼자서 뭐 작업을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그냥 뭐 본인대로 하라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 일은 특성상 뭐 온 가족이 다 하지 않으면은 못할 일이에요 이게.
1: 고생 많죠. 그 뭐 애비가 좀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수 없이 한지 만드는 일을 했으니 지내도 힘들어서 해야지.

똑같은 이런 그 원료 갖다가 재료 갖다가 똑같이 떠도 분명히 달라요. 떠놓으면 외발은 흘림뜨기를 하기 때문에 섬유가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와서 올라앉으면서 이게 형성이 돼요. 강도도 더 강하고 쌈발보다. 그리고 또 떠놓으면은 종이가 윤기도 나고 또 저기 저 쌈발로 뜬 거는 푸석푸석해 보이고. 또 어깨 여기 또 이 손 메디 이런 데가 네, 아프죠. 심하게 하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지만 참고 하는 거죠 뭐.

참 힘들었지만 이런 그 좋은 한지를 만들어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쓰시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참 여태까지 하고 일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동심결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에게는 매듭은 그 아주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탯줄의 매듭부터 시작을 해서 이승을 떠날 때 그 혼백 매듭에 이르기까지 그 생과 사를 연결하는 그런 전통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 가운데 이게는 금박을 넣어가지고 또 망을 떠가지고 술도 아주 굵은 술로 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왕실 의장 유물에는 다 이렇게 권위의 상징으로

매듭을 맺기 위해서는 끈이 필요하죠. 그래서 끈을 짜는 과정인데요. 또 끈을 짜려면은 명주실을 염색을 해서 또 합사를 해서 합사한 그 실을 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굵기에 맞춰서 이제 토짝에 감아가지고 토짝에 이제 합사한 끈을 실을 감아서 끈틀이 앉혀가지고 지금 끈을 짜는 겁니다. 이게 8가닥으로 8사치기 하는 겁니다.

여성의 장식류의 또 대표적인 걸로는 또 장식류에는 그 놀이개가 있고요. 또 뭐 남자의 장식류로는 뭐 허리띠, 그러니까 세조대라고도 하죠. 또 뭐 오색조대라든가 뭐 선추, 또 갓근 같은데 그런데도 다 매듭이 달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전반에 정말 매듭이 안 달리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널리 애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색감에 대해서 서로 느낌이 같았던 것 같아요. 매듭에서는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 선생님이 저한테 염색하는 거를 굉장히 제가 해드리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그런 면에서도 저도 선생님 좋아하시니까 점점 더 좋아졌고 다가갈 수 있었고 그랬어요. 네.

치밀해야죠. 예. 뭐 이렇게 적당이라는 게 안 통해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그리고 매듭은 이렇게 완성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를 해놓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넘어가서 그 먼저 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의 연속인 것이 또 매력이고 특징이고, 그게 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꾸준한 인내력을 갖고 해야지만 이게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도만 글 쓰는 것만 도가 아니다. 이건 한 해의 예도라고 본다. 제가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는 뜨거운 여름 응!
2: 위험해질 수 있어요.
1: 지금 지킬 건 온열질환 행동요령
3: 수분
1: 그늘 휴식
4: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0: 겁니다. 반갑습니다.
1: 세모세 젊어서 놀아보세.
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3: 가장 객관적으로 봐주는 사람 필요하니까. 자.
4: 1,2,3 한번 넣는 게 제일 나아져.
5: 아홉 박 그러면 아홉 박.
3: 제가 숫자인 주니까 왼쪽 갑자기 빨리.
6: 이거 같이
7: 먹어요.
8: 왼공이나 잘하는
7: 거. 네, 맞아요. 그리고.

0: 여러분 공연 잘 즐기고 계신가요?
1: 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2: 네, 저 여러분은 지금 색깔이 다른 예결팀과 또 이제 구강놀이팀과 호흡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0: 맞습니다.
2: Shake it Korea.
0: 네, 저희가 다른 팀이랑 합을 맞추는 거라 걱정을 또 많이 했는데 우리 피트정님과 구강놀이팀과 함께해서 또 관객분들도 같이 얼쑤 좋다고 즐겨주셔서 저희는 너무너무 잊지 못할 공연을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합동 무대를 즐기시면서 어떠셨어요?
2: 다른 두 팀이 같이 공연을 하거나 같이 합주를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0: 네, 맞습니다.
2: 왜냐면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자거든요.
0: 저 경쟁자라 생각 안 하고 너무 즐겁게 저 경쟁자라 생각 안 하고 너무 즐겁게
2: 저 사람 경쟁

0: 참. 어 경제. 어 경제에서. 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만날 기회가 서로 없고 친분이 있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같은 같은 뭐 우리 한번 딴 사람들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1: 네.
0: 네 그러면은.
1: 저희 예결 밴드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예결 밴드 민영님 안녕하세요. 저희 준비하면서 어떤 기분이셨는지 또 느낀 점 한 번만 말씀 주세요.
2: 안녕하세요. 예결 밴드에서 베이스 연주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0: 와, 잘생겼다.
2: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예결밴드랑 더 아 우리 팀이다 라는 느낌이 딱 들던 것도 있고 이제 국악놀이 팀 분들께서도 더더욱 이제 더 오구오구 해주셔가지고 더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다른 이런 색깔들이 어우러지고 하나의 소리가 되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0: 사회생활 되게 잘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100점짜리. 네. 자 그럼 우리 팀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는 아람이입니다. 네. 예결밴드라는 밴드와도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뭐 경기 소리나 뭐 판 소리를 이제 넘어서 이제 서도 소리까지도 저희가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께도 전달을 즐거움을 전달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1: 와 네. 저희도 너무 즐거웠어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공연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싸름이라는 민요입니다. 네, 싸름은 매미 울음소리를 담은 서도 민요인데요. 매미가 6년 동안 땅속에서 자라고 살다가 세상 밖에 나왔을 때 그런 허무함을 인간에 빗대어서 매미에 이입해서 만든 저희 예결밴드 곡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따라도 불러주시고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싸름 들려드릴게요. 박수!

0: 네, 썰은 들려드렸습니다. Holding close,
1: holding tight. 진짜 영어로 얘기하면 Right on Time입니다. 왜냐면 이 곡을 할 건데 제목이 바람하고 관련됐어요. 그리고 분다 그러네요.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바람은 바람이 저를 밀어갖고 여행을 이렇게 푸시하는 듯한 여러분들 이 곡을 통해서 잠시 뭔가 살짝 잊어버리면서 잠깐 여행을 가서 리프레시하고 딱 돌아오는 마인드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 라는 곡 박수 한번 주세요.

생일로 밤이로 끝나 생일로 밤이로 끝나

0: 또 QR토크 시간이 왔습니다. 와. 과연 어떤 토크를 어떻게 남겨주셨을지 지금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퓨전 국악을 처음 접하셨다면 어떠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오늘 공연 감사합니다. 한강도 처음 왔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난 친구와 오 같이 있어요. 열심히 소리내서 응원해봅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1: 여기에요.
0: 아, 두 분이셨어요. 아, 일로 나오세요.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2: 이촌동에 살고 있는 남혜현이라고 합니다.
0: 와, 좋습니다. 저희 공연 퓨전 국악을 처음 접하셨는데 어떠셨는지에 대한 소감.
2: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서 정가에 관해서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게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아,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앞으로도 국악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2: 네, 감사합니다.
0: 아, 좋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3: 하나, 둘, 셋. 체이킹 코리아! 코리아!
0: 국악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나 바람 같은 게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의 멋진 콜라보 공연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 너무 매력적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기대됩니다. 오,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디서 주셨죠?
3: 어디 계세요?
0: 아, 좋습니다. 일로 나오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4: 이촌동 사는 강현민입니다.
0: 와, 박수 주세요. 오늘 공연이 어떠셨나요?
4: 바람이 분다 노래 정말 좋았습니다.
0: 와, 바람이 분다. 아,
5: 어떤 게 좋았어요? 바람이 분다에서?
4: 다 좋았습니다.
3: 하나, 둘, 셋. 쉐이킷 코리아! 코리아! 혹시 저희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잠깐 몇 소절 부를 수 있다?
0: 아, 자꾸 눈을 피하시려고 하시거나 놔주시죠. 잠깐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3: 나오세요.
6: 제가 평소에 주말마다 여기 나오거든요. 이촌동에 사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0: 아, 오늘 공연 어떠셨는지 그리고 뭐가 제일 좋으셨는지도 너무 궁금한데 나오신 김에 한번 말씀 주세요.
6: 처음에 들었던 곡이 되게 좋더라고요.
5: 처음에 뭐 처음에 그거 아니었어요?
0: 아, 놀량이요?
6: 네네.

0: 에라디오 한번 해보시겠어요?
1: 아 예, 노력해볼게요. 네.
0: 에라디오 여기까지만 하세요.
1: 이거 하라고요?
0: 네네. 시작.
1: 에라디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1: 에라디오.
0: 아 좋습니다. 오늘 공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하나 둘 셋 Shake it Korea.
0: 지금 점점 하늘이 노래지고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강공원 제일 좋아할 때가 딱 요때인데 여러분들도 딱 요때 같이 함께 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 곡도 내가 돌아간다처럼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비밀스러운 곡인데요. 니나노 니나노라는 곡이고요. 경기민요 태평가를 재밌게 편곡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루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뭐 어때요? 그냥 재미나게 놀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꿋꿋하게 재미나게 놀면서 여러분들 걱정도 조금은 잊어버리는 시간이 되시라고 준비하고 만든 곡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얼씨구 좋다 추임새도 많이 나와주시고요.

0: 민망하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1: 괴진아 칭칭 나한테야 괴진아 칭칭
2: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나한테야 괴진아 칭칭
2: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나한테야 괴진아 칭칭
2: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나한테야 괴진아 칭칭
2: 괴진아 칭칭
1: 이산으로 가면
2: 뻐꾸
1: 뻐꾸 저산으로 가면

0: 맛있어. 괴진아 칭칭 나대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대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대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대야.

즐거우세요. 네. 즐거우세요.

0: 부산으로 가면 뻑뻑 뻑뻑 부산으로 가면 뻑뻑 뻑뻑.
1: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헤이
0: 괴진아 젠지 괴진아 젠지 괴진아 젠지 괴진아 젠지 나데이야 괴진아 젠지
2: 괴진아 젠지
0: 괴진아 젠지 나데이야 괴진아 젠지
2: 괴진아 젠지
0: 괴진아 젠지 나데이야 괴진아 젠지
2: 괴진아 젠지
0: 괴진아 젠지 나데이야 괴진아 젠지
2: 괴진아 젠지.

0: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네 괴진아 여러분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네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네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함께
1: 괴진아 칭칭
2: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0: 우리나라 전통 장단이랑 라틴 음악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라틴 음악의 리듬과 국악의 리듬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잠깐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의 장단과 라틴 음악의 장단은 그 상당히 공통점이 많아요. 그 에너지, 그 열정, 흥, 그리고 또 하나는 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잠깐 브라질의 삼바 리듬을 연주하다가 세모리 리듬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0: 브라질 전통 리듬이죠. 어, 이건 구강 리듬 같은데요? 어, 예, 이거 구강 리듬. 예, 전통 구강 리듬.
1: 와, 너무 멋있다.
0: 여기서 나온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아프리카나. 어, 아프리카를 한번 너무 가보고 싶어서 만든 곡입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오, 너무 신나는데요? 오. 진짜 라틴 음악에 우리 국악처럼 흥을 돋구고 너무 신나네요. 그쵸?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라틴 댄스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춤추고 싶은 분.
0: 오, 좋아요. 좋아요.
1: 오, 용감하네.
0: 아, 예뻐라.
1: 자, 이름이 뭐예요?
2: 전우진.
1: 아, 전우진. 어, 너가 있어서 우리 나이를 줄여준다, 야. 자, 우리 그러면은 스텝을 다 같이 따라해봐. 그러니까 시작.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세븐.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세븐. 자, 되게 쉽죠?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이거를 트는 거예요.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세븐. 1, 2, 3, 5, 6, 7.
0: 큰일 났다. 그러니까
1: 세 번째 거는 1, 2, 3, 쉽죠? 5, 아, 6, 7.
0: 그거 좋네요. 1, 2, 3, 5, 6, 7.
1: 하고 이제 맨 마지막은 오두방정 뛰면 돼요. 자, 1, 2, 3, 5, 6, 7.
0: 오두방.
1: 1, 2, 3, 5, 6,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이거 우리도 지금 즉석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같이, 자, 다 같이 일어나서
0: 다 같이
1: 앞에서는
0: 일어나요.
1: 저희를 따라오면서 같이 해보는
0: 아,
1: 거예요.
0: 네.
1: 자, 뭐, 다 일어나 보세요. 자, 다 일어나 보세요. 네, 다 일어나 보셔서 일어나서 하는 건 상관없어요.
0: 이런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네, 아, 뒤에 분들도 다 네. 일어나세요.
1: 자, 한번 다 일어나서.
0: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서.
1: 자, 일어나서.
0: 다 같이 춤춰요, 네. 다 같이.
1: 다 같이. 자,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 하시면 돼요.

0: 1, 2, 3, 5, 6, 7 1, 2, 3, 어이구 그 잘하네 2, 2, 1, 2, 3, 5, 6, 7 1, 2, 그쵸? 5, 6, 7, 그 다음에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1, 2, 3 1, 2, 1, 3 따라따라따라
1: 네, 너무너무 즐겁죠, 여러분.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 같이 이렇게 진짜 무대를 만들어 갔네요.
2: 음악보다 방 이게 좋다. 우리 이걸로 할까요, 앞으로?
1: 오진이한테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박수. 아, 좋습니다. 다음 곡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요. 바로 누리개 타령입니다. 서도민요 누리개 타령을 발라드풍으로 편곡한 곡이고요. 원래 서도민요의 누리개 타령은요 늘리다의 표현을 쓴 의미로 담겨있는 곡인데 저희 예결밴드는 좀 느릿느릿해도 괜찮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우리 조금씩 쉬엄쉬엄 가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편곡한 곡입니다. 느리개 타령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저희 국악 열심히 들려드릴 테니까요. 국악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1: 자,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쭉 돌아가면서.
2: 아까 너무 더웠죠?
3: 네.
2: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4: 그럼 지나라.
2: 그래도 이렇게 다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저희 예결밴드 또 국악놀이팀 공연한다면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5: 한강공원이라는 걸 처음 와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쁜 곳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랑 공연을 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6: 서로 다른 두 색깔을 가진 이제 퓨전 국악팀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져가지고 특별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7: 예결밴드 음악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색다른 경험이어서 오늘 하루 정말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8: 오늘 굉장히 뜻깊고 즐거웠습니다.
9: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드럼치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10: 국악놀이랑 예결밴드랑 여러분들까지 세 팀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게 오랫동안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11: 퓨전국악이라는 장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와! 마지막 곡은 핫동 공연 준비했고요. 사도민요의 해주아리랑을 보사노바 풍으로 편곡한 해주아리랑의 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 선선한 바람 느끼시고 살랑살랑 어깨 든드시면서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같은 공연이었어요. 너무 기분 좋고 바람 부는 날씨랑 여기 한강공원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공연이었습니다.
1: K-POP이 꼭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국악이 있다는 거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2: 일반 그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런 공연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찾아보고 계속 볼 것 같아요.
1: Shake it Korea.
3: Shake it Korea.
4: Shake it Korea. 파이팅!
3: 파이팅!
5: 지금까지 예결 밴드
6: 그리고 국악놀이였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0: 시원한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레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우니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 소리 같다.
1: 어?
0: 할아버지!
1: 응.
0: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2: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0: 얘들아.
2: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0: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0: 어? 달님?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0: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3: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0: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3: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2: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하늘위 새 친구가 풍미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미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2: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0: 다음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1: 벌써 저녁이네. 어?
2: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1: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1: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2: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

0: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1: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2: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0: 그래 그래.

여름철 다슬기 채취는 위험하니 자제해주세요. 채취 시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은 필수예요. 낯설고 어두운 곳은 피하고 반드시 2인 이상 함께하세요. 몸이 좋지 않거나 식사, 음주 직후 입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위급상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네, 오늘 첫 무대는 서도지방 아리랑 연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첫 소리부터 서도민요 특유의 구성진 멋과 그리고 애잔한 정서가 깊게 전해졌습니다.
1: 네, 같은 아리랑이라고 해도 어느 지역에서 불리느냐에 따라서 가락도 분위기도 참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아리랑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노래이면서도 또 지역마다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참 특별한 우리 소리인데요. 특히 올해가 미국인 교육자이자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호머 헐벗 박사가 구전 민요 아리랑을 서양식 악보로 체보해서 세상에 소개한 지 13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그 의미를 함께 되새기며 전국 곳곳에 내려오는 아리랑을 만나보는 아리랑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0: 네, 지역마다 다른 색깔과 정서를 담은 아리랑 오늘 무대에서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우리 아리랑의 매력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어지는 다음 무대는 박규리 친구가 준비한 또 다른 아리랑 연곡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연곡으로 들으니 흥이 두 배가 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네. 오늘 여러 아리랑을 들려줬는데 어때요? 규리 친구는 가장 마음이 가는 아리랑이 어떤 곡인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1: 저는 그 아리랑에 나오는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는 가슴엔 희망도 많다라는 가사를 정말 좋아해요. 네. 꼭 들을 때마다 저에게 해주는 말 같거든요.
0: 뭔가 사연이 있나요?
1: 네, 제가 사실 5살 때부터 경기 민요를 시작해서 국악학원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열심히 다녔거든요.
0: 예, 예.
1: 작년 국립국악중학교를 목표로 입시 준비도 정말 오래 하려는데

0: 2학년 때 아쉽게 떨어졌어요.
1: 아, 그랬구나.
0: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1: 아이고.
2: 그러니까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0: 네, 그때는 사실 민요를 하는 것도 무섭고 괜히 창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민요를 안 해왔지만 천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는 가슴엔 희망도 많다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한번 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1: 예, 아유, 맞아요. 사실 이제 국악을 할 수 있는 길이 꼭 뭐 국악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그쵸. 다른 길도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잔별도 많고 희망도 많다는 가사가 규리 학생한테 딱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사실 저희도 막 시험에 한 막 40번씩 전 떨어져 봤거든요.
2: 조은 씨 아나운서 시험에 엄청 떨어졌잖아요.
1: 아나운서 시험을 40번 떨어진 사람인데 정말로 자기가 아 이제는 포기할까 싶은 그 순간 본인을 알아보는 그런 심사위원들이 나타나거든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예 기운 내고. 네. 그리고 또 오늘 무대도 굉장히 멋지게 꾸몄는데 오늘 규리 친구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게 좀 걱정이에요?
0: 두 달 뒤가 학교 중간고사인데 제가 사실 처음 중간고사를 보는 거라 많이 떨리거든요.
1: 그래요.
0: 근데 엄마랑 할머니께서 중간고사 올백을 안 맞으면 학원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해서 지금 긴장 상태입니다.
1: 아, 올백이면 뭐 다 맞으라고요? 학원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는 못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끊어서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0: 못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2: 못 다니게?
1: 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저는 예. 그 미래를 생각하면은 학원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는 제 미래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1: 아.
0: 제가 민요를 좋아하는 만큼 공부도 소홀해지지 않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1: 아, 마지막으로 오늘 무대에서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요?
0: 네, 저같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 희망을 잃지 말자는 마음을 담아서 춤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 오, 제가 기대돼요.
0: 잠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1: 그래요, 준비하세요. 예, 야 민요의 공부에 춤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어요.
2: 뭘? 뭐 있어요. 뭐가 나오는데?
1: 혹시 마술인가요? 아니에요. 천으로 지금 묶어요. 동작을 좀 편하게 하려고 좀 치마를 묶었어요. 한복을. 준비됐죠? 예, 자, 음악 주세요.

0: 잘했다. 어? 네. 뭐 춤이면 춤, 미녀면 네. 미녀, 뭐 다 완벽하네요.
1: 그러니까 뭐든지 좀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예. 네.
2: 감사합니다.
1: 진짜 그리고 소원을 말해봐잖아요. 제목처럼 진짜 소원이 이루어지길 우리 규리 친구가 품고 있는 꿈도 또 소원도 꼭 이루어지길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요.
2: 감사합니다.
0: 네. 자, 다음 무대는 가야금이 들려주는 또 하나의 아리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3: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작음은 사람 목소리처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악기예요. 감정 표현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오늘 이 가야금으로 미량아리랑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후반부의 감정 표현을 자세히 지켜봐주세요. 저와 함께 어깨 들썩이 준비되셨나요? 아름답고도 깊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0: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숙한 밀양알이라니
1: 네.
0: 이렇게 가야금 선율로 펼쳐지니까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노래로 들을 때는 뭔가 좀 흥겹고 경쾌한 가락이 느껴졌다면 이렇게 가야금으로 들으니까 선율 하나하나가 더 섬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네.
1: 밀양알이랑 특유의 이 밝고 힘찬 가락이 가야금 소리와 참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무대의 아리랑은 어떤 가락과 이야기로 펼쳐질지 함께 만나보시죠.

0: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에요.
1: 그러게 말이에요.
0: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2: 끝까지 남는 예술가가 진짜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저희는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처럼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즐겁게 국악을 하는 팀인데요. 잘하는 것보다 즐기는 걸 먼저 배우는 국악단입니다.
1: 네. 설명만 들어도 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오늘 멋진 아리랑 무대를 보여줬는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아리랑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3: 아리랑은 끊임없이 재탄생하는 카멜레온 같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가 부른 진도아리랑, 상주아리랑, 본조아리랑도 다 같은 아리랑인데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4: 진도아리랑은 남도 특유의 흥과 구성진 맛이 있고, 상주아리랑은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느낌이 있고, 본조아리랑은 가장 익숙하고 담백한 멋이 있습니다.
0: 그런데 오늘 무대를 준비하면서 세 친구가 좀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무슨 얘기인가요?
2: 지난주는 지호가 고열로 입원을 하게 됐고요.
0: 어머. 지호 누구? 지호 어디 있어요? 아 지호 고열이 많이 났어요? 아팠어요? 아 그랬고.
2: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그 고생을 좀 했었어요.
0: 그래요?
2: 그래가지고 오늘 녹화 오기 전에 다 같이 소고기를 먹으면서 몸보신을 좀 했어요.
0: 아~ 늘 먹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땐 매일 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안 아파요 지금은?
5: 네.
0: 무겸이 괜찮고?
5: 네.
0: 지호는?
5: 괜찮아요.
0: 괜찮고 안 아프고?
5: 네.
1: 아유 다행이에요. 그리고 정말 언제 아팠냐는 듯이 무대에서 네. 보여준 에너지가 대단했거든요.
0: 그렇죠.
1: 혹시 다른 팀에는 없는 우리 팀만의 비장의 무기 이런 게 또 있다 있을까요?
4: 저희 팀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1: 자신감.
4: 저희 팀은 다 함께 웃고 호흡하며 노래하는 팀워크가 가장 큰 자랑이에요.
0: 예.
4: 그래서 더 에너지도 넘치는 것 같아요.
1: 네.
6: 마 자신 있나?
7: 마 자신 있다.
0: 예.
1: 뭔가 이 분위기가 딱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실 자신감 뒤에는 제 생각에는
0: 예.
1: 그동안에 정말 수많은 노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연습하면서 선생님께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뭐예요?
3: 저희가 연습이 조금 부족해 보이면 선생님이 눈을 이렇게 가늘게 뜨시고 지하동굴 같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 하십니다.
0: 뭐라고요?
3: 이래가지고 무대 올라가겠나?
0: 우리가 지금 혼난 느낌인데?
1: 군대예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선생님 흉내.
0: 눈이랑
1: 같이.
3: 이래가지고 무대 올라가겠나?
0: 야 이거 되겠나?
1: 무서워요.
0: 꼬마 이거 되겠나 이거?
1: 되겠나? 그럼 솔직히 어때요? 좀 무서워요?
3: 네.
1: 그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3: 네.
1: 좋은 효과가 있네요 그래도.
0: 우리 세 친구가 시청자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4: 자신감을 빼면 시체인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개인기가 있는데요.
0: 예.
4: 전래 동료 남생아 노라라를 랩처럼 불러드릴 수 있어요.
0: 아, 그럼 원래 노래를 먼저 들어볼까요?
2: 시작.
7: 남생아 노라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0: 이게 노래고 원곡이고. 자, 그럼 이걸 랩처럼 부른다는 거죠? 자, 준비됐나요?
5: 네.
0: 해보겠습니다.
2: 준비. 시작.
7: 남생아 노라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0: 노래가 리믹스 버전이네.
1: 오, 아 전래 동요가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힙해진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의 이 열정과 또 팀워크 잃지 않고 더 멋진 국악인으로 성장하길 응원할게요.
2: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자, 다양한 색깔의 아리랑을 만나보고 있는 이 노래 들어볼래. 다음 무대 역시 또 다른 매력의 아리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김지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나라의 자랑, 아리랑의 아름다움을 멋지게 한번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부를 아리랑은 약 100년 전 우리 조상님들이 부르셨던 아리랑을 복원한 곡입니다. 국난을 피해 해외로 떠난 유학생의 아리랑, 헐버트가 체보한 아리랑, 나은규 감독님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아리랑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들으실 수 있는 무대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이 담긴 노래, 시대는 달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아리랑. 오늘 저와 함께 아리랑을 부르면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0: 네, 이번 무대는요, 유학생의 그리움, 그리고 고려인 포로들의 아픔, 그리고 영화 속에 담긴 시대의 정서까지 아리랑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과 함께 해온 소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춘사 나운규 선생이 영화 아리랑을 발표한 지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정말 뜻깊은 해고요. 그리고 한편에 영화가 남긴 이 울림처럼 아리랑은 정말 시대가 기억하는 상징이 되어왔죠.
0: 그렇습니다. 지역의 아리랑을 넘어서서 시대의 이야기를 품은 아리랑.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색깔의 아리랑을 만나게 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해금 선율로 만난 아리랑 정말 마음을 울리는 무대였습니다. 네. 우리 하원 친구 아리랑을 처음 연주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좀 어렵던가요?
1: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를 넘어 기쁨과 슬픔, 흥과 한을 느낄 수 있고 지역마다 선율과 특색이 다르게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박자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변화시키는 것이 재밌기도 했지만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였어요.
2: 그래서 그런지 해금 선율 안에서 다양한 감정 표현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졌던 것 같아요.

0: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또 이런 해금을 시작하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1: 저희 언니가 가야금을 전공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9학기를 연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2: 네.
1: 그런데 저는 가야금보다 해금에 더 눈길이 갔어요.
0: 네.
1: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언제든지 연주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턱 꺼내서 연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2: 아, 해금은 약간 좀 다루기가 그래도 무겁지 않고 덜.
1: 네. 네,
2: 그렇구나. 그러면 언제부터 해금을 배운 거예요?
1: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요.
2: 아, 꽤 됐네. 네. 그럼 초등학교 때 하원이하고 중학생 하원이를 비교해보면 가장 달라진 점이 뭐예요?
1: 초등학교 때는 악보를 외워서 틀리지 않고 연주하는 게 목표였는데
2: 네.
1: 지금은 곡의 분위기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계속 고민하면서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렇지, 그렇지,
0: 어쩐지
2: 맞아요.
0: 그래서 그런지 연주가 더 깊이 있게 들리더라고요.
2: 예, 예.
0: 근데 제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2: 왜요?
0: 중학교 2학년이라고 저희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무서운
2: 아하.
0: 중2!
2: 중2병!
0: 중2병!
2: 예, 예.
0: 혹시 어떤가요?
1: 저희 집에는 갱년기인 엄마와 고3 수험생인 언니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분들에 비해서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 아, 그분들에 비해서?
0: 그분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2: 아, 그분들 무섭죠. 왜냐하면 네. 갱년기 플러스
0: 고3.
2: 고3. 이 조합은 최강 조합이거든요.
0: 그러니까요.
2: 아, 그래. 네. 그러면 어떻게 집안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1: 이제 언니 입시가 끝나면 이제 네. 본격적으로 갱년기인 엄마와 저희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대립할 것 같긴 한데요.
0: 아, 예. 엄마는 쉴 새가 없네요.
1: 그래도 사춘기가 갱년기한테 좀 져줘야겠죠?
2: 아, 그래요.
0: 착하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하원 친구가 또 해금 말고도 끼가 많다고 들었어요.
1: 원더걸스의 텔미를 준비했어요.
0: 오.
2: 어? 텔미는 근데 좀 됐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하원 친구 세대가 이 노래 알아요?
1: 옛날 노래 중에서도 좋은 노래가 많더라고요.
2: 아,
0: 완전 옛날 노래가 됐구나 이게.
2: 그렇죠.
1: 이번에 학교 수련회 때 네. 친구들이랑 장기자랑으로 텔미를 쳤는데 예. 1등 했어요.
0: 1등!
2: 자, 이거 안 볼 수 없죠.
0: 네.
2: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0: 네.
2: 예. 자, 준비하겠습니다.

0: 절제된 농작이네. 아,
1: 뭔가 그리고 해금 연주할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0: 예, 맞습니다. 예. 그 반전 매력이 넘치는 하원 친구인데 앞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해금 선율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연주자가 되길 저희도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아리랑 특집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정말 우리나라 곳곳에 전해오는 다양한 아리랑들을 다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히 오래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흘러온 소리이자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소중한 우리 음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 무대에 오른 친구들도 각자의 목소리와 연주로 아리랑의 새로운 매력을 들려줬는데요. 앞으로 우리 아리랑이 더 많은 세대에게 사랑받으면서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 무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입니다. 멀리 밀양에서 온 아리랑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인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신 있는데요. 눈여겨보면서 함께 따라 부르다 보면 엄청 신나실 거예요.

무더워지는 여름, 폭염특보 문자를 받았다면 무더위 기상 상황을 확인해요.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신체 노출을 최소화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요.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펴요. 온열 질환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요.

0: K소리로 싹 가는 조선판스타 드디어 네 번째 판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레전드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름하여 사생결판!
1: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네 번째 사생결판. 이번 판은 조선 판정단이 도전자들의 서포터가 되어 치열한 한판 대결을 펼친다.
2: 매니저처럼 서포터 자고
3: 잘해드릴게요.
4: 뭐 어떤 거든 주문에 맞춰드리겠습니다.
1: 결승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만큼 결이 아닌 점수제 돌이
0: 총점 공개합니다.
1: 판정단 한 명당 최대 100점으로 총 600점 만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다섯 팀의 도전자만이 살아남는다. 단, 600점 만점 중 50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도전자는 즉시 탈락. 그리고 이 냉혹한 대결의 판정을 책임져 3인의 스페셜 판정단. 90년대 크로스오버의 대표주자 가수 이현우. 대한민국 히트곡 메이커 작곡가 윤일산. 마지막 스페셜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명창 왕기선.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사생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0: 후배들이 조선판스타에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음악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을 깔고 또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참신하고 선배로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6: 계속 이렇게 음악 장르를 떠나서 섞고 또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4: 도전하지 않으면 제로나 마이너스로 생각하는데 우리 그 조선판스타 같은 경우는 도전을 계속하기 때문에 플러스밖에 없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일단 플러스를 갖다가 장착하고 나오시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배운다는 마음과 함께 즐겁게 가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또 한번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이 대결을 통해서 결승에 진출할 팀은 단 다섯 팀.
7: 우리 중에 다섯.
8: 그러니까.
9: 다섯 명이요? 왜 이렇게 박해요? 여지껏 안 그러다가.
8: 굉장히 어려운 라운드가 되겠다. 걱정이 되네요.
10: 올라가자! 파이팅!
0: 다섯 장의 결승 티켓을 두고 더욱더 독해진 한판 승부! 사생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도전하는 첫 번째 도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워풀 보이스의 소유자 김산호. 그리고 김산호를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 이봉근 씨입니다.
11: 첫 번부터 세. 너무 세다. 처음부터
0: 소리꾼과 소리꾼의 만남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12: 기대돼요.
13: 자, 김산옥 씨, 그 이봉근 서포트 만족하시나요?
14: 너무 만족합니다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 정말.

0: 정말 만족합니다.
1: 진짜 연습하면서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0: 전혀 없었고요. 봉근 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할 존재죠.
2: 근데 워낙 가지고 계신 게 훌륭하셔가지고 정말 잘 서포트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3: 다른 팀과 어떻게 보면 경쟁이잖아요. 네. 두 분만이 가진 장점,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2: 저희가 공교롭게도 너무 신기한 게 동편제 판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동편제 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동편제 판소리 스타일이 굉장히 우직하고 뭔가 쏟아내는 파워풀한 그런 소리이다 보니까 오늘 그런 맛들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알아듣기 쉽게 동편제는 남성적이고 좀 서편제는 슬프면서 애절하고 그리고 꼬리를 좀 달고
5: 예.
4: 무슨 어쩌냐 이렇게 길게 하고
5: 예.
4: 동편제는 무슨 어쩌요 이렇게 딱 끊고 이런 것이 동편제입니다.
6: 무슨 어쩌요.
5: 첫 번째 무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어디인 거지? 아, 여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뭐 이렇게. 오세요, 일단. 예,
6: 아, 너무.
2: 오세요, 오세요. 감사합니다.
6: 영광이에요.
2: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앉아.
6: 네네네. 네.
2: 일단은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6: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감사드리죠.
2: 아유, 진짜 만약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6: 정말요?
2: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또 재밌는 걸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6: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2: 이번 라운드는 그냥 김사롱만
6: 저도
2: 있었으면 좋겠는 것
6: 같아요. 네.
2: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너 멋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딱 나오고 미쳤다.
6: 와!
2: 그리고 괴물. 이 세 가지를 너무 듣고 싶어요.
6: 에이.
2: 이 말에 그래서 최대한 더 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 와!
2: 일단 그 음악 한번 들어보실래요?
6: 네네네.
2: 여러 가지. 그냥 일단 신난 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상 가능한 선곡에서 아예 다 꼬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예. 그래가지고 아니 욕심이 나니까 선곡이 되게 어렵구나. 그러네. 진짜.
0: 국악과 가요를 정말 그 편곡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누가 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다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와 저분이라면 저 혼자서 만들 수 없는 무대를 같이 꾸미면 최고로 멋진 무대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7: 음악적으로는 어떤 걸 유심히 보면 되나요?
2: 이제 오늘 들려드릴 소리가 굉장히 쏘아대고 또 이제 리듬을 굉장히 쪼개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맞는 어떤 편곡적인 연주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한창을 하다가 그 더티 로스의 힘미라고 하는 그 곡에다가 오늘 소리를 붙여보았습니다.
8: 그 더티 립스 히트미가요 다 영어잖아요.
2: 네.
8: 그럼 영어로 노래하실 건가요?
2: 아니요. 흰미 안에 있는 송품을 다 걷어내고요. 그 위에다가 판수를 다 입힐 겁니다.
8: 네,
2: 마음적으로 그리고 또 무대적으로도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리 안에서 보면은 제가 김사롱님이 제비 한 마리의 제비처럼 되어서 푸른 창공을 이렇게 날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흥부가 중에 제비 노정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오늘 무대에서 날개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날개를 달아.
5: 자, 스페셜 판정단 여러분, 서포터는 서포터일 뿐입니다. 도전자의 역량에 집중하셔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터하는 김산옥의 무대, 판 스타트!
9: 떨려.
2: 위에서 있다가 이 내려오니까 장난 아니에요, 이게.
6: 진짜?
9: 거짓말 하지 마!
6: 잘할 거면서!
9: 하나도 안 떨면서!
6: 잘하기만 해봐!
4: 화이팅!

0: 공항대 올라가니 봉도 대공을 올려요.
1: 공항로 올라가니 황황이니까 불고 바주 백고 천지 공도주라 감당을 주리여 주사 쫀들어가니
0: 홍중 잡아서 이겨라.

0: 아, 너무 좋아요.
1: 너무 잘했어.
2: 닭살도 왔어. 와. 야.
0: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두 분 첫 번째로 무대를 꾸미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긴장했을 것 같은데 김산옥 씨.
3: 너무 정신이 저도 하나도 없고 또 이런 제스처 같은 거를 티 안 나게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막 연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4: 아,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3: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4: 너무 근사했어요, 섹시하고.
5: 아니, 나 말하는 자리 하려고. 아, 나도 그 흥부가를 많이 하지만은 네. 원 그렇게 빨리 하는 데뷔 노정기 처음 들어봤는데 왔다. 네. 그러나 저나 잘했어.
3: 아유, 감사합니다.
6: 아니, 진짜 리듬이 엄청 빠르고 많이 박이 나눠지는데 한국판 랩 같았어요.
7: 맞아.
6: 너무 신나고. 오.
8: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선생님 계속 다 따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9: 아, 두경 어디서 올 받아보고 공항대 올라가니

0: 선생님 지금 저 혀 풀고 계셨던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했지. 그런데 빨라, 빨랐어.
2: 아니 같은 도전자의 입장에서 이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호로로로로로로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3: 감사합니다.
4: 이번 건 판정단은 서포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김산옥 씨의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5: 너무 힘들겠다, 점수 매기기.
4: 점수 눌러주세요.
6: 점수 너무 잔인해.
4: 지금 공개합니다. 와. 아, 95, 93, 97, 99. 자.
6: 감사합니다.
5: 그럼 100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6: 그렇지. 자. 한 명은 100점이네.
4: 이용기 판정단과 신영희 판정단 두 분의 점수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과연 최고점과 최하점을 포함한 총점은 몇 점이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두 사람이 원체 목이 좋은 소리꾼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봉근 씨가 우리 산옥 씨가 한 마리 제비처럼 날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수십 수백 마리의 제비가 이 스튜디오 안에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8: 감사합니다.
9: 저는 그 선곡을 보고 현미는 평소에 또 제가 좋아했던 노래이기도 하고 솔직히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려졌는데 일단 기대를 딱 벗어난 순간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소으름으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 진짜 소으름.
9: 마치 제이지와 비욘세를 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마 그 이 무대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4: 네.
10: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소리가 이런 느낌이군요. 저는 정말 이게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뭔가 좀 힘이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4: 과연 600점 만점 중에 김산옥 씨는 몇 점을 획득할 수 있을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해 주세요.

0: 과연 총점은 몇 점일지 공개해 주세요. 577점.
1: 감사합니다.
0: 자,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산옥 씨는 600점 만점에 577점을 획득했습니다.
2: 저는 오늘 무대가 진짜 여지껏 했던 무대들 중에 손에 꼽힌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재밌게 잘 봤고, 뭐 이거는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고생했습니다. 신영희 선생님.
3: 너무 고맙고 두 분한테 왜 고맙냐. 소리로 해줘서 고맙다고.
0: 네.
3: 예, 고맙다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수고하셨어요.
0: 김산옥 씨,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1: 한 문턱 넘을 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양분들을 이렇게 막 쏟아져 주시니까 너무 그 힘을 얻고요.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우리 국악을 위해서 진짜 너무 멋진 국악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파이팅!
0: 네.
3: 파이팅!
0: 자, 지금까지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점수 너무 좋아. 초판부터.
5: 꿈만 같고요. 진짜로 꿈만 같아요.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 생각이 좀 더 나요.

0: 더 나긴 하죠. 아쉬운 마음에. 그리고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1: 생존과 탈락의 갈림길에선 다음 도전자는 비주얼 국악 걸그룹 퀸! 오우!
2: 퀸!
3: 아우 아름다우셔.
1: 퀸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락 발라더 김정민 씨입니다. 이야!
2: 오! 멋있다 멋있어.
4: 원 맞춰서 입었구만.
5: 오늘 약간 의상을 위아래 하얀색을 입고 오셨잖아요.
6: 네네.
5: 진짜 왕자님처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6: 퀸은 저의 엘프라는 느낌으로 네, 최대한 제가 맞춰드리려고 의상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7: 아니 근데 김정민 씨 그 연세를 따지면 사실
6: 저기요?
7: 아버지뻘 아니에요?
6: 박은영 씨 연세라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나이.
7: 네 나이가 활동하실 때 안 태어났었었죠.
8: 네 어때요?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1: 잘못된 질문이십니다.
2: 아빠의 도전 같은 거죠.
7: 그 소통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셨는지 궁금.
8: 저희를 너무 너무 일순위로 생각해 주신다는 거 감동 먹습니다. 네.
9: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퀸. 다음 무대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퀸이 원하는 방향은 어떠한 것들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9: 음악적으로 연주와 그 가을이의 가창력. 더 뽐낼 수 있고 선배님과 더 시너지가 좋게 할 수 있는 곡들로.
2: 아니면 요즘 대세 지금 지나갔나 모르겠다.
9: 대세 그게 어때요?
2: 상상 더하기라고. 아!
9: 대세 좋아. 이제.
2: 너무 깜짝이야. 이효리의 옛날에 텐미닛 이거 멤버들이 다 살 수 있어. 댄스도 어렵진 않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박진영이 뭐 들고 있더라도 뭐 이런 스텝 하나만 동시에만 들어가면 되거든. 그 임팩트가 있어. 내가 30년 동안 긁어온 노하우를 우리 퀸에 올인 한번 해드리려고. 하나 둘 셋 파이팅!
6: 퀸 이즈 먼들. 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제가 결승으로 가는 길 도와드리겠습니다. 퀸 파이팅.
10: 감사합니다. 이 팀도 만만치 않겠는데.
11: 잘해요. 여기 완전 공연을 많이 했던 팀이라. 아...
4: 와 여기도 준비 진짜 많이 했다. 와.
10: 와 좋다.
4: 좋다. 듣기만 해도.
12: 저희가 선보일 곡은 SG 워너비의 살다가와 심청이가 선인들을 따라가는 대목을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13: 살다가.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을 강하게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음악성을 더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기 때문에
12: 항상 저희가 무대에서 즐거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무대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진짜 좋은 노래.
1: 안 됐어.
2: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1: 야 어렵네. 와
2: 눌러주세요.

0: 또.
1: 참 재밌게 발랄하게 참 잘 노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잘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 신간을 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말 여러분들의 색깔을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다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2: 정말 좋았어요. 저는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무대에서 주는 감동이 제 가슴이 되게 몽글몽글해지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사와 또 눈물 날 것 같은.
3: 선배님 저기.

0: 이봉근 선배님이랑 살다가
1: 이봉근 선생님이요?
2: 아, 예, 죄송합니다.
1: 죄송합니다. 전 이봉근 씨랑 이봉근 씨랑은 안 삽니다. 저기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0: 이봉근 선배님.
1: 아니 무슨 막장 드라마를 알고 왔습니다. 예. 이봉근 씨랑 살면 어떻게 예, 되는 거예요?
2: 큰일 납니다. 이봉원 선배님. 예.
3: 지금 약간 서포터의 역할이 사실 그 심사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계속 반영이 되는 느낌이 크거든요. 저도 서포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점점점 예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고.
4: 맞아.
2: 아 무대를 서요?
3: 아 무대 앉을 순 없잖아요. 예 씁니다. 제가 쓰고요.
2: 아 왜 왜요? 아 왜 왜요?
3: 예. 예. 아 그래 그러니까 아 나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서포터즈만 보고 있거든요. 김정민 씨 그 마스코트 이 목 이 심줄 오늘은 정말 뒤에 대금보다 두꺼웠어요. 남김없이 태워도 돼
5: 후련할 때까지. 그 정도로 이 서포터즈 역할이 작지 않다.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예, 예.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6: 열심히 후회 없는 무대를 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를
4: 극단적이야. 끝에서 끝이야.
2: 총점 공개해 주세요. 오. 네. 김정민 단정단이 서포트한 퀸은 600점 만점에 565점을 획득했습니다.
7: 무대 자체는 굉장히 뭐 뮤지컬 같이 특히 이제 남성분과 함께 하니까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좋더라고요. 단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퀸만의 장점이 보였냐 이 무대에서.
8: 저는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이 음악을 들으면 진짜 이 안에 있던 것까지 다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9점이라는 그 점수는 제 감동은 훨씬 더 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김정민 탄정단이 서포트한 퀸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감사합니다.
10: 소리가 조금만 몇 한 선호 장단만 더 들어갔더라도
11: 따라간다.
2: 결승 티켓 사냥에 도전하는 다음 도전자는 9명의 국악 힙스터가 모인 경성 구락부.
12: 오늘도 역시
13: 장난인데.
12: 장난이구만.
2: 그리고 경성 구락부를 서포트할 판정단 힙합 비둘기 데프콘입니다.
14: 그렇게 왕왕하더니 돌룡포를 입으셨네요.
15: 못살아. 데프콘의 차살아 어전광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제가 만약 왕이 된다면 저분들에게 곶간을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곶간을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1: 관계에서 오는 의상 설정이에요? 아니면 오늘 선곡하신 그 노래하고 관계 있는 의상 설정이에요?
16: 관계가 있는 설정이에요.
1: 아, 관계가 있어요?
16: 네, 국왕과 어전광대 컨셉이고요. 오늘 저희 어전광대로서 오늘 예. 살풀이 진하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17: 경성구락부 작업실에 북한이 형 오라고도 안 했는데 그렇게 자주 가셨다면서요?
1: 보통 왕은 행차를 잘 안 하시는 거거든요.
17: 그렇게 막 보락보락 하더니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15: 예전에는 이제 왕이 행차를 잘 안 하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죠. 트렌드죠.
18: 갑자기 무슨 트렌드야 그게?
15: 뭐 왕이라고 해서 거들먹거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같이 좀 연습도 많이 하고 작업실에 방문을 했는데 자기가 만든 곡들을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실력이 너무 뛰어난 팀이구나라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19: 안녕하세요. 아니 이 사람 좀 만졌다면서요? 반갑습니다.
20: 데프콘 선배님을 저희는 처음부터 원했었어요. 그런 파이팅 넘치는 것도 그렇고 흥 넘치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19: 이 개인이 만든 거예요? 예전에 작업했던 거?

0: 좋다 노래. 아 빌드업까지. 아. 오. 이야. 아 신선한데. 내 인정할게. 아 잘하는 완전 잘하네 음악.
1: 음악로.
0: 어? 음악로 해. 좀 알고 지내야겠는데. 어. 아, 즐겁게. 네, 저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즐겁게 즐기실 수 있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데 좀 그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2: 영상 그라프.
0: 감사합니다.
3: 제작 씨 얘기 들어보니까 선곡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그러는데
4: 모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경성구락부만의 색채로 한번 재해석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비나리를 네, 단독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5: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가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월에 드는 액 2월 영등 맞고 막 이런 그 어려운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입에 안 붙어가지고
6: 죄송한데요 대표권 씨.
5: 예, 예.
6: 뭐 그런 잔잔한 얘기들은 저희가 판단할게요. 예. 예. 뭐 주저니 계속 뭐 저희는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약간 변명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거든요.
5: 다음 무대 언제죠?
6: 조만간이요.
5: 알겠습니다. 조만간인데. 예. 미리 저기 멘트 예약 좀 할게요.
6: 예, 알겠습니다.
5: 네.
4: 정말 머리를 싸매고 수정의 수정을 거쳐서 정말 저희의 가장 최선이 담긴 무대라고도 자부하기 때문에 저희의 무대는 이번엔 가장 최상이지 않을까.
7: 비나리 월명 사창 밝게 뜬 밤 비나리 우리 소원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성쌀 살 풀어서 거리쌀 원근의 이별쌀이요 모호 돌아가 몽상쌀 호상이 먹어 상쌀이요 상버섯 달

0: 이거 좋았다, 이거 좋았어. 아, 이거, 이거.
1: 야. 재밌게 놀았으면 됐어.
2: 얼씨구.
1: 됐어, 됐어.
3: 아, 저 옷이 한국에서 하셨어.
4: 데프콘 판정단의 서포트를 받았는데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5: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최선을 정말 내부물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이끌어 주시려고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결승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4: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과연 데프콘 판정단이 서포트한 경성구락부 몇 점을 받았을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자, 최고점과 최하점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6: 일단 저는 뭐 전반적으로 창작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보다 더 감초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데프콘 씨 역할도 아주 나서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곡 안에 스며들어가지고 곡의 맛을 갖다가 굉장히 잘 살려주셔가지고 마치 한 팀 같이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단지 좀 많이 들어봤던 이미 시도를 했던 부분이 좀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조금 감점이 있었지 다음 무대가 너무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저는 이제 입덕을 했습니다. 예, 입덕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응원할 거고 파이팅 해주기 바랍니다.
4: 네.
7: 참 많은 시도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잘 맞고 너무 잘 어울리고 섹션도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보컬분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야 되니까.
8: 양진수 씨가 혼자서 이거를 막 그래서 좀 숨이 차셨는지 어쨌는지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굉장히 신나는 곡인데 뭔가 처지는 느낌이 조금씩 조금씩 들면서 나중에 사람이 숨가쁘니까 악기도 숨가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었지만 곡이 좀 아쉬워서 제가 이 점수를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4: 결승 진출 여부는 점수가 말해줍니다.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9: 미나리 미나리 옥중살 풀고 가자.
6: 좀 많이 들어봤던 이미 시도를 했던 부분이 좀 느껴졌었어요.
7: 보컬분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8: 사람이 숨가쁘니까 악기도 숨가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4: 공개합니다. 경성구락부는 600점 만점에 560점을 획득했습니다.
10: 와, 처음으로 팔랐어. 처음으로 80대.
11: 57점.
12: 아,
13: 57점이고.
14: 어쩌다 보니까 제가 최고 점수가 됐는데 이 연주는 계속해서 듣고 싶은 예, 그래서 밤새 파티하듯이 듣고 싶은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굉장히 독창적이고 앞으로 새로운 어떤 사운드를 발견하는데 그룹을 발견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신선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15: 저희 청춘이니까 흡수하면서 나아가면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경성구락부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고생했어요. 잘했습니다.
16: 감사합니다.
17: 저 때가 제일 씁쓸해. 저 여기서 나올 때.
4: 다음 도전자는 3대를 이어온 타고난 국악인 김하은.
18: 와.
0: 와, 와. 오.
19: 약간 우리가 되게 쎄! 우리 밑으로 다 기어!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7: 김하은 이 친구도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4: 그리고 김하은을 서포트할 판정단 타고난 싱어송라이터 안혜은.

0: 드립니다.
1: 좀 잘 맞네. 오.
2: 아이고. 막상 해보니까 어땠어요?
3: 무대에서 뵀던 하은 씨보다 훨씬 더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구나 많이 느꼈고,
4: 저는 정돈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었는데 그걸 부드럽게 많이 바꿔주시고 다듬어주셔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5: 의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센 기운이 있는데 관전 포인트 같은 거 있나요? 저희가 미리 좀 그 예고를 해주시면.
3: 춘향가라고 하면은요, 보통 몽룡이랑 이제 춘향이의 사랑 이야기를 대부분 떠올리시는데, 저희는 이제 변사또를 조선 최고의 나쁜 남자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으로.
4: 제가 변학도를 해서 최고의 배드가이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 저는 선생님을 모시는 이방 같은 존재.
2: 아, 의외로 변학도가 주인공인 무대인가요?
3: 예, 그렇습니다.
0: 기대가 됩니다.
4: 제가 이번에 부를 곡은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부를 예정입니다. Oh my god. 누가 봐도 내가 좀 튀겨주잖아. Right. 예은님이랑 저랑 음악적으로 다가가는 관점이 조금 비슷해서 서사적인 느낌을 많이 주고 싶었고요.

0: 그 예은님이 여태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시지 않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댄스인데 이번에는 아주 조금이라도 뭔가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예전의 기생.
2: 오, 오, 야.
3: 안예은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김하은의 무대 판 스타트.
4: 그때요, 부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시는 뒤 신현 행차가 더욱 찬란하겄다.

0: 제일 잘 나가.
1: 와, 힘 있다, 힘.
2: 와, 판단하기 힘드네, 이거. 지금 뭘 한 건지 모르겠어.
3: 부담감을 훌훌 털어버리고 즐기겠다고 했는데 잘 즐겼어요, 하은 씨?
4: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무대를 꾸몄기 때문에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3: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김하은의 무대 평가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5: 저 이제 제일 떨려.
6: 500점 후반대를 아주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한예은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하은의 무대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7: 잘 나왔네.
8: 맞아.
9: 우리 하은 씨가 소리를 정말 잘하는 소리꾼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 안혜은 서포터께서 소리를 전공하신 분처럼 판을 끌고 가주셨고 조금 소리의 맛을 살렸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10: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강대강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는데 사실 전반부는 조금 지루했던 것 같아요. 전반부는 틀에 박혔다 그래야 되나?
3: 김하은 씨의 운명은 최고점, 최하점에 달려 있습니다.

0: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1: 홍기 어머. 홍기 어머.
0: 김하은 씨 무대 총점 555점을 획득했습니다.
2: 좀 많이 갈렸나 보다.
3: 집중이 잘 안 됐고요. 초반부에 강하게 나오는 사운드에 집중을 확 시켰다가 점점 몰입할 수 있는 내가 이거를 보여줄게 나 이거 할 거야 라는 그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뭔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4: 우리 소리가 원래 그 리듬에 있었던 것처럼 너무 잘 어울리기는 하는데 오히려 소리가 조금 좀 묻힌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공연을 하신다면은 진짜 메인곡이 나오기 전에 이 곡을 부르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5: 감사합니다.
0: 어떠세요 하은 씨?
5: 이렇게 실험적인 무대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자체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워낙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무대를 섰다는 것만으로도 네 엄청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김하은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미안한 거 같아요.
7: 아니요 멋있었어요. 난 멋있었는데?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만족했어요.
0: 조선 판정단의 역대급 서포터로 무대를 꾸미는 조선 판스타 네 번째 판 사생 결판. 이 대결에 뛰어든 다음 도전자는 호소력 짙은 소리꾼 김란희. 예. 그리고 김란희를 서포트할 판정단 개가수 허경환입니다.
8: 개가수.
0: 자, 허경환 씨의 서포트가

0: 수첩에 지는 예, 순간입니다.
1: 아 근데 저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2: 맞아.
1: 저런 마음이 돼.
3: 아니 근데 라니 씨 저랑 박민선 씨를 제치고 이제 허경환 씨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서포트 잘 해줬는지 궁금합니다.
0: 허경환, 박민선, 박은영 남은 세 분은 음악의 음자도 예.
4: 아 앨범 많다니까요. 제가 네 다섯 개 됩니다. 예. 예, 예.
5: 조금이나마 음악이 그냥 연관을 조금 가지고 계신 허경환.
0: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예전에 개가수 활동을 하면서 음반 발표를 했던 음원을 냈던
6: 1억 가져가게 해줄게. 1억 네거야.
5: 리허설을 하는데 손에 땀이 진짜 물에 흐르듯이 나시면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감사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6: 혹시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린다면 그래도 허경환입니까?
7: 2초 지났어. 2초 지났어.
8: 아 시간은 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 허경환 씨 그때 예. 개인적으로 예. 좀 꾸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비주얼상으로는 그냥 공연장에 따라온 사촌오빠 느낌이거든요. 공연장에 따라온 사촌오빠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망토라다를 걸치든지 좀 해야 돼.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8: 아주 좋습니다. 예. 그 부분 제가 꼭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알겠습니다.
8: 지금은 이렇지만 네. 나중에 다른 모습으로 또 등장을 하는데 그것 좀 한번 기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혹시나 뭐 돋보이거나 해서 헷갈리게 하는 경우는 전혀 없이
6: 허경환 씨 예,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8: 뭐 그런 잔잔한 얘기들은 저희가 판단할게요. 예. 또 뭐 주저리 계속 뭐
9: 다음 무대 언제죠?
8: 예, 조만간이요.
6: 알겠습니다.
8: 조만간인데
9: 미리 저기 멘트 예약 좀 할게요.
6: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겠고요. 일단 무대 봅시다.
8: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라니 씨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정말 서포터다운 서포터를 준비를 했고요.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5: 인순이 선생님의 밤이면 밤마다와 춘향가의 오리정 이별 대목을 리믹스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허경환 선배님이랑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무대가 뭘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빠른 템포의 곡을 찾다 보니까 이 곡을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10: 란씨. 안녕하세요.
11: 아 늦었네. 내가.
10: 안녕하세요.
11: 아 내가 먼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잘 지냈어요?
10: 네.
11: 예 그날 많이 놀랬죠? 뭐 어떻게 하다 그래 돼가지고. 저도 많이 놀랬어요. 근데 선택받고 지금까지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뭐가 도움이 될까?
10: 네.
11: 절대로 제가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10: 아 예. 감사합니다.
11: 어떤 곡으로 해서 컨셉만 잡으면 나는 어디든지 끼어들 수 있어. 진짜 다 끼어들 수 있어 이거.
10: 사실 여기 뽑았던 이유도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또 개그
11: 나쁘지 않지? 아니 셋 중에는 두 분 예쁘고 나 잘생겼어.
10: 그래서 이번에는 웃긴 거 말고 조금 진지하게 이도령을 하면
11: 이도령?
10: 네 느낌을 하면 어떨까?
11: 연기?
10: 네 연기를 조금
11: 아 음악이 팍 깔리면서 내가 나와서 준양이는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면서 준영아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궁금하면
10: 뭐
11: 반냥 이러면서 내 거 싹 하고 빠지고
10: 여기 앞에 그렇게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2: 그럼 우리는 약간 이 젊은 마인드로 아이디어 나 약간 아이디어가 필요해.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11: 하나 둘 셋
10: 파이팅!
0: 자 무대 세팅 부탁드립니다.
7: 네. 아, 진짜 긴장한 것 같아.
13: 긴장했어, 긴장했어. 피해주면 안 되니까 서포터로서.
5: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아쉽잖아요. 탐내지 마세요. 제 겁니다.

0: 이별만큼 많은 너와 나와 당한 이별, 만날 날이 더 이상은 없을 테니 더 이상 서로 말고 잘 이끌어라.
1: 아이고
2: 토리언님.
0: 이게 무슨? 이미 내 마음 속에 너 아닌 다른 어여쁜 낭자 있는데,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밤이면 밤마다 이러고 있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아니 아니지.
2: 토리언님.

0: 잘했네.
1: 귀엽다.
2: 아, 귀여워.
1: 아, 귀여워. 야, 잘했다.
3: 여기가 가만히 있으세요.
1: 아, 아, 진짜 너무너무 신나지 않았어요?
2: 본인 목

0: 100%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만큼만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1: 맞습니다.
0: 예.
2: 스페셜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과연 허경환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란희 씨의 무대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93점, 92점, 92점, 93점.
3: 와, 괜찮다.
4: 김란희 씨의 어떤 그 소리에서 시작한 자신의 장점을 갖다가 군데군데 잘 배치했고, 무엇보다 허경환 씨가 이제 투입되면서 이 무대의 주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게끔 감초 역할도 굉장히 잘했는데, 성량이 좋은 만큼 감정도 좀, 감정의 세기도 더 커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봤습니다.
5: 감사합니다. 네.
2: 김란희 씨의 무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내 마음속에 너 아닌 다른 어여쁜 낭자 있는데.
1: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욕심을 조금 내보지 않을까.
2: 95점 총점 공개합니다. 네, 허경환 탄정단이 서포트한 김란희 씨는 600점 만점에 556점을 획득했습니다.
3: 목이 굉장히 이쁜 목이에요. 소리꾼으로서는. 그런데 오늘 자연스럽게 판소리에서 넘어가는 데가 좀 따로 논 느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김란희 씨 혹시 뭐 함께 연습하면서 허경환 씨가 좀 걸리적거린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약간 아 가수였으면 함께 무대를 꾸며서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은 있었나요?
4: 전혀 저는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조금 선배님 덕분에 조금 색다른 무대를 보여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 자, 지금까지 허경환 판정관이 서포트한 김란희 씨의 무대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5: 아, 잘 봤어요. 휘휘. 아니야, 잘했다.
1: 아쉬움이 남는 무대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되게 후한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홀가분하고 후련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2: 김산호 577점. 퀸 565점, 경성구락부 560점, 김란희 556점, 김하은 555점.
5: 어우, 쫄깃쫄깃하다 그냥.
2: 극한 서바이벌 조선 판스타. 다음 도전자는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미우루. 뮤루를 서포트할 판정단 발라드 여왕 이수영입니다.
5: 수영이 변신했어.
2: 과연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6: 이수영 선배님이 뮤루랑 엄청 하고 싶다고 처음부터 어필을 많이 하셨었는데.

0: 니들은 내 거야. 제가 도울 게 없었고요. 해가 되지 않고 폐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수영으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뮤르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1: 그러고 보니까 네 명이 원래 한 팀 같아 보여요.
2: 어 그래.
3: 어 그러네.
2: 피아노도 딱 좀 깔리고 좀 패드도 좀 깔려 있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느낌의 전통이 또 되지 않을까.
4: 네, 좋은 것 같아요.
2: 이런 전통도 많으니까.
4: 근데 또 전환 느낌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네. 그렇게 했을 때.
2: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뮤러랑 함께 있다.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뮤러랑 함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뮤러는 내 거야. 뮤러는 내 거야. 내 거야. 아우. 아유 우리 어린이들. 앉으시라 앉으시라. 네.
4: 어 네. 세상에 영광이에요.
5: 아 저희가 영광입니다.
2: 뭐 생각 해본 게 있어요?
4: 저희가 좀
2: 준비를 했습니다.
4: 오늘 들어볼 수 있는데요? 네.
6: 찍어왔습니다.
2: 어쩜 이렇게 재즈하게 나와 소리가?
7: 어휴! 네, 대국이라는 악기인데 저희가 전체 다 타악에 관련해가지고
2: 그러니까! 네. 이거 인용이 이거 다 끝나.
4: 아, 정말요?
6: 근데 다 좋은데 어떡하지?
4: 사실 내가 뮤르랑 한다 그럴 때 또 뮤르 하면은 섹시잖아, 섹시.
2: 저희가요?
4: 아니야? 나만 그렇게 느낀 거야? 너무 섹시해. 나는 너무 섹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생각했던 게 엄정화의 초대. 엄정화의 초대. 최대한 다 하고 뮤르가 네. 거의 마지막에 나는
2: 완전 난리 나겠네. 네. 등장만으로도
4: 맞아, 그거를 너무 이거 아무튼 누구한테 얘기만 해봐.
3: 뭐 이 팀은 남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나요? 예고 좀 해주시죠.
0: 박수가 필요한 무대예요. 탁 탁.
8: 초대인가?
4: 초대인가 봐.
0: 하나, 둘, 셋, 탁, 탁. 이걸 같이 하시면 훨씬 즐거운 무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네, 매 판마다 올스타의 신화를 쓰고 있는 뮤르.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9: 수영 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너무 즐겁게 잘 준비했는데 즐겁고 신나게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3: 자, 이수영 씨도 뮤르에게 응원의 한마디.
0: 저는 오늘 뮤르를 위해서 무대에 서지는 않아요. 뒤에서 대기하면서 뮤르를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뮤르는 원래 잘하니까.
10: 파이팅!
11: 무대에 서지는 않는다고? 노래를 안 한다고?
3: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뮤르의 무대 판 스타트!

0: 안 나오신다더니.
1: 안 나오신다더니.
2: 패셜 조선 판정단 분들 뮤르의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눌러주세요.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한 뮤리의 무대 몇 점을 받았을까요? 점수를 공개합니다.
3: 야. 야.
1: 뭐야, 100점? 100점이 있나 봐.
4: 자, 99점, 98점. 와.
5: 사실 뮤르라는 팀을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뮤르의 색깔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색깔이구나라고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번 하실 때마다 더 많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 팀인 것 같아서 너무 부럽습니다, 선배님. 저도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너무 멋있게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네.
7: 아, 진짜 오랜만에 음악적 키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이제 무대를 봤고 아직까지 그 흥분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진짜 아까 표현했듯이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네. 자, 저희 제작진 윤일상 씨한테 물티슈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이요. 뮤르팀은 과연 고득점으로 순위를 뒤집고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 자,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1등이야.
1: 1등 아니야?
2: 1등. 1등이야.
3: 총점 공개해 주세요.

0: 우승 판정단인 서포터한 유로는 600점 만점에 580점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1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여태껏 제가 뷰를 계속 눌렀었어요. 그랬는데 좀 부족한 거는 판소리를 조금 못 하더라도 조금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음에 판소리 조금만 배워가고 가면 안 될까요?
2: 조금만. 알겠습니다. 네.
1: 조금만. 네. 네.
3: 제가 뭐 그동안 완벽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데 정말 완벽했던 것 같아요. 무대의 어떤 그 안무도 그랬고 소리도 그랬고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해서 흠잡을 데가 요만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100점을 드리긴 했는데 한 120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이수영 씨가 저 끝에 잠깐 등장했는데도 정말 너무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이 무대가 정말 한 10년 동안 이렇게 짜온 것처럼 완전히 짜임새 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0: 미우루 뒤에도 막강한 팀들이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현재 1위예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2: 정말
4: 왜 그래?
1: 울지 말고 잘했어요. 잘했어.
4: 잘했어요.
5: 잘했어. 잘했어.
1: 최고야 최고.
5: 잘했어.
2: 사실 조선 판스타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뮤르 스타일의 음악을 했을 때 좀 이렇게 따뜻한 평을 받은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나올 때마다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돌아갈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내가 정말 음악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사실 조선판스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할 때도 많이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또 언니가 또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사실 언니 바라보면서 왔더니 이렇게 멋진 무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언니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6: 더 얘기해.
2: 네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좀 더 멋진 뮤지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4: 네. 네. 완벽했어.
2: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되셔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6: 물놀이 안전 국민행동 요령 입수전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꼭 입어요.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아요. 음주한 채로 절대 입수하지 않아요. 어린이는 꼭 보호자와 함께하고 위험할 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요. 익수자를 발견하면 직접 구조하지 않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물놀이 안전수칙 꼭 지켜요.

춤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과 구아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발레 동작에 발끝으로 이렇게 하는 브레브레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저희 아는 언니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 걸음,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 무대, 땅,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라는 뜻, 그래서 제 이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일단 태어나서부터는 비장애인이었고요. 이제 생후 4개월 만에 이제 고열로 인해서 이제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농인으로 살아왔던 거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처음부터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거를 잘 듣지 못했다는 거를 알지는 못했고, 얼굴을 보면서, 소통 인물을 보면서 사용하는 방식을 구화라고 하거든요. 같은 컨디션의 친구들과 소통을 하다가 그런 특수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다니다가 비장애인 학교로 통합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인지한 거죠. 제가 잘못 듣는다는 거를. 그게 7살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강원도 고향에서부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인물 보면서 얘기하는 이제 구화 학교를 이제 보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낮에는 이제 소리가 있는 구화를 하는 방식과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또 훈련시키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젓가락 같은 긴 마대기로 입쪽을 집어넣어서 묵지를 건드리면은 이제 반사적으로 킥킥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킥이라는 발음이 또 자음이 이제 파생되고 또 거기에 모음을 더하고 뭐 종이가 있으면은 쉬지나 이런 게 있으면 입 앞에 대고 뭐 파, 뭐 약하게 하면 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에 따라서 이제 발음을 한 거죠.

7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 학원 다니던 중에 가장 흥미를 보였던 게 몸으로 표현하는 미용. 그래서 미용 학원을 그 어느 학원보다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 말이 서툴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투르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 학원을 다니면은 꼭 거울 앞에 있는 제가 이제 움직이는 그 표현하는 제 자신을 보는 게 그게 하루 종일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시골에 그 독립학원을 다녔을 때제 친구들은 하지 않는 발레를 나만이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월감? 또 이제 친구들로부터 받는 그런 칭찬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게 단순히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만이 표현을 할수 있는 또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그때까지 발레를 쭉 해왔어요. 쭉 해왔다가 그 대학원 막바지쯤부터 좀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슬럼프도 왔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고민을 했던 거죠. 고민을 하면서 제 춤에 대해서 혹은 나의 춤, 나만의 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레가 나에게 자유로운 언어일까? 라는 자문을 하게 되었고, 그냥 막 움직여봤어요. 움직여봤더니, 아, 그게 오히려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나 뭐 가치관이라든지 제가 또 살아왔던 그 어떤 삶의 이야기 등을 담아낸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또 그런 거를 이제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컨템포러리 댄스를 하면서 물론 발레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장르를 따지지 않고 다 같이 아울러서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게 훨씬 저한테 더 편합니다.
1: 네.

일단 저는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일단은 이 세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작품을 첫 안무작으로 했습니다. 네.

어떤 불편함 또는 그 사이 어딘가라는 그죠. 제목이 되게 긴데,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잘 듣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누구나 다 불편함이 하나씩 혹은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생선을 먹다가 생선 가지가 목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불편함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불편함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실제로 제가 작품을 표현할 때한 발은 맨발로, 한 발은 토시즈를 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토시즈로 쳐왔던 발레와 맨발로 추는 춤, 이거의 사이를 이제 그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음악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다고 한그 시기에 그 컴퓨터에 음악 편집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집 프로그램에 음악 파일을 집어넣으면 음악이 이제 정보가 다 눈으로 보여요. 뭐 이제 파형의 높낮이, 이제 음고, 뭐 음의 높은 음, 고음, 저음, 뭐 그리고 볼륨, 크기, 음량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음악의 속도, 이 음악이 빠른지 느린지.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것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랜만입니다.
2: 네. 잘 지내셨죠? 약간 옴니버스 느낌으로 넣고 나중에는 뭐 이제 음성 언어를 쓰는 친구 말고 수어를 모국어로 쓰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장면을 그 디테일하게 이제 활성화하면 네. 더 재밌지 않을까.
0: 맞아요, 맞아요.
2: 처음에는 제가 이 작업실 방문하면서 이제 저는 특히 부착기를 낀 상태에서 이제 가청 범위를 잡아주셨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음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 생각이 있었고 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만나면서 제가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고 임신할 때 제 자장가도 같이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자장가 특별한 그 음악을 만들고 아 이렇게 내가 다시 음악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고

0: 아름답게
1: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태호가 좋아할 만한 뭔가를 하면서 태호가 좋아하거나 행복하면은 저는 그것만 바라만 봐도 이제 행복을 느끼고 있고. 몇 명 있죠? 부끄러워? 태호 할 줄 알잖아. 태호한테 엄마가 못 듣는다 싶으면 엄마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2: 언니 오빠 공연하는 게 멋있다.
1: 어느 순간 태호가 저희 앞으로 또 와서 눈을 똑바로 보고 되게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이 됐는지 다른 친구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거나 그러면 자기 친구 앞에서도 되게 똑바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말 귀엽습니다.

음악 자체가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장 핵심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긴장과 이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이제 동작을 만들면 사실 소리가 없어도 그 동작이 음악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 동작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나름의 소리를 상상할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음계를 사용한다든지 화음을 쓴다든지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만의 어떤 음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음악을 떠올리게 할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음고가 이렇게 상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핵심 음영으로 썼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들어주는 듯한 그 청강이 이렇게 뭐 서로 맞닿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막 음악의 본질 이런 얘기하면서 아라님의 서사로 이제 긴장과 이완과 이 호흡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몸 안에서 피어나오는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0: 특별했죠. 되게 이거 악기로 만든 게 음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거는 숨소리로 음악을 만든 거잖아요. 숨소리나 아, 이제 움직임이 만드는 소리, 몸에서 나오는 소리, 동작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그런 게 반복이 되면 그게 리듬이고 맞습니다. 그 리듬이 또 반복되면 그게 음악이 되지도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0: 춤과 음악은 항상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리 없이 춤을 만들면서 대신에 규칙이 있었어요. 춤에도 리듬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변화가 있는 반복?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동작을 네 번 반복한다면 반복하면서 확장하고 또 다른 춤으로 동작을 바꾸면서 또 네 번 뭐 바꾸면서 이제 확장하고 그렇게 해야 보는 사람들도 굳이 소리를 음악을 듣지 않고도 리듬을 느낄 수 있다.

0: 저는 제가 다 같이 움직임을 저 항상 느끼는 거는 아 이게 사회다 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저 혼자 저도 춤을 추면 물론 저만의 독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또 다 같이 움직였을 때는 또 달라요. 신선함을 느껴요. 제가 워낙 그 낯선 것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PV도 새롭고 핸드미용 하는 친구들 또 스트릿 댄스 이런 친구들하고도 이제 쳐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맞을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만나서 호흡만 맞추면 정말 또 하나의 새로운 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축하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는 제42회 강원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2: 여기 팔 뻗는 게 따다다 괜찮아 이거 괜찮아 첫 이 대형이 기정이
3: 기정 조금만
2: 내가 말할게 이 스텝이 뭐냐면 돌고 돌고가 아니라 오른발 축으로 도는 거야. 이제 근화가 더 나가야 돼.
4: 힘 이게 최대라고.
2: 아 그래. 씨.
0: 빵 터지는 것도 좀 여지 있게 나가면 될 것 같아.
2: 이제 누나 이외에도 다른 청각장애 누나들이랑도 같이 하다 보면 일단 카운트가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정확하게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 음악이 있는 반면에 그냥 어떤 소리처럼 나오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일단 뒤쪽에 있으면은 그 신호를 주던지 그 N 뭐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은 앞에 사람이 먼저 하고 다 뒷사람이 할 수 있게끔 보고 가는 거 아니면은 조명으로 큐를 주는 거죠. 바닥에 규명이 딱 하면은 N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장애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바라보는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해 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제 장점이나 가능성 이런 게 되게 풍부하게 보인다면 그만큼 이제 찬사를 보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오늘 이렇게 같이 콜라보 작품도 만들어내고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실력으로서 또 이제 멋지게 아름답게 바라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동작이요. 손을 이용한 동작인데 이제 이게 이제 꽃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수어로 꽃이 나는 의미고 꽃봉오리에서 움츠렸다가 피는 과정. 이게 저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꽃 하나로 이제 경계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미디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꼭 춤 동작이 아니라 이 단순한 추어 동작인 꽃을 춤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동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0: 그때요 별주부가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뒤 경치가 장이 좋던 것이었다.
1: 그렇지.
0: 곡고 천병일용호 부상높이도 양호고 자은 안개월을 봉으로 돌고도라. 어장 존개짓고 회암봉 구름이 떴구나 또한 난한운대고 부평의 무리둥실을 엉은 잠자고 자교세 헐헐 나라는 나 동정여천의 바시추 금색추파가 여기라. 핫발로 벽발을 찍어당겨 뒷발로 창낭을 당당겨우리 저리저리 허우리 황금농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은 칠백리요 파광은 천일색인데 청대모산 십이봉원 구름밖가 멀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눈앞에 경치로다 오초나너이 허여 통담으로 멀어 있고 건곤한 너희야 이라의 동실도 남문전 탈밝은 니 오현 금도 끊어지고 낙포를 동동 가는 점에 무관 소구 조의 왕의 원혼이오 모래 소그가 잠시나야 천봉바닥을 바래보니 반경대 구름 속 학선이 호령 있고 칠보산 비리봉은 허공의 소사 기사도 밤물이 울자 산은 칭칭칭 높고 경수보풍의 야자파 물은 풍풍 깊고 만산은

떨어져서 구물 칭칭함이었다. 어서 난 돌아들고 백구난 문미 칼막이 해워 리목퍼 리부당세 강상 누름이 수많은 띠꽃

원앙해 7월 칠성은하소 달에 노턴 오자이 목포울이 해월이 너세 직광세 아웍아웍 요리저리 나라를 제 또한 경계를 파리보니 지어다 보니 마락 전봉이 어디로 굽어보니 백사리 땅이라 구부러지 늙은 장송 광풍을 몬지요 어저러저를 정말 철제 기내요 순한 청산으로 도르고 이 월머리 저 월머리 괄괄 열두 골머리 한때로 합수 차 청방야 체방야 월턱저 구부려 방울이 박금 저건너 병풍석에다 마주 꽝꽝 마주 때려 대의 수중으로 내려가느라 바깥에 벅자 굴렁거려 대뜨러져 워르렁 꽐꽐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허니메로 가자 말 안 봐도 내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중 고고 천변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육지에 나온 별주부의 눈에 비친 아름다운 세상 풍경을 노래한 대목이었고요. 세상에 나온 별주부는 토끼를 속여서 용궁으로 데려가죠. 판소리에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익숙한 설화와 또 소설의 한 편이 음악이 되는 건데요. 시대는 변했지만 또 이야기를 담은 음악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서 음악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무대였습니다. 마더어스 감성해봤고요.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준 박백수의 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그래도 오늘 아지트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각자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백을 맡고 있는 백하영기라고 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박다울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수한지수입니다.
0: 네,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박백수 딱 직관적으로는 각자의 성 앞에 성을 딴 것 같은데 이 수가 거의 끝 이름을 네. 했어요. 그렇게 네. 한 이유가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성으로 가다가
2: 아니 박백한 하니까 약간 이름이 좀 이상해서 아 네. 박복한 느낌이라 차라리 백수가 조금 더 우리 컨셉에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박백수로 지어봤습니다.
0: 서로 이제 사실 각자의 개인 활동들이 너무 왕성한 분들이에요. 같이 뭉치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팀을 이루게 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2: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제 작업실에 지수 씨가 한번 놀러 왔다가 네. 아, 만화책과 게임기를 보고 혹시 이 오빠를 데려오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우 씨가 왔다가 저희끼리 뭐 재미있게 게임하고 놀고 그러다가 이러지 말고 우리 음악이나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이제 음악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팀이 결성이 되었죠.
0: 아까 저 대기실에서도 그랬지만 서로의 어쨌든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공연을 하는 게 아지트에서 처음이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2: 맞습니다.
0: 진짜인가요 이게?
2: 맞습니다.
0: 진짜로 공연은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4: 완전 데뷔 무대입니다.
0: 이 팀이 만들어진 지가 거의 3-4년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공연을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
4: 저희가 처음에 만든 게 사실 2021년 겨울에 만들었는데 네. 그때 만들 때는 음악 제작소라고 해서 네. 연주보다는 음악을 작곡하고 또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드는 팀을 만들자 해서 네.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연주 기회가 조금씩 있었는데 다 거절하다가 네. 처음으로 이 김준수님의 아지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나는 너무 좋죠. 우리 아지트에서 이렇게 세 분이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담을 수 있다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영광인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3-4년이 있는데 어떻게 공연을 한 번도 같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박백수의 음악에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이것저것 다 하는 겁니다. 예. 이 악기도 하고 저 악기도 하고. 예.
0: 아,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 박다울 씨는 이 팀에서 리더이신가요?
3: 사실 리더가 딱히 없긴 한데요.
4: 우두머리. 네.
3: 저희가 사실 이 수의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형기 형과 제가.
0: 예. 아, 왜 그러신 거죠?
3: 뭔가 제일 실물을 많이 맡고 있기도 하고
0: 예. 이 팀의 지분이 가장 크신가요?
3: 그렇죠. 예. 의상이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입으세요. 그러면 지금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예. 저희가 잘 따라가요. 예.
0: 시키는 대로.
2: 네네. 아 저희는 약간 각자 역할이 다르긴 하거든요. 네. 저는 약간 흘러간 대로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집을 약간 부려주시고 네. 여기서 이제 중심을 잡고 컴퓨터에 앉아서 네. 아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따다다다다다 하면 이제 이분이 아 오케이를 내리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좀 굴러가긴 합니다. 맞나요?
4: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백하영기님은 사실 이 팀 안에서 되게 이렇게 묵묵히 조용히 의견을 따라가는 역할인가요?
2: 맞습니다. 저는 약간 좀 두 분의 네, 말을 잘 따르는 약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0: 아 그렇다 보니까 박백수가 만든 첫 번째 작품이 신나박이라고 들었습니다. 신나박이에 대해서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4: 네, 신나박이는 신라박이라는 신라의 사자춤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이야기와 음악인데요. 저희가 사자춤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네. 책을 보다가 신라의 사자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있었는데 네. 그 사자의 한 몸에 머리가 다섯 개가 달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특이하게 생긴 거죠. 이제 손과 발에 다 얼굴이 달려있는 사자였어서 이건 어떤 춤이었을까 어떤 음악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따로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사자 춤을 그리고 음악을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신나박이라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들고 네. 네,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0: 애니메이션 저도 미리 봤었는데 진짜 재밌게 그 음악이 또 여기 이 박백수의 음악이 얹어지면서 그 애니메이션이 더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또 박다울 씨는 우리의 검은고의 그 연주자이면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음악 감독 역할도 하시고 네, 되게
1: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0: 네, 되게 뭔가 지금 음악 감독 같았어요. 음악 감독. 예, 예,
1: 예. 오늘 컨디션이 최고입니다.
0: 뭐 이제 신나박이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담으면서의 그런 음악도 있었지만 또 국립부여박물관 백제금동대학로관의 음악 제작도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시관에 가면 그 세 분이 연주하는 음악이 진짜 실제로 나오고 있는 거죠?
1: 네 맞아요. 거기 이제 그 향로에 있는 악사들을 뭔가 표방해서 저희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또 음악을 만들어서 금동대학로관에 저희 음악이 흘러나오고

0: 음악이 완전 전면으로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전시 음악이고 그 향로에 뭔가 집중이 돼야 되니까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은은한 향을 이제 풍기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접 가보시면은 예, 가보셔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1: 그러면 어쨌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저 불멍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향몽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은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1: 그럼 앞으로의 박백수의 음악들은 또 어떤 음악을 만들 예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라든지. 근데 사실 세 분이서 이렇게 공연도 처음인데 뭐 네. 앞으로의 음악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대만 처음 했지 사실 네. 음악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의 EP가 나왔어요. 그 제목이 무엇이죠?
3: 하슬라입니다.
0: 하슬라입니다.
1: 서로 만나게 되니까 제목도 모르는 거 아니죠?
4: 네. 고민을 좀 해야 돼요.
2: 그래서 이 하슬라라는 제목이 강릉 경포에 네. 이제 전해지는 고대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 다섯 개의 달이 뜨면 그 빛이 비추고 고대의 숲이 깨어난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곡을 만들어서 네. 하나의 EP에 담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1: 어쨌든 이 박백수의 음악 안에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서사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의 진짜 매력은 뭐라고 느끼세요?
4: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음악 자체가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그 가사에 엄청난 서사를 요즘은 많이 담고 있진 않잖아요. 네. 저희는 근데 가사도 없고 거의 음악으로만 존재하지만 네. 그 음악 안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듣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0: 마음을 담았습니다.
1: 그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들게 된 특별한 어떤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2: 저희가 아무래도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세 명이. 그러다 보니까 만화책을 보고 아, 여기 이런 음악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에 뭔가 스토리도 들어가게 되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음악을 저희가 이제 맡았을 때 좀 네. 상상의 나래를 좀 많이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우리 다울 씨는 앞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되게 뭔가 음악 감독님 같은데.
2: 계획은 없고요, 사실. 네. 열심히 예, 사는 거죠.
1: 네, 음악 감독님 같은 네, 그냥 뭔가 진짜로 지금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 아, 92년생입니다.
1: 아, 저보다 동생 뭔가 되게 형 같아, 지금.
2: 아니야.
1: 그리고 약간 뭔가 진짜 그 아티스트의 그 느낌이 물씬 나는데 저는 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대를 보면서도 대중음악에 이찬혁 씨가 있다면 우리 국악계에는 박다울 씨가 있다. 약간 이런 것처럼 느꼈는데 본인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2: 아, 요새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요. 근데 사실 제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약간 억울한 감이 있지 않아 없는데. 네.
1: 그리고 또 어쨌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오늘을 통해서 또 박백수를 알게 된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다음 무대에서 앞서 설명해준 이 신나박이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곡은 이 경포와 관련된 곡이 있는 음악이라고요?
3: 네, 그렇습니다. 그 강릉 경포에서 지금 미디어 아트 그리고 이머시브 쇼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음악을 저희가 맡았어요. 네. 그 쇼의 이름도 하슬라인데 거기서 메인 테마곡인 더 뉴 문이라는 곡을 오늘 또 처음으로 연주를 하였습니다.
1: 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박백수의 음악의 매력이가 장점은 사실 서사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서의 박백수의 음악을 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지트에 오셔서 박백수의 음악 늘 들려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1: 앞으로의 세 분의 활동들도 박백수의 이름을 통해서 꼭 활발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 자, 그러면 박백수의 신나박이 그리고 더 뉴문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박백수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신라의 사자춤을 현대의 이야기와 음악으로 풀어냈는데요. 이번에는 고대 신화 속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는 판도라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신화를 음악으로 풀어낸 판도라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무대였는데요. 판도라의 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지트에 오셔서 시청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까 각자 한번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국악 타악 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새별이죠. 네, 타악 연주자 전현규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생황 요정 이하영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양금계의 기요미 이원지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되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1: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0: 아, 자기를 소개하는 게 네. 좀 약간 뻔뻔하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좀 그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소지섭 선배님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아세요 그 드라마를?
1: 네, 네 드라마는 알고 있습니다.
0: 그런 컨셉으로 약간 나오신 것 같긴 한데
1: 그런 컨셉을 유도한 건 아닌데
0: 아, 네. 되게 인물도 좋고
1: 아, 감사합니다.
0: 되게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1: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2: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2: 아닙니다.
3: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사실 본인 이제 이 판도라의 무대를 저도 앞에서 봤지만 되게 강렬했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한 이야기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서사로 풀어낸 음악인데 또 이 팀을 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 네. 저희가 처음에 네. 만나게 된 게 이제 경기신화의 오케스트라에서 인턴 활동을 셋이서 같이 하다가
0: 아, 악단에서 네,
1: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본의 아니게 그 연수가 있잖아요, 인턴은.
0: 네.
1: 그래서 그 연수를 다 채운 사람이 이렇게 세 명밖에 없습니다. 원래 총 일곱 명이었는데 다들 잘 돼서 나가가지고
0: 아, 잘 돼서
1: 네.
2: 다른 곳으로 갔는데 저희 셋만 덩그러니 모여서 이렇게 남아가지고 인턴에서
1: 우리도 잘 되자 해가지고 셋이서 팀 결성해서
0: 아 그래서 그 안에서의 악단 생활을 하다가 서로 세 명이서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 뭔가를 만들어 보자.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세 분의 합을

0: 이제 판도라라는 팀을 만들었고 또 음악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들어낸 음악의 합이 잘 맞았나요?
1: 저희가 성격적으로는 셋이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맞추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성격이.

0: 나르듯이 이렇게 좀 하던데 맞나요?
1: 저희가 부처 좀 별명이 하나 있는데
0: 네.
1: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흰색 강아지를 닮았다라고 해서 땡구라고 네,
0: 아,
1: 땡구라고 불러요. 네.
2: 제가 팀의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0: 네.
2: 그래도 좀 이렇게 했을 때 받아줘야 팀이 잘 굴러가지 않을까 해서
0: 아, 오빠의 마음으로
2: 네,
0: 그 동생들이 그냥
2: 그렇습니다.
3: 그런 건
0: 장난을
3: 몰랐네요.
1: 처음 알았습니다.
0: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도 오빠니까 그냥 동생들의 어떤 뭐 장난스러움도 그냥 오빠 마음처럼 품어준다.
2: 네, 맞습니다.
0: 아, 근데 이제 앞에서도 이제 음악에 되게 강렬했는데 의상도 되게 강렬해요. 어떤 의상의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건가요?
2: 보통
3: 의상도 네.
2: 제가 내긴 합니다.
0: 오.
2: 그 일단 튀어 보여야 되니까 좀 멋있어 보여야 되니까
0: 네.
2: 이런저런 의상 서치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좀 밖에서 입었을 때 부끄럽고
0: 네.
2: 요즘 말로 이제 킹 받고 뭐 이런 의상들을 제가 잘 골라요. 그래서
0: 오.
2: 이제 입어달라고 이제 입고 한번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잘 입어줘서 그래도
3: 저번 주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때는 그걸 뭐,
2: 라이더
3: 라이더
2: 자켓.
3: 네, 오토바이 탈때 입는 라이더를 수트로 저희가 다 입어가지고

0: 그때는 사진도 잘 안 찍었어요. 너무
1: 창피해서.
2: 결과적으로는 멋있었죠.
0: 계속 괜찮다고 그래도, 막.
1: 그래도 그걸 따라준다는 거 아니에요.
3: 저희가 굉장히 반대를 하다가 네. 리더 말 듣자 해가지고
0: 싫다고 원성을 했는데.
1: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입은 의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진짜 좋아요. 그 약간 여사제 느낌도 나고 그리고 지금 사실 보이지 않겠지만 시청자분들께서 보이지 않겠지만 맨발이에요 지금. 이것도 사실 컨셉인 거죠?
3: 네 맞습니다.
1: 왜 감췄어요 근데? 아 되게 멋있는데.
0: 패티오.
1: 그리고 의상도 너무 잘 어울리고.
0: 맨발로 네. 무대를 오르는 게 원래는 이게 예의가 아니니까. 음악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저희 둘이 좀 유교처럼 좀 보수적으로 막 살 내놓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이러는데 덕분에 이렇게 네. 많이 바뀌었어요.
1: 그래도 팀 음악 안에서의 강렬한 음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팀 리더의 오빠의 말을 너무 잘 따라주고 있으니까
0: 동생으로서 네. 오빠의 말을
1: 그래도 너무 오빠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0: 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아까 대기실에서 탈을 또 가져오셨는데 그 탈을 이제 무대 위에서 직접 쓰고 또 연주하신다고요?
4: 네 맞습니다. 그 저희 음악이 북청사자노름 그 탈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화의 내용과 북청사자노름을 결합하다 보니까 그 두 개의 매개체를 뭘로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네. 탈이라는 매개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조금 신화적으로 근데 제작 과정은 전통 방식으로 네.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1: 그 판도라의 음악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게 됐을까요?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0: 사실 영향을 엄청 많이 주신 분이 계세요. 저희 팀 색깔 자체에 그 원일 감독님이
1: 원일 감독님께서
0: 네, 예술 감독으로 재직하셨을 때 저희가 인턴으로 감독님이 뽑아주신 거거든요. 네네, 저희를 네네, 그때 디오니소스 로봇이라는 공연의 신화 중에 하나의 인물로 공연을 했을 때 저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만의 신화를 하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은
1: 그때 당시에 원일 감독님의 영향으로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택했다고 했는데 사실 또 우리 동양 신화도 있잖아요. 또 팀을 할 때에 꼭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아마 그때 같이 함께 음악을 하면서 악단에서 하는 음악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되게 잘 맞았었나요?
4: 그게 감독님이랑 뭔가 공통된 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 신화적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 뭐 이런 게 관심이 많았었어가지고 네. 옛날 전래 동화나 이런 것보다는 같은 신화로 하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았고 그때 원일 감독님이 저한테 따로 이제 연주하라고 해주셨던 곡이 하나 있는데 그 곡이 약간 인조인간 로봇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인조인간 로봇을 만드는 신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제 대장장이 신

0: 그래서 총 저희가 마키아, 대장장이 신, 푸른 옹기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한 세 개 곡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앞으로 이 주제로 조금 더 확장해서 작곡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의 버전들이 계속 이야기가 서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음악을 계속 만들 계획이신데, 그러면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또 서로의 팀의 어떤 화합도 되게 중요하고, 그 이야기를 완성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팀이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될 텐데.
2: 그게 제일 중요하죠.
1: 네.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정말 오빠 동생처럼 뭔가의 그런 서로의 화합을 잘 이끌어내고, 또 음악을 할 때는 더 화합이 잘 맞다고 했는데, 이 팀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어갈 마음이 서로 각자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2: 그럼요.
0: 네. 이번을 계기로 네.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셋이서 딱 화합을 했습니다.
1: 다음에도 와서 그 뒷이야기까지 계속 꾸준히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함께 해봤습니다. 그때는 또 의상도 또 뭔가 많이 달라지겠네요.
2: 네, 그땐 또 어느 파격적인 의상을 입을지 기대가 저희도 돼요.
1: 서로의 팀의 어떤 의상을 오빠한테 맡기다 보니까 앞으로의 또 어쨌든 팀 안에서 다양하게 입는 의상의 스타일이 어떻게 변할지 본인들도 되게 많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0: 뭐 의견을 내주시면, 입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3: 네, 되게 판도라의 상자 같고, 그 매 곡을 준비를 할 때마다 되게 긴장되고 기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2: 틀을 벗어나게 항상 의견을,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신기할 정도로 그 틀에 항상 벗어나는 아이디어로 해서 되게 좋아요.
1: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되게 풍부하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팀 안에서의 음악도 그렇지만 의상까지 책임져주는 정말 리더의 오빠잖아요, 사실.
2: 뭐 그렇습니다.
1: 뭔가 인정할 수 없는 표정을 보여.
2: 오빠.
1: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판도라의 음악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도라의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음악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 푸른 온기라는 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파이스토스 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1: 네.
0: 헤파이스토스가 태어났을 때 부모에게 이제 버림을 받고
1: 네.
0: 다른 양모에게 이제 키워지는 일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를 직접 낳아준 부모님과 자기를 따로 길러준 두 부모님의 상반된 모성애. 내 아이지만 버렸고 남의 아이지만 내가 키웠고. 그래서 그런 따뜻한 모성애와 차가운 모성애를 표현한 곡입니다.
1: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즐거웠고요. 나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헤파이토스를 낳아준 어머니 헤라와 길러준 어머니 테티스의 모성애를 표현한 판도라의 푸른 온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 음악으로 그려낸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조선시대의 별주부 전부터 신라의 사자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음악여행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한국인들의 스토리텔링 실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음악 속에도 녹아들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

것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웃고 울고 또 공감하면서 삶의 순간들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그 힘은 오늘날에도 우리 음악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다채로운 작품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악과 이야기가 만나는 더욱 특별한 무대가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0: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
1: 컷! 다시! 컷! 다시!
2: 임금님, 뭐가 문제예요?
0: 손보고 가세가 빠졌잖아.
1: 레디! 액션!
3: 식중독 예방을 위한 5천만의 손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 소독하기.
1: 식중독! 컷!
3: 안전한 식탁은 손보고 가세로 감독.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 천만을 넘어 5천만 국민이 볼 때까지
1: 손보고 가세 레디 액션.
3: 식품의약품안전처.
4: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판소리면 판소리, 무용계면 무용, 뭐 현악이고 관악이고 기악이고 성악이고 여러 저기가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즐겨할 수 있는 타악에 대해서는 최고로 좀 한번 가보자 하는 뜻에서 열심히 노력할 하자고는 그 후학들한테 그런 이 학습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거를

남사당에서는 앞당산, 뒷당산, 돌림당산, 뭐 사퉁백이, 칠체 몽속마리, 그다음에 이제 뭐 가세진, 그다음에 좌우치계, 그다음에 돌사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판을 엮어 가는 거죠. 그때마다 가락이 다 틀려요. 그때마다. 처음에 남사당 공주년 된 거는 저희 아버님 때문에 제가 인연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이제 남사당패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쫓아다니진 않았지만은 농번기 때 이렇게 남사당패가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 집에서 이제 그 뭐 밥도 해주고 저희 어머님이.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제 상무 같은 거 벗어서 이제 놓고 쉬고 이제 막걸리나 이렇게 드시고 그러면은 저는 그 이제 상무를 쓰고 이제 어린 꼬마가 막 이제 돌리는 흉내를 내고 막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아, 얘네들을 진짜 우리가 가르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국민학교 1학년 학생들 우리 또래 되는 사람들을 친구들을 전부 다 상무를 씌워서 이제 그 아버님이 이렇게 가르치다가 아버님이 조금 말하자면 즉 열정적인데 그게 이제 욕심이 많다고 하실까? 이래가지고 아 얘네들 그냥 이렇게 적용하는 것보다도 전문 프로들을 좀 불러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버님이 잘 아시는 그 천안에 사시는 박산옥 씨라고 있어요. 박산옥 선생님을 우리를 이제 초빙을 해서 박산옥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를 전문적으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죠.

1958년도에 이제 그 각 마을 단위로 이제 그때는 뭐 이제 군대회 뭐 도대회 이렇게 이제 다 입상을 해야 등수안에 들어야 종대회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 인천시에서도 우리 동네가 당연히 이제 1등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전국대회 나가는 거를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티켓을 이제 딴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박산옥 선생님보다도 더 유명하신 최성구 선생님이라고 이제 모시게 된 거죠. 그런데 유난히도 제가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열댓 명 중에서 제일 꼴찌였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걸 다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대회 나가게끔 이렇게 다 이제 했는데 진작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제일 못해서 누락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주무시는데 나는 그 대청말레에서 이제 상 못 쓰고 돌린 거예요. 그 컴컴한데 근데 꿈에서 마냥 그렇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잠이 안 오는 거죠. 얼른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데 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침도 안 먹고 그냥 뭐 학교 가기 전에 보통 그 시간 맞춰서 이제 그 가는데 일찍 가가지고서 선생님한테 자랑하려고 선생님 나 이거 이제 자르니까 서울 들어가 달라고 그래 한번 돌려봐라 그게 딱 돌리는데 또 안 돌아가는 거야 선생님 앞에서 이게 그래서 선생님 그럼 뭐 그렇지 이놈아 저리가 그러게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에서 이렇게 있는데 딴 애들은 이제 판을 말하자면 뭐 수십 명의 판을 그려가면서 이제 열심히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저쪽 단모퉁에서 막 이렇게 돌리는데 어우 진짜 또 잘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선생님한테 또 봐달라는 말을 못 하겠어. 근데 다행히 선생님이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내가 돌리다가. 그렇게 선생님이 아 이놈 봐라. 그래 너 이리 와봐. 그래서 판에다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 그때 이제 출전해가지고 우리가 종조로 2등을 했어요. 그때 2등을 하고 제가 이제 그 개인 특상을 받고 인천 대성묵제라고 있어요. 대성묵제에서 홍보를 하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을 이제 모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성묵제를 딱 들어갔는데 평소에는 이제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월급 받고 그렇게 이제 대성묵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잘 하고 이제 이러니까는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약 근립을 다니면은 돈도 더 잘 벌고 막 이렇게 이제 꼬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전 저 목척교 건너 이제 은행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김북섭 씨라고 지금 이광수 선생의 선생 그 김북섭 씨라고 그 양반이 이 설경을 잘하고 추건덕담 고사덕담을 잘해요. 일명 비나리. 이제 지금 그 비나리라는 게 남사당 은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그 단체를 이제 만들어서 대전에서 근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길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1969년도에 이제 그 남사당에 이제 그 심우성 씨가 1964년도부터 이제 그 저 남사당을 이제 그때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을 시키려고 그래서 남사당 최초에 62년도에 이제 그 내가 남사당에 들어가서 남사당 활동을 이렇게 쭉 하다가 1964년도에 그 중요 무형문화재로다가 덜미 인형극이라고 인형극 가지고 인형극 한 종목만 최초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돼요. 우리 남사당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때루송이라고 있는데 인형극의 첫 대목에 요건 실진지 해야 돼. 때루 때루 뛰어라 따 때루 때루 때루야
때루 때루 뛰어라 따 때루 때루 때루야. 그 즉흥적인 연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두새가 징치는 사람 앞에 가서 참 저정거리고 멋을 부릴 때 징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그렇게 징쳐가면서 월상가를 한다든가 풍년가를 한다든가 그 즉흥적인 이런 아이템이 돌아야 꼭두새 역할이 된다 이거죠. 말하자면 가락을 알고 리듬을 타고 호흡적으로 가야 그것이 우리가 쓰는 말로 한이 있어야 되고 멋이 있어야 되고 어간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엑기스만 가지고 딱 관중 앞에 딱 섰을 적에는 아무리 내가 진짜 못생기고 얼굴이 추남이 그런다더라도 뭔가 멋을 아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내가 아랑두렁 이상으로 멋있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술은 그런 맛에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이가 70 넘었어도 무대에서 한 시간 공연해도 힘든 줄 모르는 게 바로 우리예요. 평상시에는 아유 어깨 아프다, 허리 아프다, 뭐 팔 아프다 하다가도 내가 연희를 할 때는 힘든 줄을 몰라요. 한 시간 할 때도 힘든 줄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냥 죽는 날까지 이거 하는 거죠. 네. 그래도 풍물하면은 한때 아우 지훈아 선생님 참 굉장히 잘했던 분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남은 삶을 좀 아름답게 잘 다듬어 가야 되겠죠. 잘 다듬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여지껏 살아왔던 그런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다가는 내가 건강이 진짜 허용되는 한 정말

현대 예인들의 전통 문화를 잘 후학들한테 승화시키는 이런 것이 제 소망이고 꿈이고요. 지금에 와서 뭐 그렇게 큰 이런 욕심은 없어요. 욕심은 없고 열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화가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그 축제라고 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저기에서 우리의 그 선대 예인들의 어떤 전통 문화를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라운드를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한다. 우리

0: 아버지는 장구도 치고 대금도 불고 뭐 피리도 불고 젖대도 불고 참다 이런 게 이제 요란극단을 나간 거 여성과학단을 나는 이부도 아버지 밑에서 크는데 아버지가 나를 찾으러 왔어. 아버지가 네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된 게 날 따라가자. 그런 게 이제 그 뜻으로부터 이제 단체를 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성과학단을 그래서부터 쭉 다녀. 대한민국 천재 공연은 극장마다 다 된 게. 아버지 밑에 따라다니면서 연극을 뭐뭘 보냐면 장홍련전 알지? 장홍련 하면 그 홍련이 딸로 또 흥부전 하면 흥부 아들이라고 있어. 그것도 막 우는 장면이고 막 부모하고 헤어진 장면이라 그렇게 하고 연극은 수만 가지야 내가.
1: 아까 장하홍련전이랑 이런 거를 다 배우셨다고 그랬는데 그 장하홍련전은 어떤 역할을 하셨고?
0: 그런 게 장하홍련은 홍련이가 그 우는 대목이 있어. 새야새야 파랑새야 슬피 우는 파랑새야 뭐 하고 나면 박수 치지 막 잘했다고 막 따둑거려주고 손님들이 막 이쁘다고 막 그거 하죠. 또 단장이고 아버지고 뭐 잘한다고 막 이러고 하여튼 그 적는 그냥 공인해서 커서 죽는 거야. 손님이 막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살파에 나. 근데 손님이 안 나오면은 개밥 등기 굶어야 돼. 돈이 어디가 있어? 근데 단장이 일일이 뭐 자기 집 맨날 팔아서 될 수도 없는 일이고. 단장 말고 또 밑에 일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어디 뭐 허담도 군에 들어가거나 경찰서 들어가거나 자 우리가 공인을 하러 왔는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딴 것을 몰라도 우리 다른 데 밥은 미어야 될 거 아니냐. 당연히 불악을 생각해서 왔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다 얼마씩 내면 그것 갖고 또 먹고 또 이 극장에서 안 되면 또 저 극장으로 가고 11극단은 그렇지만 이 작작선 무대는 무대 치는 거 하면 장사를 하니까 물건을 많이 파잖아. 별것을 다 팔거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성과학단이 없어졌어. 한 사람 빼고 두 사람 빼고 나다 보니까 그건 없어지고 약장사만 불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 뜻으로부터 이 약장사 11극단을 다닌 거야. 내가 17에 애기 아빠가 나를 이제 말하자 만났어.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차를 날 따라서 가자. 그러면 가자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가 단체가 있잖아. 또 여기 가면 또 있어. 그럼 이제 거기 가서 그때는 선불을 받았지. 돈을 받고 이제 거기 가서 일하고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저 한 21, 22 됐을까. 시어머니가 결혼식을 해라. 결혼식을 해야만 되니까 결혼식은 시켜서 내가 들었고 나가거라. 그래갖고 친도 와갖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기도 하나 놓고 둘 놓고 이제 둘까지는 내가 그 약장사 무대를 다녔어. 애기 아빠랑 같이 이렇게 다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렀어. 약장사 무대가 있다가 이제 이 다시래기 이거 조종한다고 이제 말하자면 항통문에 관해서 들러온 거야. 창을 못 하니까 손 대사로만 갖고 이걸 하더라고. 내가 봐도 안 옳시다고. 또 우리 애기 아빠는 연양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창을 못쯤 해서 이걸 이루고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자 박병찬 씨 알지? 이제 병찬 씨가 창을 대강 짜줬지. 대본을 대강 내가지고 병찬 씨가 가르치는 것을 애기 아빠가 해가지고 지금 있는 회원들을 가르친 거예요.
1: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그 역할 그
0: 소리. 이제 소리 못 하면 이제 소리를 가르치고 이제 망가라고 있어. 망가. 헤 헤. 헤야. 헤헤헤헤야. 이거 맞 다시 얘기하면 이게 제일 스다또거든. 막 올라가면. 그러니까 다 애들이 판소리 하는 애들이라 뭐 연극만 좀 가르치면 다 해, 창은. 그 또 저것들 배우는 창이고. 그 왜냐면 그 연극제가 창 다 배우는 창이고.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토요일만 공연을 하니까 이제 무신나는 시니까 이제 와서 애들 가르치고 또 저것들 또 우리 집으로 오고 오면 가면 이렇게 하다 본 게 연극을 다 잘해, 다 잘해. 나는 그렇게 오래 했다도 세 마리 피고 이제 가르치는 애들 더 잘한다니까. 그래갖고 그것이 이루어진 거야. 그 역할을 소화를 시킬 수 있냐고 해서 뭐 한다고. 근데 그게 사역이야. 단지 내 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중 사당 거사 그렇고 사역을 해갖고 내가 시험을 봤지. 시험을 봐갖고 지금 이거로 됐지. 그러다 이제 결국은 우리 아들 뜻하니까 이제 서에서 한 집 될 거니까 인형 식구만 해먹으라고 지냈지. 나는 애들을 가르치면은 첫째는 어른들을 챙기고 밑에 있는 동생들은 동생들을 챙기고 사람됨이 좋아야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아무리 기술이 좋고 해도 사람 행동 못하면 그건 제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 잘해서 밑에 제자들도 가르치고 잘 인도해서 잘 그럼 하고 선생님 알았어요. 알았어요. 건네 아이고 답다 아이고 답다 서른천야 참아 국악도 시대 따라서 좀 베껴야 돼. 베껴야 되니까 내가 우리 아들 보자 어깨짓기도 갔길래 그래서 뭔가를 좀 특이하게 아 저 사람들을 봤을 때 아 옛날 다시래하고는 틀리구나. 그래 손님들도 그래. 옛날 좀 노인들은 우리를 좋아하는데 그 다시래기를 근데 요새 핸드 사람은 조금 바꿔주기를 원하거든. 그렇게 건물은 놔주고 새로 좀 색다르게 해서 좀 아 이 정도를 해서 네가 발부를 해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엄마 양도 그러려고 내가 지금 제자들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 잘했다. 근데 어머니 와서 앉아볼게. 잘 가르치놨더만.

관동 8경 중 유일하게 바다가 아닌 강을 품고도 제1경으로 꼽히는 삼척 죽서루. 유유히 흐르는 50촌의 맑은 물, 가파른 천길 벼랑 위에 고고하게 서 있는 죽서루는 마치 원래 자연의 일부였던 것처럼 살포시 내려앉아 있습니다. 건축 구조 역시 자연과 잘 어울리도록 지혜를 발휘했는데요. 천연 안반을 주춧돌 삼아 높이가 다른 17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누각을 올렸습니다. 죽서루는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된 중앙관리들이 묵던 숙소의 부속 건물로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는데요. 언제 창건됐는지 정확히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빼어난 경관 덕분에 많은 시인과 묵객이 찾아와 시를 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0: 죽서루 내부에는 정조 임금과 율곡 이의를 비롯해 당대 유명한 선비들이 남긴 기문과 시판이 죽서루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 누가 하늘을 도와 이 아름다운 누각을 세웠는가? 지나온 세월 얼마인지 도무지 알 수 없구나. 들판 저 멀리 산봉우리에는 감푸른빛 서려 있고 강변 모래가에는 맑고 차가운 물이 흐르네. 시인과 묵객은 원래 한이 많다고 하지만 이 맑은 경치 속에 어찌 나그네 수심이 생기리오. 모든 인연 떨쳐버리고 긴 낚싯대 들고 푸른 강변 서쪽 물가에서 잠든 갈매기와 함께하리.

0: 직접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이 노래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3: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4: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5: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6: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태도를 형성하고 전달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인데요. 말이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의 머리를 지탱하고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부위인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쉽게 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미국 수영의 전설로 불리는 마이클 펠프스는 과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당신이 할 수 있거나 앞으로 할 일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계를 두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엿볼 수 있는데요. 말은 주어진 상황을 바꾸고 더 나아가 나의 삶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등 뒤로 맞잡은 양손은 팽팽히 당겨 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목과 이어진 어깨 근육까지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효과적인 고무카사나입니다. 목과 어깨가 많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동작을 하게 되면 근육이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목 운동으로 목과 어깨를 풀어준 후 따라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엉덩이 좌우로 틀어서 좌골이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오른손을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돌아오고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 측면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으로 기울여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정면으로 돌아오고 양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엄지손으로 턱을 천천히 밀어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돌아온 상태, 이번에는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경추가 천천히 이완되도록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자, 이때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쪽 목 뒤쪽 측면이 이완되는 걸 느껴봅니다. 정면으로 돌아오고 왼쪽 15도로 틀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목 뒤쪽 이완되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고 고개 조금 더 당겨보면서 이완합니다. 자, 돌아옵니다. 두 손을 위로 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돌려봅니다.

좋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이번에는 도무카사나 팔을 등 뒤로 맞잡는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손을 맞잡게 된다면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들고 오른쪽 어깨 뒤쪽 그리고 왼쪽 어깨 앞쪽을 천천히 늘려봅니다. 혹시 등 뒤로 손을 맞잡기 어렵다면 수건을 이용하는 것도 권합니다. 반대로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오른쪽 손을 당겨서 겨드랑이와 삼두근을 천천히 이완하도록 노력해봅니다. 반대로 특히 회전근개가 약한 분들에게 이 자세를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어깨가 불편하고 목이 불편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자,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두 손을 무릎 위로. 목과 어깨의 결림이나 뭉침이 자주 발생하면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이래 어깨나 목 주변 근육이 자주 뭉치신다고 느끼셨다면 일상에서 틈틈이 이 동작을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진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척추의 유연성과 탄력을 길러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다누라산화와 파르스바 다누라산화입니다. 활 자세로도 불리는 다누라산화는 굽은 등과 어깨를 펴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쥡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턱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발끝 좌우로 툭 호흡을 편안하게 전동합니다. 손 가슴 상체를 일으키고 이어서 등부터 어깨 근육 전체를 스트레칭해줘 뻣뻣함은 줄어들고 척추의 활력을 키워주는 파르스바 다누라산화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주고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이때 주의점은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내쉬고 다리 풀고 손, 가슴,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굽은 어깨를 열어주고 부드러운 허리를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고 상체 라인을 다듬기에도 좋으니 꾸준히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줍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차올려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해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첸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은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접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로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폐가 손목을 강화시켜 움직임을 좋게 만들어주는 차투랑과 단다사나입니다. 팔굽혀 펴기와 비슷한 동작으로 손목이 약하다면 오랜 시간을 유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로 벌려봅니다. 뒤꿈치를 세우고 발끝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는 15도가량 앞으로 밀어내서 어깨를 그대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 손 위치를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복부를 수축하고 나의 겨드랑이와 팔 간격이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게 팔꿈치를 살짝 벌려봅니다. 시선 정면 보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꿈치를 접는데 가슴 근육인 대흥근과 등 근육인 광배근을 이용해서 몸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봅니다. 발등 내려놓고 다시 한번 동작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발끝을 세우고 시선 정면, 몸을 버틴다 느낌으로 천천히 바닥까지 내쉬는 호흡에 내려갑니다. 가슴을 바닥에 놓지 않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 천천히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차투랑과 단다사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몸을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시선을 정면 바라보시고 아랫배를 바라보시고 손을 바닥을 지지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겨드랑이 쪽으로 접으면서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추고 발등,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자,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손은 어깨 바로 밑으로, 아랫배를 수축하고 몸을 일자로 만듭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몸을 낮추면서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에 낮추고 발등 놓고 손 가슴 발끝 좌우로 떨구면서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팔과 손목뿐 아니라 복부에도 꽤 많은 근력을 필요로 하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코어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으로 따라하면서 엉덩이가 너무 처지거나 솟지 않도록 자세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팔과 손목을 비롯해 어깨, 복부 등까지 상체 전반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니까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왼쪽으로 틀어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로 벌려봅니다. 뒤꿈치를 세우고 발끝을 세워줍니다. 엉덩이는 15도가량 앞으로 밀어내서 어깨를 그대로 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게 손 위치를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팔꿈치를 접는데 가슴 근육인 대흥근과 등 근육인 광배근을 이용해서 몸을 천천히 바닥까지 낮춰봅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발끝을 세워줍니다. 몸을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치로 겨드랑이 쪽으로 접으면서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추고 발등,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간판은 눈사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눈 내리는 날에 설레는 동심을 담은 신민요였는데요. 다음 무대 역시 이렇게 시대의 감각을 담은 음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야금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는 연주자 이슬기 씨의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슬기 씨는 탄탄한 연주 실력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 또 창작 이렇게 장르를 넘나드는 여러 가지 음악을 선보이고 있고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음악일 겁니다. KTX 종착역에 도착하면 나오는 음악이죠. 해피니스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저도 이 음악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제목을 잘 몰랐는데 해피니스였군요. 자, 그러면 음악을 들려주신 이슬기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음악을 들어본 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제목을 아는 사람도 또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1: 네, 네.
0: 해피니스, KTX의 종착역을 알리는 음악인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1: 사실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네. 저도 궁금한
0: 아, 그렇습니까?
1: 부분인데요. 네. 네, 이 곡은 사실 2006년도에 이제 저의 가야금 음반 In the Green Cafe라는 음반에 수록된 곡이었어요.
0: 네.
1: 그런데 그 다음 해인가 언제부터인가 KTX 종착역에 이 음악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네, 제가 탑승을 해봤는데 정말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0: 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온 건가요?
1: 네. 그래도 그 관계자분께 참 감사한 것이 지금까지도 네. 꽤 오랜 시간 한 15년 정도 된 음반인데요.
0: 네.
1: 오랜 시간 동안 이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0: 야,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누가 처음에 선정을 했는지.
1: 네, 굉장히 안목이 있으신
0: 아, 그러네요.
1: 아닌가.
0: 네. 네. 근데 그 앨범 제목이 In the Green Cafe. 그리고 오늘도 초록색 옷을 입으셨고.
1: 네.
0: 원래 뭐 초록색을 좋아하십니까?
1: 아, 사실은 그 음반을 낼 때 네. 이제 뭔가 싱그러운 봄의 느낌을 이 가야금에 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그린을 어떤 테마로 정해서
0: 네.
1: 뭐 새싹이 피어나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음반을 만들었었는데요.
0: 네.
1: 오늘 아주 오랜만에 이 곡을 연주하게 되어서
0: 네.
1: 다시 그런 느낌을 갖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그걸 딱 알아보셨네요.
0: 아이고 아이고.
1: 역시나.
0: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봄의 느낌이 확 납니다.
1: 네네.
0: 네. 이슬기 씨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두루 연주하는 음악가로도 유명하시는데 뭐 가야금 병창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작곡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005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0장의 앨범을 내셨어요.
1: 네. 제가 어저께 이 질문지를 받아보고 저도 셈을 해봤거든요.
0: 네네.
1: 그랬더니 정확하게 10장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그간의 그런 음악 활동들이 이렇게 조그만 결실들로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예를 들어 나는 뭐 10장 음반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고요.
0: 네.
1: 좀 전통음악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당시 제가 KBS 국가관현악단
0: 네.
1: 단원 시절일 때 뭔가 더 관객들과 소통하고 싶다 이런 어떤 그런 열정으로 크로스오버 음반을 내다가 그렇게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니까 또 너무 전통이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또 산주 한바탕 연주회를 하고 또 뭐 우연한 기회로 정확 가야금 독주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네요. 네.
0: 그래서 앨범도 크로스오버 오버 앨범도 있고 전통
1: 네.
0: 가야금 앨범도 있고
1: 네네.
0: 정확 연주하신 것도 있고
1: 네.
0: 이제 그러신 거죠.
1: 네. 근데 문제는 그런 네. 장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할 때마다 다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0: 아.
1: 그게 좀 제 네. 몸을 고달프게 하는 이유.

0: 인것 같은데요.
1: 그러네요.
0: 네, 그러니까 해피니스를 할 때도 너무나 행복하지만 또 아주 느린 상용산 연주를 할 때도
1: 네.
0: 막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1: 아니, 근데 그래도 조금 더막 이렇게 좀 애착이 가는 그런 장르 없나요, 혹시?
0: 물론 가장 애착이 가는 장르는 산조인 것
1: 아,
0: 같아요.
1: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정말 가야금을 가야금답게
1: 네.
0: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이 산조인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통 음악을 할 때는 저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또 현대 음악을 할 때는 좀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하는데, 그 책임감이 막 벗어 던지고 싶은 그런 책임감이 아니라 저를 지탱하게 해주는 힘? 그런 힘이었구나 라는 것을 저 질문지를 받아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오가면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자, 저희 한 곡을 더 청해 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어떤 음악을
0: 네,
1: 준비하셨습니까?
0: 이번에는 25연 가야금을 위한 다스름 그리고 햇살 아래서라는 곡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이 다스름이라는 곡은
1: 네.
0: 아시겠지만 이제 몸을 풀고 이렇게 손을 풀고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1: 네네.
0: 곡조인데, 전통 음악에서 나오는 그 다스름을 공부하다가 어느 날이 25연 가야금을 통해서도 이 다스름처럼 자유로운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아주 짧게 만든 곡이고요. 그리고 햇살 아래서라는 곡은 아까 그 해피니스랑 같은 음반에 수록되어
1: 네네.
0: 있는 곡인데요. 정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뭐 햇살이나 공기나 그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무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자, 그럼 25현금을 위한 다스름과 햇살 아래서 감상하시죠.

한국 민속춤의 정수로 불리는 춤이 있습니다. 바로 승무인데요. 이 승무의 멋으로는 번뇌를 딛고 열반에 이르는 붓가락과 다양한 장삼노름 그리고 빼어난 발 디딤새 등을 들 수가 있고요. 이 땅에 끌릴 정도로 긴 장삼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비의 움직임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승무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 최상묵 명무의 무대를 만나보시죠.

0: 우아하면서도 힘이 있고 또 번뇌가 느껴지면서도 그걸 극복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춤 공연 함께 보셨습니다. 자, 승무 감상해 보셨고요. 최상목 명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선생님, 그 승무를 한국 민속춤의 정수 혹은 모든 무용기법이 집약된 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유가 뭘까요?
1: 글쎄요, 뭐 한국 민속춤 중에 대표적인 저 살풀이춤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그런 작품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승무는 특히 좀그 대풍류 음악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근엄하고 장엄하면서도 굉장히 그 섬세한 표현을 골고루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무가 더 각별하게 인정이 되고 있지 않나, 민속춤 중에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럼 그 실제로 공연을 하실 때도 그런 다양한 다른 느낌들을 살리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시겠군요.
1: 물론 그렇죠. 저희 승무는 긴 장삼을 입고 추기 때문에 그 장삼을 다스리는 기술이 또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0: 그 장삼이 날리는 각도 같은 것도 계산을 하시는 겁니까?
1: 물론이죠. 특히 그 저희 한국 사람들의 정서인 곡선미를 굉장히 살려서 장삼을 뿌렸을 때그 곡선미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이 곡선미의 장삼이 채공 시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공중에서. 예, 그런 그 미적 체형미가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승무가 민속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춤이라고도 늘 흔히 그러죠. 예, 그리고 승무는 그 보여주기 위한 뭐 화려한 테크닉보다는 내면의 감성을 표현하는 그런 춤으로서 또그 굉장히 춤추는 사람들이 좀 압박감을 느끼면서, 그래서 승무는 쉽게 춤을 전공하는 사람들

0: 것도 접근하려고들 잘 안 하죠. 워낙 어려운 춤이기 때문에.
1: 아, 네. 아, 그런 게 다 표현되려면 정말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선생님께서는 그 임해방 명인의 춤을 이어받으셨는데 그 임해방 선생님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가요?
0: 예, 제가 그 1975년도에 네. 지금은 목사가 되셨는데 문일치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서울 네. 시립무용단의 예술감독을 초대 예술감독을 하셨던 그분이 그때 부산에 계셔서 활동하고 계시는 임해방 선생님을 모시다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 아우 저는 좋았죠. 그때 네. 당시는 한참 공부하고 싶은 막 갈증을 많이 느끼던 나이 때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75년도에 이제 임해방 선생님을 그 서울로 모셔다가 공부를 시작한 거가 이제 2년이 되고 시작했습니다.
1: 딱 만나보니까 어떠시던가요?
0: 근데 선생님한테 제가 춤을 공부하면서 아 내가 추어야 할 춤은 이 춤이구나. 그래서 좀 어려운 고비를 제가 많이 겪으면서 임해방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게 됐죠.
1: 네. 임해방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0: 전통 예술계에서도 전무후무한 분이라고 하시죠. 뭐 100년에 한 분 나올까 말까 하는 여인이시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춤이 섬세하고 곰사 같다고 그럴까? 우리가 왜 된장도 네. 푹 삭으면 가장 맛이 있잖아요. 네네.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춤을 추시는 분이었어요.
1: 지금 선생님 말씀만 듣고선 제가 상상을 감히 해보건데 네. 이런 느낌인가요? 뭐 손가락 하나만 딱 움직여도 다른 사람하고 달라지는 뭐 그런 건가요?
0: 글쎄 뭐 달라지거나 그런 건 눈에 띄는 건 아닌데 네네. 어쨌든 참 그 농후한 그 춤 사위가 평소에 우리가 생활에서 움직이는 이 동작들이 춤으로 그렇게 연결된다고 그럴까요?
1: 네네네네.
0: 예, 그런 구성도 있고 자연스럽면서도 그 뭔가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멋이 있었어요. 흥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마 여자가 추면은 굉장히 그 교태미가 강조되는 애교스러운.
1: 네.
0: 그래서 임해방 선생님의 춤은 뭐 여성적인 면도 있지만 남성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중성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1: 양쪽이 다 있으니까.
0: 예,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 춤을 출 때는 대삼, 소삼이라고 해서 강약 조절을 많이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대삼은 저는 남성적인 표현을 요구하게 되는 거고 네. 또 소삼이라는 거는 호흡을 착해 하면서 가장 그 여성스러운 아기자기함을 표현하는
1: 네네.
0: 그런 춤으로 이렇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당돌하지만
1: 네네.
0: 임해방 선생님의 춤은 중성적인 춤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1: 아니 저 지금 얘기하면서 정말 재밌었던 게요.
0: 네.
1: 선생님께서 대삼을 말씀하실 때랑 소삼을 말씀하실 때가 표정이 다르세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대삼을 말씀하실 때는 무서운 남자 선생님 같은 표정이시고
0: 그렇습니까?
1: 네, 정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0: 아, 예.
1: 네. 아니 이렇게 긴 세월을 쭉 좀 한번 돌아보셨는데 그러면 이제 임해방 선생님께 간 게 1970년대신 거잖아요.
0: 네, 75년도.
1: 75년도. 그 이후에는 또 새로운 춤 세계를 모색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0: 글쎄 제가 90년대 중반까지는 창작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도 한 30여 개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70년대 초에 창작 작품은 그야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그럴까요? 국내에서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외부의 세상에 그 정보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현대무용 전공하는 분들이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와서 작품을 만드는 걸 보면 굉장히 그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그 내용이 너무 저한테는 정말 와서 닿았어요. 그래서 아 우리 한국무용도 이렇게 스토리텔링만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관객들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혁신이 좀 필요했어요. 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입었던 조끼 단추를 다 풀어헤쳐서
1: 네.
0: 예, 좀 동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고 뭐 저고리 소매도 예, 물론 곡선이 중요합니다만은 뭐 백조의 호수에서 지크프리트 왕자가 입었던 그 블라우스처럼
1: 오, 네네네.
0: 예, 소매를 개조해서 의상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그냥 맨발로 예, 현대무용하는 걸 흉내를 내면서 작품을 제가 이제 창작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약간의 그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선배 선생님들한테 호되게 질타를

0: 당했어요.
1: 많이 그런 일이 생기죠.
0: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작품을 하면서 좀 어떤 변화를 주기 시작을 했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한국무용을 하다 보면은 악기 자체가 우리 국악기 자체가 전부가 다 슬픈 음만 만들어냅니다. 대금도 그렇죠, 아쟁도 그렇죠. 뭐 그런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작품을 구상하다 보면은 제가 표현하는 거가 서정적인 감성밖에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70년대 중반부터는 제가 좀 과감하게 서양 음악을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80년대 초부터 그 신디사이저 음악에 뭐 반젤리스의 차이나라는 곡으로
1: 네.
0: 창작 작품을 한다든가 그때도 어른들은 사실 저에 대한 걱정이죠. 예, 그래서 참 그건 고맙게 느끼면서도 저게 과감하게 탈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1: 그 정도면 그 무렵부터는 어른들 말 안 듣기로 마음 먹으신 것 같은데요.
0: 약간은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제 고집대로
1: 예.
0: 제 아집대로 작품을 만들고 했던 것들이 일반 관객들한테는 굉장히 성공했어요.
1: 아하.
0: 새로운 한국 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평론가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저에 대해서 찬사도 많이 주시고 용기를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1: 아 그래도 어른들한테는 원망을 좀 들으셨겠지만
0: 네네.
1: 또 관객들한테는 좋은 말을 들으셨으니 힘은 더 나셨겠습니다.
0: 아 그럼 물론입니다.
1: 네.
0: 그냥 용기가 나가지고 더욱더 발전시키는 춤으로 저는 더 과감하게
1: 네.
0: 진행을 하고 있었죠.
1: 어른들은 더 화내셨겠군요.
0: 아니요. 그러다가 이제 시대의 변화가 되니까 어른들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오히려 더 어른들이 더 적극적으로 한국무용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라 하고 저한테 더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1: 인정을 해주셨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1: 한국 춤의 멋은 어떤 건가요?
0: 글쎄요, 우리 한국 춤이 참 민족의 서름이 많았던 나라지 않습니까? 요새 침략도 많이 받고 그래서 항상 그 생활에 뭔가 핍박받는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춤에는 한이 서려 있다. 근데 그게 우선은 맞는 말이에요. 그게 뭐 뿌리가 내려 있는 저희 그 한이 맺힌 한민족의 그 생활 자체가 바뀌지는 않죠.
1: 네,
0: 그래서 저희 춤은 한이 서려서 서정적인 춤으로 표현은 되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그런 내면의 감성을 표현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게 우리의 한국 전통춤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네.
1: 그 다음 무대에서는 임해방류 살풀이를 보여주실 텐데요.
0: 네네.
1: 이 춤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짧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0: 글쎄, 이 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삼, 소삼.
1: 아, 네네.
0: 예, 그게 물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춤이 살풀이 춤인데 그 살풀이 춤은 되게 여성들이 많이 추는 춤이죠. 그래서 이 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무속의 영향을 받아서 호남 지역의 살풀이 장단에 신화유 음악이라고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1: 네네.
0: 그 신화유 곡에다가 춤을 추기 때문에 전부 다 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슬픈 감정을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춤으로서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여성들이 많이 추는 춤인데 저는 임해방 선생님이 살풀이 춤도 보유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임해방 선생님의 춤을 다 추어야 되는 또 제 사명감도 있고 그래서 그 살풀이 춤을 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교태미가 있어야 됩니다.
1: 네.
0: 애교스럽게 추면서도 그걸 좀 슬픈 감정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살풀이 춤은 그런 면에서 표현하는 거가 좀 어렵지 않나. 네.
1: 그 부분을 신경 쓰면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0: 네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그럼 최상목 명인의 살풀이 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국악콘서트판이 소개하는 젊은 아티스트,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줄 헤르츠입니다. 예, 헤르츠는 진동수를 뜻하고요. 이 음악의 진동을 줄에 얹어서 줄 헤르츠만의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예, 가야금, 검은고, 아쟁 연주자가 함께 하는데요. 가야금은 줄을 손으로 뜯고 검은고는 술대로 또 아쟁은 활대로 연주하기 때문에 우리 현악기의 다양한 연주법을 한꺼번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줄 헤르츠의 무대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z란 진동수 주파수를 뜻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동수이지만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드는 음악을 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국악 현악기의 발현, 찰현, 타현 세 가지의 음색을 모색하고 우리가 느끼는 경험과 감정을 음악으로 나타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창작한 이 많은 음악을 온라인으로 영상이나 음원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줄 헤르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줄

0: 귀농 3년차 농부 오건 씨는 요즘 한창 양파 수확 중입니다.
1: 우와, 영호박이지 이기고 양파겠습니까?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끝에.
2: 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마누라 시키고. 큰일 나, 큰일.
3: 빨리 와.
1: 간다. 간다. 친구야. 더워지기 전에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 이거.
4: 오케이, 어디 갔어요?
1: 아, 잠깐.
4: 일시키고 있었나 봐.
1: 아버지 전화 가지고.
4: 아, 빨리 해라.
1: 가자.
0: 꾀를 잘 피워 구박을 받기도 하지만 영업력과 판매 실력만큼은 최고입니다.
1: 2.0이나 2.1로 해가지고 하시지 맞나?
5: 한 50만 먹었다 재란마.
1: 50만. 요런 거 섞기도 상관없죠.
6: 이런 최고지.
1: 제가 형님 받는 거에서 2,000원 싸게 오라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파 최고다! 양차!
0: 구미의 판매왕 오건 씨의 귀농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서남부에 위치한 구미. 구미는 낙동강 유역의 충적평야를 중심으로 경북의 곡창지대라고 불리는데요. 벼농사 외에도 호박과 양파, 수박, 사과 같은 다양한 과채류 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건 씨도 이곳에서 양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 이거 다 일본화예요, 일본화. 저는 또 씨도 좋은 것만 씁니다. 비싼 거. 이 파종할 때 씨도.
5: 일본이 많아요.
0: 올해가 두 번째 수확인데 와,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1: 완전 찐입니다, 찐. 이거 애호박이지, 이기고 양파겠습니까? 풍경입니다, 저는 원래.
0: 양파는 풍년이지만 떼약 볕에서 하는 수확 작업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가만히 있어도 땀이 뚝뚝 흐르는 날씨에 온종일 그늘 하나 없는 밭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오건 씨는 총 2,200평, 약 7,300제곱미터 규모로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오늘 수확할 밭은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말이 1,000평이지 쪼그리고 앉아 일일이 뽑아야 해서 일이 상당히 고됩니다. 또 수확했다고 끝도 아닌데요. 20kg씩 소분해 망에 담아야 합니다.
1: 큰 것만 일단 담자, 큰 것만. 큰 거, 엄마도 큰 거 다 치우고. 다시 비가 큰 것만 담아, 큰 것만.
6: 이거 한 달에 말아, 새로.
1: 야.
6: 이거 꼭꼭 짜여가, 이거 내가 빗방이 한 달에 말아.
1: 이거 무조건 넘으면 돼, 이거. 넘으면 돼. 예, 무조건 넘으면 돼. 이거 24kg 다 갑니다. 많이 좀 빼야 돼, 이거. 두 개보다 더 들여놔야 됩니다.
6: 너무 빼지 말고 내가 열어. 자꾸 빼.
1: 이거 20.6kg라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촌에서 농사만 짓다 보니까 이 너무 심하게 넉넉하게 담네요.
0: 오건 씨도 넉넉하게 담지만 아버지는 더 인심이 좋으십니다.
1: 아이, 어디서 왔냐?
0: 단골 손님인 중국집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1: 요런 거에 뭐 이런 거 한 게 있는 건 괜찮죠. 요런 거 대부분 크니까 이게. 이 무거워요. 형님 안 물어보셨습니까? 이런 거
6: 최고지.
4: 아마도 굵고 크고 괜찮네요.
1: 그럼 아니 언제 면망을 원하십니까 이게?
6: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들어오는데 한 25만. 그래, 내가 오다? 일주일에 두 번?
1: 예, 25만씩 두 번요. 제가 형님 받는 거에서 2,000원 싸게 고래가 형님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직접 농사 짓는 거니까 저를 보고 저를 믿고 이래 써주시면 안 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주문 해가지고 전화 주실 거죠?
7: 제가 지금 나가보세요. 저 가게 묵은데 전화해.
1: 아, 감사합니다, 형님.
0: 아직 수확도 덜 끝났는데 50망이나 팔았습니다. 고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2: 힘든데 노래 한 곡 해봐라.
1: 지금 힘 안 나나?
2: 힘 안 난다.
1: 아, 알았다.
2: 대상되네. 노래 한 곡 해봐라.
1: 무슨 노래 하지?
2: 올라가라. 대상 받은 노래 하면 되지.
1: 한국 후계농업 경영인 구미시 연합회 한마음 대회에서 대상 받았습니다.
8: 노래로요?
1: 네. 미역국 드신 애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2: 따라가.
1: 두 다리 뻗고 잘 자니
2: 부자대라 부자
1: 미역국 드신
2: 잘한다
9: 부자
1: 수통이 같은 인생아
2: 따라가.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목이 아프네. 와.
2: 아, 야. 배꼽 잡혀 진짜.
10: 저가 상간 집을 내 고향 장정당.
2: 그리고 또 뭐가?
1: 엄마도 됐다. 엄마도 내버려.
10: 부모님 모시고 허다하면서 흙에 살리라.
1: 아, 엄마 있어.
10: 부모님 모시고
1: 엄마, 송송강아 해라.
2: 아, 왜 던지나? 너도 봐라.
1: 야, 식전부터 나가. 배고프다.
2: 가면 되나? 밥 먹을까?
1: 봐봐, 밥 있나? 참 뭐 먹건데?
2: 고추 먹지 뭐.
1: 아, 고수 시원하게 해요, 나 시원하게.
2: 어, 야, 알았다.
9: 알겠어. 먹어요, 고추 담가라, 근데.
2: 가요, 가요.
0: 양파밭에서 부모님 집은 차로 3분 거리입니다. 집으로 온 어머니와 아내가 부랴부랴 국수를 준비하는데요. 먼저 꽝꽝 얼려놓은 냉면 육수를 냉장고에서 꺼내놓고 파와 오이도 채 썰어 준비합니다. 와, 바쁜 와중에 달걀 지단까지 무쳤습니다. 불지 않게 국수를 제일 나중에 삶는데요. 국수가 익는 동안 간장 양념도 준비했습니다.
11: 짠짜. 별하잖아.
2: 지가 다 따왔자. 괜찮아요. 네, 다행이다. 조금 나오면 되겠어, 조금씩.
0: 배고파할 남편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숨도 안 쉬고 서둘러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자, 국수 씻고 밭으로 출발합니다.
2: 자, 여기 조심.
1: 자, 펴라.
2: 여기 국수.
11: 뒤에
1: 공 묻지
11: 않는다.
0: 농번기의 새참으론 빨리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국수가 최고입니다. 면기에 국수를 넉넉히 담고 달걀 지단과 오이, 김치, 마지막에 김가루까지 올려줍니다.
2: 육수.
11: 아버지 간장을 담아주세요.
2: 많이 드세요.
1: 많이 잡사요. 많이 먹어.
0: 예. 오전 내내 땀으로 샤워를 하고 차가운 국수를 먹으니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6: 어디 갔다 내끼고?
1: 아, 저 일단 뭐 얼마 나오는지 보고 뭐 차에 실어가 좀 댕기면서 좀 이렇게 팔까 싶어요.
6: 공마자도 좀 내고 일반 개인 뭐 식당에도 좀 내고 그래 하는 게 안 맞겠나. 한 군데 나와면 또 그랬던 그 사람도 왜 안 와?
1: 그렇죠. 일단 요 파는 데까지 한번 팔아보고 개인적으로 한번 팔아보고 뭐 좀 그래 좀 내 그 능력 좀 딸리면 공판 좀 내고 그래. 네, 그래 그래 할게요. 일로 와 일로.
6: 가자.
1: 가 빨리 해야 된다 이거.
0: 공판장에 양파를 내면 수월하게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직거래에 비해 가격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건 씨는 작년에 처음 양파를 수확했을 때부터 직거래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는데요. 소량 판매가 대부분이라 품이 많이 들긴 하지만 가격을 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올해도 열심히 팔아보려고 합니다.
1: 어떻습니까? 이런 거 서비스 20kg 넘어요. 이거는 진짜 크지만은 이것도 커요.
8: 요 이거는 더 작은 거 같나?
1: 아이 이거 뭐?
8: 아 저것도 작네.
1: 이거 세 개는 그 아이고 2.0이나 2.1로 해가지고 하시지 말입니다.
8: 그래 지금 마트 기준을 하면 안 되고.
1: 네.
8: 2만 천원 내면 그냥 2만 주면 되지.
1: 2만 원 다 하시겠습니까?
8: 만원 만원.
1: 한번요.
8: 좀 굵은 것만 내가지고 이건 좀 잘잖아.
6: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최상급은 아닌데.
1: 뭐가 최상급이 아닙니까 사장님? 이게 최상급이지 사장이야.
6: 네, 최상급은 그래도 담아가 상당히 큰데 그래도 조금 작은 편이지만 양파는 참 제일 좋은 편입니다.
1: 최상급 맞는데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일부러.
6: 총 16건다 그죠?
1: 12, 13, 14, 15, 16.
0: 양파를 구입하면 원하는 곳까지 옮겨주는 것도 오건 씨의 일입니다.
12: 옮겨서 이러시려면 힘드시겠네요.
1: 이 여사, 예, 여사들이 아니다.
0: 양파 한 망 무게가 20kg이나 되다 보니 옮기는 게 수월하진 않습니다. 바로 쓸 것들은 주방 옆에, 나머지는 뒷공간에 가져다 둡니다.
1: 이 서비스 마인드로 친절하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제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제가 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이런 친절이 오건 씨의 영업 비법입니다.
1: 사장님 뭐 매번 매장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8: 고맙습니다.
1: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내년에도 또 애용 좀 부탁드리고.
6: 예, 예, 예. 예.

0: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1: 오늘도 기분 좋게 판매 성공입니다. 오건 씨는 귀농전 보험 설계사로 근무했는데요. 보험 설계일도 꽤 잘해 성과가 좋았지만 사람들의 치이는 직장 생활이 힘들어 귀농을 결심했고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조금씩 규모를 넓혀가는 중입니다.
0: 자, 경기 타러 가자!
2: 가자, 가자, 가자.
0: 가자. 아빠 앞에 탈게요.
2: 도현이 뒤에 타자.
0: 도현이 뒤에 타자.
2: 도현이 자동차 줘요.
0: 도현이 경찰차 줄까?
2: 앉아야 돼. 자.
0: 아빠 화이팅! 화이팅! 출발할게!
1: 요즘 같은 양파철엔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건 씨는 잠깐 잠깐이라도 짬을 내 아이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합니다.
2: 도현이도 재밌어?
3: 네.
2: 도현이도 재밌어?
3: 네.
1: 농촌은 여타 도시와 같이 아이들 놀이거리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경운기 드라이브입니다.
2: 해가 지는 거 예쁘지?
3: 네.
2: 서양이 예쁘네. 이제 노래 불러줘.
1: 다음날 아침 어제 양파 포장을 하느라고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일이 있어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피곤이 덜 풀려 힘든 상태입니다. 세수만 하고 집을 나섭니다.
0: 바로 가야 됩니다. 지금도 늦은 거예요, 늦은 거.
1: 도대체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이곳은 고종사촌 형님의 수박하우스입니다. 요즘 한창 수박철이라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 도우러 왔습니다.
0: 형님, 잘 왔습니다.
4: 오분에 나갔다. 지금 다 도와.
0: 네, 도와주러 왔다, 형님. 좀 많이 따놨네. 어?
4: 네?
0: 형 많이 따놨어.
4: 그래.
0: 와, 흐려보다, 형이야. 와, 큰 건 엄청 크다, 형이야.
4: 자, 이제 고마워. 집에 가자.
1: 6월 수박철엔 매일 한 트럭씩 나가는데 오늘 판매 분량의 수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트럭에 실어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아유, 그런데 농사는 정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양파만 무거운 줄 알았는데 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7kg 이상 되는 수박을 반복적으로 나르다 보니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지만 늦게 도착해 미안한 마음에 열심히 일을 돕습니다.
0: 두 개! 어. 자, 마지막!
4: 아, 끝!
0: 심하, 심하!
4: 어, 내 맞다.
0: 자, 땀도 그래. 덥네.
4: 그래.
0: 아, 허락.
3: 하나,
0: 미 허락 먹어야겠다. 선나다고 뭐 허락 부탁하나?
3: 아이고, 입 선나다고 허리 아프면.
0: 몇 시부터 나갔는데, 하우스에?
3: 4시 반.
0: 4시 반. 아, 나 그 시간에 꿈나라 했어, 꿈나라.
3: 일찍 해야 되지. 더보면 일 뭐 하겠는데.
0: 아, 맞다.
4: 자, 고생했으니까 수박 한 덩이 먹고 가라. 한 덩이 먹고 와야지.
0: 일 저기 했다고.
1: 수박은 갈증을 없애주는데도 최고라 일하면서도 힘들면 이렇게 한쪽씩 쪼개서 나도

0: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1: 야, 참아. 야? 오늘 길거리에서 뭐야 맛있어.
2: 그렇지. 길거리에서 뭐야 맛있어.
3: 이거 좋은 기다 이거.
4: 네. 야채밭도 우약한.
1: 이 내가 좋아라고. 어? 어, 잘 먹을게, 고모. 어? 진짜 내가 가져간다. 어?
3: 가, 가라고.
1: 어. 알았어. 가자, 고모. 아, 비주야, 물러나자. 아빠 설치해줄게. 자,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비주 좋아요?
5: 네.
1: 아빠도 좋아.
0: 딸바보 아빠 오건 씨. 미주가 좋다고 하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열심히 튜브 수영장을 만듭니다.
1: 미주야, 다 됐다. 이리 와, 다 됐다 이제.
6: 자,
1: 도인이 잡으러 가겠다. 도인.
0: 그동안 수확하느라 고생한 부모님과 물놀이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오늘은 오건 씨가 돼지고기 수육을 준비했는데요. 수육 맛의 포인트는 커다란 양파를 통째로 두 개나 넣는 겁니다. 돼지고기를 삶을 때 양파를 넣으면 잡내도 잡아주고 육질을 연하게 해줍니다. 수육은 양파랑 좋은 고기만 있으면 사실 큰 기술이 필요치 않아 오건 씨가 제일 자신 있게 하는 음식입니다.
1: 고기 먹자, 고기, 고기. 자, 수육 완성됐습니다.
7: 아빠 고기 갖고 왔네.
1: 아, 잠시만요. 어, 한번 봐라.
7: 은혜 고기 먹자.
2: 이제 먹자. 미지야, 고기 먹자.
0: 맛을 보는데요. 오, 아주 잘 됐습니다.
1: 야, 미지야. 맛있어?
7: 뜨거워.
1: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7: 맛은 어때, 미지?
1: 미지 맛있어, 맛없어?
3: 난 뜨거워.
1: 잘 먹어.
7: 안 먹는다.
1: 아빠. 오,
7: 아빠.
1: 미주야.
7: 아빠 말 좀 해. 오, 미주.
3: 아빠 될 거야.
7: 아빠 뭐 미주 먹을 거야?
1: 네. 미주 먹는 거야? 아빠 줘야지. 네. 양파 수확할 때 고생했다고. 내가 만들어 봤어. 맛있죠?
2: 그래. 내가 사실 다른 거 보고 안 하려고 해. 그렇고 마음적으로 힘이 든다. 내가.
1: 이거 다 했어요.
2: 그래. 어, 다 했다.
1: 이거 먹고 힘 좀 더 내봐요.
2: 그래.
1: 내가 저 팔아가지고 내 용돈 좀 챙겨주고 갈게.
2: 용돈 얼마 줄라고?
1: 용돈 만 원.
8: 만 원 가지고 나머지 그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겠다. 야, 한 900만 원 챙겨드려라.
0: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 시각 양파밭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식구들만으로는 모든 수확을 할 수 없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양파는 수확도 수확이지만 선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크기에 따라 1번부터 4번까지 네 종류로 분류되는데 1번이 가장 크기가 큰 양파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오건 씨가 양파밭으로 왔습니다.
1: 그냥 1번이고 2번인데 섞였어요. 그냥 막 담은 거죠. 이익 하면 안 됩니다. 양파망을 둘러가지고 다 봅니다. 보고 좋은 거를 사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면은 이 1번 가격보다 2번 가격보다 더 다운 더 됩니다. 왜냐면 이 사이 중간에는 3번 꼬다마도 섞였을 거란 가능성을 두고 가격을 못 봤죠. 1번이고 2번입니다. 달라요.
6: 다시.
0: 작업반장에게 잘못한 것을 알려줍니다.
1: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와.
0: 1번에서 4번까지 다른 크기의 양파들이 한 망에 들어가 있는 상황. 아무래도 오늘 작업한 것들을 모두 다시 선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써 담아놓은 양파를 다시 밭에 풀어놓습니다. 마음이 정말 찹찹합니다.
1: 내가 할게!
0: 양파밭에 비상이 걸려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오건 씨가 밖으로 나온 이유는 양파망 때문입니다. 충분할 줄 알았는데 부족해 급하게 사러 왔습니다.
1: 잘 마셨습니까? 자, 남한에게 망 갖다 놨습니까?
9: 예, 갖다 놨습니다.
1: 얼마죠?
9: 3,000개, 51만원이요.
1: 아, 예. 한 장에도 빠진 거 없죠?
9: 한 장 빠진 거 없어요. 한 장에서 오니까 다 실으시면 3,000개입니다.
0: 빨리 돌아가 제대로 분류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해서 마음이 급합니다. 서둘러 양파망을 씻습니다.
9: 이거 한 묶음에 500개씩. 아, 돈 됐네. 그래서
1: 오이 30, 3,000개. 아, 맞네. 아, 감사합니다, 형이야. 아, 내가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 포악하고 전화 주세요.
1: 예, 감사합니다. 예.

0: 오건 씨가 양파망을 사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작업자들이 모두 돌아가 버렸습니다. 작업자들에게 화를 좀 냈더니 일을 하다 말고 돌아가 버린 건데요.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1: 아, 왜 아직 판매 빨리 해야 되는데.
0: 작업반장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2: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소리 이후 음성사삼으로 연결됩니다.
0: 전화마저 안 받는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 이거 다 일로 다 옮겨야 돼. 옮겨. 이거 다 빼가지고 여기 재는 게 아니고 차에 실어야 돼.
3: 못해 둘이는. 사람 불러야지 뭐.
1: 그치.
3: 우리가 언제 나와 이거. 뭐한다 이 땡볕에. 오늘 폭염주의보를 한다. 폭염주의보. 사람 죽는다. 쓰러진다. 뭐한다.
1: 그래. 뭐 그래도 하늘까지 한번 해보자. 작업부장님 불러야지.
3: 아, 작업부장님을 불러가지고 그게 아닌데 지금.
1: 아, 뭐 그냥 해야 돼.
3: 불러야지. 아니면 다 동원해야지 뭐.
1: 하늘까지 한번 해보자.
0: 밭이 너무 더워 그늘이 있는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1: 실장!
0: 결국 아버지까지 나오셨습니다. 온 가족이 총출동해 양파를 차에 싣습니다.
3: 우산!
1: 우산해라! 됐다!
3: 미주야 우산!
0: 엄마가 집으로 안 오자 딸 미주까지 밭으로 나왔습니다.
3: 미주야 이거 와 있어. 저기 와 있어. 미주야 거기 기다려.
0: 미주도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인데요.
3: 미주 도와줄 거야?
4: 네.
3: 오, 이거 큰 거네. 집에 갖고 가자.
4: 아빠! 아빠!
1: 양파 미주 가지고 있어.
3: 네. 양파 망쳐가지고.
1: 빨래야. 살 빼야 된다, 살. 어이! 살 빼야 돼. 빨리 갑시다.
0: 트럭 한 대에는 싣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일단 먼저 작업할 분량을 차에 실어 보냅니다. 한 차에 20kg짜리 양파

0: 사망이 150개 정도가 실리니 앞으로 4번은 더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1: 자, 오케이. 자, 그렇지. 자, 그리고 이거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렇지. 오케이. 저도 작년에 공판장 가가지고 배웠습니다. 하차만 사는 건데.
0: 그런데 양파 쌓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하에 너무 입으로 지시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건 씨?
2: 알겠다, 알겠다.
1: 아니 알려주잖아 내가.
2: 알려주는 거 알겠다고 한 번만 알려줘.
0: 결국 다시 선별하기 위해 양파를 전부 꺼냅니다. 하루 종일 분류에 포장한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1: 내 피 같은 돈을 놈들한테 주고 일을 덜라고 돈을 줬지만은 일을 더 나한테 만들어주고 내 돈 빙 뜯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더 왔나? 아, 니 잘했다. 내 일 좀 더 하도. 노네, 양파 이거 해놨는 거 작업해놨는 거 가지러 가야 돼. 이거 반에 반도 안 돼.
3: 반에 반도 안 돼.
1: 반에 반도 안 돼.
0: 남은 양파를 실으러 친구와 함께 밭에 왔습니다.
1: 저 친구는 소위 말해 학교 다닐 때 같이 농집으로 드신 겁니다. 친구야 인사 한번 해라.
4: 안녕하세요. 아, 좀 가벼운 건 줄 알았는데 말고.
5: 개디오 친구 아니에요? 잘못 오신 거 같은데.
4: 아니에요. 저 지금 고생하는데.
1: 그냥 들어가지고 좀 싫으면 돼. 친구야, 더워지기 전에 이 빨리 끝내야 된다 이거. 이따가 35도 막 체감온도 40도 되면 막 일 못 한다 이거.
4: 야, 그렇다.
0: 사실 20kg짜리 양파를 심는 건 쉽지 않은 노동입니다.
4: 힘드네.
1: 아, 시원해. 아.
0: 어머나, 오건 씨가 시원한 차에서 쉬는 것도 모르고 우직한 친구는 혼자 열심히 양파망을 나릅니다.
4: 예,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1: 아, 저...
0: 오늘 일은 아무래도 친구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요.
1: 아, 저.
4: 여기 뭐한데?
1: 아, 그 아이고, 네. 아이, 그저 저.
4: 20kg 혼자 쉬고 있었나, 와.
1: 아, 전화가지고, 아버지 전화가지고.
4: 아, 빨리 해라.
1: 아, 맞아.
4: 그래도 이제 쉬고 가야겠다.
1: 친구야, 그런 게 됐노? 빨리 도와.
4: 와, 혼자 쉬고.
1: 아니다.
5: 집에 가고 싶으세요?
1: 예?
5: 집에 가고 싶으세요?
4: 예, 네, 집에 가고 싶어요.
1: 가자!
4: 가자,

0: 너무 힘들다, 농사가. 아, 이게 보통이라 해,
1: 농사가. 이거보다 더 더울 때 아마 사람 삭감한다, 이거. 내가 한 만큼 내가 벌어오기 때문에, 어? 이 보람은 있어.
0: 채 들었네.
1: 나 원래처럼 늘었나?
0: 채 들었네.
2: 힘든 일을 내일처럼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 농촌 생활이 외롭지 않습니다.
0: 다리 거덕거리네.
2: 이번엔 또 내려줘야 합니다.

0: 됩니다.
1: 풀어가지고, 어, 풀어가지고.
2: 나중에 조금 말려도 근데 좀.
1: 무슨 먹 가자. 오드베 오드베 어디 있나?
3: 오드베서 밭 뒤에 우사에 있대. 우사에. 우사에 있다. 우사 내가 갔다 올게.
1: 아니다 아니다 내가 갔다 올게. 네 하고 있어. 내가 갔다 올게. 내가 갔다
3: 일하기 싫어가지고 간다. 저 말하자. 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마누라 시키고. 큰일이다 큰일.
1: 무슨 뭐 아 사이 사이다 말이야 돼 사이다 사이다 말이야 아
4: 아내와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사이 또 혼자만의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와 이쯤 되면 농땡이 피는 것도 실력이라고 인정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1: 아, 지금 살겠네. 와
3: 빨리 와.
1: 어 간다 간다 간다. 어 간다 간다.
3: 빨리 엄마 혼자 먹는 거 알지? 내 것도 좀 갖고 엄마.
1: 절대 내가 혼자 안 먹는다. 간다. 잠깐만. 아 아버지나.
3: 아버님 안 드시면 돼요.
1: 어? 시부장이야. 팔이. 예. 어 그래. 아.
3: 아 시원해. 힘들다 힘들다. 이게 몇 번 날라야 돼 뭐. 또 차를 지금. 이것도 내려야 되네.
4: 그 후로도 계속되는 분류 작업. 끝날 것 같지 않던 고된 하루가 저뭅니다.

0: 다음날 아침 찾은 곳은 감자밭. 오건 씨는 감자 농사도 함께 짓고 있는데요. 수확이 2주 정도 남아 감자 상태를 살피러 왔습니다.
1: 어, 뭐야? 잠겨버린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이거를 물을 빼야 돼요, 물을.
0: 양파 수확하느라 잠깐 못 온 사이 감자밭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수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우, 큰일입니다.
1: 어르신, 네. 요, 넌 누구 아십니까?
2: 땅 주인은 내가 모르겠고요. 농사 짓는 분은 요 해평 사양동인데.
1: 누더지 같은 게 파먹는 거 이마에 터져 감자에 뭐 물이 한강이 돼, 한강. 논도 보수를 좀 하라고 좀 전달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이면 모르 잘
2: 잘못
1: 전혀
2: 논도 모르고 이건 뭐 강가에 가다 한 번씩 나오시더라고.
0: 감자밭을 찬찬히 둘러보며 문제가 생긴 곳을 찾습니다.
1: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뚫렸어? 아.
3: 이게 중간에 이게 뚫릴 수도 있어요.
1: 두더지밖에 없죠.
3: 논에도 두더지가 있어요?
1: 있습니다. 이 동네는 별의별 희한한 거 다 있어요, 여기. 아,
0: 논둑으로 물이 콸콸 흘러 들어옵니다.
1: 제 작물이 잠기면은 썩죠, 감자가.
3: 감자에 물 있으면 안 돼요?
1: 예. 물이 차면은 안 됩니다.
0: 급한 대로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게 구멍을 막아 놓습니다.
1: 와.
3: 이렇게?
1: 뭐. 자. 그래도 복구 내놨는데. 아, 터지기를 바라야죠.
0: 밭의 3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빨리 물을 빼주지 않으면 썩지 않더라도 저장성이 떨어지는데요. 감자가 괜찮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1: 아, 여보세요? 혹시 사장님이십니까? 사장님 되세요? 혹시 사장님 통화 좀 가능할까요? 남자 사장님. 아, 안 계신다고요?
4: 여보세요?
1: 아, 여보세요?
4: 예.
1: 예, 사장님, 오케이, 짬뽕 사장님 맞으십니까?
4: 예.
1: 사장님, 그, 안녕하십니까. 농산 건옥원 대표고요. 작년에 그 양파 좀 팔았었는데, 그, 두,
4: 예?
1: 양파 그때 좀 팔았었는데, 사장님. 좀 이래 사실 의향이 있으신지.
4: 예, 많아요.
1: 아, 많이 받아놨어요. 아, 혹시 사장님 계십니까? 아, 혹시 양파 좀 안 사시죠?
4: 아,
1: 예. 밭에서 바로 들어온 거래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일단 먼저 돌려봤습니다. 근데 뭐 몇 군데는 이미 들어온 데가 있다 하네요.
5: 아, 들어오나?
1: 아, 형님 바쁘십니까, 형님?
5: 아, 괜찮다.
1: 양파 수확 작업에 수담아 좀 나가지고 했는데 수담아 좀 드리려고.
5: 아, 그래.
1: 아, 배달하러 가겠다. 아.
0: 오건 씨의 영업 방법 중 하나가 포털 사이트에 식당 이름을 검색해 무조건 전화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생긴 단골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올해는 재분류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 판매를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6: 양파 사줄 거 같나?
1: 모르겠다. 사줄 것 같기도 하고 안 사줄 것 같기도 하고.
6: 그래도 뭐 아는 사람이
1: 맞지?
0: 전화로 만나기로 했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호기롭게 오긴 왔는데 양파가 좀 팔렸으면 좋겠네요.
7: 아이고 예.
1: 안녕하십니까.
7: 전부 농사 됐나 오래?
1: 됐나? 이게 순양파인데, 이거 순양파는 그냥 이렇게 서비스
7: 안 주고. 순양파 좋은 게 안 돌아오래.
1: 난 잘 알잖아요, 이거, 야?
7: 너무 잘 짓다.
1: 아, 네, 얼마나 갖다 드릴까요? 한 100만 갖다 드릴까요?
7: 한 50만 갖다 재란 말.
1: 50만? 응. 그럼 내 어머니네 이거 이런 남아. 근데 이런 남아, 이거는 이렇잖아. 근데 이런 남아에 요런 거, 요런 거. 섞기도 상관없죠?
7: 그렇죠. 아무튼 요만해도 상관없고.
1: 그 20kg에 응. 내 어머니 그 할게. 내 흔쾌히 해주시게. 예? 네, 2만 원 해드릴게요.
7: 알았어. 예? 아니, 숫자마다 이거 집에 많이 있나?
1: 이거 몇 박스 있습니다. 좀 더 드릴까요?
7: 우리 집 갖고 오느라.
1: 아, 네, 이거 서비스 좀 드릴게요.
7: 이거 소스 빼도 괜찮고, 그냥 뭐 장작 곱게 썰어갖고, 굉장히 상관없더라.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7: 그럼 집에 나좀 바뀌고.
1: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7: 네. 여기까지 서비스 주고 뭐.
1: 드릴게요.
7: 진짜 농사 잘 짓다.
8: 멋진 거.
7: 세기만큼 잘 짓는 거. 난 몰랐지. 술을 좀 많이 먹고, 진벙진벙 많이 해요. 근데 많이 먹었다.
1: 어머!
7: 이거 말 그러잖아. 그러면 나랑 뭔지 좋지.
3: 원래 아시는 분이세요?
7: 네. 우리 아들 후배. 여맨 할 때부터.
1: 어이, 감사합니다.
9: 수고하세요.
7: 네. 없다, 아니야. 좀 싫어.
0: 양파를 꽤 많이 팔아 기분이 아주 좋은데요.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여기서 밥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9: 주 뭐 했는데 이렇게 막...
1: 이거 그 혁세 불고기 전국장 두 개. 이거 서비스. 요것만 시켰는데 너 요거로 서비스 줘.
0: 어머나, 물건도 팔아주셨는데 감사하게 서비스까지 주셨습니다. 청국장을 듬뿍 올려 한술 뜹니다.
9: 아, 그동안 집에서 구우면 이런 맛이 안 나는데. 식당에서 구우면. 맛있어. 머리 염색 좀 해야 되겠다.
1: 머리를 씻는 게야. 어?

이 어떻게 해야지 오늘 많이 벌어가 신미영이 건미주고 너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어? 이 양파도 어떻게 금액을 많이 받을까? 이 생각을 무상을 많이 하다 보면 머리 빨리 쉬는 기라 알겠나?

0: 생각난 김에 미용실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친한 지인이 하는 곳이라 이번엔 수확한 양파도 한 망 선물로 들고 왔습니다.
1: 아, 바르다.
2: 아이고야. 오빠라 오빠. 좋지? 머리 좀 자르고 염색 좀 해야 되겠다. 시크면은 누가 봐도 촌놈이다. 그다가 머리는 흰 머리가 많아가 누가 봐도 영감님이고.
1: 본인은 할 말 아니거든.
2: 돈을 벌어도 좀 시장도 좀 하고. 응? 염색을 좀 자주 해라, 염색을. 나이 차이가 그래도 우리가 좀 있으니까 보니까 뭐 아무리 내가 누나라 그런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꼴통짓을 하는 게. 그래가 뭐 농구 농사 지어라 막 얘기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그때는 안 하더니만 우리도 뭐 뒤늦게라도 해갖고 뭐 자리를 잡았으니까 잘 된 거죠 뭐.
1: 힘들어 뒤지겠는데 나 잘 된 거 같나?
2: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노. 다 힘들지만 우리도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어쨌든 이 나이에 그만큼 농사 짓는 것도 잘 된 거잖아. 야 이마 확장하고 인물 난다 그자. 이마 확장을 내가 성립도 시켜줬거든. 원래 이마가 좁았는데 친한 동생이니까 뭘 대화 오면 전부 다 눕히 갖고 얼굴 다 하고
1: 그러거든.
0: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걸 아니 한 번 올 때 꼼꼼히 해주려고 노력하신다네요.
2: 오만 자 앉았다 가면 자. 아이고.
0: 귀농을 한 후엔 새벽에 일어나는 날이 많아 조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2: 오늘은 사람 되어서 다니도록 하여라. 거울도 좀 보고 트레이닝 좀 다 됐다 하자.
1: 누워있다 놔. 고생도 안 해. 여기 얼마인데? 이거 내 3만에 팔거든.
2: 3만에 파는 거 맞아.
1: 그래 맞아. 맞아.
2: 이거 좀 가자고.
1: 그래.
2: 그래. 하던 기술은 하자.
1: 그래.
2: 직업.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앞으로도 잘 먹을게요.
1: 이따가 그 사무실 놀러 와. 다시 삼겹살 꼭 먹자. 아자. 나도 밭에 또 너는 일하러 간대. 행님아 행님아 행님아 어디 넘겨? 안녕하십니까?
3: 왔나?
1: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삼겹살 좀 사왔는데 상추 행이 좋다며 그래서 같이 먹읍시다.
3: 날씨가 이렇게 더워갖고 상추 다 죽었다 다 죽었어.
1: 그래.
3: 여 봐라 지금
1: 괜찮네.
3: 안키는 뭐 괜찮나 보고 꽃차하고 여 젤리 좀 따가면 되겠네.
1: 많이 나 뭐
3: 그러니까 뭐 식을 때 식어갖고 먹으면 돼.
1: 됐어.
3: 여 꽃차 좀 따가라.
1: 근데 꽃은 안 매운 거 넣으면 돼.
3: 안 매운 거 이쪽에 이거
1: 요거?
3: 요거 매운 거.
1: 요거도?
0: 고추가 아주 싱싱합니다.
1: 행이야, 고마 따서 뭐 고추만 먹으랍니까? 고기하고 이 상추도 많은데.
3: 고추 많이 먹잖아, 너.
1: 에이, 행이 고추 많이 먹어.
3: 알았어.
1: 갑시다.
3: 그래.
1: 깻잎 어디 있는 깻잎이야?
3: 저 앞에 있어.
1: 깻잎 좀 넣자. 어디야?
3: 뭐, 집 앞에.
1: 삼겹살 내 준비해놨다 여기.
0: 고추와 상추를 넉넉히 따들고 농장으로 왔습니다.
3: 빨리 구워라.
1: 오케이.
0: 삼겹살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2: 근데 너 이번에 양파 농사 잘 됐나?
1: 뭐 네 군데 했는데 잘 된 데는 잘 됐고 뭐 좀 모아야 되는 건 모아고.
2: 잘 됐는데 나는 왜 순둥아 주노? 순둥이랑
3: 달가
2: 이거.
1: 암장파다 암장파.
2: 아, 그런
1: 거야?
3: 그래.
1: 그래 알았다.
3: 내 고기 나 소스 좀 따가지고.
1: 아유 이게
3: 사줘 제가. 이게 달가 처먹어가.
2: 이렇게 안 알아.
3: 내 볼 건데 뭐 주노?
2: 그래?
3: 뭐야
2: 대단하네. 아이고 야야.
3: 준비해줄게.
2: 뜨거라.
3: 자. 줄까?
1: 어.

0: 또 시작이다, 너거는.
1: 나 머리 괜찮아? 60 여자 같아.
2: 누나 머리가 잡았네.
3: 이뻐.
1: 예뻐지, 차 입고. 스프레이 좀 밀줘, 하고 와봐. 얼굴이라고 느끼지 마. 야, 그래도 야, 그때 생각하면 맞지? 진짜 니 이제 자리 잡고 하이지.
2: 아이고. 나 자리 잡은 거 안 나?
1: 그래, 이제 시작이다, 나는.
3: 얼른 내래.
2: 응?
3: 좀 해도 돼.
2: 갑시다.
1: 월동, 권호구아.
2: 어?
1: 잘 먹고, 잘 살아라. 건배!
2: 건배!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4: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밤이 깊어갑니다. 며칠 후.
5: 와, 바다다.
2: 바다다. 너희 갈매기 잡아볼래? 어?
6: 여기 저기야.
2: 저기 있어.
6: 내꺼.
5: 갈매기가.
2: 어, 아니네.
4: 여름이면 양파 수확으로 바빠 어디 갈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은 큰맘 먹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나들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 오건 씨 부부는 마음이 좋습니다.
2: 미안해.
4: 둘째는 겁이 많습니다.
2: 자, 이 손 잡을게.
4: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2: 야, 미주야, 바다 오니까 좋지. 미주 좋아? 양파는?
5: 파보다 맛있다.
2: 양파 사랑해주세요.

전국을 돌며 민중들의 실험을 달래주었던 유랑 예인 집단 남사당패. 다양한 공연으로 조선의 대중스타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 왜 남사당패는 있고 여사당패는 없는 걸까? 남사당패는 조선 후기 전국을 떠돌며 풍물과 번화 등의 연희를 공연했던 유랑 예인 집단이다. 남사당패는 꼭두새라는 우두머리가 있었고 4,50명의 연희자들로 구성되었다. 남사당패의 남사당이라는 명칭은 어떤 의미일까? 여사당의 반대말일까? 우선 사당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당패는 본래의 불교의 포교와 사찰 운영을 위한 건립을 위해 가무와 기예를 행하는 집단이었다. 외란과 호란을 겪은 후 피폐해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기예를 팔며 떠돌게 되었고 유랑예인 집단이 급격히 늘어났다. 다른 집단보다 공연의 수준이 높아 당시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흡사 오늘날의 대중스타와 같았다. 묘기에 가까운 기예를 선보이는 남사당패. 정말 여자는 없었던 걸까? 사당이라는 말은 본래 여성을 뜻하는 말이었다. 모가비 또는

꼭두새라는 우두머리 아래 여성 예인인 사당이 중심이 되고 남성 예인인 거사가 함께 다니며 활동했다. 당연히 여사당이라는 말은 애초부터 없던 것이다. 남녀의 구성 비율은 1대1이지만 실제 연인은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은 사당을 업고 다니는 등 잔일과 관리를 맡았다. 그럼 왜 여성 예인은 사라진 걸까? 사당패는 누리판 형식인 마당굿으로 표현한다. 사당패는 어디를 가나 인기를 끌고 환영을 받았지만 한편으론 혐오의 대상이기도 했다. 사당패가 나타나면 남성들이 사당의 노름을 보기 위해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고 돈 많은 양반들은 사당을 집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문인 이옥의 글에서 사당패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그들의 공연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결국 관에서는 사당패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하여 이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들은 점점 활동할 무대가 좁아졌고 함부로 마을을 출입할 수도 없었다. 먹고 살 길이 막히자 여자 대신 외모가 예쁜 소년이나 청년이 여자 분장을 하고 사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들을 남자 사당, 즉 남사당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조선의 대중스타라는 명성과는 별개로 사당패의 삶은 결코 화려하고 평탄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파는 이들이 가진 슬픈 이면이다.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서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서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올라간 순이는 뭐? 이화 학당 후원에 앉아 자탄을 허신한 뒤 장창한 마

그때여 고종 황제께서는 우리나라의 제26대 왕으로서 선왕이 철종이 세자 없이 돌아가시자 현손우자 흥선 대원군의 둘째 아들로 왕위를 계승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뒤 그때의 일본은 우리나라에 강압적으로 쳐들어와 고종 황제를 죽일 음모를 꾀하는 중 그때요 고종 황제께서는 500년 사직을 잃고 분합이 장천허대 강약을 임의하신 고로 백성의 생명을 도구 아껴 가진 지옥 심년간에 빼놓은 덕수궁의 세월을 보내실지 우리나라 간신들은 빼놓은 세력을 더욱 출생하여 공문이 씩씩 올라가고 이완용 손병준 만고 역정놈들 풍기가 더욱 기잡혀 보여진대 심중에 있는 근심은 고종 황제 생존하심이라 기회를 자주 엿보더니 슬프다 고종 황제 우여지 특병 허신이 이완용 정성 있는 제옥 좌우를 몰린 후에 당약을 이완용 손에 거쳐 고종 황제 잡수시니 그 가운데는 무슨 음모와 비밀이 있는지라 병세는 더욱 계중 눕고 예지를 못하시더니 그대로 황제는 승하신다

애절에 본분 인사를 못 하려고 군 같이 모았을 때 천조 대신 들은 대한문 넣은 거지 거적 자리 옆에 원짓고 콕반 통곡하면 원통 하오 원통 하오 옛걸어 슬피 원정 원자지가 함께 뭉쳐봐 노장하르 백성들은 분기가 만면 혈기방장 청년학도 주먹을 부르끈 부르끈 어깨가 으쌰 으쌰 그저

조정 황제께선 안만 생각 걸려도 간신히 피해를 받으셨지. 이로 널 죽여야지 가가. 허허 거리 거리 연이 분분이

이번 침묵 속에 민족 자결을 응하여 독립운동 시위 행렬 전국적으로 일어날게. 손병일 씨 선두되고 여러 수반 의인들은 차서를 분별하야 대극기 서로 서로 반당같이 준비한 후 3월 1일 저를 2시에 거사하자는 약속이라. 때는 2월 28일 손병일 씨 댁에 모두 모여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의논하고 모든 서명을 한년 후에 미국 대통령과 파리의 강화의 각국 대표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보낸 후 대의 날을 기다릴제.

삼각산이 떠나갈 때 두부기차 청년학도 솟을 듯이 나

0: 쓰러져도 기근 청년들은 주먹 쥐고 우르르르르르르 외동들 배따지 거꾸로 쳐 좌우의 종소리
1: 나라 당

0: 부라장이 되었구나. 여러분, 저희와 같이 함께 독립만세를 삼창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대한독립만세!
1: 대한독립만세!
0: 만세!

가시리꼬. 황혼의 노을빛에 그림자 되어가는 내님. 집신 신고 가셨을까? 꽃신 신고 가셨을까? 그리움에 지쳐버린 사랑으로 맨발되어 가셨을까? 어여쁜 숨소리는 정녕 초롱불빛 되셨을까? 님의 사랑 얼싸안고 빗길 따라 나도 가니.

설화 같은 지난 세월 치마폭에 휘엉 담아 살포시 살포시 버선이나 신고 가시리고 버선이나 신고

나요 입녀원은 이루방문을 알게를 발생하고 하루비를 낭도하니 그때의 희등방 사방 받으며 저편에서 나타나

엄마야, 얼굴 벌써 떨리냐? 아빠라 해놓는구나. 그러난 비를 보고 아는 사람 동생 한 웃음을.

0: 시적인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이 노래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3: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4: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5: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되셔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6: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나와야 할 때 나오네. 거의 내 수준이야. 봄 다음에 뜨거운 여름이 오고 가을 다음에 추운 겨울이 오니까. 단학강이나 방송이나 같더라고요. 결국은 같아요.

명심보감을 한마디로 하면 행복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전을 통해서 행복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행복 전도사라고 그럴까요? 내게 만약에 명심보감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안녕하세요. 인생 낭독인 김현철입니다. 웃음은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정신건강에 더없이 좋은 명약인데요. 1980년대 번뜩이는 재치와 유쾌한 풍재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대변해주던 주인공이 있습니다. 나가 놀아라. 지구를 떠나거라.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사풍자로 세상을 주락펴락하던 웃음전도사에서 지금은 웃음으로 고전의 지혜를 전파하는 명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 학자 김병조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야. 평소에 존경합니다. 아유,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네네. 그 우리 김 선생은 좀 진중하신 편이셔서
0: 그런 척만합니다. 네. 아니 근데 한 학자 한학에 밝으시다는 얘기는 진작에 제가 들었습니다만 외모도 한학자 분위기에 아주 딱 어울리시는데요.
1: 배추머리 아니죠?
0: 네네네. 아니 그 진짜 오늘 처음 뵙고 인상이 너무 편안하셔서 놀랐어요.
1: 이제 그 제 별명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언젠가 강의를 마치고 시내를 가는데 네네. 어떤 분이 아이고. 배추가 시래기가 됐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쑥스러웠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배추는 싱싱하긴 하지만 변하기 쉬운데 시래기는 오래되어도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게 변하기 쉬운 현 세상에 좀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 같은 야. 존재가 시래기가 아닌가.
0: 그래서
1: 아, 그 시래기라는 별명이 좀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한학이라는 게 인문학이라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탐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내가 먼저 그러한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 김 선생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0: 아닙니다. 저도 이제 시래기 2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0: 방송 보시면서 정말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왕년의 팬도 계실 테고 오랜만에 시청자분들께 이 카메라 보시고 인사를 직접 해주실까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추머리 김병조입니다. 개그맨들은 자기 이후의 행어대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평소 나가 놀아라 해서 그런지 요즘 방송에서 나가 놀면서 한학을 공부하는 네. 우리 김 선생이 한학자 이렇게 참 부끄럽게 소개를 하셨는데 한학도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애청하는 인생 낭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이고 이 모든 영광을 제 집사람에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0: 하여튼 뭐 여전히 유쾌하십니다. 근데 이게 국악 애호가라면 해마다 한 번씩은 방송에서 뵈셨을걸요. 전주 대사슴놀이
1: 대한민국 명인 명창의 등용문 한 40년을 거의 함께 했는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단합니다. 전주 대사슴놀이여 영원하거라.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얼씨구
2: 오다 오미
0: 전주 대사슴놀이. 야, 명인 명창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1: 예,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 대회를 제가 1989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로 아마 한 35년 정도 이렇게 돼서 전 평소에 한국적 코미디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또 그러다 보니 판소리 개그, 우리 고유의 문학 장르 중에 코미디적인 요소가 많은데 탈춤이라든지 네네네. 판소리라든지 이제 그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국악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제 제가 촌스럽게 생기고 이제 그래서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이 국악을 생각을 하면서 저를 네. 기억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지금 오래도록 많은 분들의 네, 이렇게 사랑을 받고 네. 있습니다.
0: 본인이 이제 한학도라고 하셨지만 선생님께서는 한학자 이전에 코미디언으로 더 대중들에게는 친근할 텐데요. 1980년대 M본부 일요일 밤의 대행진 그 MC까지 맡으시면서 이제 거의 일요일 밤을 꽉 잡고 계셨어요. 당시 평균 시청률이 오 이렇게나 된다 60%에서 70%를 예. 예, 넘나들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1: 그게 아마 종래의 코미디하고 좀 다른 네. 세태풍자 코미디였고 한 7년 동안 한 70% 60%를 유지했던 이유는 그 코미디 소재를 어디서 가져오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코미디는 새로워야 되니까 신문 내용을 가지고 네. 신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비틀어서 하는 풍자였기 때문에 우선은 소재가 무궁무진했다.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좀 코미디언 같지 않은 그렇잖아요 제가 네? 그런 모습들이. 좀 새롭게 와 닿아서 그런지 한 7년 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돼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 세상에 거저 오는 것은 없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뭐 우선은 녹화 전날 뭐 아시겠지만 코미디라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우리 말 중에 나는 학교에 간다 이 네. 말도 나는 학교에 간다 이 말은 너는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너는 지금 병원에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 이 말은 오고 있지만 나는 간다 나는 학교에 간다냐 나는 학교에 간다냐 이게 코미디라는 게 네. 2초를 뛰느냐 3초를 뛰느냐 끝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아주 그 미묘한 그런 그 지혜를 요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정말 어떨 때 뭐 우리 김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방송 전날은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가능하면 작가 선생의 그 허락하에 가능하면 끊임없이 저는 대본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작가 선생한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서로의 지혜가 이렇게 합쳐지고, 그러한 노력들과 출연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또 제작진들의 그런 그 새로움에 대한 그런 갈구 등이 이렇게 합쳐져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0: 네네.
1: 방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와 의미인데, 근데 이제 재미를 너무 추구하게 되면 세속화하려는 거 있고, 의미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 시청률에 문제가 있다 보니 그걸 잘 조화를 해야 되는데, 아이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함께 본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보는데 어느 한 세대가 쑥스럽거나,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스타일의 코미디는 지향해야 되겠다. 재미있고 유익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그래서 코미디는 교육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그 교육적인 걸 어디에서 가능하면 도출하려고 했느냐, 고전에서. 물론 옛 것이 좋고 지금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그 비교에서 오는 웃음, 판소리 개그도 하고 또 국악을 코미디에 도입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스타일의 코미디를 하다 보니 종래의 코미디가 아닌 좀 새로운 스타일의 코미디다 보니 참 과분하게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0: 지구를 떠나거라, 먼저 인간이 되거라, 나가노라라, 이런 유행어가 진짜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사자성어를 갖고 자주 인용하셨던 것 같아요.
1: 저는 원래 코미디는 한국 지역이어야 된다. 한국 사람이 한국을 웃겨야 된다, 한국인을. 그러면서는 우리 것에 대한,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가져야 되고, 또 우리 것 중에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학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명심보감 구조를 가지고 방송하는 것 중에 주자 10회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부모 불효 사후회라는 게 있는데,
0: 네.
1: 부모님께 효도하지 아니하면
0: 아니면
1: 돌아가신 다음에
0: 후회한다.
1: 부적 빈객 거후해라. 손님을 잘 접대하지 아니하면 그냥 많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한다. 뭐 이런 내용을 코믹하게 구성을 하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주자 10회원에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런 교육적이고 또 재미있고 의미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특히 다른 분들의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0: 그 당시에는 이제 따지고 보면 명심보감이 대본이었다고도 볼 수 있네요.
1: 그렇죠. 네. 밑에는 베이직에는 명심보감이 깔려 있는 거죠.
0: 자, 이제 진중하게 책을 읽고 뜻을 음미하는 한학과 좌중을 웃기는 코미디언의 길.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생각하기엔 상반된 이미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격이 쾌활하시고 남들을 잘 웃기셨나요?
1: 저는 이제 부모님 영향인 것 같은데, 아버지 쪽은 좀 진중하셔요. 한학자시고.
0: 아, 예.
1: 어머님은 아주 익살이 넘치시는 분인데, 이제 그런 피를 받아서 그런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학예회 사회도 보고 또 그리고 웅변대회에 나가서 이제 상도 받고.
0: 아, 목소리도 되게 좋으세요. 예.
1: 그 이제 그림 연극이라고,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종이를 앞에서 이렇게 아주 오래된
0: 알죠.
1: 그 연희 파트인데, 이제 그림 연극에서 뒤에서 이게 낭송도 하고, 또 그리고 재미있는 게 소풍 가서 사회도 보고, 그저 그러고 나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낸 기분이고. 그렇다고 대단히 좀 죄송한 말씀인데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모범생이면서 좀 익살이 넘치는 얄개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기가 많아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칭찬도 받고, 그 부분을 좀 싫어하시는 선생님 중에서는 좀 경솔한 아이.
0: 근데 어릴 때부터 자중을 웃기

0: 이는 천부적인 끼가 있었다는 게 그런 얘기인데, 언제부터 코미디언이 되시겠다고 생각하셨어요?
1: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나마, 뭐 그때는 코미디가 어떤 건지도 알지 못하는 세상이었는데, 방송 쪽에 한번 출연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집이 워낙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극빈 장학생으로 다녀야 되는 환경이고, 그래서 이제 소위 호남의 명문이라는 이제 광주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고등학교가 육사 명문이에요. 전국에서 육사를 제일 많이
0: 제일 많이
1: 간.
0: 가는.
1: 그래서 저희는 육사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은 진학을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육사반에 있으면서 재능은 그쪽이고 또 방송계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여건은 그렇질 못하고. 그래서 이제 카운셀러 선생님이 육사 준비할 정도면 연극영화과의 장학생으로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아시다시피 육군사관학교는 이과고 연극영화과는 문과예요.
0: 문과였어요.
1: 그런데 저희 때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68학번인데 그때는 뭐 학교에서 저희 시험이 국어, 국사, 영어, 실기인데 국어 국사는 제가 거의 그 고등학교에서 좀 앞선 편이었었고, 영어는 조금 부족했는데, 실기는, 제2의 채플린이 왔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학창 시절을 통틀어서 대학 시절만큼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꿈을 꿔요. 장학생 명단에서 떨어지는
0: 떨어지는
1: 꿈을.
0: 꿈.
1: 아주.
0: 졸업 논문 제목이요. 위트와 유머의 차이라고
1: 아,
0: 한대.
1: 그 계기가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소풍 가서 사회를 보고 왔는데 그때는 과목이 다 다르니까 선생님들이 들어보셔서 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참 웃기는 놈이다. 너 나중에 방송계로 나가라 그러는데 국어 선생님이 넌 말이야 위트는 있는데 유머가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트와 유머가 뭔가 그게 이제 생각하고 생각해서 결국은 제 대학 졸업 논문이 위트와 유머의 차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가 인생을 좌우한다. 이런 뜻이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깊이 들여다보니까, 위트는 그야말로 기지라고, 기지,
0: 기질,
1: 재치.
0: 기질.
1: 순간적인 재치. 유머에 해당하는 한국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익살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0: 아니죠.
1: 아니고, 쉽게 말하면, 위트는 공격적이고, 유머는 포용하고, 위트가 직선적이라 그러면은, 유머는 완만하고 가장 쉽게 얘기하면 상대를 바보 만드는 게 위트고 내가
0: 바보가
1: 바보가 되는 게
0: 되는데.
1: 유머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에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대를 바보로 만들어서 웃기려고 하지 마라. 사실 그게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거든요. 저는 앉아 있는 것보다 나와 있는 게 낫고 나와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낫고, 그래서. 그게 타고났나 봐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너는 혼자 있을 때는 말이 없는데, 여럿이 있을 때는 말이 많아진다고. 재밌고, 그것도 보람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려면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마찬가지지만 빙산의 일각이죠. 방송에 보이는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고 지금 이 자리에도 카메라 하시는 분, 뭐 조명 하시는 분, 뒤에서 연출하시는 분, 제 말을 받아주시는 PD 선생, 그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는데 그 노고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뒤로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혼자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건데 그분들의 은공을 잊지 말아야죠.
0: 자, 선생님께서는 1975년 TBC 개그 프로그램 살짝이 우서예.
1: 살짝이 우서예.
0: 예, 살짝이
1: 그게
0: 우서예를.
1: 이제 살짝이 없어예라는 뮤지컬이 있었는데
0: 튼 거죠.
1: 제목을 살짝 비틀어서.
0: 네,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코미디언으로 데뷔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기가 재밌는 게 카투사로 군복무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난
1: 예.
0: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1: 그러니까
0: 무슨
1: 아마 김병조가 카투사 나왔다는 게참 웃길 텐데
0: 얘기예요? 네.
1: 그 가게 된 계기가 웃겨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논산을 갔는데 대위 한 분이 자 모여 그래서 앉아 일어나 이러더니 다시 앉아 이러더니 지금부터 특기를 적어내라. 아. 특기 스페셜리티 그래서 병과를 분류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태권도를 잘하는 사람은 보병으로 가는 거고 또 음식을 잘한다 그러면은 취사병으로 가는 거고 그런 건데 저는 마땅히 특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특기 웃기는 거라고 썼어요.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쓸 수 있었던 것은 1970년에 동국대학교에서 개교 기념으로 전국 대학생 화술대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개그 콘테스트 정도 되는데 거기에 최우수상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걷어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다가 웃기는 거? 걔는 웃기는 놈이 하나 왔네 그러면서 야 김병조 네가 웃기는 거라고 그랬냐? 네 웃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와서 웃겨봐라. 그래서 웃겼더니 진짜 웃기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웃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부대 보내주마. 그래서 내가 카투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웃겨가지고 카투사 간 사람은 제가 최초일 겁니다.
0: 전무후무하겠죠? 전무후무.
1: 아, 전무후무죠. 웃겨서 카투사 간 것도 처음인데 네. 거기서 이제 저희 때는 만 3년 동안이니까. 병장 진급도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아주 모범사병으로 뽑혀가지고 병장 진급을 했는데 사소한 일이 연루가 돼서 결국은 한국군 부대로 원대 복귀가 네. 되게 돼서 저는 그동안에 뭐 카투사에서 뭐 태권도 해본 일도 없고 사격을 해본 일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상의를 드렸더니 그 부대에 문선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내가 거기 사회자로 활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적어냈더니 그 선임하사분이 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최우상 받은 사람이니까 아, 괜찮은 사람이 왔습니다 이렇게 참모님에게 풍신을 해서 이제 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전군 문선대 경연대회 최우수상 받고 그러면서 제가 대본도 쓰고 뭐 연기도 하고 사회자도 하고 이러면서 큰 공을 세웠더니 우리 참모님이 제대 한 달 전에 너 제대 얼마 안 남았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가 카투사에서 한국군 부대로 와서 그동안에 많은 공을 세웠으니 너를 방송국에 넣어주마. 그래서 또 방송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웃겨서 카투사 간 것도 최초고 방송국에서 추천 케이스로 들어간 아니, 것도
0: 군 추천 방송국 입사가
1: 그러니까 그게 TBC라는 옛날 동양방송 하고 백마부대하고 자매부대였는데 아, 우리 부대에 이런 예, 큰 예. 일을 한 사람이 있으니 네, 네, 이렇게 네.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네. 물론 테스트를 거쳤죠, 네, 거쳤죠. 이제 그리고 나서
0: 당연하죠.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코미디언 하실 때 그 준비를 할 때죠 물론 목표가 김사과시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셨을
1: 예, 어떻게 그 중요한 걸 하나 꺼내셨네요.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김사과시라고 하는 분은 김병현이라고 하는 분인데 네. 이 양반이 향시에 장원을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학식을 가진 젊은인데 사실은 저희 그 할아버지가 역적 김익순이라고 하는 분이 역모 홍경련한테 네. 역모하는 바람에 역적으로 몰려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과정에 시험을 봤는데 이제 장원을 했어요. 장원을 하고 이제 어머님께 장원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니까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그럼 시험 문제가 뭐였냐 이러니까 죄인 김익순을 논함 주저앉죠. 너희 할아버지였단다. 그러니 뭐 조상에게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하늘을 볼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사카스를 쓴 거죠. 그래서 사카스를 쓰고 전국을 주유하면서 뭐 지식인이라든지 또 부유한 사람들의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 최소한 김사깟 같은 개그맨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최소한 그런 지식인들도 팬으로 갖고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개그맨이 네. 되고 싶었다 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꿈을 이뤘다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인기가 있고 그러니 연말에 그 예를 들면 장군들 모임이라든지 장관들 그렇죠. 모임에 네. 가끔 초대가 돼서 사회 보러 가면 그때 그 친구분들끼리 나가노라라 막 이래요.

0: 그래서 아, 내가 성공했다.
1: 아, 근데 이제 1980년대 배추머리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 아까도 뽀뽀뽀랑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넘나들면서 화려한 전성기를 보내다가 그 중에 이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서 방송을 중단하게 됐어요.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0: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고 심히 필심비라는 말이 있는데 기쁨이 기쁘면 슬픔도 깊다 이런 얘기인데 좀 인기가 좀 있다 보니까 정치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여흥 프로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 대사를 보니까 거기에 내 철학에 맞지 않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정중히 이렇게 여쭈었는데 그게 이제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또 연기자라는 게 대본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하여튼 뭐 연예 프로 또 식구들끼리만 있는 자리니까 참 괜찮겠지 않은 아니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그 대목이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고 저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정치 상황과 맞물리면서 정말 많은 곤혹을 치르게 됐죠. 뭐 제 잘못이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참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하지만 또 이게 겨울이 깊으면 봄이 더욱 따뜻하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한학도 한학자라고 표현한다면 배울 학자의 사람이니까 한학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전 한학자라는 말을 수용하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한학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1: 맞습니다. 예.
0: 행복도 영원하지 않고 네네네. 불행도 영원하지 않다. 네네네. 그래서 부의불교하고 비니무구하라 넉넉하다고 의시되지 말고 어렵다고 기죽지 마라 라고 하는 교훈도 얻게 된 저로서는 정말 좋은 계기고 그 얘기를 하지 않고는 저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기자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때의 기사 때문에 만분의 일이라도 뭐 당연히 기자 선생님께서는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사를 쓰신 건데 이제 모처럼 저를 보시고 혹시라도 만분의 일이라도 저 부담을 갖는다면 전혀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보호학자 시호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나의 단점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스승이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 기자 선생을 대합니다. 네.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년을 성현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계기를 주셨다는 점에서 반어법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인생량 독인 오늘은 배추머리 코미디언에서 웃음으로 고전의 지혜를 전하는 한 학자로 그야말로 새로운 교를 걷고 계시는 김병조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강단에서 한학을 가르친 지 좀 오래되셨죠. 그리고 강의를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1: 1998년에 네.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그 총장님이 저를 알아보시고 그 이왕에 광주에 내려오는데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저를 아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9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한 학기에 600명씩 평생교육원에서 오전 강의하고 오후에 300명 강의하고 이제 서울에 네. 이제 올라오고 그래서 한 17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날 잘 몰라요.
0: 한 요즘 아이들은
1: 이제 처음에는 한학을 가르치는데 좀 재미있게 가르치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3주쯤 지나면 사인해달라고 그래. 엄마가 받아오라 그랬대.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대학원은 이제 뒤로 하고 이제 그래서 조선대학교에서 특임 교수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번 학기부터 광주 보건대학교의 초빙 교수로 이제 보건대학교에서 이렇게 네, 똑같은 예. 강의. 네네네. 그 명심보감 강독이죠. 강독.
0: 근데 어떤 계기로 이제 조선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처음에 하게 되셨습니까?
1: 이제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아 이제는 인기가 아니고 인격이다. 이제 방송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나마 인기가 조금 잔존했을 때 고향 방송을 하자.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광주 지역의 민방을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조선대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뭐 연극영화과 출신이니까 연극영화에 관한 강의를 부탁을 했는데 저도 원래 꿈이 저는 서당 훈장이 꿈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훈장님을 네. 하시고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이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0: 그렇죠. 예. 맞습니다.
1: 언젠가 그 변화되는 기회가 되면 서당 훈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 그렇게 맞아떨어져서 그래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서 지금 올해로 25년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원래 이제 공직에 계시다가 중도 이제 관두시고 이제 시골에 사시는데 자식은 이제 가르쳐야 되고 이제 여건은 안 되고 그 저희 어머님이 이제 노점상도 하시고 애쓰실 때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책무 때문에 뭔가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옛날에 한학을 해오신 어른이라 이제 서당도 하시고 또 이제 많은 제자를 두셨는데 그런 분위기도 분위기지만은 제가 이제 장손이고 해서 저희 아버님께서 아주 엄하게 저를 키우셨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손주가 있고 이제 집안의 어른이 되다 보니까 아, 아버님의 가르침이 참 뜻깊은 가르침이셨다. 진실로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거로구나. 아버지 그때 저를 혼내시고 그렇게 쓱 즐거운 마음은 아니셨죠? 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이 자리에 아니 계십니다. 그걸 자욕양이 친부대라 그래요. 자녀가 부모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이제 와서 그 뜻을 함께 나눠드리고 싶은데 아니 계신다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제 확인합니다.
0: 이제 딱딱한 한자어 속에 감춰진 이제 교육적인 내용을 뭐 특기의 위트랄까 그런 걸로 예, 풀어내다 보니까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명강사로 소문이 났어요. 예. 주로 어떤 주제나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1: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상에 따라 다를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학생들에게는 인성 교육에 관한 내용, 또 일반인들에게는 행복의 의미, 또 지도자들에게는 리더십, 또 공직자들한테는 청렴. 이게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이 이게
2: 아주 여러 분야, 뭐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0: 모든 분야를 다
2: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게 다 공통으로 얘기하면 먼저 인간이 되어라 해요. 먼저 인간이 되라는 거기 때문에. 네.
0: 그러니까 아직도 인간이 못된 사람들이 주변에 덜어는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인간이 돼야 될 거.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먼저 인간이 되라는.
2: 그러니까 그 아주 좋은 말씀을 유도하셨는데 요즘엔 인은 있고 간이 없어요. 아. 간이라는 게 사이간자인데. 사이간자. 네. 이게 인간이 유일하게 상대를 배려하는
0: 동물이죠.
2: 동물인데 예. 인만 있고 간이 없다. 그리고 말씀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상대를 나타내요. 예. 그러니까 한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사람 인자의 깊은 의미 중에 상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인 후기 상대를 먼저 하고 네. 나는 뒤에 선다. 뭐 수기 지인이라 자기를 먼저 수행하고 상대를 묻지도 한다. 그래서 인자라는 게 상대를 뜻하거든요. 또 감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제일 필요한 게 배려인데 자기밖에 모른다. 요즘 여러 가지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래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네.

0: 그런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인간이 되어라죠. 네.
1: 그 명심보감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 책 고전인데요. 귀감이 될 만한 좋은 구절이 담겨 있는 책이다 정도로만 이제 알고 아 명심보감 좋은 책이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심보감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입니까?
0: 좋은 질문입니다. 네. 원래 명심보감은 1393년 홍무 26년에 네. 중국 명나라 초기 때 제야학자인 범리본이라는 분이 유교, 불교, 도교의 경전 중에서 후세에 교훈이 될 만한 글들을 뽑았는데 그게 798구절짜리의 명언집이자 명문집이에요. 그러니까 789구절을 20편으로 나누어서 선행에 관계되는 일은 기해선편, 효행에 관계되는 일은 효행편, 예를 들면 먼저 인간이 되어라라고 하는 구절은 정기편, 또 예를 들면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 것이 좋은가 하는 교우편, 자녀 교육에 필요한 뭐 훈자편, 이렇게 20편으로 나누어 놓은 명언집이자 명문집인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간되는 게 1454년 아. 단종 2년에 청주 그때 당시 충청도 관찰사인 민건이라는 분에 의해서 청주에서 발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왜 서울에서 발간이 되지 않고 청주에서 발간이 됐을까에 착안을 해서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그 전해에 계유정난이라고 수양대군이 집권 과정에 김종서 세력을 제거하는 사건이 계유정난인데 계유정난을 통해서 예를 들면 공신들은 서울에 남아서 요직에 앉고 그 나머지는 뭐 차명을 한다든지 유배를 보내고 또 아니면 좌천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선출직이지만 그때는 임명직이었으니까 좌천된 다섯 명의 그 지도자들이 청주에서 당시 이 땅에 떨어진 인륜 도덕을 다시 회복하려고 책을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책이 편집이 되죠.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남아있는 명심보감은 그 3분의 1 정도이고 제가 번역을 했던
1: 300개나
0: 그렇습니다. 3분의 1 정도만 시중에 그 민감한 내용을 편집을 하고 원래의 원본 명심보감이 1970년대 중반에 경북 고가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번역을 한 책이 바로 그 김병조의 마음공부라는 책입니다.
1: 마음공부 여기
0: 예, 예, 바로 이 책이 부끄럽습니다만은
1: 지금 말씀하신 김병조의 마음공부 상학원 묵직한 이제 두 권의 책입니다. 책 쓰시면서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0: 제가 98년에 시작을 해서 2014년에 이 책이 발간이 됐고 이제 그 전에는 시중에 있는 명심보감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 책이 이 원본이 발견된 게 얼마 되질 않아서 이제 그 횟수로 따지면 한 10년 정도 걸린 대학노트 6권짜리 제가 직접 다 6필로 썼습니다.
1: 10년이라면은 강산에 한번
0: 예예. 그래서 강의 정도. 내용을 위주로 해서 이제 가능하면 쉽고 재미있게 한하게 어렵고 딱딱하고 뭐 구닥다리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니까 네네. 쉽고 재미있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효어치면 자여 교지하나니 신기불효인데 자하효원이리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효행편에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내 아이도 따라 효도한다. 내가 이미 불효하였는데 내 아이가 어찌 나에게 효도하겠는가. 이런 구절을 설명할 때 이제 군대식으로 상병이 병장한테 잘해야 일병이 상병한테 잘한다. 자기는 병장한테 대들면서 일병이 상병한테 대들면 죽기를 각오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회사분들한테도 부장님이 국장님한테 잘해야 밑에 과장님도 부장님한테 잘한다. 이걸 넉자로 쓰면 니나 잘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1: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선후배 관계거나 뭐 어디 관계거나 다 마찬가지죠.
0: 그렇죠. 모든 관계에서 네네네. 다 필요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쉽게 재미있게. 네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만들 때 주안점을 뒀던 게 구어체로. 문어체가 아니고 네네네. 구어체. 우리는 방송인이니까 네네네. 그저 편하게 우리가 주고받는 말투로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과찬이신데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을 했다고 과찬을 해 주셔서 부끄러웠습니다.
1: 야,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많은 책 가운데 왜 명심보감일까? 명심보감을 관통하는 주제.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0: 한마디로 하면은 첫 구절에 나와 있는데 자활 위선자 천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 천보지 이완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스승께서 이제 공자님을 스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선자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 갚는다 이제 그런 구절을 저는 달리 좋은 일을 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 좋은 일을 하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명심보감은 한마디로 행복론이다.
1: 행복론이다.
0: 모든 구절이 행복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그런 눈으로 접근하다 보니 명심보감을 한마디로 키워드가 행복.
1: 행복.
0: 한학 강의나 방송이나 같더라고요. 그 교단이 무대고 또 수강생들이 객석에 계신 시청자분들이고 그 교재가 이게 예를 들면 명심보감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제 강의하는 걸 보고 모노드라마 하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강의와 방송의 차이는 강의는 의미 있고 재미있어야 돼요. 근데 방송은 재미있고 의미 있어야 돼요. 결국은 같아요. 근데 의미를 중시하느냐 재미를 중시하느냐 인생사가 다 그래요. 뭐 재미는 재미대로 우리가 추구를 하되 의미로운 삶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전이 그 의미를 이렇게 충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매일 세수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마음을 씻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명심보감을 세심보감 이렇게 표현합니다.
2: 오래전부터 전화를 하신 준비의 결과로 오늘 여러분들을 뵙는 것처럼 금방 소문나더만 잘 가르친다고. 분자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말로 바꿔 말하면 지도자인데

0: 봄 다음에 뜨거운 여름이 오고 가을 다음에 추운 겨울이 오니까. 고맙습니다. 요즘 제일 중요한 화두가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이렇게 전파하는 행복 전도사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 일을 해야겠다. 이제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회향이라고 돌려드린다는 의미에서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가능하면 옛날에 좋아했던 배추머리, 나가노래랑 했던 배추머리 김병조라는 사람이 그런 고전을 설명함으로 해서 세상을 좀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저의 시작하게 된 계기죠.
1: 인생낭독인 오늘은 명심보감을 통해 고전의 지혜를 전파하고 계신 우리의 훈장님 한학자 김병조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선생님의 모습을 뵈니까요. 그동안 닦아온 그 인품 있는 학자의 이제 풍모가 느껴지는데 집안 분위기도 이렇게 고즈넉하고 따뜻하고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자택에는 오래 사신 걸로 제가
0: 이제 45년째 네. 월계동에서만
1: 네네. 근데 그 아파트 초입에 선생님이 직접 쓰신 그 비석이 있다고 들었어요?
0: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월계동에 지금 46년째 네. 이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뭐 별하별 소문이 다 돌아요. 뭐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런다. 그런데 저는 목적은 단 하나. 양반은 이사를 가지 않는다. 이제 오래 살다 보니 이제 주위 분들하고 친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네.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이제 돌을 하나 준비를 했으니 먼저 글씨는 잘 못 쓰고 이제 악필인데

0: 근데 이웃사촌을 거리는. 그래서 멀리 사는 친척보다 이웃이 더 낫다라는 구절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써드렸더니 또 영광스럽게 그걸 이제 돌에 이렇게 조각을 해서 이제 또 왔는데 그 오며 가며 볼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꿋꿋이 한학재의 길을 걷고 있는 삶 자체가 비석에 고스란히 녹아있다고도 보이는데 가족들에게도 평소 부를 수 있는 호를 지어서 선물해 주셨다고
0: 들었습니다. 예. 뭐 사나이가 또 이제 어떠든 한학이라는 집안에 호 하나쯤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응봉, 매응자에 매뿌리봉자를 쓰는 응봉인데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누가 좀 내 호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1: 아호.
0: 자호를 얻었는데 그게 선산. 선산의 봉우리인데 조상의 참 빛나는 어를 이렇게 이어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응봉이고 제 아내는 위이당이라고
1: 위이당
0: 할 위자에 말 이을 이자 위라는 말은 할 뿐이란 뜻이에요. 할 뿐. 우리 집사람이 올해로 결혼 45년이 됐는데 그냥 예를 들면 줄뿐이란 말이죠. 줄뿐 할 뿐 만며느리로서 그 살아온 삶을 보니 참 뿐 내 삶을 살아온 것 같아서 위이당. 그리고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딸은 여원 같을 여자의 둥그런 자 둥글둥글 원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대로 이제 큰 대자의 길로자인데 바른 길.
1: 바른 길.
0: 그러니까 네. 군자 대로행이라는 말은 군자는 큰 길로 다닌다라는 뜻이 아니라 군자는 바른 길을 간다 이제 정도라는 뜻이죠. 특히 이제 우리 며느리가 이제 결혼한 지 한 4~5년 벌써 8년 됐구나. 이게 며느리가 신혼 시절에 내가 호를 하나 지어주마 했던 게 이위당이에요. 이위당은 김현철 씨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제 노래 제목이군요.
0: 예,

0: 이게 사실 선비의삶, 훌륭한 사람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분수를 설명을 할 적에 안분신 무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분수를 지켜야 치욕을 받지 않는다. 그 분수라는 게 뭐냐? 4분의 3. 이런 게 분수라는 거예요. 그 분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4분의 3과 4분의 5. 4분의 3은 진분수, 4분의 5는 가분수. 4분의 3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넷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셋만 쓴다 이런 뜻이죠. 총명사회라도 수지유한다. 총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척한다. 태권도가 8단임에도 불구하고 백디인 것처럼 행동한다. 예를 들면 훌륭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이 참 살아보니 참 아름다운 삶이더라. 그래서 이위당, 말 이을 이자에 할 위자가 이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래서 김현철 씨하고 관련된 호를 하나 지어줬습니다.
1: 가족분들과 같이 방송도 하고 계시죠?
0: 이제
1: 시래기톡인가요?
0: 시래기톡. 네. 김병조의 시래기톡이라고. 이제 언젠가 이제 저희 선친께서 그 육성으로 남기는 조그만 테이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그쪽 분야에 일을 하고 있어서 그걸 좀 CD로 굴 수 있느냐 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연세가 작년 제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언뜻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아, 아빠도 벌써 할아버지 돌아가실 나이가 됐다. 뭔가 좀 남기고 싶은 게 그 생각이 있었고,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덧 뭐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니까 뭔가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맞아떨어져서 이제 저희 아이하고 같이 마지막에 묻는 방송을 이렇게 하게 돼서 사실은 남기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한 두 달 전부터 우리 손주하고, 손주가 유치원에 다닐 때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명심보감.

0: 역시 명심보감에서 또.
1: 그래서 내가 우리 손주에게 사실은 이건 비밀인데 우리 손주에게 남기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2: 할머니 이름에 나오는 현자야. 자, 따라해봐. 볼견, 어질현.
3: 어질현.
2: 이게 현자는 현명하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또 선하다, 착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훌륭하다 그 말이야.
0: 자, 명심보감 강의를 시작하고 전국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이 동양 화가이신 부인께서, 사모님이 매니저 역할도 하시고,
1: 예, 고생이 많죠. 뭐
0: 직접 운전도 하시고, 예, 스케줄 관리도 하신다고요. 든든히 내조를 해주시는 사모님께 저쪽 보지 마시고, 영상 편지 한 통. 예. 예.
1: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와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당신은 항상 나를 1번으로 알고 이렇게 부족한 날 따라주어서 고맙고, 어차피 명심보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현부는 영부기라고,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만들고 못된 아내는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아버지께서 아마 당신이 결혼할 때 써주신 글귀로 아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인생 낭독 시간에 초대가 돼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에는 바로 당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싶어서 정말 고맙다, 미안하다, 이제 그 말밖에 들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사랑합니다.
0: 아, 진짜 그 이게 눈물 없이는 그럴 수 없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 예기치 못한 또 일도 많고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한마디. 그 한학자 김병재 선생님의 강의를 하신다면
1: 그 명심보감의 행복론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비결과 아마 답이 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평소에 행복의 비결은 웃음소리에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을 웃음소리에. 갖고 있습니다. 예. 우선 하하하, 이건 아래하자거든요. 하심, 낮춘다.
0: 낮춘다.
1: 금유하심자 만복자 귀이란 말이 있는데, 무릇 겸손한 사람에게는 모든 복이 귀한다 이런 얘기인데,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행복해집니다.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괴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은 호호호, 그러니까 좋아한다, 사랑한다.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꽃을 사랑하면 꽃이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어머님이 왜 그런 즐거운 어려운 그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도 왜 행복하셨겠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 다음은 허허허, 이제 비일호자, 비워라. 모든 근심 걱정은 욕심에서 오는 거거든요. 논 99마지기를 가진 사람이 100마지기를 채우려고 2마지기 가진 사람한테 빌려줘 이런다는 거죠. 그럼 99마지기 가진 사람은 영원히 가난한 사람이고, 2마지기 가진 사람이 빌려줄 때는 부자죠. 그래서 늘 욕심을 버릴 때, 마음을 비울 때 행복해진다. 마지막으로 후후후는 네? 뒤후자예요. 뒤후, 양보할 때, 선인후기라고, 상대를 앞세우고 뒤에 양보할 때, 즉 손해볼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후리우시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손해보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하하하 웃으시면서 낮추시고, 호호호 웃으시면서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허허 웃으시면서 모든 걸 비우시고, 그럴 때 채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후후 웃으시면서 손해보고 사신다면 만사가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0: 명강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내가 왜 이런 방향으로 일찍 방향을 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해요. 강의하기 전날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모습이 달라진대요, 모습이. 내가 준비한 내용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이라는 게. 또 강의하고 난 다음에 그 보람. 저는 지금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어지길 바라고, 저도 언젠가 많은 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옛 성현의 말씀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설명해드림으로 해서 그분들의 삶이 풍족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일조하는 것, 그것이 제 마지막 모습이길 바라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모습이 계속 이어졌으면, 이제 그러려면 더 건강해야 되겠죠. 나의 모든 것. 네. 저는 명심보감을 이렇게 배웠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아버지께 그런 면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명심보감처럼 살려고 하고, 또 명심보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욱 행복해질 수 있었고, 그래서 내게 만약에 명심보감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인생양동인, 오늘은 유쾌하면서도 그 속에 묵직한 울림이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면서도 어느새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친근한 한학자의 풍모를 보여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가까이서 고전의 지혜를 통해 성숙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상당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영광이었습니다.
0: 수백 년이 지난 고전이 여전히 큰 공감을 얻는 이유는 먼저 산 선인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시대는 달라도 사람의 도리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니까요. 오랫동안 사랑받는 고전 한 구절 음미하면서 인사드립니다. 행유부득 반구적이, 행하고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한다. 고로 내 탓이다. 제 탓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악이 공존하는 문화의 역설. 안녕하세요, 김일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실 또 세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자요, 오늘 저희가 이제 새로운 문화의 역설을 듣기 전에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다들? 우리 예. 박재희 교수님과 함께 시간. 네.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세요?
2: 저는 제가 또 잘 알고 있었던 또 주제이기도 하고 또 유행가. 예. 유행가를 가지고 저희가 또 상호사 정신을 또 얘기를 했었죠.
0: 아, 상호사.
2: 또 상호사 정신으로 또 예. 재밌게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아, 가자 씨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3: 저는 되게 너무 좋았어요. 약간 한국 음악 문화에 대해도 알게 됐고 이렇게 자세하게 배워서 되게 좋았어요.
0: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네. 아, 가자의 이름의 뜻이 사슴이다.
3: 아, 사슴.
0: 예. 확실하게 알게 되네요.
1: 예, 그렇죠.
0: 예. 홍원 씨는 어떻게 사무사 정신으로 예. 사악한 생각 많이 안 하셨어요?
1: 사악한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 교수님께서 말씀을 쉽게, 유익하게,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푹 빠졌습니다. 문화 역설 시간만 기다렸어요.
0: 정말? 사악하진 않지만 좀 진실되진 않는데 사람이
3: 진실 안 느껴져요.
0: 그래요. 어쨌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더욱더 기분이 좋고 예. 저희가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언젠가는 또 이제 여행도 진짜 또 해외여행도 좀 가고 싶지 않나
1: 가고 싶어요.
3: 여행 가고 싶죠.
0: 그래요. 맞습니다. 만약에 좀 우리가 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한번 봉구 씨 어디로 좀 가고 싶으세요?
2: 저 이란 한번 가고 싶습니다.
3: 꺼보세요. 꺼보세요.
2: 궁금해졌어요.
0: 왠지 궁금해지죠. 네. 가살 덕분에. 네. 이란 가면 어디를 좀 둘러봐야 될까요, 진짜?
3: 이란은 처음부터는 우리 도시로 와야죠. 에스파한이라는 도시인데 에스파한부터 봐야죠. 에스파한 되게 맛있는 것도 되게 많고 예. 볼거리도 되게 많고 재밌어요. 완전.
0: 아니, 맛있는 거는 뭐가 있는데요?
3: 대표적인 음식을 말하자고 하면 케밥이라는 음식이 있거든요.
1: 케밥. 그 터키 그 케밥이요?
3: 그거랑 조금 달라요. 우리 주로 양고기나 아니면 닭고기로 구워서 먹어요. 그거 되게 이란에서 유명하고 사람들이 그걸 즐기면서 많이 먹어요. 아니면 밥이랑 샤프란 섞어서 먹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0: 아, 뭔가 깨끗해질 것 같네요.
1: 네.
0: 정작 우리 가자는 그러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3: 저는 두바이 가고 싶어요.
0: 두바이?
1: 두바이? 두바이.
3: 어렸을 때 두바이 많이 갔다 왔다 했기 때문에 요즘 진짜 가보고 싶다, 다시 가고 싶다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0: 두바이 좋고. 홍원 씨는 혹시?
1: 저는 하와이에 가고 싶어요.
3: 오!
0: 하와이.
1: 네, 제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혼자 가보고 싶습니다.
3: 혼자?
0: 네, 네, 왜죠?
1: 자유롭게 사무사 정신으로 사악한 기운 싹 사라지게 한번 혼자 가보고 싶습니다.
0: 근데 일단 신혼여행지로 갔던 곳을 혼자 가겠다 이 생각 자체가 너무 사악한 거 아니에요?
3: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0: 사무사 정신에 어긋납니다.
1: 예.
0: 네, 조심해 주세요.
1: 예.
0: 이런 생각만으로도 정말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시간이 정말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에게 오늘의 역설을 들려주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0: 안녕하세요, 신병주 교수입니다.
1: 아, 제가 유명한 교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또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아, 우리 교수님 건국대 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저술하신 역사 책만 30권 이상.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아, 그리고 수많은 방송에서 강연까지 하신 역사학자님. 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0: 아. 네. 이렇게 오늘 함께 만나뵙게 돼서 반가운데요. 네. 하잘 씨도 뭐 제가 이렇게 또 보니까 이란인이시더라고요.
2: 그렇죠. 네,
0: 네. 이란이 내년에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 한국하고 동반.
3: 네, 맞아요. 맞아요.
0: 좀 더 반가워.
3: 네, 반가워요.
2: 아, 확실히 사전조사를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역설이 기대가 되는데요. 아니,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건가요, 교수님?
0: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뭐 어릴 때부터 옛날 이야기들 많이 좀 들었잖아요.
2: 그렇죠. 예.
0: 이 어떤 이야기들이 좀 기억에 남나요?
2: 예, 뭐 떡 하나 주말 한 잡아 먹지. 뭐
1: 이것도 있고.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기
0: 또 혹부리 영감 뭐 네. 이야기라 네, 네. 금도끼 은도끼 뭐 이런 이야기라 이란 하면 근데 이제 옛날 고대는 페르시아잖아요.
3: 맞아요, 페르시아.
0: 근데 이상하리만큼 페르시아 하면 항상 그 따라 붙는 말이 페르시아 왕자, 페르시아 공주. 예. 이란은 왕자하고 공주만 사시는 것 같아?
3: 봐요? 저 말씀하세요.
2: 우리나라도 다들 저기 경복궁 가면 아 내가 여기 살았던 것 같아. 뭐.
1: 그렇죠.
2: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옛날 얘기를 꺼내신 거 보니까 혹시 오늘의 역설도 옛날 이야기와 관련이
0: 그렇죠. 옛날 이야기 관련되고 옛날에 소위 서민들이 가장 뭐 즐겨 들었던 이야기들 네. 이게 그때도 소설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도 소설들 상당히 뭐 인기 있는 소설 네.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잖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 많은 사람들을 정말 뭐 웃고 울게 했던 고전 소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2: 아, 흥미롭다. 재밌겠네요.
1: 좋습니다.
2: 아니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건가요, 교수님?
0: 고전 소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1: 아, 흥미롭다.
2: 재밌겠네요.
0: 좋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었어요. 원래 오동 사실 양반 집수. 놀랍게도 홍구가 탄 박에 보면 거기에 흑이 나와요.
2: 아, 흥미진진하네요.
0: 조선시대 과거 시험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몽룡처럼 공부해갖고는 절대 안 돼요. 진짜.
2: 이몽룡이 공부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1: 작품 속에서는.
2: 아니, 알아서 쓰시니까.
0: 고전소설 하면 그 말 그대로 뭐 옛날에 쓰여진 소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고전이라는 말에는 이미 이 소설은 베스트셀러였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전이라는 표현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전소설은 그 당시에도 상당히 정말 히트를 칠 수 있었고 이런 또 히트를 칠 수 있었던 이런 작품들은 분명히 특징이 있어요.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또 현대소설도 되게 이제 사람들이 네. 좋아하는 소설들은 예. 그런 어떤 뭔가 이 시대상이 잘 반영된다라든가 또 남녀간의 어떤 극적인 뭐 사랑 이야기라든가 또 이런 모습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고전 소설에서 이 뭐 중심이 되는 내용들은 그 시대상을 잘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팩트 위주로 뭐가 되면 재미가 없어요.
2: 맞아요.
0: 그러면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잖아요.
2: 극적인 요소.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설에는 또 허구를 담고 있어야 된다.
4: 허구를 담고 있어야 된다.
0: 그런 것들이 어우러질 때 이제 고전 소설이 이제 아주 그 유행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다는 네. 거죠.
2: 그러니까 지난 시간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우리 이제 시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0: 예, 예.
2: 당시의 노래, 민요, 유행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도 시대상을 반영하는데
3: 맞아요.
2: 역시 소설도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0: 그래서 우리 뭐 대표 소설이 영화로도 나왔는데 전우치. 강동원 씨가 전우치 역을 했잖아요. 정말 지금 뭐 홍길동전. 그리고 이제 뭐 흥부전. 이게 그냥 뭐 흥부를 주인공으로 했고 뭐 홍길동을 주인공으로 했고 전우치를 주인공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시대상이 다 나타나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아주 잘 나타나 있고 앞에도 소개했지만 너무 이제 팩트 위주로 하면 이게 흥미가 없으니까 과장이라든가 허구적 상황을 도입을 시키면서도 춘향과 네. 같은 인물 있을 수 있어. 심청과 같은 인물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준다라는 거죠.
2: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허구면 또 안 돼. 아 있을 법 해야 돼.
1: 너무 허구면 나가면은
2: 그렇지.
1: 맞아.
0: 그래서 이제 우리 저가 오늘 소개시켜주는 작품들을 직접 소개를 드리면서 이런 고전소설에 어떤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고 어떤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이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 네.
0: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릴 작품이 홍길동전.
1: 홍길동전. 홍길동전.
0: 그래서 이 홍길동전은 혹시 예전에 국어 시간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혹시 기억에 남는 구절 같은 거.
2: 아, 명대사 있잖아요.
0: 네, 명대사. 네. 네.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지 못하는.
2: 그렇지.
0: 형님도 형님이라 부지 못하는.
2: 호부호형.
0: 호부호형. 오늘 예. 바로 그 앞 시간에 그 이제 한자를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2: 박 교수님이요? 네. 네, 박 교수님.
0: 바로 호부호형 나오는데 예. 이 홍길동전에서 시대상이 잘 반영된 내용이 바로 호부호형이다.
1: 호부호형.
0: 근데 결국 그걸 못한다라는 거죠. 왜 홍길동은 못하는가? 바로 서울이라는 신분 때문에.
2: 아, 서울.
0: 자, 그럼 예. 서울이 뭘까요?
2: 우리 가장 씨가 좀 얘기해 주세요.
3: 서울?
0: 서울.
3: 서울?
2: 서울.
0: 서울. 우리가 보면 우리 조선시대 양반 사회에서는 처가 있어요. 처, 부인. 처. 본부인.
2: 네, 와이프가 있죠.
0: 와이프가 있고 부인 이외에 첩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그 시대는 관례예요, 관례. 그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요 처가 낳은 아들을 적자. 그리고 요 첩이 낳은 아들을 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그 첩 중에서도 신분이 천한

0: 여성, 그 천민 여성과 이 사이에서 태어나면 얼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서을이라는 말은 서자와 얼자를 합한 말이다.
1: 그 당시는 첩을 둬도 뭐 지탄받거나
0: 전혀 문제가 없었죠. 왕도 첩을 둘 수 있어요. 조선시대 왕의 첩을 후궁이라 그런 거예요.
1: 후궁. 후궁들이 많아요.
0: 예, 그 후궁 중에서 제일 풍계가 높은 사람이 빈이 되는 거예요. 빈.
2: 빈. 장희빈.
0: 그렇죠. 뭐 장희빈, 뭐 숙빈 최 씨, 네. 뭐 경빈 박 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왕실부터 얘가 자손들을 좀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첩도 필요한데 그 대신에 이 첩의 자식들 소위 서자나 을자가 너무 이제 더 많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첩은 여러 명 둘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뭐 관직 진출이라든가 이런 데 기회를 줘버리면 이 양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많이 제한이 된다. 그래서 서을들은 차별을 하는 거예요. 관직에 진출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어떤 시대의 모순을 어떻게 보면 고발하는 인물이 바로 서울 출신 홍길동이다.
2: 아, 그렇게 이제 정리가 예. 되는군요.
0: 자, 그러면 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홍길동 아까 서자하고 얼자가 있다 그랬죠. 예. 서자일까요, 얼자일까요? 홍길동.
1: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0: 서자 구분이 있다 그래서 서자는 양반과 일반 평민 이상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나고 얼자는 양반과 천민 신분의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 이거 힌트 드릴게요. 호보 허용도 못했다 그러면
1: 얼자. 얼자. 극적으로 가는구나.
0: 그렇죠. 네. 국어 시간에 사실 요 부분이 나오기도 해요. 홍길동은 홍판서댁에서 일하는 시비춘섬의 아들이다. 홍판서댁에 일하는 여종의 원래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더 참. 그러니까 서자 정도면 그래도 호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네. 근데 이제 얼자니까 더 이제 차별하다. 그래서 앞에 소개했듯이 서자 하면 좀 덜 극적이야. 그러니까 이 얼자를 주인공으로 해야 임팩트가 있다라.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허균이라는 이 주인공이 또 밝혀진 대표적인 소설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고전 소설은 작자가 밝혀져 있잖아요. 네. 우리 흥부전, 뭐 심청전, 뭐 다 작자 이상인데 이 홍길동전은 작자가 밝혀져 있어.
2: 그치.
0: 그 작자가 되게 유명해.
2: 예.
0: 허균이라고. 예. 허균 선생님 우리 아시죠?
1: 알죠.
0: 그래서 이 허균이라는 분이 되게 당시에 보면 이 지식인 중에서도 자유분방하셔. 그래서 이 조선사회 잘못됐다. 그리고 또 본인이 이달이라는 스승한테 배웠는데 이달이 서울 출신이에요.
2: 아.
0: 근데 야, 우리 스승 정말 똑똑하고 참 훌륭하신 분인데 서울이라는 이유로 관직 지출. 이게 또 너무 안타까워. 사실 허균 본인은 양반 명문가 출신이거든요.
2: 예.
0: 허균의 아버지가 허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또 아주 고위직까지 갔고 강릉에 가면 유명한 두부 아세요? 무슨 두부?
2: 초당두.
1: 초당두.
0: 초당이 호가 허엽이라는 사람. 강릉이 예. 고향이.
2: 아, 그래?
1: 그래서 또 그렇게 이어지네.
0: 그래서 지금도 강릉에 가면 허균 선생하고 그 누이가 허난설이라는 분인데 허난설원의 그 생가가 지금 이렇게 조성이 잘 돼서 이 기념관하고 더불어서 이 정말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 유적지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요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었어요, 원래.
1: 어? 네? 아, 소설 속 주인공인데 실존 인물이? 예.
0: 허균이라는 인물은 광해군 때 인물이지만 이 홍길동이라는 실존 인물은 도적이었는데 연산군 때 활약한 도적이었어요.
1: 오, 와, 그러니까 이거는 충격이네요.
0: 소설을 쓰면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주인공을 한 거는 연산군 시대 아주 유명한 도적이니까 우리도 그 주인공의 이름을 홍길동으로 딱 붙이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이게 빨리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아, 이게 도적이 주인공이다.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캐릭터가 비슷해. 아주 도적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관리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자기의 재산을 좀 이렇게 풀어서 좀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또 들었다라는 거죠. 한때는 우리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동사무소나 은행 가면 제일 많이
1: 쓰니까
0: 제일 먼저. 예. 예. 그래서 예금주에 홍길동이라 쓴 사람 예. 되게 많아. 홍길동이라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해지.
1: 친숙해요.
0: 네, 친숙해진 그런 이름이 되었는데. 네.
3: 일어나서도 있어요.
2: 어떤 이름이에요, 이란에서는?
3: 일어나서 되게 예를 들면 남자 이름을 말하자고 하면 알리, 모하마드.
1: 알리, 모하마드. 우리 익숙해. 알리다이.
3: 알리다이 축구 선수. 잘하시네요.
0: 알리다이 가잘슈도 아시고 그 옛날 축구 선수인데.
1: 축구를 진짜 아시는 거 아니, 신문선수님.
4: 아니 우리 신명주 교수님이 아, 거의 신문선님
5: 그 네.
4: 신문선 교수님 질문 있어요. 홍길동과 그 전우치의 공통점이 있나요?
0: 두 사람 공통점 있죠. 일단 날라다니죠.
3: 날라다니죠.
0: 날라다니죠.
4: 맞아요. 네.
0: 도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우치라는 인물도 그런 도술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추구하던 것을 획득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은 좀 상당히 이제 닮아있죠. 그런데 이제 좀 차이라면은 이제 그 홍길동전 같은 경우는 사회고발 소설 같은 거예요. 서울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 세계의 문제점 같은 것을 지적하고 전우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도가 사상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유학 이외에 그런 도술, 신선술 이런 문화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 시대적인 문화를 또 반영했던 그런 소설.
4: 시대상.
0: 그리고 이게 개성에서 전우치가 개성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요.
2: 예.
0: 근데 이게 또 절묘하게 조선에 들어오면 고려가 시대의 수도잖아요. 개성이. 개성 지역이 좀 탄압을 받으니까 특히 그런 문화가 좀 많이 형성돼요. 그 개성을 대표하는 지식인이 서경덕이라는 인물인데 전우치전 잘 읽어보면 전우치 형제가 서경덕하고 도술을 겨루는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같이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와닿는다는 거죠.
3: 예.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사회가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뭔가 사회가 뭔가 좀 잘못되고 이런 것은 알아. 그런 거를 정말 통쾌하게 탄관 오리가 막 횡포를 부리고 막 백성들 세금 수탈에 시달리고 이럴 때 누군가가 잘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렇지. 이거를 해결해 주는
4: 시원하지.
0: 그런 영웅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상을 탁 꼬집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읽고 보고 싶고 우리 시대에도 홍길동과 같은 영웅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다라. 그러니까
2: 그때 당시 뭐 조선 시대든 뭐 이렇게 도적도 있고 실은 뭐 이렇게 곡간을 해다가 이제 좀 못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요즘에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영웅.
4: 아, 히어로. 네,
2: 이런 히어로. 네.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0: 그렇죠. 왜 그것은 뭐 시대를 불문하고 그런 영웅 서사에는 뭐 다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저 지금 영화에서도 어벤져스 영화.
4: 네, 네.
0: 지금도
4: 열광하잖아요.
0: 정말 열광을 하죠. 그거는 정말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어느 시점에서나 다 그런 어려운 시점이 있고 아마 요즘 같으면 또 코로나. 아마 저는 이제는 정말 코로나를 이렇게 시대를 극복하는 그런 영웅의 등장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2: 이게 치료제입니다.
0: 막 그 어떤 반대 속에 막 몰래 백신을 만들고 뭐 이런 거
4: 연구실에서 막
0: 강의하는 세력
4: 바이러스 그냥. 없애고 막
6: 시나리오 쓰시는 것 같은데
3: 질문 하나 있는데요. 교수님 약간 좋아하는 영국 이야기가 뭐 있어요?
2: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4: 거 궁금하다.
0: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런 이미지가 되게 이제 컸던 것 같아요. 태권동자 마루차라차 아세요?
2: 알죠, 알죠. 마루차라차.
0: 김일중 아나운서 좀 오래 사셨나 마루차라차. 이런 철인 28호부터 해가지고 로버트 태권부이만 오고 그런 그치. 세대거든요.
2: 네, 로버트.
0: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그런 영웅들. 태권부이. 보면 그런 그 영웅서사에는 항상 그 등장하는 게 이 정말 그 다른 지역에서 온 이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가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2: 아, 저희끼리도 한번 좋아했던 영웅들이 있으세요?
4: 저는 이제 독수리 형제.
2: 독수리 형제.
4: 그때부터 이제 독수리 딱 다섯 명 딱 있으면은 든든했던 기억이 나요.
2: 아, 저도 구박광 선수 이런 말씀 드리기 좀.
4: 네.
2: 아, 지금 캡틴 아메리카를 찍죠.
3: 캡틴 아메리카.
4: 아, 그 미션을 통해서. 네.
6: 제가 사실.
2: 안 어울리죠?
6: 좀 조심스러운 게 스파이더맨 되게 좋아하고. 저는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3: 아, 저도요.
2: 어벤져스를 저희가 너무 근래 재밌게 봐가지고.
0: 그래서 제가 또 바로 이제 홍길동전도 우리 영웅 이야기잖아요. 이번에는 여성 영웅 이야기를 제가
2: 여성
0: 혹시 박시전 또는 박시부인전이라는 소설 제목 들어보셨어요?
2: 제목은
0: 박시부인.
2: 박시전.
0: 바로 이 박시라는 부인이 언때 이 소설의 등장명이 언제냐면 우리 역사 속 가장 치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병자호란 때 당시 왕인 인조가 남한사상을 내려와서 당시 오랑캐 황제인 청태종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구두루에라는 치욕적인 항복의식. 이거 예전에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
2: 박해일 씨가 명연기를 펼쳐줬죠.

0: 바로 그 시대가 이제 에서 일반 백성들도 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때는 우리가 훨씬 그 우위에 있었던 그 나라였는데 저 청나라 오랑캐한테 저렇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굴욕감, 치욕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 이후에 유통되는 소설 중에 하나가 바로 박시부인자. 이 줄거리가 뭐냐면 이 박씨라는 여인이 그 기록에도 보면 그 당시에 그 병자호란때 남한산성 방어의 책임자가 이시백이라는 사람인데 이시백의 부인으로 설정이 돼요. 처음에는 뭐 너무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 좀 외모도 볼품없고 뭔가 좀 이 부인이 조금 뭐 그렇게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이 계속 어느 시점부터 이 너무 이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말 같은 경우도 미리 먹여가지고 또 뭔가 이 전쟁에 대비한다라든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이런 그런 좀 저주가 풀리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바로 이 병자호란 상황으로 돌아가요. 이제 현실에서는 완전히 패배한 전쟁이었지만 소설에서는 완전히 대승리를 거둬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실명으로 그 소설에서도 청나라 그때 장군이 용골대 마부대인데 이 용골대하고 마부대로 완전히 이제 진짜 무릎을 꿇리는. 그래서 또 여성 히어로를 또 등장시켰다는 게 주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오랑캐를 물리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여성들도 충분히 나설 수 있다. 그런 어떤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조금 전에 스파이더맨 이야기 했지만 처음에는 조금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고 우리 항상 그 평범한 사람들은 안경을 꼭 끼우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 슈퍼맨도 그랬어요. 슈퍼맨도 뿔창경 끼고 있고
0: 그 벗고 탁 복장 갖추고 이러면서 완전히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죠. 그런 그래서 저는 이 고전소설을 잘 제가 이렇게 뭐 분석을 해보면 그런 동양과 서양이 좀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그런 면모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논리를 우리가 북벌이라 그래요. 저 청나라 오랑캐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를 하자. 예. 그런 복수의식이 담겨있는 소설이 박시연이라면 예. 이게 또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저렇게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저 청나라가 이제 또 같은 시대를 살아보니까 우리보다 이 과학이라든가 뭐 문명도 발전을 했다. 야, 이 청나라하고 계속 저렇게 대결 국면으로 가야 될 게 아니라 저 청나라에서 저 배워야 될 것도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북벌에서 우리 교과서에 배우셨어요. 북학이라고 그래요. 네. 청나라의 선진학문을 배우자. 바로 이 북학파의 가장 핵심 인물이 연암 박지원이라는 분 아시죠? 예. 그래서 이 박지원이 쓴 대표적인 그 작품이 청나라 기행을 해서 저 북경까지 갔다가 청나라 열하까지 다녀온 후에 쓴 기행문 열하일기. 그 열하일기에 담겨져 있는 뭐 짧은 소설이긴 하지만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생전.
1: 아, 유명하죠.
0: 허생전. 네. 이 허생전의 줄거리는 또 뭐냐면 이 허생이라는 선비가 남산에 있는 묵적골에 사는 선비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재밌는데 조선시대 조금 올라간 양반들이 살았던 동네가 남산이에요, 남산.
1: 그리고?
0: 그러니까 이 선비들이 붓으로 쓰고 먹을 갈잖아요. 그래서 동네 이름도 묵적골이야. 먹목자를 써요. 먹이 쌓여있는 골, 동네. 자, 지금 우리 남산 쪽의 동네 이름 뭐라 그럴까요?
2: 성북동이요.
0: 아니, 남산 쪽, 남산.
3: 남산 쪽 뭐예요?
0: 필동이라고 들어보시죠.
1: 아, 예.
0: 북필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는 그 흐름이.
1: 아, 묵적동에서 필동으로.
0: 그렇죠. 그렇게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 허생전의 주인공 허생원도 이게 주인공을 저 압구정동에 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같아서. 그렇잖아요.
4: 그래서
0: 거기서 계속 시험 준비하는데 맨날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공부 때려치우고 좀 돈 좀 벌어오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장사 상업 활동에 나서죠. 그리고 그때 딱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가냐면 변승업이라는 역관. 그 당시 서울 장안의 최고 부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변승업이라는 사람한테 만냥을 빌렸다. 이것도 시대상을 반영하는데 조선 후기에 가면 역관들이 부자가 많아. 왜냐하면 이제 청나라하고 무역하면서 이 역관이라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그걸로 이 언어를 잘하니까 장사를 많이 해요. 특히 인삼무역. 근데 물론 이건 허구예요. 생판 처음 본 사람한테 만냥 누가 빌려주겠어요?
1: 안 빌려주죠.
0: 지금의 화폐 가치로 하면 만냥은 대략 한 5억 가까이 돼요.
1: 말도 안 돼.
0: 조선시대 한냥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냐면 쌀 20kg 정도를 살 수 있어요. 그럼 한냥 20kg 한 요즘 살까 한 얼마 돼? 한 5만 원 될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와, 우리가 높네요. 보면 함량이 큰 돈이야. 이런 그 만냥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추석 앞두고 과일을 다 매점매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돈을 벌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주도 쪽에 말총이라 그래가지고 요 당시에 또 선비들이 이렇게 그

0: 갓 같은 거 할 때 꼭 이 말총이 필요한데 네. 이걸 다 사들여가지고 엄청나게 차익을 실현을 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그렇게 번 돈으로는 나름대로 이제 무인도에 가서 그곳에 또 많은 사람들을 좀 정착시켜서 뭐 좀 잘 살게 하는 뭐 이런 스토리예요. 결과적으로 양반도 이제 글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변해가는 시대에 적응을 해야 돼. 상업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허생이라는 건 요즘으로 치면 약간 벤처 기업과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
1: 잘 돌아가는.
0: 그런 그 허생전을 통해서 이제 박시전에서 보였던 그 청나라와의 대열의 시대가 아니라 협력하고 좀 더 그 요즘 표현을 하면 글로벌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설이 바로 허생전이다.

0: 저희 교수님, 예. 조금 더 우리들에게 그 친근한 작품은 없을까요?
1: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홍원 씨께서 좀 더 잘하는 작품이라고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예. 했는데 예. 이건 뭐 정말 한국인이면 이거 모르면 진짜 뭐 문제가 있죠. 바로 이 춘향전 이야기입니다. 춘향전은 근데 또 잘 분석하면 정말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 부분들이 많아요. 자, 먼저 한번 보세요. 춘향전의 가장 핵심은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그 남원에서 그 단오날 그 광활로에서 춘향이 그네 뛰는 장면을 보고 정말 이도령이 거기서 완전히 그냥 꽂혀가지고.
2: 눈에 그냥.
1: 왕자시켜가지고 뭐 편지 교환하게 하고 뭐 소위 말하는 연애하다가 또 갑자기 이제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조선시대 과거 시험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2: 네.
1: 이몽룡처럼 공부해갖고는 절대 안 돼요.
0: 그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1: 네. 조선시대 과거 시험 식년시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 일어나고 1년에 한 11명 정도만 뽑는 정말 어려운
0: 과정입니다.
1: 그래서 조선시대 이 과거 시험을 그 당시에 어떻게 또 표현을 했냐 하면 지금 우리 놀러 다닌다는 의미로 관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2: 네.
1: 근데 원래 이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길을 관광길이라고 그래요. 영광을 본다. 볼관. 빛광, 영광을 보는
2: 완전히 다른 의미네요. 아, 우린 놀러 가는 건데.
1: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 보면 과거 시험의 답안지를 시권이라고 그래요. 시권.
3: 시권?
1: 예, 시험 시자의 권. 시권이라고 하는데 이 과거 시험 답안지를 이렇게 채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성적 순으로 올려요. 1등 답안지가 맨 위에 올라가. 그러면 다른 답안지를 누르겠죠.
2: 네.
1: 누를 앞 시권 권. 뭐라 그런다?
2: 앞권.
1: 앞권이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0: 야,
1: 그만큼
0: 권력권이구나.
1: 과거 시험에서 네. 별로 할 거다 하고 해가지고는 그럼 1년 만에 수석 합격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거의
0: 현실성이 없어요.
1: 네.
2: 아니, 그 정도로 작품에서 저 이몽룡이 공부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1: 네. 작품 속에서는
2: 그 알아서 쓸 수 있잖아.
0: 네, 그렇죠.
2: 잠깐 좀 바람 쐴 겸 가가지고 뭐 봤을 네. 수도 있잖아.
1: 뭐 정말 우리가 뭐 네. 최대한 양보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네. 공부를 네.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근데 또 허구 상황이 있어요. 이 이몽룡이 과거에 장원급제한 후에 어디로 부담 설정을 어디죠?
2: 어디로 또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1: 남원으로 가죠. 네. 암행어사로 가죠. 일단 여기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암행어사로 나갈 수 있는 최소 직급이 종육품이야. 조선시대는 정일품부터 종국품까지 있는데 종육품직인데 이거는 아슬아슬하게 되긴 돼요. 왜냐하면 장원급제였기 때문에 장원급제한 사람은 품계를 올려줘요. 그러니까 종육품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포기는 되기는 되는데 암행어사로 가긴 가는데 암행이란 말은 말 그대로 왕의 최측근이 비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에요.
0: 네.
1: 초짜 안 보내요.
2: 이건
1: 초짜잖아. 초짜를 그렇게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문제가 이게 제일 허구인데 부임지를 남원으로 보내면 안 돼요.
2: 그렇지.
1: 암행을 하러 갔는데 자기 동네 가가지고 이거는 암행이 될 수가 없어.
2: 아니 왜 둘째 아들 아니야. 이신의 둘째 아들 왔네.
1: 근데 이게 상피제라 그래가지고 자기 지역에 암행어사로 보내지는 절대 안 된다.
2: 그러네요. 아,
0: 제일이다.
1: 예, 그리고
2: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네.
1: 그 시대에는 또 보면 보낼 때 또 재밌는 게 우리 선조들 옛날부터 추첨하는 거 좋아해요. 추첨. 추생이라 그래가지고 요 제비때를 뽑는다 해가지고 뽑을 추자가 추생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춘향전이 배경이 되는 시대가 조선 후기면 대략 한 전국이 9년이 400군데 정도 돼요. 우리 보면 뭐 안동, 전주, 뭐 진주 등등 한 400지역에 추첨으로 뽑는데 400분의 1이라는 거죠. 남원으로 설사 추첨을
2: 확률적으로
1: 400분의 1. 그래서 이건 소설이니까 남원으로 보냈다. 근데 남원으로 안 보고 저기 어디 딴 데 보내면 이게 소설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0: 네,
1: 변사또가 악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원으로 가 가장 허구의 급치를 이룬다.
2: 그리고 근데 또 뭐 이거는 우리 지금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0: 네.
2: 출연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서 돌아오기도 뭐 점 찍어갖고 다른 사람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0: 환생하고
2: 뭐. 웃다가도 죽는 뭐 캐릭터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1: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변사도 같은 사람은 누구든 응징을 해야 돼요. 그 특히 이제 춘향전의 또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뭐 영화나 뭐 드라마 보면 춘향이 막 머리 뭐 진짜 오랫동안 안 까먹어 막 다 풀어헤치고
2: 맞습니다.
1: 목에 또 긴 칼 두르고 나오고 보셨죠?
2: 예예. 예.
1: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춘향이가 무슨 대역 죄인도 아니고 그냥 사또 수청 안 든 거예요. 근데 그런 죄로 저렇게 들어갈 사례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2: 아, 그래요?
1: 그야말로 변사또의 잔악상을 그냥 부각하기. 이게 완전히 과장된 조치지. 역시 이제 그런 부분도 허구적인 설정이다. 그러나 사람들도 알아. 이게 뭔가 좀 과장되고 이렇지만 그 시대에도 청춘 남녀 신분도 이렇게 초월한. 이몽룡은 잘 나가는 양반집 도령이고요. 춘향은 그 기록에 보면 퇴기 월매의 딸이라고.
0: 네.
1: 퇴역한 기생. 네. 또 이 여성의 이 절개를 중시하던 이 변사또의 그런 네. 아무리 강압해도 끝까지 넘어가지 않는 그 춘향의 또 의연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3: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약간 그런 이야기에 나왔을 때 약간 여성 10분이 좀 높고 남성 10분이 좀 낮은 이야기.
2: 아, 반대로?
3: 반대로요.
1: 그러니까 고전 소설에서는 잘 찾을 수 없고 사실 실존 사례는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오우동이라는 인물 아시죠?
0: 예.
1: 오우동이 사실은 우리도 이것도 잘못된 편견인데 오우동 영화 나올 때 맨날 이렇게 기생같이 하고 막 이러는데 오우동 사실 양반집 교수예요.
2: 그래요?
1: 네, 양반집 교수인데 이 양반집 잘 나가는 교수가 이제 좀 신분이 천한 이런 사람들하고도 뭐 이렇게 좀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그 시대의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돼가지고 큰 대역죄인 또 아닌데 결과적으로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약간 시범 케이스로 결국 처형을 당해요. 이 여성이 소위 말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더 이제 막 적극적으로 남성들하고 이렇게 많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이유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오동과 같은 스타일을 주인공으로 하는 고전 소설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2: 여성이 더 높은 경우는 없다.
1: 근데 요즘 와서는 너무 많죠.
2: 아, 그럼요. 요즘. 예.

0: 진짜. 아 근데 또 한 가지 좀 가장 중요한 예. 작품이 안 나왔잖아요.
1: 예, 흥부전 이야기. 아, 흥부전 이야기를 또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대부분 흥부전 하면 뭐 마음씨 착한 그 흥부가 예. 복을 받고 마음씨 고약한 놀부 형이 막 좀 뭔가 이 결과적으로는 좀 화를 당한다. 권선징악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에도 정말 엄청난 시대상과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 자, 흥부는 되게 가난해, 너무 가난해. 네, 네. 놀부는 엄청 잘 살아요, 그죠? 네. 두 사람 형제예요. 근데 이렇게 조선 전기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자녀들이 균분 상속, 재산이 똑같이 나눠가지고.
0: 아, 첫째건 둘째건.
1: 그렇죠. 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같이 농사를 지면 또 그때는 특별하게 뭐 농업 기술 같은 것도 네. 개발이 안 되니까 비슷한 땅을 받으면 거의 똑같은 거의 비슷하게 살아요. 근데 왜 조선 후기 와서 놀부 같은 사람이 생기느냐 하면 조선 후기 가면 장자 상속제가 확립이 돼요. 장남이 다 재산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형은 있어도 부자 동생은 거의 나타날 수 없는 구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놀부가 그래서 장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고 또 하나 이 사회적으로 본다면 앞에서 소개했지만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비슷하게 생산되는 게 비슷한데 조선 후기에 가면 농업 기술도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서 수확량 같은 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좀 더 부지런하고 이런 사람들은 남의 땅을 이제 사게 되고 이 소위 말하는 부농이 되고 그래서 이제 땅까지 다 뺏긴 사람들은 소작인이라 해요. 그리고 남의 땅을 이제 경작해서 그 풍파리 하는 이 흥부전에 보면 흥부가 풍파리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흥부는 약간 그런 가난한 농민의 또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에서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좀 뭔가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승리를 해야 될 끝에는 그래서 소설에서는 제비다리를 고쳐줘.

0: 는 그 흥부의 선행을 통해서 네. 많은 네. 것들을 보상받는 네. 그런 설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이 놀부를 주인공으로 하면 이게 안 팔려요, 책이. 장자 몇 명 안 되거든. 그 장자가 통쾌하려고 하는 그런 네. 설정은 그냥 몇 명만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다수가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예리하게 또 재밌는 장면이 흥부가 탄 박. 예전에 우리 뭐 어릴 때 읽을 때는 주로 막 금은 보화가 네. 등장하고 놀부가 탄 박에는 뭐 도깨비가 와가지고 막 그런데 놀랍게도 흥부가 탄 박에 보면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안성 유기도 나오고 뭐 찬합상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러는데 거기에 책이 나와요.
1: 어? 책이요?
0: 책. 그 바로 이제 뭐 동몽선습이라든가 뭐 사략이라든가 노노맹자까지.
1: 어? 어?
0: 이런 책들이 쫙 나와.
2: 그건 처음 알죠.
0: 결국은 이제 그 시대상 우리 농민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신분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는 이 흥부전하고 아주 잘 매치가 되는 그림이 우리 김홍도 풍속가 보면 네. 자리짝이란 그림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부모들은 저 뼈 빠지게 배틀 짜고 열심히 일하는데 네. 자신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죠.
1: 아.
0: 이게 우리 세대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는 이거 우리 시대 부모님 느낌도 나지 않아요?
1: 네, 그러네요.
0: 우리 시대 부모님들도 본인은 정말 일을 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이런 어떤 시대상을 흥부전이 담고 있다. 결국은 권선징악이지만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흥부전도 그야말로 아주 그 불멸의 고전으로 남아있던 거죠.

0: 저 궁금한 거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약간 이런 소설에서 되게 신과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한국에서도 신과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나요?
1: 그 제가 이 고전소설 역사행 이 책에서 썼지만 귀신 이야기 나와요. 설공찬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설공찬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이제 죽어서 이 혼령이 돼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의 몸에 이제 나타나서 하는 그 귀신 이야기 뭐 이렇게 또 지옥 이야기 이런 것들 이것도 작자가 밝혀져 있어요. 이 채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거 또 대기 제가 한번 인용해 보면 저승은 바닷가로 돼 매우 멀어 여기 가면 40미로 돼 우리 달림은 이제 귀신이죠. 우리 달림은 하도 빨라 여기서 그 오후 8시경에 나서면 이제 자시 한 12시쯤에는 이 들어가서 이제 오전 2시경에는 이제 성문이 열리고 우리가 들어간다. 와. 이런 것도 다 우리 뭐 신과 함께 이런 네, 영화 장면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 앞에 오, 기록에도 또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이름은 단월국이고 이 중국과 여러 나라의 죽은 사람이디 이 여기 이제 모여 있는데 이게 또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땅에 모인 사람이 하도 많아 술을 헤아리지 못한다. 저 때부터 지옥 만원이었어요.
2: 아, 지옥은.
1: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참 들어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번호표 지금 이제 뽑아야 되지 않을까.
2: 번호표를
1: 가려면. 저 때부터도 만원이었어요.
2: 맛있는 식당 기다리듯이.
1: 이게 또 금서가 돼요, 금서가. 이게 왜냐하면은 이 귀신 이야기 그런 거 써가지고 좀 세상 좀 혼돈란하게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조선왕조실록에 이 설공찬전은 금서로 지정된 그런 스토리도 나옵니다.
2: 여전히 뭐 드라마상에서도 저승사자라고 하면 저 괜히 갑자기 파란 빛이 쏘이고 검은 갓을 쓰고 이렇게 검은 복장에 저승사자 봤다 그러면 나 이제 죽을 날이 모자랐나 봐. 뭐 이런 이제 소재로도 쓰이는데 아니 저 가자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란은 어때요? 만약에
0: 네, 제가 화살다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살면서 뭐 한국 분들도 그런 거로 믿더라고요. 그렇죠. 영화까지 드라마까지 나왔으니까 뭐 약간 뭐가 있어서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2: 그렇지. 없으면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없다.
0: 그렇죠.
3: 일리 있다.
2: 그러네. 네. 아 흥미진진하네요.
1: 그래서 이 고전 소설을 좀 더 이렇게 자녀분들이 보는 이런 그 네. 뭐 동화라든가 소설 같은데 다시 한번 꺼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 오늘 그거 내용을 또 한번 이야기를 읽어주면서 그러면 아 이런 내용 정말 있었네. 아마 잘 그 만든 그 고전 소설 흥부전 같은 데는 흥부 박에서도 좀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여기 지금 또 뭐 방송

0: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자제분들하고도 같이 이게 서로 소통이 되는 네. 그런 그 정말 계기가 되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고전 소설들이 이렇게 한 가지 교훈을 또 이렇게 네.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이제 가장 뭐 중요한 포인트는 그 고전 소설에서 추구하는 어떤 권선징악. 이 결국은 춘향전에도 변사또 응징하고 저 흥부전에서도 네. 바로 이제 놀부를 응징하고 홍길동전에서는 탕관오리를 또 응징하고 그런 모습들이 다 이제 투영이 되니까 제가 이런 고전 소설을 한번 또 이렇게 분석하고 이러면 더 우리 선조들은 좀 더 좀 심성이 착한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긍정적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소설이 유통이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뭐 흔히 요즘 뭐 치유라 그러나요? 아 그래 나도 좀 더 흥부처럼 살아야 되겠어. 내가 뭐 좀 저 변사또처럼 저렇게 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자극이 된다라는
1: 거죠. 네, 같이 우리 교수님께 들으니까 더욱더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확실히 소설들이 사랑받는 이유가 예.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0: 특히 이제 조선 후기에 뭐 춘향전, 흥부전, 뭐 또 뭐 심청전 오늘 소개는 안 했지만 이런 그 한글 소설들이 특히 서민들에게 널리 유통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 한문은 좀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을 보급한 가장 그 혜택은 일반 서민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이 환경이 조선 후기에 와서 이제 상당히 좀 활발해지고 또 사실은 그래서 이 판소리도 이 한글 소설하고 밀접한 관련이 돼요. 네. 그것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이제 좀 좋아하고 이 서민들의 감정 표현을 그대로 이제 잘 드러낼 수 있고 또 이 한글 소설을 이제 본인도 이제 직접 읽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또 듣는 것보다 또 자신이 직접 읽게 되면 훨씬 더 와닿는 거고
1: 맞습니다.
0: 또 이제 그걸 통해가 또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한글로 쓰여진 특히 고전 소설들이 불멸의 고전으로 남아 있다.
1: 아 우리 교수님의 역설 예. 정말 잘 들어왔습니다. 아. 예. 아 근데 오늘 또 때마침 네. 아까부터 계속 또 봉근 씨 옆에
2: 줄이 좀 모여 있었거든요.
3: 그렇죠. 이게 되게 귀엽게 생긴 분인데 예.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쓰는 이제 소리북이라고 예. 하는 거고요. 네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춘향가 하나를 춘향가 중에 한 대목을 준비를 했는데
1: 오, 예.
3: 오늘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이걸 시청하고 계신 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께 돈 많이 보시고 아, 행복하시라고 춘향가 안에 있는 돈타령을 아, 준비를 했습니다.
2: 와, 너무 좋아요. 야,
1: 오늘 저희가 작품 설명까지 들었는데 이렇게 네, 직접 네. 판소리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춘향가에 나오는 돈타령 저희 듣겠습니다. 아.
4: 여보소 이 돈이 웬 돈인가 여보소 이 돈이 웬 돈인가
5: 어이쑤
4: 요즘이면 가사기란 말은 예그래도 있거니와 자네와 우리가
5: 히릿
4: 한 분 간 곳이라면 조처지란 말이 되는 말인가 드려놓 소 틀려놨소 틀려놓으라면 틀려놓소 돈 좋다 돈 좋아 돈 좋구나 돈 봐라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구를 술에 바꿔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지월을 가진 돈 부귀 공력이 붙은 돈 이놈의 돈이야 아그나 돈이야 어디를 갔다 가지 네가 우리나 글씨구나 돈 봐라 이놈의 돈아
5: 덩이다
4: 아나 돈아
5: 아 콩다
4: 어디를 갔다 가지 네가 우리냐
5: 야야야
4: 헐씨 이구나 철시고
5: 아아어 아~ 좋은데요.
1: 아 기가 막히네요. 네,
2: 아, 너무
1: 돈이
2: 좋아요.
1: 쭉쭉 들어오겠어요.
2: 네, 어, 맞아요. 아,
1: 근데 봉헌 씨가 네. 아, 중간에
2: 중간이래요?
1: 아 너무 예뻤나요? 아니 힐이 뭡니까 진짜. 아, 너무 측근으로 와서 아, 멋있어 아, 이렇게
3: 만 나면 뭐 힐이 좋고 뭐
1: 예.
6: 아, 누가 제 계좌로 돈 입금한 것 같아요. 아.

0: 야, 우리 교수님도 옆에서 진짜 함께 신명나게 들어보셨는데 오늘 저희와 함께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1: 고전소설의 이런 묘미들을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또 전해질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또 고전소설

0: 너무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1: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저게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이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우내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0: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3: 와, 친구들 좋았네!
2: 자, 자, 조용!
0: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털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 요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0: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

0: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 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옥 친구까지. 8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1: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0: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2: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1: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3: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0: 듣는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드디어 내가 악기가 되었어요.
1: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4: 쥐, 기타가 더 멋져요.
5: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1: 알았다.
4: 기타.
0: 우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5: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0: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5: 아이고.
0: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5: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0: 좀 아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템포.
1: 그건 괜찮은데.
2: 어떻게 맞아?
3: 저희가 셋 다 전통 음악을 공부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희의 음악을 발산할 때는 그냥 우리의 있는 얘기를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일단 맞았고 그것을 넘어서 조금 센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좀 폭발적인 에너지를 나오는 리드미컬 하면서도 뭔가 아름다움이 있으면서도 조금은 센 음악 이런 거를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서로 셋 다 그런 음악을 좋아했고

0: 이것만
1: 누나쇼?
0: 이것만 해줘.
2: 아, 오늘 공연은 아무래도 해외 이제 마켓 혹은 페스티벌 델리게이터들을 모시고 와서 이제 한국에 이런 팀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공연이라서 해외 진출에 조금 큰 발디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0: First of all, I will introduce our team myself. Heistring is a unique Hayagun trio band with a deep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music.
1: 스페인에서 포텐셜 한번 해야 되는데.
2: 그러니까 한번 해야 되는데.
3: 댄서랑.
1: 플라멩고 댄서랑.
4: 저희가 마이크가 다이나믹이어서

0: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신년 마련 내려온다. 신년 마련 내려올
3: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4: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위험 앞에 모두 무릎 꿇어 건마서
5: 제 음악을 들으시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고 그 중에는 나만의 소리가 있다. 소리에는 전통이 담겨 있는데 그 전통은 시간의 흐름 따라 변한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지는 순간 세상은 이미 변화했다. 한국 전통 악기로 자신들의 음악을 만들어 연주하는 이들을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에서 먼저 알아보았다. 전통과 현대의 통합을 넘어 소통으로 나아가는 우리 음악인들의 세계

0: 여기는 북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에 있는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라스팔마스.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유럽은 음악 열기로 달아오른다. 2018년 세계음악박람회 워맥스가 올해도 훈풍 속에 막을 올렸다. 1994년 독일 베를린에서 시작돼 매년 유럽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월드뮤직 박람회 워맥스에는 세계 각국의 페스티벌과 이벤트 기획자, 음반사 관계자들과 뮤지션들이 참석해 쇼케이스와 컨퍼런스를 펼친다. 세계 음악 관계자들이 모여 공연을 만들고 보고 함께할 파트너를 구하는 곳. 음악 전문가라면 반드시 찾는 이 거대 음악 시장은 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이다. 월드뮤직이라는 단어는 1987년에 생겨났다. 서양의 클래식과 팝을 제외한 제3영역의 음악, 즉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부터 재즈, 포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포함된다.
1: Womix is a platform for the music industry, and there are several music markets that provide such a thing. In that type of musical working field, we are the biggest trade fair.
2: It's important to have a few events where you can have a good overview of what is happening worldwide.
0: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팀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음악 전문 관계자들 앞에서 무대에 선다. 이 무대에서 좋은 평을 받으면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해외 에이전시나 음반사와의 계약으로 이어진다.
3: 사실은 여기는 전 세계 음악 마켓의 전쟁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 총알로 하는 총이나 이런 무기를 쓰는 전쟁이 아니라 악기를 통해서
0: 세계 최대 규모의 월드뮤직 시장인 워맥스는 세계 제3음악의 각축장이다. 이 무대에 선다는 건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 아주 작은 나라지만 음악으로 세계를 감동시켜 자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참가자들 중 유독 주목을 받고 있는 루시베라의 경우 가창력 외에 전통과 결합한 독특한 음악 세계를 표방하고 있다.
4: O ritmo é parecido com o ritmo que Cesária estava a cantar, mas o que é diferente em a pessoa, o tom tem uma maneira de dançar, uma maneira de estar na palco que é diferente, então isso como tu achas que é aquela...
0: 올해 한국 대표로 선정된 타악기 주자 김소라. 국내 최초의 뮤직 마켓, 울산 아시아 퍼시픽 뮤직 마켓 에이팜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았다. 워맥스에서 한국인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최근 국악 뮤지션들의 괄목할 만한 활약 덕분이었다.
5: Park Ji-ha and the Womix before it was Black String.
6: I was
5: really impressed. Really impressed.
0: 최근 한국 뮤지션들이 이곳 워맥스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김소라는 역대 최대 신청서가 수여도한 올해 한국 대표로 선발됐다.
7: 매년 한 1,300개에서 2,400개 이렇게 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뽑히면 이제 매 33개 정도만 딱 뽑혀요. 공식 쇼케이스로는 지금 거의 한 300대 1 정도.

0: 더 넘는 거죠.
1: 우리 전통음악의 독창성과 예술성으로 국내에서 호평받은 김소라는 한국음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 위에 서게 된 것이다.
2: And Kim Sora is just an exquisite performer. She's so talented. She knocks me out when I see her live.
3: 막상 선정이 돼가지고 다시 와보니까 새로운 음악들에 대한 갈구가 되게 많은 축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타악기 연주자로서는 또 솔리스트로는 처음 선정이 된 거라서 좀 보람도 차고 좀 얼떨떨한 마음도 있고
1: 영국 남쪽 끝 해안 도시 이스트보운에 한국에서 온 4인조 밴드가 등장했다. 검은 고와 모든 걸 흡수하는 블랙이라는 의미로 만든 이름 블랙 스트링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송라인스 뮤직 어워즈를 올해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게 돼 영국을 방문했다. 2011년에 결성된 블랙스트링은 검은고 주자 허윤정을 중심으로 결성된 4인조 밴드. 3명의 국악인과 재즈 뮤지션 1명의 조합은 시작부터 이색적이었다.
4: 잘하자. 정수 씨가 조금만 이쪽으로 오케이.
5: 저희 공연을 처음 한 곳이 바로 런던 재즈 페스티벌이었습니다. 2012년도였는데 6년 만에 또 이렇게 좋은 일로 다시 방문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1: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국악계와 재즈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블랙스트링. 동양과 서양의 악기가 만나며 그들의 음악 역시 국경을 뛰어넘었다. 블랙스트링은 시간과 공간, 문화와 사상까지 경계를 허물며 넘나드는 현대의 시대 정신을 음악적 감수성으로 승화시켰다.

0: 나에게 익숙한 나라는 문화적인, 음악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과 더하기,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제가 어떤 음악을 하는 것이 또 올바른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같이 섞어서 예술적인 결과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통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1: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도시 런던. 다양한 언어와 인종이 섞여있는 만큼 가장 큰 월드뮤직 시장이기도 하다. 2018년 10월 20일 Songlines Music Awards. 블랙스트링 멤버들이 수상과 기념 공연을 위한 리허설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2: 헤이, 헬로.
1: 송라인스 매거진의 편집장이 반겨준다.
2: Very good to have you here. I hope that next year I can come and,
3: yeah.
2: and you know.
3: You did a great choice. Choose the black street. This
2: one. Of course.
1: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월드뮤직 전문지 송라인스는 세계의 다양한 컨템포러리 음악과 월드뮤직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국제적인 음악 전문가들의 리뷰와 비평으로 정평이 나 있다. 송 라인스 뮤직 어워즈는 대륙별로 수상팀이 5팀인 만큼 무대 리허설도 밴드별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그동안 월드뮤직의 대상

0: 때는 아프리카, 라틴, 인도 음악이었다. 그러나 점차 월드뮤직이 하향세를 보이며 그 틈새에 한국의 국악 밴드들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이 아프리카와 가까운 만큼 아프리카 음악이 유럽 시장에서 대세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1: Yes, because it's a melting pot of different styles of music. We thought as Mukumba to just kind of like fuse our own traditional styles with these sounds also that we grew up listening to so we can create our own sound that we appeal to young people and also older people.
2: Thank you.
0: 한국 팀으로는 최초로 수상 무대를 장식하기에 그 어떤 무대보다 책임감이 느껴질 것이다. 각 분야에서 저마다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바쁜 활동 중에도 틈틈이 모여 즉흥 연주를 하고 곡을 만들며 공연을 해왔다.

0: 계속 해외에 문을 두드리고 투어를 잡고 좋은 공연들을 잡고 또 좋은 리뷰를 얻기 위해서 무대 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하고 그러면 해외에서 좋은 공연 리뷰들이 나오고 이런 게 막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1: 아시아 그룹 최초로 독일의 세계적인 재즈 레이블 ACT에서 음반을 낸 블랙스트링.
2: They have a way of bridging the gap between traditional music, which I think Western audiences find perhaps challenging and difficult to approach, and with their sort of jazzy approach to their music, I think they really speak to a wider non-specialist audience.
1: 밤이 내린 런던에 Song Lines Music Awards를 축하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시상식을 앞둔 지금 가장 흥분되고 떨릴 사람들은 바로 이 시상식의 주인공들일 텐데.
3: Congratulations.
1: 대륙별로 총 다섯 지역에서 최우수 앨범으로 선정된 수상팀들이 무대 뒤에서 만났다.
4: Sounds okay. I was really impressed because black strings really hard to do quickly. And they sounded fantastic.
5: This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Songlines Music Awards, but we've always put an event on like this since we launched the magazine back in 1999.
1: 지난 10년간 요요마, 크로노스 콜텟 등 세계적인 수상자를 배출한 Songlines Music Award 무대에 선다는 건 수상자에게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다. 그리고 한 무대에서 다섯 대륙의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건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현장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 무대에 한국의 전통음악이 소개된다는 건 수상자는 물론 관객들에게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우리의 눈과 귀는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6: The country is South Korea and the group is Black String. They are an amazing quartet led by members of the pair, Yoon Jeong-hyo. They came up with an extraordinary bit of fusion between the Kamungo and the Northumbrian pipes. Please join me in congratulating Black String, winners of Songlines Asia and South Pacific Award.

0: appreciate for the friends of all over the world who love Black Springs music. And especially thank you for our ancestor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beautiful music they gave us.
1: Black String의 강점은 네 명의 연주자가 하나의 소리를 내지만 각자 가진 소리도 완성도 있게 구현한다는 점.

그리고 거문고, 대금, 장구 등 한국 전통 악기에 서양 악기인 기타가 합쳐져 묘한 조화를 보이면서도 중심의 깊은 뿌리에는 한국 전통 음악을 굳건히 잡고 있다는 점이다. 관객들은 이들의 음악에서 전통과 현대의 해체와 조합을 발견할 것이다.

0: 스트링의 검은 날갯짓이 한국을 넘어 유럽에서 휘날리고 있다.
1: 3, 2, 1, go.
0: 서교동의 옛 이름 잔다리를 따온 잔다리 페스타는 독립문화의 중심 홍대 부근에서 나흘간 펼쳐지는 인디음악 쇼케이스 페스티벌이다. 유럽, 아시아, 미주 등지에서 주목받는 신예 뮤지션 100여 팀과 락, 펑크, 얼터너티브, 일렉트로니카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 밴드 쇼케이스를 통해 해외에 가지 않고도 서울에서 세계 음악을 즐기며 그 추세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이 페스티벌의 장점이다.
2: 아웃사이드 스트라는 쇼케이스, 가장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쇼케이스를 갔을 때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한국 뮤지션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도 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명씩 보내는 비용보다 우리 어차피 비용도 힘들고 그런데 그냥 델리게이트를 초청을 해서 우리도 이걸 하자.
0: 뮤지션은 쇼케이스를 통해 음악을 소개하고 음악 산업 관계자는 뮤지션을 발굴하고 프로젝트를 모색하는 음악 비즈니스 플랫폼인 잔다리 페스타에서는 무대 교류, 공연 부킹, 앨범 계약, 에이전시 계약 등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또 각종 컨퍼런스를 통해 국제 교류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점도 알아보는데.
3: 비주류 대중음악의 범주에서는 한국의 아티스트 중에 개런티를 가장 많이 받는 팀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음악 시장 안에서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선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고 그 과정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좀 같더라고요.
4: 국악 같은 경우 만들자면 계속 공연만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반이랄지 음원이랄지 영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크리에이티브한 무언가를 발현될 수 있는 지원 그리고 그런 활동을 만들어내는 분위기들을 조성하는 것, 환경을 조성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여기 창의성 하나로 세계를 열광시킨 한국의 밴드가 있다. 피리, 해금, 검은고와 기타, 드럼으로 록과 헤비메탈을 거침없이 연주하는 이들의 이름은 짬비나이.

0: I had listened to before.
1: 유럽을 열광시킨 잠비나이가 새로운 음반 녹음 작업을 하는 첫날, 해금 파트부터 시작했다.
2: 그 트랙 5번은 다음번에 템포 조절하고 난 다음에
1: 잠비나이 멤버인 이이루, 김보미, 심은용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01학번 동기들이다. 졸업 후 10여 년간 호흡을 맞춰왔으니 창작부터 연주까지 소통에 어려움이 없다.
3: 160에서요. 네.
2: 네. 네, 대면 얘기해달라고.
1: 1집과 2집의 파격을 경험한 세계 팬들은 잠비나이 3집에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텐데.
4: 3집은 이제 메탈 음악이 아닌 좀 어떻게 보면 포스트락, 조금 무거운 헤비 포스트락, 뭐 이런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좀 갈 것 같고, 정서적으로도 좀 1, 2집은 공격적이었다면 이번은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차분한 그런 앨범이 될 것 같아요.
1: 이들은 국악기로 서양 음악을 연주하는 퓨전 국악 대신 자신들만의 록과 헤비메탈을 만들어 연주한다.
3: 맨 마지막에 따리리라란 이렇게 끝날 수 없나? 따리리라 하고 끝나니까
5: 아 진짜? 지금 방금 찍은 데서 반절 뒷부분에는 음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나마 그렇게 많이 안 짜그러진 것 같은데 앞부분이 조금 그렇긴 하거든?
3: 들어볼게요.
1: 작사, 작곡, 연주를 겸하는 이들은 깊이 있는 메시지와 무게감 있는 가락, 그리고 거친 리듬을 한국 전통악기로 연주해 해외 팬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체화된 락 음악이 자연스럽게 독창성을 발현한 것이다.
4: 잠비나이 곡을 만들 때도 굉장히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죠. 그냥 드럼 베이스 사운드에 그냥 국악기를 섞는 게 아니라 국악 드럼 베이스도 어떻게 보면 국악의 그 특성을 해치지 않고 섞일까? 또 국악기도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국악 선율은 아니지만 국악기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선율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예, 중요하죠.
1: 영국은 팝과 락 음악의 본고장이다. 이곳 영국의 전형적인 인디 음악의 지원자인 사이먼 레이먼드는 벨라 유니언 레코드사 대표,

그가 좁은 골목에 있는 아주 작은 레코드 가게 문을 열었다. 이곳은 사이먼의 아지트. 그는 지금도 아침이면 오늘은 무슨 음악을 들을까 생각하며 신이 난다고 한다. 음악은 가슴을 울리는 무엇이고 음반 판매와 방송은 부산물일 뿐이라고도 한다. 벨라 유니온은 잠비나이의 앨범을 두 장이나 냈는데 사이먼은 잠비나이를 발견했던 2012년을 아직도 기억한다.

0: anyone that's seen Jambinai, once you've seen it and witnessed it, it's an unforgettable experience. Quite one of the most amazing bands I've ever seen live. And I think the minute I saw them, I wanted to work with them. It was definitely a case of the physical manifestation making a big difference.
1: 세상의 음악은 레코드나 CD에 담겨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 지금은 음원으로도 유통이 되지만 무엇이든 음악에는 틀이 필요하고 그 틀을 만드는 일이 곧 생명력을 유지하는 길이다.

0: 단순함에는 미학이 있다. 잠비나의 커넥션이 그러하다. 절제를 통한 집중으로 연결되는 음의 순환 속에서 사람들은 근원을 생각한다.
1: They were people crying in the audience who'd never even heard of Jambinai. They didn't know who they were or where they were from, but they were literally like leaving the show at the end crying in tears, very moved by what they'd seen.
0: 잠비나의 음악은 역동적이고 신비롭기도 하지만 깊이 있는 감정도 담겨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며 열광한다. 그들의 음악을 전통이라는 틀에 얽어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잠비나이는 장르를 벗어난 그들만의 음악으로 세계인의 감성을 울려 마침내 연결되었다.
2: Merci beaucoup. See you next time. Merci beaucoup. Thank you.

0: 포르투갈 리스본 공항. 1인 기획자 겸 작곡가 그리고 연주자인 박지한은 오늘도 시차 적응을 해야 한다.
1: 스웨덴 갔다가 스웨덴 우살라에서 공연하고 이제 여기가 세 번째 공연하는 거고요.
0: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은 포르투갈 전통 대중음악 파두의 발생지다. 낯선 곳에서 그들의 음악을 접하며 자신의 음악으로 소통하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 박지한은 한국 전통악기로 음악을 연주하며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 파두의 고장 리스본에서 한국의 정서를 알리는 것이 박지하의 미션인 셈이다. 박지하는 피리, 생황, 양금 연주자 겸 작곡가로 2010년 여성 듀오 수음으로 데뷔해 두 장의 앨범을 내며 활동했다. 2017년 솔로로 독립해 혼자 기획하고 공연하며 1집 음반 커뮤니온을 냈고 얼마 전 2집 음반 필로스도 발표했다.

0: She sent me the music of her solo project, Park Jiha, and I felt like, wow, this is again, I mean, she's such a fantastic musician, and it's beautiful. And I got her in contact with her European label, or the international label now, Glitterbeat. They were like really thrilled when I sent them the music, and again, they did a very good job on promotion when they released the album.
1: As we are really very happy with the release, with the sales, with everything, she was well accepted in our market. I'm sure we do the second album.
2: Park Jiha는 자신의 음악을 알리기 위해 기획사도 없이 혼자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예술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워맥스 등 해외 마켓에 진출했다. 이후 공연이 음반 발매로 이어져 이제는 해외 팬들에게 속삭이듯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박지하. 사람들이 왜 자기 음악을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까?
3: 제 음악이 엄청 많이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다양한 장르의 시장에서 계속 뭔가 선택이 되고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편성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2: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포르투갈 전통음악 파두의 역사를 되짚어 가본다.

0: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 바다를 향한 갈망과 떠나보낸 이의 기다림이 사무친 파도.
1: 여기 동그란 판에 이렇게 막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도 곡의 어떤 그런 음정들이나 그런 게 찍혀 있는 것 같아요.

0: 음악에는 인생이 담겨 있고 인생은 음악을 만든다.
1: It's all about Portugal and all about Portuguese roots, Portuguese identity. Even if you don't understand the language, you can, you are touched, you are sometimes deeply touched by the feelings, by the emotional message that music can transport. And fado is all about the message, it's all about the history.
0: Fado는 운명 혹은 숙명을 뜻하는 라틴어 fatum에서 유래한 말이다. 스페인의 지배 등 암울했던 포르투갈의 역사를 반영하듯 파도에는 향수와 동경, 슬픔과 외로움 등 민족 특유의 정서가 담겨있다. 가슴 밑바닥에서 끌어오르는 듯한 창법과 구슬픈 기타 소리가 한국의 판소리에서 느낄 수 있는 애상과 닮은 듯도 하다. 끊임없이 위세의 침략에 시달렸고 일제강점기를 거친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데다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박지하에게 포르투갈의 민족 정서는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0: 우리나라 전통 음악도 뭔가 이렇게 들으면 그 옛날 사람들의 한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빠두도 들어보니까 그냥 이 나라, 우리나라와는 또 다르지만 이 나라만이 가진 그런 어떤 정서나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1: 리스본 뒷골목에서 부르는 사랑 노래 파두를 들으며 전통이 면면이 흐르는 포르투갈의 오늘을 느껴.

0: 서로를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음악은 그 시간을 줄여주는 좋은 도구가 된다.
1: It's beautiful. You too.
0: Okay. 이제는 박지하가 리스본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줄 차례. 박지하는 국악의 음계를 보충해 줄 악기를 찾아 콘트라베이스, 색소폰, 비브라폰과 함께 커뮤니언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연주한다. 국악을 벗어난 음악을 만나고 싶었던 박지하가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이유는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2: 제가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연주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0: 나의 이야기를 당신이 들을 때 우리는 교감한다.

0: 남산 한옥마을에 대금 부는 사나이가 나타났다.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그 소리를 따라 한옥으로 들어선다. 외국인들에게는 좌식이 어려운 만큼 한국 전통음악도 낯설 것이다. 그럼에도 열심히 듣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월드뮤직 전문가들을 초청해 우리 음악의 뿌리가 되어온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이 프로그램은 Journey to Korean Music.
1: 올해 11회를 맞이하는 Journey to Korean Music은 그한 약 140여 명의 해외 월드뮤직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한국 전통 예술의 해외 진출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좋은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2: So, and usually with this sort of event here, most of the people have, this is the first time they have been to Korea, so they are learning about Korean music, both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for the first time.
0: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가 만나는 것은 문화예술 교류와 산업을 이어주는 연결망으로 생산된다.
3: Thank you very much. How about April?
4: The year after maybe?
3: Yeah.
4: But it was really good.
3: Yeah.
4: But so pretty was so good.
3: Yeah.
4: Your team is, everyone is perfect.
5: I was really surprised from the musicians. I was really happy to see talent people and the professional people, because I can see there is also at the beginnings of the showcase there is people who are start to begin, but they are in good direction.
0: 저니 투 코리안 뮤직은 일주일간 외국 음악 관계자들에게 전통 쇼케이스, 루키 쇼케이스, 템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울 각지에서 한국 전통 음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내국인들에게 국악을 알리는 역할도 함께하고 있다.
6: 많이는 듣지는 않았는데 어쨌거나 항상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되는 장르라고는 생각을 해요.
0: 이번 공모전에 신청한 팀은 모두 45개 팀, 그중 최종 11개 팀이 선정됐다.
7: 프로그래밍을 할 때 기준에 두었던 건 뭐냐면 너의 색깔, 너의 목소리를 그러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걸 갖고 와라. 저도 외국인 친구한테 들은 말을 똑같이 그들한테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향후에도 가장 경쟁력 있는 거는 어쨌거나 우리의 색깔,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을 베이스로 하지만 현대적 어법으로 풀어내는 그러나 매우 실력 있는 친구들이 자꾸 나가줌으로 인해서
0: Journey to Korean Music에서 올해 중점을 둔 분야는 신인들을 위한 루키 쇼케이스. 검은고와 시를 결합한 실험적 무대.
8: 미래 무서운 아이.

외국인들이 가장 흥미있어하는 판소리. 양금, 베이스 기타, 퍼커션으로 국악과 홍대 인디 음악을 결합한 팀도 눈에 띄었다.

0: 키스 하워드는 영국 런던대 소아스의 음악학과 명예교수로 한국학과 한국음악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의 방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악기가 진열돼 있는데 그중에는 한국 무형문화재 작품도 있고 북한의 악기도 있다. 그가 세계 여러 나라 악기를 비교하며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1: But this does. So

0: 검은고 주자 황진아는 2010년부터 정가학회 단원으로 활동했지만 솔로 활동은 이제 막 시작이다. 루키로서 전통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음악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무엇일까?
1: 그래서 저는 검은고를 연주할 때 그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화려한 주법, 뭐 빠른 속주 이런 것보다는 이게 가진 소리 자체요. 전통 악기가 낼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소리들을 뽑아서 그것들로 지금에 맞게 지금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도 터칭이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예술가의 몫이고 전통 악기를 하는 사람들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 2018 워맥스 쇼케이스 준비가 한창인 공연장. 드디어 워맥스에서 한국 대표 김소라의 쇼케이스가 있는 날. 공연장을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1: Good luck.
2: You too.
1: Wish you the best of luck. And if it rains, it's going to be really good for you.
2: Yeah, because my title is A Sign of Rain.
1: Time, which is good. You can relax a little bit. You have half an hour.
0: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여야 공연에 차질이 없다.
1: So it's like a 5-second walk.
2: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0: 쇼케이스 전에는 악기 점검과 사운드 체크도 필수다. 라이브 무대이니 철저하게 준비해야 최상의 공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악기 소리가 잘 맞지 않나 보다.
3: 이쪽에 장기 모니터 좀 주세요. 하울링이 계속되는데.
0: 1600석 공연장에서 소리의 울림을 잡기는 쉽지 않다. 45분 동안 가야금, 피리, 타악기와의 협연과 장구 독주로 여섯 곡을 연주해야 한다. 보통 500석쯤 찬다는 객석이 얼마나 채워질까? 초조함은 무대에 오르기 직전 최고조에 달한다.
4: 거기가 라이브.
0: 타악기 협연으로 막을 열었다. 관객의 반응이 무대로 이어진다. 김소라는 9살 때부터 25년간 한국 전통 타악기를 연주해왔고 10년 전부터 해외 시장을 개척해왔지만 워맥스에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예리하다고도 할 수 있는 관객 앞에서 공연이 기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무대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간 이 길을 걸어오면서 고대했던 무대가 마침내 끝났다. 공연은 어제의 일, 발걸음은 내일을 향해 나간다.
5: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길을 간다는 게 예술가의 아마 특권이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이 있고 한데 한 단계 지나갈수록

0: 꽉 차고 성취감이 너무 커요.
1: 어제의 바다가 오늘의 바다가 아니고 오늘의 하늘이 내일의 하늘이 아니듯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한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창작자의 숙명이다.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2: 내가 누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그것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음악을 시작했을 때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고 그것이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1: 보존과 계승이 공존해야 하는 국악계에서 고전과 현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비주류와 주류가 뒤바뀌면 어떤가.
2: 절대 누구 흉내를 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통이라고 하는 끈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전통의 옷에 나만의 색깔을 넣어 입는 것. 이 또한 국악이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 아니겠는가.
3: And Koreans when they come here also need to be Korean rather than thinking you know, the West is much better and they must try to be more Western. So I think we've got to be anti-colonialist in music as in everything else.

0: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신년 마저 내려온다. 신년 마저 내려올.
3: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4: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위험 앞에 모두 무릎 꿇어 권마서.
5: 제 음악을 들으시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서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서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2: 네. 오,

악보를 내려받아가지고 그걸 점자 전문단막에 옮겨서 처음 딱 볼 때 그때가 되게 한번 즐거워요. 내가 피아노에 대고 엄청 슬픈 곡들을 막 수없이 여러 번 치더라도 내가 지금 쏟아내는 감정을 그저 받아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피아노라는 게.

0: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헌입니다. 예, 현재는 서울대학교 및 본대학원 석사를 나왔으며 지금은 단국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김상헌 엄마 이혜영입니다.

백일 때 백인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진사가 얘가 초점을 못 맞춘다고 좀 이따가 좀더 크면 와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안과 의사예요. 걔가 레지던트 한 3학년쯤 된것 같은데 누나 얘 망막에 이상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0: 굉장히 넓어. 굉장히 큰 마루. 되게 이쁘다. 진짜 이쁘네. 우리 성원이 같이 이쁘네. 성원이는 눈을 못 보는 거 외에는 뭐든지 다 엄마보다 잘하지? 이렇게 하면서 울림을 보는 거지, 상원이는. 이러면서. 이게 울림이 어떤가?
1: 마룻바닥에 고요한 소리가 뭘까? 궁금해서.

0: 처음 접한 거는 저는 기억 안 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만 3살 나비야 나비야를 형이 레슨하고 나간 빈자리에서 제가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가 한 다섯 여섯쯤 됐던 것 같아요.
1: 제가 그때 태교로 모차르트 뭐 태교 음악 이거 피아노 곡을 계속 틀어줬었어요. 원래 뱃속에서 그 태어나니까 만 한 달 이렇게 되니까 애가 그때부터 그거를 들어요. 기저귀 바꿔달라고도 안 하고 우유 젖달라고도 안 하고 그 테이프 30분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칭얼거려요. 그래서 아 얘가 음악에 뭔가가 있나? 시각장애인이라 그런가? 음악에 어떤 굉장히 재능이 있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네, 솔직히 처음에는 피아노가 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생각이 많이 좀 들었어요. 되게 어렸을 때일수록 아무래도 단음으로 된 바이엘 곡 같은 걸 치다 보니까 음들의 범위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보다 바깥에 있는 건반들이 저건 뭘까? 저거 왜 있는 걸까? 좀 신경이 좀 쓰였던 게 기억이 나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 뭔가 끝없는 질주를 하게 될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어렸을 때좀 했던 것 같아요.

매일 해요. 진짜 365일 하루도 안 빼놓고 그 명절 때도 오후에 와서 하고 최소한 3시간 이상은 매일 진짜 365일 제가 따라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따라오고

0: 엄마는 피아노 전혀 모르잖아, 그지? 음악을?
1: 근데 미스를 그렇게 줄잘 지듯이 맨날 세면은 나중에 내 잘못도 막.
0: 미스터 친잘 잡아내서.

바흐라는 작곡가가 피아니스트들마다 제각기 다른 느낌을 받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흐 곡이 따뜻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물론 이제 푸가라고 해서 멜로디가 막 오른손에 나왔다가 왼손에 나왔다가 또 높은 음에 나왔다가 낮은 음에 나왔다가 이런 하나의 장르가 있는데 그 푸가가 악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특히 점자 악보 같은 경우는 한 줄에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세 줄로 나눠 들어가고 그 각 줄 끝에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하나를 되게 자주 봐요.

일단 간단히 말하면 박음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가 동등하도 간주되는 건데, 성악하는 목소리를 건반으로 치환해서 건반으로 옮겨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는 멜로디여서 크게 부각시켜야 되고, 어떤 거는 반주에서 좀 줄여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멜로디와 같은 그런 가치를 지녔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크 음악에서는. 그래서 일단 저는 사람들이 잘 치지 않는 곡을 치는 게 제 자신한테 뿌듯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저희는 사실 콩쿨에서 처음 만났고요. 상원 씨가 1등 할 때 제가 2등 했던 사이인데 근데 이제 우연히 장학재단에서 장학생 동기로 다시 만나면서 좀 친해졌고요. 상원 씨의 장점은 이제 상원 씨의 고유함이죠. 아까 이제 이야기에서도 나타났었던 솔직함, 때로는 천진난만함,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실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피아니스트 김상원만의 저는 묵직함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진솔한 묵직함이 그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요?

제가 곡을 한번 쓰려면 되게 시간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거쳐야 될 게 많아요. 전작, 점작부, 신청부터 해서 악보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쳤던 거를 내가 내 식으로 재해석을 한다. 이런 것도 뭐 좋은 아이디어겠지만 이게 점자악보를 새로 제작받으면서까지 할 일인가?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피아노는 참 대단한 악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피아노가 조금 유일하게 멜로디랑 반주를 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상훈이의 리사이틀에서 요 첫 번째 곡이 악보본 지 얼마 안 된 새 곡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이 독주를 할 때 처음 무대에 나가서 처음 치는 그 곡이 사실 가장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첫 곡을 지금 주로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안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0: 어땠어? 치면서?
1: 연주를 안 해봐서 그러니 긴장이 좀.
0: 긴장이 됐어?
1: 예.
0: 여기서 긴장하고 가서 긴장 안 하면 되겠다, 그치?
1: 예.
0: 미리 긴장하고. 첫 곡이 제일 어렵고, 첫곡 중에서도 시작이 제일 어렵잖아, 이
1: 예.
0: 프렐류드가. 그리고 그 프렐류드 중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오른손, 왼손 같이 가는 그 스케일 패세지 있지. 고기만 조금 편안하게, 빨라지지 않게, 안정되게, 이렇게 스테디하게, 이렇게, 응? 그렇게 일관되게, 그치?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다시 시작해보자.

0: 뭐 연주를 여러 차례 해봤지만 또뭐 조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손가락을 잘못 짚을까봐 좀 겁이 나긴 하죠. 하나 틀리면 막 틀리거든요.
1: 천천히 해. 무조건 빨리 안 한다. 천천히 하면 더 멋있어, 상원이 연주를. 알았지?
2: 응.
1: 천천히 할수록 감정이 많이 들어가. 어?
2: 응.

뭐 글쎄요, 뭐 정규 기간보다 뭐 한 달 땡겨서 한 거는 속일 수 없었는지 뭔가 좀 아쉬움이 좀 남긴 하네요. 좀 더 뽐낼 수 있었는데 좀 안 됐다 뭐 이런 거.

네, 피아노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멜로디랑 반주를 동시에 겸할 수가 있는 악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음색이나 감정 표현 같은 걸 굉장히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은 감정 또는 뭐그 누구를 사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슬플 때 일상에서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을 피아노에다가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고, 내가 피아노에 대고 엄청 슬픈 곡들을 막 수없이 여러 번 치더라도 피아노는 그런 저한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는 얘기, 내가 지금 쏟아내는 감정을 그저 받아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피아노라는 게.

0: 근데 상훈아, 너 막 너무 바빴어 이번에. 그치? 계속 또 뭐 있었지 우리가? 아, 너 저기 음반 녹음에다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치? 더 말할 때는 완전히 더 많은데.
1: I'm wearing it. Sorry, I'm afraid you are gone.
0: 아, 이쁘다. 나 여기 되게 이뻐. 그냥 완전히. 우와, 우와, 여기도 이쁘다. 제가 항상 얘보다 반보 정도 앞서요.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특별히 여기가 뭐 계단이 있어 이런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얘가 제 흐름을 보고 여기가 길이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아요.

0: 그래도 사람들이 피아니스트 김상원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상원이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상원이한테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힘을 줄 수 있는 음악가? 피아노 옆에 있는 상원이 존재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얘도 이렇게 시각장애인데 이렇게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도 열심히 다른 뭐 피아노 아니라도 나도 열심히 하면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1: 왜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다 제각기 개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주

지도자들마다도 자신들이 전해줄 수 있는 감정의 어떤 포인트가 각각 좀 다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감정과 감정을 넘나드는 피아니스트. 그래서 뭐 되게 시원한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되게 따뜻한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울던 사람에게도 뭔가 행운을 빌어주는 연주자. 감정과 감정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모습의 위로를 전하고 싶은 예술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 괜히 지레짐작하며 느끼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척추가 좌우로 휘는 척추측만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기도 전에 나의 한계를 미리 정해 두려움에 쌓이곤 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설 때마다 잘 해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자신을 믿고 도전에 나서보세요. 그리고 혹여나 실패하더라도 이때의 선택이 미래의 나에게 또 다른 영감과 자양분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의미 없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미래를 단정짓지 마세요. 나를 향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세요. 두려움이 아닌 가능성을 바라보면 그 목표는 머지않아 곧 실현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척추와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살라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등과 척추를 뒤로 이완하면서 가슴과 골반을 펴는 자세로 척추와 골반의 상태를 관찰하기 좋은데요.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이 동작은 엎드리는 자세인데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이때 발끝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척추 기립근을 느껴봅니다.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놓고 왼쪽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들 때 가슴도 천천히 들고 손등으로 바닥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손을 포갠 상태에서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끝을 좌우로 떨구고 천천히 휴식을 취합니다. 이 자세는 다리를 들었을 때 허리 경직 상태가 느껴진다면 다리를 오래 들지 않고 내려놓길 권하고요. 두 다리를 들었을 때 다리에 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본 동작에서 조금 변형된 살라바사나를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반대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하나, 둘,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셋,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발끝을 떨군 상태에서 호흡을 차분히 가라앉혀 봅니다.

이 동작은 엎드려서 하는 자세로 복부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를 도와주고 가스 제거에도 탁월한데요. 평소 허리 통증과 소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시라면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여주고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신체를 전체적으로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아도무카 스바사사입니다. 이 동작은 특히 굳어진 어깨와 척추, 그리고 두 다리에 효과적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주먹이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무릎 간격을 벌려봅니다. 어깨를 먼저 굳어진 분들 위해서 고안된 자세고요. 어깨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호흡을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발은 11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를 펴는 것이 좀 불편한 분들 위해서 무릎은 접으면서 턱을 당겨주고 어깨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내쉴 때마다 복부를 수축하고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자세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마시고 턱을 당기고 복부를 수축하면서 내쉽니다. 하나, 바닥을 밀어서 어깨도 같이 펴봅니다. 둘, 고개를 들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다리를 펴주면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활동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집중력마저 떨어지게 되는데요.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전립선 팽창을 억제하도록 도움을 주는 잔호실사산합니다. 전립선뿐만 아니라 신장 정화와 간과 비장의 활성화를 도와 함께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무릎은 한 85도 정도 많이 열어주고요.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왼발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왼발 안쪽으로 당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턱을 밀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다리가 너무 땡기고 불편한 분들은 무릎을 접고 상체를 숙여주고요. 혹시 다리를 다 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다리를 펴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잡고 턱을 정강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풀어주면서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잔호실사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방금 배운 기본 동작과 조금 비슷하지만 다리가 조금 더 이완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찬가지로 상체를 조금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고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왼쪽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발을 깔고 앉고 무릎은 약 85도 가까이 열어진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긋고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시선은 발을 보면 좋습니다. 더 상체를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은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뻗은 다리가 바닥에서 살짝 들려 있어서 다리가 조금 더 유연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리가 살짝 들려 있는 만큼 그쪽으로 체중을 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체중을 모두 발목에 실고 쓰러날 경우 발목과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면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복부 주변의 근력을 길러주어 코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나바사나와 부장가사나입니다. 균형감과 근력을 동시에 사용하여 강한 허리와 복부를 만들어주는 나바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발 한 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손을 들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이번에는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을 펼친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발등을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어깨가 너무 경직되지 않게 어깨를 천천히 내쉬고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엉덩이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려놓고

나바사나로 인해 긴장된 코어 근육을 이완시켜줄 부장가사나를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X자로 모아주고 손을 바닥에 오른쪽 무릎 뒤로 하나, 왼쪽 무릎 뒤로 하나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낮춥니다. 발등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천천히 밀어내면서 머리를 뒤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어깨가 으쓱 생기지 않게 어깨를 천천히 끌어내려보고 가슴을 천천히 펴봅니다. 혹시 뒤로 젖힌 목이 불편하시다면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호흡을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호흡을 3번 또는 5번 정도 유지한 상태 호흡이 끝나면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낮추고

발을 좌우로 손을 가슴 앞에 놓으시면서 천천히 몸을 이완합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무릎을 세우면서 자리에 앉습니다. 복부 주변에 근력을 기르는 동작인 만큼 아랫배 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이고요. 눈꼴 주변을 정화해 위와 장을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들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 발 한 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고 손을 들어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번에는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을 펼친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발등을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다리를 X자로 모아주고 손을 바닥에 오른쪽 무릎 뒤로 하나, 발등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천천히 밀어내면서 머리를 뒤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0: 시적인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신년 마련 내려온다. 신년 마련 내려올.
3: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4: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위험 앞에 모두 무릎 꿇어 권마서
5: 제 음악을 들으시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예술회관에서 한국무용을 배우시게 돼서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1: 이거 실화야?
6: 에이, AI 같은데?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단단해.
1: 우리 영감 뒤져불고는 말래시 버전으로 들어야지. 우리가 하면은 이상하잖아. 자,
2: 우리 영감은 뒤지고.
1: 어메 아버님 많이.

우라우. 최범님이 점자 어머님은 아버님이 캐팔 안 가서 한턱 내야 된대요. 자, 85 육세비요 아들 6 키웠지. 온갖 힘을 다 지켜요. 몰래 갔네. 어리둥둥하게 살았어요.

0: 이러면 세상에 비어 다양면서 시집 와서 금질이 좋아서 오늘 가장 살았어.
1: 자, 깻농사하면서 남이 어머님이랑 잘 살고 계시는 황우기똥 아버님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아버님이 옛날에 젓가락 겁나 두들기시면서도 살으셨대요.
2: 에이야리야 에이야리야 황우기똥이네 내 이름이요. 빨간 기대에 살고 있어. 겨울 공장 다니다가 고향에서 낙진 낙차.
1: 아니 왜 끝까지
0: 에이야디야 에이야디야 자방도 시집 와서 일만 일만 똥이 타게 일만 일만 했네 그래.

0: 야.
1: 그때요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사양 위에 한 섬이 있는디 이름하여 봉오도 아니 에도라 허든 것이었다. 쑥의 섬도 이름만큼이나 어떻게 쑥이 많고 좋았던지 이 명성을 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 쑥섬의 쑥맛을 보기 위해 바구니를 몇 개씩이나 이고 지고 들고 메고 줄줄줄줄줄줄 줄지어 쑥을 캐러왔을 정도였다 하더라. 장단 붙여놓고 애도 자랑 한번 해보난디.
2: 아이시고
1: 아이시고 쑥의 섬도 쑥이 많고 쑥이 좋아 쑥섬이라고도 하고 호수같이 보이기에 봉호라고도

조기 그 뭐지 조 안강만큼 물에 조기 갈치 묘병어 삼치새우 고깃대가 끊임없이 사시사철만이 잡혀 돈섬이라 불리기와 육지 사람들도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 혼사 얘기 못할 만큼 위세 등등의 도로다. 와 나의 반전 매력 스쳐보면 평범어나 자세히 보면 절경인디 옛날 옛적 신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바둑 두고 검은 곳 타던 신선대가 자리하고 탁발승이 높고 높은 자기 법력 입증하다 모자란 병력 탓에 동굴에 풍덩 빠졌는데 그날부터 그 동굴은 이름하여 중 빠진 굴. 정치 좋고 사람 좋은 아름다운 애도 예서 노래하고 춤도 추고 우리야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산조 한바탕을 관현악과의 협연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올해는 검은고와 해금산조를 긴 호흡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기소리극 모양모양이 무대에 오릅니다. 8개월부터 16개월 아이들을 위한 전통예술체험으로 판소리와 민요, 전통악기의 음색으로 다양한 모양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기획공연 다면입니다. 단원 안무가 공모에 선정된 4명의 안무가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전통의 다양한 얼굴을 세 편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어우렁 더우렁입니다.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어린이 단원들이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을 다섯 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서울 남산국악당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젊은 국악단장입니다. 삶을 식물의 생장에 빗댄 창작무용극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까지 두 팀의 특별한 무대가 오는 22일과 29일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정신적인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신년마저 내려온다. 신년마저 내려올
3: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새로운 음악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4: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위험 앞에 모두 무릎 꿇어 건마서
5: 제 음악을 들으시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노래 들어볼래 현장을 꼭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청서를 보내준 친구들이 오늘 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 출연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TV 무대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1: 한복 선생님을 따라 우연히 시조를 배우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판소리까지 이어졌는데요.
3: 스리랑카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4: 부산 예술회관에서 한국 무용을 배우시게 되셔 저도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5: 이제 소우랑은 눈빛만 봐도 합이 너무 척척 맞아서 네. 소우랑과 함께 좋은 무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2: 네. 오,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갓과 두루마기로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우렁찬 환호성이 회의장 가득 울려퍼졌습니다. 소수서원을 비롯한 조선시대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여러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지만 한국의 서원이 갖는 의미는 각별했습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학문을 가르치던 조선시대 서원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요. 존경받는 학자들의 사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집약한 서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훌륭한 건축물인 동시에 선조들의 학문과 정신을 배우고 성찰하는 집단지성의 요람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철학과 사회적 관습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적 전통과 정신적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인의 정서, 정신적 바탕이 된 서원은 언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첫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